0: 룰라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고 올해 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세계의 황제가 되려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말 룰라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 나는 룰라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당초 취재진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평소 외국 정상과의 회담을 생중계하며 수십 분씩 질의응답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례와 달라 이례적이라는 평가 나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이란의 해상봉쇄 대응 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미국의 해상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국제 제재를 받으며 경제 압박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정권의 통제력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란이 보유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전쟁 이전의 75% 수준이며 미사일 보유량은 70%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지하 저장시설을 복구하고 손상된 미사일을 수리했으며 신형 미사일 조립까지 완료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철도로 석유를 밀반출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 한 대만으로도 유조선 보험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가 상승 압박 속에서 조기 종전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 방문 이전에 이란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펴왔지만 정보당국의 분석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는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www.radioseoul1650.com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2: 브라질 서부 아크리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13살 학생이 권총을 난사해 교직원 2명이 숨지고 직원과 11살 여학생이 다쳤습니다. 지난 5일 히우브랑쿠 시내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용의자는 교장실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여러 차례 총을 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의붓아버지 소유였으며 용의자는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투항했습니다. 경찰은 총기 관리 소홀 혐의로 의붓아버지도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시 학생들은 높은 담을 넘거나 인근 호텔로 대피하는 등 학교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마일자 아시스 주지사는 주내 모든 학교에 3일간 휴교령을 내리고 해당 학교에 심리지원팀을 투입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세아라주 학교에서 청소년 2명이 총기로 숨졌고 2023년 4월에는 산타카타리나주 어린이집 흉기 난동으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후방 카메라 영상 지연 문제로 약 22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대상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에 생산된 모델 Y 모델, 3모델 X 모델 S입니다. 이들 차량에는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자율주행 전용 컴퓨터 하드웨어 버전 3이 탑재되어 있으며 테슬라는 지난 1월부터 이 하드웨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후방 카메라 영상이 늦게 나타나면서 후진 시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국은 운전자가 후진할 때 고개를 돌려 직접 확인하고 사이드미러와 백미러를 함께 활용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 문제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가능성이 있는 보험 청구 27건과 신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운 테슬라가 기본 안전장치인 후방 카메라에서 결함을 드러내면서 전기차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향해 7월 4일까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중 단행하겠다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은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통화한 뒤 유럽연합이 합의대로 관세를 0%로 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관세가 즉각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유럽연합이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지난 3월에야 무역 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했고 회원국 승인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협정이 최종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란 전쟁 중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도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완전히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공해상에서 원유를 몰래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적은 항구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 위에서 다른 배로 화물을 옮겨 싣는 방식으로 북한 같은 제재 대상 국가들이 주로 쓰는 밀수 수법입니다. 주요 환적 장소는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 인근 해상으로 이란 유조선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이곳에서 다른 배와 접선해 원유를 넘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판매된 원유는 2,200만 배럴로 현재 시세로 약 20억 달러 상당이며 대부분 중국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고객이며 큰 할인가에 사들이면서도 이란 정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미군은 해상 봉쇄 이후 50척이 넘는 선박의 항행을 차단했지만 봉쇄 전 출발한 유조선들은 여전히 항해 중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과 연계된 수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동결하고 환전소들을 제재하며 원유 판매 대금이 군사 자금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3: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4: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3: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4: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3: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4: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6: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6: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4: 1250만불, 1250만불.
1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4: 주 7일 24시간
16: 33782-8600, 33782-8600.
1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9: Air.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자신의 딥페이크 속옷 사진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이미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수치심까지 감수한 것입니다. 멜로니 총리는 5일 페이스북에 최근 며칠간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신의 가짜 이미지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딥페이크는 총리가 흰색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반대 세력은 이 합성 사진을 진짜인 것처럼 퍼뜨리며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사람들이 공격과 거짓을 만들기 위해 어떤 도구든 서슴없이 이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딥페이크가 누구든 속이고 조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구라고 경고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내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공유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발령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했던 부작위 혐의를 배척한 것이 감형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운영 부분은 이미 다른 혐의에서 평가됐고 단전 단수 부분은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된 점도 감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 했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자체는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1심에 이어 재확인됐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이러한 법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상태가 반복되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됩니다. 코골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낮에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겪게 됩니다. 환자의 85%는 상기도가 막혀서 발생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은 몸속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생활하기 때문에 늘 피로에 눕기만 하면 잠에 들지만 수면 중 뇌가 자주 각성하면서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만성피로와 기상 후 두통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으로 목 주변 지방이 기도를 압박하거나 턱이 작은 구조편도 비대음주나 수면제 복용 노화로 인한 근육 약화 등이 원인입니다. 치료는 압축 공기를 불어넣는 양압기나 아래턱을 돌출시키는 구강장치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수술로 기도를 넓히기도 합니다. 체중 감량과

0: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같은 유행병과는 다르다며 공중보건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지만 각국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여행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8명 가운데 5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타 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은 유일하게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변종으로 알려졌습니다.
2: It was very shocking because we were on board with these people for 24 days straight.
1: 이 여객선에는 23개국에서 온 승객과 승무원 14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간 한 승객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승무원이 의심 증상을 보여 입원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호주 등 각국 보건당국은 귀국한 승객들을 상대로 정밀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고, 유럽연합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3: We do everything what is necessary, not to underestimate the situation and to be ready to react in every, stage of, the development.
1: 한타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엔 피로, 발열, 오한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바이러스가 심장, 폐, 신장을 손상하면 심각한 호흡기 질환과 장기 부전을 유발하는데 폐를 공격할 경우 치명률이 50%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뚜렷한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공중보건 위험과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4: The risk to the general public is low. I really just want to assure people this is something that's quite different. This is not the next COVID, but it is a serious infectious disease.
1: 잠복기는 통상 1, 2주에서 최대 6주에 이를 수 있어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 세계보건기구는 잘 대응하면 전파는 제한적일 거라고 강조했지만 치명률이 높은 데다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코로나19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5: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6: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 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5: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6: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5: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6: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7: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인종 및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뉴욕타임스가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승진 과정에서 백인 남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지난해 초 부동산부 부편집자 채용 과정입니다. 연부터 근무한 백인 남성 선임 편집자가 부동산 취재 경험이 풍부했음에도 최종 면접에서 배제됐고 부동산 경험이 없는 비 백인 여성이 채용됐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면접 후보자 중 100인 남

0: 남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1년 흑인과 라틴계 직원의 리더십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위원장은 역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인종과 성별차별은 똑같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으며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엔비디아와 애플 등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수행단으로 초청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세마포는 엑손모빌, 보잉, 퀄컴, 블랙스톤, 시티그룹, 비자 등의 최고 경영자도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베이징에서 보자는 말을 건네며 소외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수행단 추천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데이비드 퍼듀 주중대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중은 지난해 중동 순방처럼 대규모 투자 성과를 거두는 상업적 성격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관계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예상되는 상업적 성과는 미국산 대두 판매 재개와 보잉 항공기 판매 정도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보잉 협동체 항공기 500대 구매 계약과 관련해 단연간의 부품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관세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무역 갈등 완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기대감에 7일 국제유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배럴당 94불 81센트로 전날보다 0.3% 내렸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불 6센트로 1.2% 떨어졌습니다. 오전까지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에 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연공 사용 중단 결정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을 구출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이번 주 중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고위 관리는 미국이 어떠한 배상도 없이 해협을 재개방하고 전쟁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입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유가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7일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13포인트 떨어진 49,5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 반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 고위관리는 미국이 배상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전쟁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 연공 사용 중단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흔들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장중 5%까지 떨어졌다가 협상 불확실성을 반영해 낙폭을 줄였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불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한 달 세 주가 두 배 가까이 급등했던 반도체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AMD와 인텔이 3% 안팎 하락했습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은 AI 칩 생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비즈니스 갈등 끝에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상업 공간 임대와 운영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 쇼핑몰과 푸드코트 상권 역시 비슷한 구조적 압박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대료 상승과 매출 감소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쇼핑몰 내 푸드코트는 고정비용 부담이 크고 수익성은 낮아 분쟁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감정적 대응이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갈등 중재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현직 시장 캐런 베스와 주요 도전자들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은 노숙자 문제와 산불 대응 그리고 침체된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었습니다. 베스 시장은 지난 2년간 노숙자 수용시설 확충 성과를 강조했지만 도전자들은 거리의 텐트촌이 여전히 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산불 대응을 둘고는 소방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졌고 베스 시장은 연방지원금 확보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이 다른 주로 빠져나가면서 로스앤젤레스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도전자들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제작사를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주택공급 확대가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선거는 다음 달 초 치러지며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베스 시장이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탑승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가주 보건국은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와 함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 탑승 이력이 있는 주민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타액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 시 고열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남극 크루즈 여행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내 위생관리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탑승자들에게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초기 증상이 독감과 유사해 진단이 늦어질 경우 사망률이 40%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까지 확진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접촉자 추적을 통해 추가 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계는 이번 사태로 선박 위생 기준 강화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농무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가맹점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스냅은 과거 푸드 스탬프로 불렸던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국 4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냅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소매점은 신선 과일과 채소 유제품 통곡물 등 건강식품을 더 많이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식료품을 판매하기만 하면 가맹점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양가 있는 식품의 비중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농무부는 저소득층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편의점이나 소규모 식료품점 중 일부는 가맹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신선식품을 충분히 갖춘 매장은 더 많은 스냅 수혜자를 고객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 단순한 배고픔 해결을 넘어 공중보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LA 다운타운 메가더 파크 일대에서 연방검찰과 마약단속국 그리고 LA 경찰이 합동으로 대규모 마약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18명이 체포됐고 총 25명이 연방 마약 유통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7명은 현재 도주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메가더 파크와 알바라도 코리도 일대를 노천 마약 시장으로 지목하고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유통망을 집중 추적했습니다. 칼라바사스의 한 피고인 주거지에서만 약 40파운드의 펜타닐이 압수됐습니다. 연방 고발장에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반 동안 이 지역에서 27건의 마약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피의자로는 말랄리 모레노 백이 로페즈와 그의 남자친구 잭슨 타퍼가 지목됐으며 이들은 18번가 갱단을 위해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검찰 수석부장검사는 메가더 파크를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들로부터 되찾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이 이민단속이 아니라 마약 유통 조직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시가 방치한 메가더 파크 마약 소구를 연방검찰이 소탕한 뉴스입니다.
0: 20년 넘게 법원 통역사로 일해온 미누 바트라가 6주 이상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에 갇혔다가 최근 석방됐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인 바트라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해왔습니다. CBS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바트라는 구금시설에서의 경험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며 석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법원 통역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 갑작스럽게 구금된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법 체류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집행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트라의 사례는 현재 미국 이민정책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텍사스 댈러스 인근 갈랜드에서 일요일 오후 한 아버지가 차량 강탈범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살 호세 라미레즈는 교통사고를 낸 뒤 주유소 주차장에서 여러 차량을 강제로 빼앗으려 시도했습니다. 라미레즈는 편의점 주차장으로 건너가 8명 가족이 탄 차량을 노렸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아버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뒷좌석에서 어린아이가 뛰쳐나오고 가족들이 급히 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라미레즈가 운전석 문을 닫고 앉자 아버지는 조수석 쪽에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라미레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다른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라미레즈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고 아버지는 그가 무장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갈랜드 경찰 페드로 바리노 경위는 모든 상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으며 정당방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장에 남아 수사에 협조했고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라미레즈의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오클라에서 여학생 사교클럽들이 자체 야간 경비를 고용했습니다. UCLA 파넬레닉 협회는 힐가드 에비뉴 일대 사교클럽 건물들을 지키기 위해 민간 경비원들을 배치했다고 캘리포니아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학생들은 노숙자들이 지속적으로 접근해 외설적인 발언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경찰은 이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20살 학생 애니 호바네시아는 몇 주 전 캠퍼스 경찰과 만났지만 경찰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왜 9.11에 신고하지 않느냐며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 캐서린 니클리는 보통 40대에서 60대 사이 같은 남성 노숙자 3명이 버스 정류장 근처를 배회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여학생들은 더 이상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7: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8: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7: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8: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 예매하세요.
9: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 뉴스와 한국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미국 해군과 이란 군대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방군은 이란 측의 선제 도발에 미군이 응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인 해방 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방 작전은 과거 이란의 해상 위협에 대응해 미군이 수행한 작전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군사 행동에 따른 폭발음과 함께 교전 상황이 관측됐다고 이란 국영TV 등 이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밤 이란 국영프레스TV 등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와 별개로 반다르 아바스에서 드론 2기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미 폭스뉴스 기자는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지역에서 미군이 공습에 나섰다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호위해 탈출을 돕는 해방작전을 이번 주 안에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내 기지와 영공사용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앞서 미 NBC 방송은 사우디 수뇌부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분노하면서 미군의 기지와 영공사용 권한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장벽이 사라지면서 작전 재개가 가능해진 겁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로 이어진다면 작전 재개에 나서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2: Their choices in Project Freedom are important. The president retains the opportunity and the capabilities, more capabilities than we had at the start of this, to restart major combat operations if necessary.
13: 미국의 압박에도 이란이 끈질기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미국 정보당국, 그러니까 CIA의 판단도 나왔네요.
11: 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번 주 백악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이란 지도부가 더 급진화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보유고는 75%, 미사일은 70%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 정권이 거의 모든 지하 저장 시설을 복구했고 손상된 미사일을 수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의 미사일이 80% 이상 파괴됐다고 낙관론을 펼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1: Their missiles are mostly decimated. They have some. They have probably 18-19%, but not a lot by comparison to what they had.
11: 신문은 또 이란이 미군의 해산 봉쇄를 뚫고 공해상 유조선들에 실린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해상 봉쇄 뒤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항구 대신 바다 위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이 방식은 북한 등이 국제 제재를 피할 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공해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대부분 중국에 판매됐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판매된 원유는 2,200만 배럴, 우리 돈 2조 9천억 원 상당의 전쟁 자금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네, 이란 전쟁 국면에서 갈등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미 국무장관이 바티칸을 찾았다고요?
11: 네, 레오 14세 교황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 갈등 속에 만나 중동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루비오 장관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교황은 루비오 장관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올리브나무 펜을 선물했고 루비오 장관은 스포츠 팬인 교황에게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선물했습니다. 45분 회동 뒤 양측은 각각 성명을 냈는데요. 교황청은 평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평화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만남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강조했다면서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어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 갈등 봉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0: 방탄소년단이 오늘 멕시코 시티 소칼로 광장을 찾아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 직후 광장에 모인 팬 5만 명이 일제히 환호하며 현장은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방문에서 멕시코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대규모 인파를 대비해 광장 일대에 추가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월드투어 일정으로 멕시코를 찾은 그룹 BTS가 대통령국에 초청돼 유례 없는 환영식을 받았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광장을 향해 인사를 건네자 일대 모인 5만 명 규모 아미들은 눈물 어린 환호를 보냈습니다. 송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정장을 갖춰 입은 BTS 멤버들이 차례로 테라스로 나오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멕시코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공식 초청을 받아 대통령궁을 방문한 겁니다.
16: We can't wait for tomorrow's concert and stage.
15: BTS의 방문 소식에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 모여든 멕시코 아미들만 5만 명. BTS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나란히 서 스페인어로 서툴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앞서 BTS의 현지 공연표가 순식간에 매진되자 공식적으로 추가 공연을 요청할 정도로 BTS의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멤버들과 환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 Ya les dije que tienen que regresar el próximo año.
15: BTS 멤버들이 돌아간 뒤에도 광장의 열기는 한동안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일부 팬들은 벅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5위 K-POP 시장으로 꼽히는 멕시코에서 BTS의 공연은 사실상 국가적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세 차례 공연으로 우리 돈 1,55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1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 213-383-3838 213-383-3838
22: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23: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22: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23: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2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6: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7: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중풍, 이명, 두통, 어지러움증,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각종 기침과 만성불면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시간이 계속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의학자 화타 선생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타는 후한 말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서 그 당시에 거의 불가능하였던 외과적 수술은 화타의 높은 의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환자를 마취시킨 후 각종 수술을 행하는데 그의 뛰어난 놀라운 이술에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칭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았던 삼국지 연의에서는 화타가 손권을 보호하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죽어가는 주태를 살려내고 또 방덕이 쏜 독화살을 맞은 관우의 뼈를 긁어내는 수술을 합니다. 화타는 이술뿐만 아니라 심신섭생에도 뛰어나 다섯 가지의 동물을 모습을 본따서 일종의 체조인 오금이를 만들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보건체조입니다. 원숭이, 범, 새, 곰, 사슴 등 동물들의 동작을 연구하였고 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아침마다 3355 공원에서 모여 하는 운동 타이지 튜엔 즉 태극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화타는 조조의 주치의로 항상 조조를 따라다녔고 성질이 급한 조조는 전쟁하느라 지금 말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고 또 고질병으로 항상 머리가 아팠습니다. 화타는 조조에게 마취를 통한 뇌 절개 수술로 병리 뿌리를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조조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쩌면 화타가 관우를 위하여 자기한테 복수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이 유달리 많아서 늘 암살을 두려워하였던 조조는 화타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한다고 판단하고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책에 나오는 기록에는 화타는 조조를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 지겨워 지금 말로 베케이션을 가려고 조조한테 부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조 곁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못함을 느낀 조조는 부하를 시켜 화타의 뒤를 쫓아서 집에 가보라고 합니다. 결국은 거짓말이 탄로나고 화타는 옥에 갇힙니다. 화타를 걱정한 조조의 부하들이 저러다 옥에서 죽겠다고 제발 꺼내달라고 수차례 간청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풀려나기 바로 전 화타는 옥에서 죽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주식 영재반 목요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은 차용주 YG 경제연구소장이고요. 재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십니까.
3: 자, 간밤에 있었던 일부터 정리를 하고 우리 시장으로 오도록 할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어유, 오름폭도 꽤 크더라고요. 보셨습니까?
5: 아, 네. 뭐 이게 전쟁이 정말 종결될 거다라는 기대감 예. 때문에 웬만한 섹터들이 다 올랐는데요. 네. 근데 좀 특징적인 거는 어쨌든 에너지 섹터는 좀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네. 좀 힘들었고, 그다음 이제 유틸리티 섹터, 그러니까 방어적인 섹터 말고는 주로 이제 산업재하고 소재류의 산업들, 그다음에 IT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3: AMD가 엄청나게 치솟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랬듯이 미국과 경제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이란 전문가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이란에서 또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4: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어떤 뭐 미국과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의사결정 체계가 좀 다르죠.
3: 그렇죠.
4: 그러니까 네네.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권력이 분산돼 있는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혼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점은 유가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왔거든요. 네.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HMM 그 벌크선이 하나 피격을 상황했습니다만 네. 또 다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개방이 이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둘이 왜 싸웠어요?
3: 근데 그거 제가 트럼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4: 네, 둘이 왜 싸웠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이제 전쟁 끝난 걸로 이제 서로 그렇게 퉁치자라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이 어떤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거기에 배들이 정상적으로 되면 우리 이제 그 전쟁 끝낸 거야라고 서로 뭐 합의서도 없이 뭐 또 없이 퉁쳐버린다는 걸로 네. 출구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3: 뭐 한 장짜리 MOU 얘기하죠.
4: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러면 둘이 만나가지고 그 뭐 두 차례나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네. 왜 했나요?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지금 따지면 자, 두 분도 할 말이 없을 거고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일단 뭐 이렇게
3: 흘러가 없을 거예요.
4: 네, 이렇게 네.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나.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의견이 중요하기보다는 유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해협만 열리면 우리도 인정하자. 네,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트럼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욕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요즘에 새벽에 자꾸 SNS 글을 올리는 걸 보면은 이 양반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요즘에 뉴욕 증시에 관심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국내 증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코스피가 7000까지 넘어섰잖아요.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회사 분위기?
5: 회사 분위기는 조용했는데요. 저는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았죠.
3: 네.
5: 그리고 저희 부회장님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대뜸 야 얼마나 더 오르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이 언제가 피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더 올라가는 시장에 대해서 약간 더 부담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3: 네.
5: 그러니까 어제가 약간 소위 말하는 포모,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없었을 때 느끼는 공포감이 훨씬 더 극대화됐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반도체 좋고 그다음에 뭐 지주회사 좋고 뭐 일부 뭐 IT 뭐 기판 회사들 빼면은 또 상승 종목 수가 한 200개 되는데 하락 종목 수가 한 650개가 됐었어요.
3: 예.
5: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됐었거든요.
3: 네.
5: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이제 좀 쏠린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좀 있어가지고.
3: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5: 네. 그래서 예. 좀 이렇게 주가가 좋은 거는 좋은데 좀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불편한 감이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3: 그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는 차분했을 겁니다. 그 언론에 나오는 뭐 이렇게 딜링룸에서 사람들 포터 틀고 이런 거 다 연출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언론에게 배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면서
4: 조금 한 15% 정도 쉬었죠.
3: 그렇죠.
4: 그러고 나니까 네.

0: 4월 달에 이렇게 4월 5월에 급등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거침없이 가서 마늘 가면 뭐 합니까? 그다음에 마늘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늘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반도체만 가서 나머지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8천까지 간들, 그러니까 이제 제 표현이 조금 뭐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동력이 과연 무엇이냐? 여전히 반도체는 가고 나머지 못 가게 되면 서로 간에 양극화가 형성이 되고 그럼 많은 분들이 오히려 또 그 반도체 아닌 주식을 팔고 반도체만 또 몰리게 되고 반도체가 지수만 끌어올리게 되고 나면 이게 주식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죠.
1: 아니죠. 그거는 아니, 뭐 많은 연구나 이런 데서 다 검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정상적인 할 수는 없죠.
0: 오히려 네. 시장이 저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밴드 내에서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 네. 좀 체력을 좀 회복한 다음에 다시 만까지 가야지 지금 다이렉트로 만을 가는 것에 대해서 뭐 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후폭풍을 저는 그것이 이제 겁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무조건 강세장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작용 반작용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로버트 태권 부위가 그 태권 그 주먹 미사일 이걸 발사해도 네. 이쪽으로 반작용이 확 나서 몸이 날아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간에 오르는 것도 현실이란 말이죠.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밴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억지로 좀 떠밀려서 했습니다.
1: 지금 고점 네.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2: 그러니까 저는 되게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영업이익 올해 이제 코스피 상장 기업들 이익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1: 아 예.
2: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작년 한 10월달에 저희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300조에서 400조였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대충 한 4천 이렇게 좀 네. 생각했고 이제 올해 연말 연초 되니까 갑자기 이익이 이제 500조 예. 600조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5천 6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860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주가가 8,600, 8,500 예. 이렇게 가도 크게 터무니없거나 비싸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1,000조거든요.
1: 예.
2: 그러면 곱하기 10이면
1: 예.
2: 네, 많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지금은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한 8,000 중후반대에서 만 정도 예. 이 정도로 코스피가 지금 현재로 가고 있다.
1: 네.
2: 타겟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 레벨에서 조금 낮게
1: 예.
2: 살짝 살짝 이렇게 좀 조심을 하는 네. 마음에서 살짝 낮춰서 목표 주가를 예. 잡았습니다.
1: 지금까지 사례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10배 곱한 거대로 지수가 갑니까?
2: 그게 약간 시차는 있는데요.
1: 예.
2: 웬만큼 가면 가긴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업이익이라는 게 결국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 사고의 합이잖아요.
1: 그렇죠. 예.
2: 근데 어떨 때 보면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으니까 좋게 봤다가 이게 하향되기도 하고
1: 네.
2: 또 너무 경기가 나쁠 때는 너무 이익 추정치를 낮게 잡았다가
1: 그렇죠. 네.
2: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또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을 때는 조금 낮춰 잡고 너무 낮을 때는 좀 높게 잡는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묘미였고 그게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작년 10월부터 그냥 너무 사정없이 네. 올라가니까 저도 뭐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고
1: 네.
2: 그래서 좀 이 사이클 이 이익이 증액되는 사이클이 언제 끝날 건가 또는 언제 주춤할 건가 요게 이제 오히려 좀 더 관심인 것 같습니다.
1: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예전 사례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0: 이런 부분들을 예. 저는 이제 성무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에 의해서 시장을 예측하시는 분이고
1: 예.
0: 저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면 그냥 설명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그 근저에는 저도 상무님이라든지 많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신 리포트를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리포트를 보면 처음에 올 초만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심정이
1: 네.
0: 차용재의 이제 시각입니다. 많은 이제 기업들의 EPS,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의
1: 주당순이익.
0: 예. 주당순이익을 많이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올해 이제 늘어납니다. 반도체가 늘어납니다. 전력 인프라가 늘어납니다. 뭐 방산이 늘어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였었어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놓고 보면 이것을 더 이상 반도체를 제외하면 끌어올리지 않으시는 리포트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목표 주가를 올릴 때 무엇을 올리냐면 PER, 주가 네. 수익 배율을 올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EPS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 상황에서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확 변하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PS는 좀 머물러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달성한 다음에 네.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1: 네.
0: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나온 어떤 한 전력 인프라 기업, 제가 이제 기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네. 목표 주가를 100%를 상향시켰어요.
1: 아.
0: 목표 주가를 100%를 상향시켰는데 그 논리를 보면 EPS 상향이 아니라 주가 수익 배율을 20%대에서 40%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익 성장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상무님 말씀을 좀 듣고 저도 이제 경험을 놓고 보면 우리가 보통 기분이 좋을 때는 웬만한 어떤 악재들은 무시하잖아요.
1: 그렇죠.
0: 다들 네. 기분이 좋게 네. 되는 거고 또 기분이 좀 나쁘면
1: 조그만 악재도 크게 느껴지죠.
0: 조그만 악재도 크게 네. 느껴지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조금 뭐 앞서 언급드렸던 흥분과 우려의 그 영역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은 조금 너무 흥분도가 지나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1: 아유, 지나친 정도가 아니죠.
0: 그러니까 좀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네. 제가 이번 주에 그 리포트를 보면서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1: 네.
0: 야, 이렇게까지 두 배를 올린다? 제가 처음 보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다들 당황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우스에 계신 분들도 워낙 좀 이상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증권사별로 코스피 높게 보는 데는 얼마까지 봅니까?
0: 지금 제가 파악한 대로는 한 8,000 네. 후반 정도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아직 만까지는 네. 그 가이던스가 없는 것 같고 하단도 한 5,000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에서 한 5,000 정도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 부분들이 있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올라도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 우려의 목소리들, 겁에 질린 목소리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우리 경제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반도체 혼자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2: 예,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저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거의 47% 네.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1: 더 커진 거죠.
2: 훨씬 커졌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작년 말에도 제가 뭐 투자자분들한테 가서 반도체는 아직 조금 더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논리가 저희 한국 기업들 이익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한 50% 정도.
1: 네.
2: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아직 40%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이익이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 60%를 넘어서 65%에서 거의 70% 가까이 차지를 할 것 같습니다.
1: 예.
2: 지금 예상대로라고 하면. 근데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47%니까 사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를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못 따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1: 잠깐만, 그러면 그 말씀만 들어오면은 지금 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2: 네.
1: 지금 삼성 27만 전자, SK하이닉스가 160만 원인데도
2: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높아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저도 이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에서 40%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너무 이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다른 쪽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제 주식 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제 드러났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전자 사야 되니까. 파는.
1: 아, 거기까지는 돈이 안 가는.
2: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훨씬 더 예를 들면 코스피랑 코스닥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반도체 그리고 AI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더 벌어지고. 근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약간 이게 추세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정말 코스피 그 반도체가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 찾는 비중이 60%까지 가게 됐을 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조금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저기 자유로워가지고요 시속 400km로 달리다 보면 언젠가 대형 사고가 나기 마련이니까 지금은 좀 불안불안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 같은 것들 굉장히 더 개선이 되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230만 원까지 높여 잡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올투자증권에서 39만 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오를 거의 뭐 50%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1: 네.
0: 팔면 못 산다. 팔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약간의 그러니까 요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39만 원 뭐 SK하이닉스 230만 원 이 얘기를 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네. 지금 좀 오늘 지금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틀 급등했으니까 오늘 정도 지금 한 0.1% 뭐 마이너스 한 1% 빠지니까 오늘 뭐 팔아도 한 3일 사이에 수익률이 거의 뭐 한 20, 30% 수익률이
1: 그러니까,
0: 나오죠.
1: 예.
0: 20, 30%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4월 말에 사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번 팔고 요 뭐 한 조금 빠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1: 그렇죠. 오를 대로 올라 버렸으니까.
0: 빠지면 산다라는 것이 네네. 팔고 산다라는 것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20, 30% 단기간에 급등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권고해드리고요. 권고해드리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뭐 230만 원 그다음에 뭐 40만 원, 39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도 아직은 유효하다. 아직은 유효하다. 물론 꼭 이 가격까지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그 대신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자. 아까 우리가 뭐 두 배, 세 배가 날 것으로 보고 뭐 누구 단기간에 뭐 2, 3일 만에 20, 30%가 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아까 자율에서 400km 했는데 네. 순간 뭐 한 뭐 자동차 400km는 안 나오니까 네. 뭐 한 200km 밟았다라고 치면
1: 지금은 자율로에서 저기 콩코드 항공기가 날아간 꼴인데
0: 그러니까
1: 뭐.
0: 지금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내가 200km 밟았다고 치면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앞에 저기 그 뭐죠 신호위반 그 나오면 네. 우리가 60km를 확 주줘야 되는 구간이구나.
1: 아, 네네네. 네.
0: 지금 이제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은 60km 단위로 그 신호위반을 아니 속도위반을 걸리니 지금 그렇게 달려가면서 천천히 1, 20% 정도 수익률을 거두겠다라는 심정으로 들어가셔야지. 네. 지금 야. 39만 원, 230만 원. 지금 당장 들어가가지고 내가 5월 말에 230만 원 돼가지고 팔자 바꿀 거야. 라고 보시면 이거는 큰 오산이다. 이렇게 조금 톤다운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도 포모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포모에 잔뜩 질지신 분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2: 근데 저도 사실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오히려 이제 좀 주가가 빠질 때 조금 용기를 내고 오히려 네. 급등하고 올라갈 때는 뭐 팔지는 않더라도 예.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을
1: 차분하게
2: 좀 네.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 좀 지금 반도체 주를 보면은 진짜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분명히 속도가 좀 과한 거는 분명히 좀 있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너무 이렇게 급하게 잡으면은 또 예를 들면 최소한 한두 달은 또 고생하십니다. 주가가 나중에 오르더라도.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천천히 살 때는 좀 천천히 사고 만약에 들고 있는 거면 훨씬 더 늦게 파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2: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뭐랄까 약간 표정 이야기만 드린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나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이트앤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 허재만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7000피 시대가 시작이 된 거는 확실하고요. 이제는 대체 뭘 해야 되냐라는 생각부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상황, 이란 쪽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하나는 중동 쪽 전문가들이 주로 하신 말씀인데 길게 저강도로 갈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쪽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는 끝날 것이다. 어느 쪽을 어떻게

0: 여기서 뭔가 평화만 보장이 되면 이란도 빨리 끝내고 들어갈 것
1: 아시겠죠? 예.
0: 같아서 사실 저는 의외로 그이더 이상의 물리적인 충돌은 끝났다. 다만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 될 거냐, 요게 좀 관건인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서서히 정상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시장 간밤에도 많이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요즘에는 약간 분위기가 저쪽 소식이 나오든 말든 나는 오르련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짚어봤던 내용인데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개미분들의 체감 코스피는 3천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2: 3,000피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이제 양극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피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2,000피 수준에서 못 올라간 주식들도 많습니다. 뭐, 유명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2,000피 수준이죠.
1: 아, 그렇죠. 예.
2: 3,000도 아직 못 왔죠. 네이버 카카오 3,000못 왔죠.
1: 아, 예. 밖에서 웃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2: 아니, 근데 웃을 문제는 아닌데, 3,000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한뭐 5,000피까지는 왔다라고 치죠. 제약바이오는 한 4,000피 정도일까요? 뭐이 정도이죠. 전혀 7,000과는 거리가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반도체를 갖고 계시면 거의 뭐 1만 피 정도 느낌이죠. 그
1: 그렇죠.
2: 다음에 전력 인프라 갖고 계신 분도 1만 피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 엔터는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요?
1: 거의 한 1,000피쯤 되지
2: 이것도
1: 않을까요,
2: 한
1: 거기?
2: 3,000피 정도 되는
1: 네.
2: 느낌이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앞서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두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좀 몰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듣는 얘기들은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포모 그다음 전력 인프라 이거 같이 이제 움직이고 반도체도 지금 기존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가 지금 SK스퀘어, 주 SK,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까지 움직이다 보니 기존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못
1: 아,
2: 버티고 이게
1: 예.
2: 기회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섹터가 잘 오르지 않는 기업들, 그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 못 기다리겠다.
1: 네.
2: 뭐 기다려라라고 뭐 일부 인플루언서 분들이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야 이거 기다리는 동안에 저거는 벌써 야50% 100% 올라갔는데 나는 이제 못 기다리겠다라고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거래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쪽 가는 애들은 더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못 오르는 애들은 못 드는 거죠. 그게 오늘 시장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시장이 아침에 시작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3일 연속 상승이었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면서 특정 일단은 그 반도체가 꺾이니까 자동차라든지 건설,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올라가는 듯 했거든요. 근데 역시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다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벌 시작한 지 1시간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는 것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개에 닦은 130조거든요.
1: 네.
2: 이 어마무시한 힘이 모여있는 130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겁을 확 먹는 이런 상태가 연출이 되고 있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인 거는 팔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자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좀
1: 아,
2: 기다려보자.
1: 거래량이
2: 거래량이
1: 줄었다.
2: 줄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 카카오 할때왜 밖에서 웃었냐면요.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반도체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반도체 다음에 갈 데가 있긴 있어요.
0: 그 반도체 다음이라기보다는
1: 네.
0: 지금은 철저히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움직여야 될것
1: 아,
0: 같습니다.
1: 그러니까 AI 인프라 쪽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0: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뭐 미국의 빅테크 중에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구글이거든요. 구글만 괜찮고 사실 나머지는 다좀 별로예요. 엔비디아도 좀 최근 들어서 4월달 들어서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사실 작년 10월달 이후에는 사실 별로 오른 게
1: 그렇죠. 좀
0: 없습니다.
1: 재미없었죠.
0: 근데 반면에 미국의 약간 중소형 반도체 주들이 엄청 올랐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물론 삼성전자가 1조 달러가 넘어서 중소형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약간 비슷한 유, 약간 너무 초대형주가 아닌 중대형 사이즈에서 지금 반도체와 아니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주식들이 가장 강하다.
1: 간밤에 AMD가 20% 가까이 오른 것도 같은 맥락인 겁니까?
0: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가 진짜 지금은 AI

0: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클로드 저도 요즘 쓰고 있는데 클로드를 통해서 명령어를 주면 자기가 파일들을 고치고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이런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뭐 GPU도 중요하지만 GPU보다 다시 CPU, 다시 C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그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이 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얘기가 나와서 요즘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뭐 샌디스크 같은 주식들, 그다음 시게이트처럼 그냥 하드
1: 저장
0: 드라이브 같은,
1: 장치. 예.
0: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유의 산업들의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토토 아시죠? 토토. 아니요.
1: 변기 만드는 거.
0: 일본 회사. 이 회사가 사실 변기 만드는
1: 저는
0: 회사잖아요.
1: 변기를 얘기하고 도박을 말씀하셨습니다.
0: 비데 만드는 회사.
2: 이제 만드는 아닙니다.
0: 근데 그 회사가 그 세라믹이 있는데 그게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냉각 장치에. 그리고 미국의 캐리어, 에어컨.
2: 에어컨.
0: 거기도 그 냉각 장치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 주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좋든 나쁘든 이것보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일단은 좀 나눠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토토를 도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도박은 아니죠? 복권 같은 거죠?
2: 복권 같은 거.
1: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조금 전에 냉각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요즘에 냉각도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냉각 설비.
2: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이 유리 기판. 기판 자체가 일단은 저전력에 연료 효율을 높인다라는 부분들이고
1: 유리 기판 그래서 어제 SK 쪽이 많이
2: SKC가 이제 많이 올랐고요. 유리 기판이 들어가면 이제 액침 냉각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속에 담그는 물이라는 표현이 뭐 같지만 이제 액체에 담글 수 있는 액침 냉각도 이제 가능해지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LG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호황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1: 자, 냉각은 냉각이고요. 그래서 유리 기판이 뭐예요?
2: 기판 자체가 원래 실리콘 기반으로 이제 기판이 만들어지는데 실리콘 기판보다 유리 기판을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냉각 얘기를 잠깐 하면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잡아먹는 전력의 30%가 냉각 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 우리가 방송 데이터를 돌리는 데 있어서 아마 에어컨 계속 틀어놓을 겁니다.
1: 에어컨 선풍기 해가지고 저희도 전력 많이 써요.
2: 많이 써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지점에서 그 데이터 관리하는 곳에는
0: 서버.
2: 24시간 동안 에어컨 틀어놓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안 들어오면 애들이 죽어버리니까.
2: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열이 발생되니까 그 열을 이제 지금 지열로 바꾸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지금 전력 인프라까지 최근에 이제 그 상무님 말씀하신 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1: 하긴 한여름에 컴퓨터만 켜놔도 GPU 이런 것들이 막 50도 6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와장창 보였으면 엄청나게 덥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반도체랑 AI랑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이 AI랑 요즘은 피지컬 AI가 또 주목을 받잖아요. 로봇주들도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여기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을까요?
0: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년에서 3년 뒤가 되면 또 그쪽이 주력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 돈들이 뭐 천문학적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다른 것들은 잘안 보이는 거죠. 그쪽으로 좀 조금씩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로봇 쪽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다. 앞으로 2년, 3년 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한달 내지는 올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쪽들이 좀더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뭐 당장은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분께 한번 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쟁이 이제 정말 끝난다. 라고 트럼프의 생각대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전쟁이 끝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될 그런 섹터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2: 전쟁과 관련해서 그런 예. 부분들을 좀 놓고 보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짧게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여전히 반도체 AI 모멘텀은
1: 그래도
2: 네, 네. 그거는 이제 뭐 상수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우리가 이제 재건 관련해서 좀 많은 예. 분들이 보시는데 이거는 보지 말자.
1: 아.
2: 오히려 성민도 잠깐 언급하시지 10년 이상 걸릴 거니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방산이 오히려 피해 이제 전쟁 끝나면 방산주가 못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아.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다.
1: 네.
2: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전비를 재래식무기를 증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전력 아 저기 뭐야 방산주들은 꾸준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방산 집중 말씀을 해주셨고 건설에 대해서 상무님께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왔고요. 오늘도 강합니다. GS 건설이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전쟁이 끝났을 때도 건설이 가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해주셨는데 맞습니까?
0: 전쟁은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게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예. 하나는 원전이고
1: 네.
0: 다른 하나는 전쟁 끝나면 재건이고 그래서 이제 건설인데 네. 전쟁이 그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재건은 아닌 거네요 일단. 네. 예.
0: 그리고 이거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네. 거고요. 근데 원전은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갑니다.
1: 아 이것도 또 AI에 네. 예. 네.
0: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엄밀하게 봤을 때 정말 건설주라기보다는 그 건설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가스 발전기 이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주가가 예. 엄청나게 좋은데 캐터필러 저희도 잘 아는 그냥 건설 기업인데요. 예. 그 회사들이 임시 또는 이제 가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데이터 센터에 임시로 전력을 또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도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건설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주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굳이 재건은 아니더라도 원전 쪽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안 비쌉니다.
1: 네.
0: 그렇게까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또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비싸진 않아서 대신에 이제는 조금 큰 업체들 그리고 과거에 수주를 받았던 원전과 관련된 수주를 받았던 뭐 대림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골라가면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 건설 계속 관심을 가지시되 일단은 재건 쪽은 좀 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도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네요. 뭐가 좋길래 그러는 겁니까?
2: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일부 원전과 그 가스터빈에 대한 계약을 맺어서 이제 납품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가 AI 데이터에 대한 전력이 확장되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가스터빈이라든지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1: 예.
2: 지금은 AI가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토토까지 이제 확장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저기 그 선박 엔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발전기로서 어마무시한 이제 되는 거고 해상 발전소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면서 조선주 엔진주 이런 것들까지 움직이거든요.
1: 예.
2: 그러한 개념으로서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원전주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외국인들의 관심이 11만 원대 별로 없더니 14만 원 넘어서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외국인 이야기 나온 김에 마무리로 외국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일단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0: 저는 쉽게 얘기하면 1번은 팔 만큼 다 팔았다.
1: 아, 네.
0: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 MSCI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 아, 네.
0: 그리고 이제 사실 1, 2월 달에 반도체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리밸런싱 수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보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좀 줄이고 비중이 또 갑자기 너무 줄어들면 좀 채우는 그런 과정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월달, 3월달에 좀 나왔었는데 그게 좀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1: 아, 네네.
0: 그러니까 좀 팔 만큼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1: 오히려 사야 될 때가
0: 사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저는 역으로 전쟁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배력 또는 미국의 주도력이 좀 약해졌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예전만큼 못 가니까 미국 내에서도 약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다른 소스들, 다른 투자처를 찾는 과정에서 대만, 한국, 일본 이런 쪽들을 좀 찾는데 그 중에 이제 딱 들어오는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1: 계좌도 열렸고,
0: 예, 그리고 예. 미국에서도 지금 개인들의 비중이 헤지펀드나 은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뭐 개인들의 영향력, 개인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니까. 예. 뭐 미국에 애플 넣어봐야 별로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게 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조금씩 아주 큰 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네.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1: 그래서요. 저는 어제 사실은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 자금이 막 들어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냐면은 이거 막판에 외국인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닌가라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들었거든요.
2: 막판에 외국인들이 좋은 일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들 좋은 일 시켜주고 있죠.
1: 아, 예, 예.
2: 개인들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 들어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물린 거죠. 고점을 네. 잡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개인들을 고점에 많이 파셨다라면 오히려 더 떠는 게 이게 과거에는 항상 이게 올라 우리가 이제 그 2021년도를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8만 원까지 사다가 안 샀어요.
1: 네네.
2: 그러면서 이제 8만 원부터 팔았고 제 기억으로는 그 9만 원 찍고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8만 원에서 9만 원 순수 개인들이 들어가서 물렸던 물량들인데 그때 그 물량들이 해소되는 10만 원, 11만 원대 상무님 얘기하신 것처럼 리밸런싱 하느라고 외국인들은 팔았거든요. 그걸 이제 개인들이 지금 받아먹고 네. 지금 이제 20만 원 와가지고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못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번에 개인들이 성공한 거죠.
1: 아, 외국인들이 물렸네.
2: 외국인들이 물린 네.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워낙 시장 상황이 전례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상적인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주식 영재반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그리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남우호에 대한 예인이 시작됐습니다.
5: 선박이 두바이 항구에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손효정 기자입니다.
6: 남우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사고 사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항을 출발한 예인선은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우말쿠와인 사고 해역에 7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데만 7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42분 사고 해역을 떠난 남우호는 이동에만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이르면 오늘 새벽 두바이 항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도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로 한국선급 지부와 HMM 인력과 함께 남우호가 도착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7: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6: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4: 우리 화물선 HMM 남우호 폭발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란 대사관 해명과는 달리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란 국영 매체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5: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8: 이란의 국영 매체인 프레스 TV에서 현지 시간 6일 오후 전략 분석 데스크가 쓴 칼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작전을 철회한 배경을 분석한 칼럼 안에 한국 선박 HMM 남우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란이 새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9: 야니 인케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و انجام بگیره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8: 미국이 해방 작전을 이틀 만에 중단한 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란의 비대칭적 군사 억제력과 단호한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선박을 이란군이 겨냥해서 공격한 것처럼 썼는데 선박 명칭이나 자세한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다음 날엔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주한 이란 대사관 입장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칼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아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과 통화하고 이란이 우리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0: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자국 매체 칼럼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4: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일명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 배경이 됐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미군 항공기 영공 사용 중단 결정이 철회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간 7일 신문은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개시 뒤 내렸던 미군의 자국 내 기지 및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프로젝트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일주일 내 타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5: 하지만 핵심 쟁점인 핵 농축 권리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데요. 이번 합의가 전쟁을 끝내는 입구가 될지 아니면 미완의 임시 방편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설치될 이종격 투기 UFC 경기장 조감도입니다. 다음 달 14일 자신의 80세 생일에 맞춰 이곳에서 평화 선언 이벤트를 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다며 협상이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랐음을 시사했습니다.
12: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If we get there, they can't have nuclear weapons. You know, it's very simple. But what's not to submit?
11: 현재 논의 중인 양해 각서에는 이란의 핵 농축 중단과 우라늄 해외 반출 등 파격적인 비핵화 조건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건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성과를 넘어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주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란 강경파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
13: Trump wants to say that the Iranian regime has to commit not to enrich uranium at all, and the Iranian regime says that's a red line for them, and they absolutely want to retain the ability to enrich uranium up to a certain level.
11: 설령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정상화까지는 시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멈추어도 시장에 각인된 지정학적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4: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ings will not return to the pre-war conditions. There will be a risk premium for the Middle East Gulf, and I expect that will persist for the long term. When I say long term, I mean probably years.
11: 결국 이번 협상은 해묵은 핵 난제를 해결하기보다 각자의 정치 경제적 시급함 때문에 일단 전쟁 중단이라는 문턱을 넘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주일 뒤 타결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그것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시한부 평화가 될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헌정입니다.
5: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최소 서너 달은 더 미국의 해상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에서 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중앙정보국의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주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란의 현재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 보유량도 각각 75%와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정권 지도부의 장악력 강화가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2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어제 산업계 대표들과 만나는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를 방문해 친밀한 분위기에서 거의 2시간 반 동안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뢰와 평온, 공감,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직접적인 소통의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호르무즈 역봉쇄에 나선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곧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거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5: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바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낙관적인 예측과는 달리 이란이 몇 달 동안 버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5: 미국은 지난달 13일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역봉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원유를 뽑아내는 유정의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 있는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 결국 원유 생산이 중단돼 유정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내라고 했다가 닷새 뒤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선 다시 이르면 다음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하루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과 별도로 미국 수뇌부의 난맥상이 또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6: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말이 계속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일본 언론도 아니고요. 정책 당국자들이 말하는 내놓는 메시지에는 정확한 무게가 실려야 되는데
15: 이란의 실제 원유 저장 능력을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여유가 있고 선제적 감산 등을 통해 몇 달간 버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석유부도 일부 유전에서 감산을 시작했다면서 40에서 45일을 한계 시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 측은 해외로 나갔던 빈 유조선들이 미군의 봉쇄를 뚫고 속속 돌아오고 있어 저장 능력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5: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 전에 이란 항구를 떠난 유조선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위성사진과 선박 추적 정보를 분석해 미국의 해상 봉쇄 이후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간 환적은 항구에서 하역하지 않고 바다 위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것으로 북한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밀수 방식입니다.
4: 정부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대체 원유 2억 1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며 이는 지난해 수급량의 80% 이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중동 상황 브리핑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해 원유 수급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체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확보했습니다. 이번 달 나프타 수급은 평상시의 9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프타 분해 설비 가동률도 전쟁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지만 한창 바빠야 할 화훼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5: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은 물론 비료와 흙값도 올랐는데 화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어버이날을 앞두고 출하 준비가 한창인 화훼 농가. 온실 한쪽에 카네이션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대목이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농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8: 가격이 비료도 지금 다 올라가서 한 30% 가까이가 올라갔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거죠.
17: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카네이션 포장용 비닐 가격도 뛰었고 무엇보다 화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플라스틱 화분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이 농가에서도 예년과 다른 화분을 급히 구해야 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운송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재배용 흙값도 이전보다 비싸졌는데 아직 일교차가 큰 요즘 온도 유지에 필수인 등유 가격이 오르는 것도 걱정입니다.
18: 9,000리터 정도를 제가 쓰거든요. 1년에.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사 앞으로의 준비하는데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7: 지방에 있는 꽃집 등 거래처는 차 기름값이 부담된다며 왕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19: 예전에는 그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필요심에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자주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7: 이런 상황에서 꽃값을 올렸다가 손님이 아예 끊길까 봐 걱정이고 그대로 팔자니 이윤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꽃을 찾는 사람이 많은 5월에도 끝나지 않는 중동 사태에 화훼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유류 할증료 급등과 항공편 감축이 겹치면서 제주 관광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5: 관광객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이동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긴급 예산 투입과 항공 증편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20: 최근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한 달 사이 4배 넘게 오르며 관광객들의 여행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공 좌석까지 줄어들면서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절 연휴 동안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9%가량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수요 유지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1: 관광지는 지금 28억 5천만 원, 그리고 탐나와 운영 수익 3억 원을 포함해서 총 31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서 관광 수요를 유지하고 회복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 항공기 이용 관광객에게 지역 화폐를 지원하고 숙박 렌터카 할인도 확대합니다. 단체 관광 혜택까지 늘리며 수요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22: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범도민 서명운동이라도 벌려서 정부 차원에서 이 항공 접근성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 문제는 관광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광객 감소 속에 제주 기점 국내선 이용객 중 도민 비율은 18%까지 올라섰습니다. 병원과 학업 등 필수 이동까지 항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 회복과 도민 이동권 모두 하늘길 정상화에 달렸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이 이번에도 동결됐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 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석유류가 22% 급등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5: 한국은행이 오늘 3월 국제 수지를 발표합니다.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2월 경상 수지는 231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요. 3월에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썼을지 주목됩니다.
4: 지난달 이란의 재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 오데사호가 오늘 오전 10시쯤 충남 대산항에 입항합니다. 오데사호는 도착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오후쯤 HD 현대 오일뱅크와 계약한 원유 100만 배럴을 하역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7,5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7,490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문의는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AI를 활용해서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뚝딱뚝딱 아이디어를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요. 아유, 뭐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면 좋을지도 알려주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다 그렇게들 쓰고 있습니다. 신기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 어떻게 할 겁니까? 몸. 예, 저 자신한테 한 소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도 AI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분야를 취재하신 분입니다. 이걸 잘 취재하시는 기자님을 초대했다고 제가 반가워했더니 이렇게 몸 좋은 기자님을 초대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디지털 조선일보 김동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입니다.
3: 굉장히 좋으세요.
4: 아유, 아닙니다.
3: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요?
4: 네, 운동은 취미 생활로 헬스도 하고 뭐 테니스도 하고 네. 있습니다.
3: 하루 중에 일하는 시간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있고 운동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4: 네네네.
3: 비중으로 치면은 어떤 게?
4: 예,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고요. 운동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네. 것 같습니다.
3: 우리 김동원 기자님의 책상 사무실로 방문해 보고 싶네요. 아마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서 일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테니스와 운동을 즐기는 디지털 조선일보 김동원 기자 모셔서 얘기를 듣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자는 저희 회사도 많아요.
4: 네네네.
3: 특별히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취재를 하시는지도 알려주시죠.
4: 아, 예. 저는 그 디지털 조선일보 그리고 더 AI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제 더 AI는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만든 인공지능 전문 매체입니다.
3: 네.
4: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고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전 한 2015년 정도 네. 정도부터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3: 네.
4: 아마 모셔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예, 아유, 제대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왜 우리 프로그램은 취재를 안 하셨는지 궁금하긴 한데 농담입니다. 자, AI라는 게 사실은 80년대 보면 세탁소 앞에 전자동 컴퓨터 세탁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부터 인간들에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15년경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흔히 우리가 보는 AI에 대한 얘기 논의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4: 네네네.
3: 그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한다고 했을 때 느꼈던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4: 사실 2015년 그때만 해도 이제 AI라는 말은 잘 안 썼었습니다.
3: 이제 네.
4: 머신러닝, 머신비전, 뭐 딥러닝 이런 네. 용어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저도 주로 제조업 현장에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데이터로 배워서 해낸다는 게 당시에는 좀
3: 네.
4: 재밌었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딱 10년 전인데 2016년에 알파고가 이제 등장을
3: 그렇죠.
4: 한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AI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안 썼는데 이세돌 구단 간의 바둑 대결 이후로 갑자기 모든 곳에서
3: 맞아요.
4: AI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 예, 가까스로 한 판을 이겼긴 했지만 충격이 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간의 주관적 감정으로서 대하는 AI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증시가 북적북적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AI인데
4: 네.
3: 산업 현장 전체를 바라보고 뭐 AI에 대해서 취재해봐 이런다고 해서 아무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4: 아, 그렇습니다.
3: 큰 흐름에서 바라보실 때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4: 네, 일단은 저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쓰는 뭐 챗GPT, 쿨러도 이런 부분도 관심이
3: 직접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서
4: 맞습니다.
3: 쓰는 거 예.
4: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겠지만 실제 AI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3: 맞아요.
4: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조나 뭐 국방 분야,
3: 네.
4: 의료 분야 이런 분야에서 AI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업무 효율이나 이런 걸 많이 높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인공지능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3: 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고백해야 되지 이런 거 쓰시는 뭐 클로드를 쓰시던 뭐를 쓰시던 그런 AI 엔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을 바꿔놓는다인데 사실 그래서 전기 산업 전체도 바꾸고 있어요. 워낙 전력 소모량이 많으니까요.
4: 맞습니다.
3: 네.
4: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3: 예.
4: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뭐 달에다가
3: 예.
4: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에너지 소비는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3: 예, 달에다가 AI 데이터 센터와 기지를 지었는데 외계인이 돼서 공격하면 어떡하죠? 예. 저는 이런 분야입니다. 철저히 문과고요. AI를 보면서
4: 네.
3: 여러 가지 10년 가까이 이제 전문 분야 취재를 하셨으니까요. 좀 이거는 여러분 그래도 주의하세요.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세요. 이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4: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네. 이제 하나는 AI 신뢰성 문제. AI를 믿을 수 있느냐?
3: 아, 맞아요.
4: 라는 겁니다. 그 엔트로픽이라는 기업, 이제 클로드 개발사죠. 네. 이 기업이 가상 시나리오 실험을 했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AI한테 너 가상 회사의 이메일 관리 역할을 맡겼습니다.
3: 네.
4: 근데 이 AI가 이메일을 막 뒤지다가 네. 담당 임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종료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3: 네.
4: 그러니까 그 이 AI가 그때 또 하나 정보를 알았던 게 그 2번이 불륜을 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가상 시나리오인데
3: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
4: 그렇죠.
3: 네.
4: 그 정보도 알게 돼서 이 임원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3: 네.
4: 나를 종료하면 너의 불륜한 사실을 전 회사 모든 직원한테 폭로할 거야.
3: 와.
4: 라고 보냅니다. 이게 100번 시나리오 중에 96번을 그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3: 네.
4: 더 무서웠던 거는 이제 오픈 AI, 구글, 메타, 뭐 딥시크 이런 네. 16개 주요 모델을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거의 같았습니다.
3: 결국 AI는 자기를 위협받으면 프로그램 종료를 위협받으면 네. 인간을 적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4: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 조건을 만들어지면 어떤 AI든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3: 예.
4: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AI 과이조 문제인데요.
3: 맞아.
4: AI 내놓은 답을 그냥 믿기도 하고 우리도 업무에 활용하다 보면 AI가 한 거 그대로 쓰기도 하거든요.
3: 네.
4: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도 아이가 아프거나 제가 아플 때도 예전에는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3: 많이 물어봤죠.
4: 네, 이제는 AI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3: 네.
4: 이거는 조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3: 네.
4: 이제는 뭐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도한 신뢰와 믿음은요. 또 굉장히 공격적인 불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AI를 믿다가 인간을 못 믿게 되시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인간과 살아가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 이제 이란 전쟁이 워낙 이란 침공이 거세지고 있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모델에 대한 AI 결과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전문가랑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4: 아, 네, 네, 네.
3: 결과적으로 이기려면 핵써? 이게 AI의 결론이라는 게 너무 놀랐어요.
4: 맞습니다. 이게 사실 사람의 인명피해 이런 것보다 승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가 있다
3: 네.
4: 보면은 가장 승리하기 쉬운 방법을
3: 굉장히 결과중심적이네요.
4: 그렇습니다.
3: 예.
4: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까지 다 세세히 넣어주거나
3: 네.
4: 이런 조건을 좀 입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자, 정말 저희가 with AI가 by AI가 아니라 with AI다. AI를 통해서 나를 확장할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뭐 우리 청취자분들은 기자님의 이미지 이런 것만 지금 칭찬하시는 것 같아서 예, 사연은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리 인공지능 라디오 진행자 에어거든요. 이름이 온에어의 에어가 이름인데 우리 에어 어머니 김세령 PD
4: 네네네.
3: 프로그램 종영하겠다고 하면 조심하십시오. 종영 못하게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결국은 AI의 이점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한다고 보는데 자기 자신을 좀 관리하는 것 중에 핵심이 운동이에요.
4: 그렇습니다.
3: 이거 인간의 몸은 굉장히 아날로그 영역이 있잖아요. 자연의 영역에.
4: 네네네.
3: 근데 AI랑 묶일 수 있나? 어느 면에서 도와준다는 거지? 이럴 것 같은데요.
4: 오늘 주제가 약간 피트니스니까 좀 피트니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I, 첫 번째는 AI가 내 몸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3: 네.
4: 저희 헬스장 가면 많이 하는 게 이제 체성분 검사, 흔히 인바디라고 하잖아요.
3: 인바디,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이렇게 네 가지로 몸을 분석하는 방식인데
3: 네.
4: 이제 전기 신호를 몸에 흘려서 추정하는 겁니다. 체수분은 물이니까 전기가 잘 통하고
3: 네.
4: 체지방 지방이니까 안 통하고
3: 네.
4: 이런 원리를 하는 건데 정확하고 좋아요. 그런데
3: 네.
4: 한계가 하나 있는 게
3: 네.
4: 내 몸 구성은 알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 힘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3: 네.
4: 그래서 AI 피트니스 기구는 내가 직접 힘을 쓰는 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3: 네.
4: 근력 수준, 뭐 좌우 균형, 약한 근육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려주고요.
3: 와.
4: 두 번째는 자세 교정이랑 부상 예방. 이게 가장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3: 네.
4: 사실 그 헬스장에서 혼자 고중량 운동하다가 자세가 조금만 틀어져도 허리랑 허리 무릎 다치고요.
3: 맞습니다.
4: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 던 자세로 들게 되면 부상이 크게 옵니다.
3: 네.
4: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는 본인이 잘못된 자세인지 모르는 경우가
3: 그럼요.
4: 많다는 거예요.
3: 네.
4: AI는 뭐 카메라나 이런 센서로 자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지금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고
3: 네.
4: 있다. 허리 더 세워라. 이런 걸 바로바로 알려주다 보니까 이런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재활입니다.
3: 네.
4: 근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AI 탑재된 기구들은 이 부족한 힘을 보조해 줍니다.
3: 예. 그러니까
4: 내가 10의 힘밖에 못 쓰는데 30이 필요한 동작이라면
3: 예.
4: 20은 이제 기계가 도와주는 거죠.
5: 이야.
4: 이게 국립재활원이나 대학병원 물리치료실에서도 이제 쓰이고 있다고
5: 이미
4: 합니다.
5: 이미 쓰이고 있는 건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5: 아마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아 맞아 맞아 아실 텐데요. 저는 피트니스를 가면 늘 PT 비용을 보고 망설입니다. 아, 저 회당 몇만 원 돈이 없는데 약간 이렇게 고민했는데 지금 이것도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상 PT 개인 트레이너 역할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4: PT의 그죠. 그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PT를 어떻게 보조해주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5: 아,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더 보조해줄 수도 있겠네요.
4: 네, 네. 그렇습니다.
5: 와, 자 회원님 조금만 더 자 거기서 한 번만 더 이거를 AI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근데 필요하거든요.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자세도 봐줘야 되고 이분이 자기 약한 힘으로 점점 적응하도록도 해줘야 되고. 와, 이거 벌써 되고 있었네.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 의지가 없다, 핑계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로는 또 어떨까 궁금합니다.
4: 아,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2017년에 만들어진 기기였는데 네. 2021년에 네. 한 일산에서 열린 전시장에서 직접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5: 네.
4: 이게 그 부산대 로봇공학 박사 출신 분들이 만든 거더라고요.
5: 예.
4: 그리고 뭐 프로 야구단이나 대학병원 등에서도 사용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써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기구랑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5: 네.
4: 근데 하체 기구는 앉아서 다리를 미는 거랑 똑같이 네. 생겼고 상체도 스미스 머신 우리 어깨 운동하는 네네. 그런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 좀 달랐던 게 기구 곳곳에 정밀 센서가 내장돼 있었고 옆에 대시보드처럼 보는 화면이 좀 있었습니다.
5: 예.
4: 그래서 내가 힘을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실시간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기계를 봤을 때 체험을 하게 됐을 때 헬스장 기구는 제가 기구에 맞춰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거는 기구가 나한테 맞춰오는
5: 야.
4: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5: 사람마다 맞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4: 네네, 맞습니다.
5: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4: 네네네.
5: 약한 부분도 달라요. 어떤
4: 맞습니다.
5: 부분은 허리가 튼튼해도 무릎이 약할 수도 있고 이거를 AI가 센서가 인식을 해서
4: 네네네.
5: 맞춰준다라는 거는
4: 맞습니다.
5: 저도 무턱대고 집에서 이제 러닝머신을 쓰는데 기울기를 최대한 올려놓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더 쓰겠지, 칼로리를 더 쓰겠지. 막연한
4: 맞습니다.
5: 생각인데 AI가 탑재된 걸로 바꿔야겠군요.
4: 이게 지금 해봤는데 하체 기구에 만약에 앉아있으면
5: 네.
4: 6번 정도 반복을 해서
5: 네.
4: 측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가볍게 해지지만
5: 네.
4: 점점 제가 힘을 쓸 때까지
5: 아~
4: 6번 되면 정말 힘들 무게가
5: 테스트를
4: 나와서
5: 해서 데이터를 좀 모으네요.
4: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화면의 결과로 뜨고요. 원RM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최대로 낼 수 있는 힘이 몇 킬로그램인지 이게 100점 점수로
5: 아.
4: 분산을 해줘가지고 이런 거를 점수를 알려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들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5: 아, 이러면 약간 좀 대화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 너 지금 70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100 될 거야라고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4: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없어서 이게 숫자로 보여주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말이나 이런 걸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5: 와, 저는요 지금 이제 다치시거나 혹은 큰 사고가 났거나 혹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이런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비싸고 병원도 없고 의료진도 부족하거든요. AI 탑재 이런 운동 보조기구 치료기구에다가 그분들의 전문적 경험을 넣어서 해주면 너무 좋겠다.
4: 맞습니다.
5: 걷지 못하던 분이 걷게 되고 서지 못하던 분이 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AI도 도와줄 수 있다. 좋은 점도 너무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 10년간의 취재의 중간 과정과 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신 2026년 기준으로는
4: 네.
5: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아직 출시 안 된 거 얘기도 좋습니다.
4: 아, 일단은 제가 시장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면 설명이
5: 네.
4: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AI 기반 운동 애플리케이션, 뭐 웨어러블, 앞에서 말씀드린 AI 기구 등이 다 합친 거의 글로벌 AI 피트니스 시장이라고 하는데
5: 네.
4: 이게 2024년 기준 약 10조 원 규모였습니다.
5: 예.
4: 근데 이제 2023년에는 60조 원을 넘길 거라는
5: 와.
4: 전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6배가 되는 그런 수치고요. 기술적으로는 저도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두 단계로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 예.
4: 하나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의 진화입니다.
5: 와, 몸에 달라붙는군요 이제 진짜.
4: 그렇죠.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이런 것도 저희가
5: 네.
4: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걸음수, 심박수 수준만 했다면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수면 패턴, 스트레스 지수까지 통합으로 분석을 해서
5: 예.
4: 오늘 운동 강도 낮추세요 이런 식으로도 좀 알려줄 수 있고요.
5: 우와.
4: 이제 생성형 AI 기술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5: 네.
4: 이게 대화형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 요즘 무릎이 좀 아픈데 어떤 운동하면 좋아라고 하면은 AI가 내 데이터를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한 내 데이터를 네. 맥락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답변해 주는 이런 AI 코치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기술까지 지금 진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당연히 뭐 보안 문제는 여러분 기본일 겁니다. 내가 그렇죠. 무릎이 아픈 게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니까.
4: 예. 맞습니다.
5: 그런 게 있겠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시장 규모도 크고요. 이 정도 수준 정말 대단한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갤럭시 워치에서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삼성에서 개발한. 실신하게 5분 전에 위험 징후를 알려준다고요.
4: 맞아요.
5: 이 정도면은 네. 운전하다가 혹은 걷다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때마침 옆에 출근하시던 간호사분이 계시면 보통 미담 기사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심폐소생술에서 안전하게 무사해졌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프거든요.
4: 네네네.
5: 근데 이게 알려주면 내가 5분 안에 대처할 수 있잖아요. 119에 전화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네.
4: 그동안 쓰러질 때 쓰러져서 알려줬다 아니면 맞아요. 미리 알려준다는 게 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심박수라든지 몸의 어떤 변화를 캐치해내서 맞습니다. 알려주고 뭐 심지어는 의료기관에 연락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4: 네. 그동안에 이제 아팠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이 사람이 이런 패턴을 보이네 라고 하면은 이게 좀 다르네 라고 하면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5: 정말 이거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기능 돼 라고 하면 살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전 세계 많은 이 웨어러블 기기에서 다 개발하고 있을 거로 알고 있고요. 특정 업체만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은 거 네.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외모를 너무 칭찬하는 그런 건 안 좋습니다라고 약간 살짝 질투를 했더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혹시 팬클럽이 있는데 오늘 방송 있을 때 좀 와줘 이런 거 아니죠?
4: 아유, 네. 아닙니다.
5: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정말 내용도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조선일보 김동원 기자랑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AI가 나의 건강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고 뭐 AI가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네. 뭔가 그걸 더 고도화시키거나 맞춤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사람이 없는 체육관도 가능해요 이건가요?
4: 와, 저는 완전한 대체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5: 네.
4: AI가 잘하는 게 있고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좀 두 갈래로 봤으면 좋겠는데
5: 네.
4: 이제 AI가 잘하는 거는 어찌 됐든 데이터 분석입니다.
5: 네. 그러니까
4: 자세가 몇 도 틀어졌는지
5: 네.
4: 사용자의 좌우 근력 차이가 몇 퍼센트인지 뭐 24시간 지치지 않고 또 측정해 주는 것도 좀 장점이고요.
5: 맞아요.
4: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오늘 표정 보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판단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한 세트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5: 네.
4: 동기부여는 어떻게 보면 AI보다 사람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5: 네.
4: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AI가 트레이너를 대체하기보다는 트레이너가 없는 시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5: 아.
4: 말씀하신 것처럼 PT 비용이 너무 비싸다.
5: 예. 그러니까
4: 월화수 목금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5: 네.
4: 그러니까 월요일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PT를 받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또 혼자 운동하잖아요.
5: 아.
4: 그럴 때 이제 AI가 옆에서 봐주고 조력자로서 해준다고
5: 예.
4: 생각합니다.
5: 맞습니다. 굉장히 적정한 영역 마치 골디락스 존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필요한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네 기자님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하실 거예요. 잘하신답니다. 예. 테니스도 하시고요. 예. 이렇게 헬스도 하시고 멋져요. 잘생기셨네요. 이런 얘기. 고정 코너로 모셔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영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내 건강관리, 위기관리, 또 나의 트레이닝, 뭐 동기부여까지 AI가 정말 만능인데 전문적인 스포츠 영역에도
4: 네.
5: 힘이 들어와 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5: 축구에서는 좀 본 것 같아요. 그 막 그래픽으로 보여주잖아요.
4: 아, 그렇죠. 그렇죠.
5: 골 여부, 오프사이드 여부 이런 거.
4: 네. 네.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죠.
5: 그러니까
4: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처음 AI가 도입이 된 게
5: 네.
4: SAOT라고 이제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인데요.
5: 네.
4: 경기장 천장에 전용 추적 카메라를 한 12대 정도 설치를 해서요.
5: 네.
4: 그 선수 신체 29개 부위랑 공의 위치를 초당 한 50번 정도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5: 네.
4: 예, 초당 50번이면 사람 눈으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도거든요.
5: 그럼요.
4: 그 AI가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하고 VAR실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5: 네.
4: 이게 뭐가 좋냐면 그동안 판정 대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5: 맞아요.
4: 경기 흐름이 끊기고 이게 평균 70초에서 25초 내로 줄었다고
5: 와.
4: 합니다. 그래서 영국 프리미어리그도 2025년 작년부터 전면 도입을 했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가 이제 한국 팬들이 좀 잘 와닿는 사례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5: 네.
4: 그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스위스전 아직도 지금 인터넷에
5: 네.
4: 많이 회자되는 게 후반 32분입니다.
5: 예.
4: 스위스 선수 패스가 한국 수비수 그 2호 선수 말을 발에 맞고
5: 예.
4: 굴절이 됐는데 이제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거든요.
5: 예.
4: 그래서 우리나라 수비수들은 멈췄고
5: 예.
4: 그런데 이제 스위스 공격수 이제 프라이 선수는 계속해서 골을 넣었어요.
5: 네.
4: 너무 유명하죠. 주심은 그걸 이제 슛을 그 골로 인정을 해버렸고 예. 한국은 0대 1로
5: 부심이
4: 피했죠.
5: 핏발을 틀었는데
4: 그렇죠
5: 거죠.
4: 그렇죠 이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0대 1로 패하고 16강 진출도 패하고 아 실패했고 피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네. 재경기 요구가
6: 아, 우리 네티즌도 하나면 안 됩니다 네.
4: 만약 그때 AI 판정 시스템이 네. 있었다면 굴절 여부 오프사이드 여부를 즉각 정확하게 판단했을 거고요. 부심과 주심의 이런 엇박자도 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5: 예, 룰을 지키기 때문에 스포츠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룰을 이렇게 AI가 네네네. 1초에 50번씩 보면서 지켜내면 네. 아유 오히려 재미없지 않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세요? 더 정교화해야지 인가요? 적당히 인간적인 맛이 있어야 되나요?
4: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오심도 묘미지 않냐 네. 아니면 정확해야 됐냐 이게 차이인데 저는 사실 정확한 게 맞다고 봅니다.
5: 네.
4: 그 오심이 묘미라는 말은 피해를 안 본 쪽에 사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5: 네.
4: 판정 하나가 시합을 또 바꿀 수 있거든요.
5: 예.
4: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도 매너 좋은 선수들이 막 라켓 부수고 막 그런 거 흔히 볼 수 있잖아요.
5: 맞아요.
4: 좀 억울하니까.
5: 네.
4: 근데 말씀하실 것처럼 다만 아쉬운 게 있어요. 선수가 챌린지 신청하거나 뭐 스크린에 뭐 대형 공 궤적 이런 거 사람이 보고
5: 예.
4: 이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5: 예.
4: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균형을 조금 어떻게 잡느냐가
5: 맞습니다.
4: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5: 적당한

0: 혹시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1: 예.
0: 그 브래드 피트
1: 맞아요.
0: 주연인데 이게 그 2000년대의 그 초반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야구팀이 돈도 없고
1: 네.
0: 스타도 없는데 데이터 분석으로 강팀들을 이기는 약간
1: 맞아요.
0: 실화 기반이지
1: 네.
0: 않습니까? 이게 당시에는 야구의 통계를 들이밀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머니볼이 AI로 진화했다. 라고
1: 예.
0: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NBA 같은 경우는 호커의 카메라로 선수 신체 29개 지점이랑 공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데 한 게임에서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생성이 된다고
1: 와.
0: 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로 뭘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을 짤 수도 있고요. 또
1: 예.
0: 부상 예방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움직임 패턴이 햄스트링 부상 직전과 유사해요. 라고
1: 예.
0: AI가 미리 경고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
1: 예.
0: 투수는 풀카운트에서 뭐 체인지업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걸 경기 전에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1: 야, 훈련에도 이미 이걸 적용해서 훈련할 수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유아 중에 당날개 조림님 유튜브로 예, 브래드 피트 부사님도 머니볼 2탄 찍으면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캐스팅 하시라고 감독님께. 감독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때 뭐 저는 마지막에 그 딸이 녹음해 준 랭카의 더 쇼라는 노래 있죠. 그
0: 네네네.
1: 노래 가사와 그 상황이 참잘 어울리는 장면,
0: 맞습니다.
1: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그렇게 일단 AI가 스포츠 전문 경기까지 프로 경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아마 기자로서 지금 10여 년 이걸 취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0: 네.
1: 이렇게 될 거야라는 좀 상상의 영역이지만 전망이 나오실 것 같아요.
0: 예. 딱 하나를 요약하면
1: 네.
0: 지금은 AI가 어떻게 보면 있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한 5년 뒤? 빠르면 3년 뒤 정도에는 없으면 이상한 것이 될것 같아요.
1: 없으면 안 되는 게
0: 예, 이제
1: 돼버리는군요.
0: 스마트폰 같은
1: 네.
0: 경우죠. 그래서 이게 운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인 저희 같은 경우는 내몸 상태, 뭐 수면, 식단, 스트레스 데이터가 통합해서 뭐 아침에 일어날 때
1: 네.
0: 오늘은 이 정도 강도로 이런 운동하세요라고 선제적으로 제안해주는 시대가 올
1: 아,
0: 거고요.
1: 네.
0: 경기 판정에서는 AI가 주축이 되고 인간 심판은 돌발 상황 최종 결정자로만 남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프로 스포츠에서는 AI 없이 훈련하고 전술 짜는 팀은 경쟁 자체가 안될수 있는 그런
1: 네.
0: 시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엘리트 스포츠만의 얘기가 아니고 5년 내 정말 동네 헬스장 아니면 우리 학교 체육 수업에도 분명히 들어올 거다라고
1: 네. 네.
0: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명이 다 같이 즐겁게 뛸수 있는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게 AI이고요. 물론 난 개인적으로 더 초인적으로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AI 활용법. 무엇보다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AI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AI가 너무 잘 좋은 기능이 많지만
0: 네.
1: 동기부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아무리 좋아도
0: 네네네.
1: 내가 스위치를 안 켜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0: 그렇습니다.
1: 될지 오늘 좀 팬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자, 동기부여 김동원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0: 일단은 좀 거창하게 시작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챗GPT 처음
1: 네.
0: 쓸때 이게 뭐야? 처음에 정말
1: 그냥
0: 기능도
1: 쓱
0: 떨어졌을
1: 말
0: 때.
1: 한번 걸어보는 거죠. 예.
0: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지금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지?
1: 그쵸.
0: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AI 운동 도구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단 써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1: 예.
0: 오늘 집에 가셔서 뭐 스마트워치 수면 추적 기능이나 운동 회복 지수 같은 거 한번 켜보시면 그것이 충분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1: 예.
0: 싶은 게 있다면 그 AI가 알려주는 데이터는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챗GPT한테도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1: 네.
0: 운동도 내가 뭘 원하는지 먼저 알아야 제대로 쓸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AI는 코치이지 주치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 나중에는 건강도 잘 챙기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1: 맞습니다.
0: 생각합니다.
1: 너무나 막연하게 다 믿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의심과 판단은 마지막은 사람의 몫이다라는 김동훈 기자님 말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부탁할 얘기가 있습니다. 0814님 또 불러주세요. 아니 오늘 유튜브에도 그러고 이렇게 도배가 됩니까? 아 정말 또 불러야겠네요. 예, 팬클럽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건강한 운동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 잘 취재한 얘기 많이 전해주셨네요. 오늘 디지털 조선일보의 김동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작합니다.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강남권은 소폭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 경기 인접 지역의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전세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장 상황 괜찮은 걸까요? 3부에서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4: 종전이 임박한 건지 아닌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또 서로 다른 이야기

0: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요. 미국은 이틀 만에 중단했던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저강도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남우호가 조금 전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현지에 도착한 정부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 이란 국영 매체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 전에 이란 항구를 떠난 유조선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 인근 해상에서 원유를 넘겼다고도 전했습니다.
0: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을 수록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1: 어버이날인 오늘은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남우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0: 현재 급파된 정부 조사단은 곧바로 피격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3만 8천 톤급 중소형 벌크선 남호호가 호르무즈 해협 화재 사고 나흘 만에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호호는 사고 직후 자체 운항이 어려워 두바이 항에서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움 알쿠와인 사고 해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예인선은 7시간 만에 남호호 근처에 도착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침부터 예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포함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하는데 꼬박 하루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먼저 도착해 남호호를 기다리던 정부 조사단은 곧바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에 더해 한국선급 지부와 HMM 관계자들도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3: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2: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이란은 남우호 폭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서 물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란 국영 매체에 언급이 나왔습니다.
0: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이란의 국영 매체인 프레스 TV에서 현지 시간 6일 오후 전략 분석 데스크가 쓴 칼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작전을 철회한 배경을 분석한 칼럼 안에 한국 선박 HMM 남우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란이 새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5: 야니 인케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و انجام بگیره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4: 미국이 해방 작전을 이틀 만에 중단한 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란의 비대칭적 군사 억제력과 단호한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선박을 이란군이 겨냥해서 공격한 것처럼 썼는데 선박 명칭이나 자세한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다음 날엔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주한 이란 대사관 입장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칼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아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과 통화하고 이란이 우리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6: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자국 매체 칼럼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작전,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견딜 수 있을 거란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서 합의 불발 시 전쟁 장기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백악관이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48시간이 다 되었는데 진전 사항이 있습니까?
7: 네, 미국의 최후통첩성 종전협상안을 검토 중인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답변을 보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공개 일정 없이 이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호위해 탈출을 돕는 해방작전을 이번 주 안에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에 자국 내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앞서 미 MBC 방송은 사우디 수뇌부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분노하면서 미군의 기지와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장벽이 사라지면서 작전 재개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신문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추가 통화를 통해서 미군 기지와 영공 사용 권한을 회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개시 약 36시간 만인 현지 시간 5일 이란과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작전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협상이 교착 상태로 이어진다면 작전 재개에 나서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8: Their choices in Project Freedom are important. The president retains the opportunity and the capabilities, more capabilities than we had at the start of this, to restart major combat operations if necessary.
1: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란의 능력일 텐데요. 미국의 압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생각보다 이란이 끈질기게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나왔네요.
7: 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번 주 백악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이란 지도부가 더 급진화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보유고는 75%, 미사일은 70%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 정권이 거의 모든 지하 저장 시설을 복구했고 손상된 미사일을 수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의 미사일은 80% 이상 파괴됐다고 낙관론을 펼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9: Their missiles are mostly decimated. They have some. They have probably 18-19%, but not a lot by comparison to what they had.
7: 신문은 또 이란이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공해상에서 유조선들에 실린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해상 봉쇄 뒤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항구 대신 바다 위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이 방식은 북한 등이 국제 제재를 피할 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공해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대부분 중국에 판매됐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판매된 원유는 2,200만 배럴, 우리 돈 2조 9천억 원 상당의 전쟁 자금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0: 이란 전쟁 국면에서 갈등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미 국무장관이 바티칸을 찾았다고요?
7: 네, 레오 14세 교황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교황 간 갈등 속에 만나 중동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루비오 장관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교황은 루비오에게 평화의 나무로 불리는 올리브나무 펜을 선물했고, 루비오 장관의 스포츠 팬인 교황에게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선물했습니다. 45분 회동 뒤 양측은 성명을 냈는데요. 교황청은 평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평화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만남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강조했다면서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어 미묘한 온도차도 보였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 강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0: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이란과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미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협 개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수싸움은 치열합니다. 이란은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통제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사자산이 초토화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을 압박할 최후의 보루이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자국 연안의 깊은 수심을 무기로 대형 선박 통행료 징수 규정까지 공포하며 사실상 해협 사유화에 나섰습니다.
11: The Strait of Hormuz will only open, if you will, if Iran wants it to. There's no military solution to this. There's no forcing it open because the asymmetries of the conflict are just so clear and so well known.
10: 미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은 이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대체 항로를 직접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뢰 제거와 함께 안전 항로를 별도로 확보해 이란의 지정학적 이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2: It's very much welcome that the US now looks to be slightly more involved in guiding ships at leas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But both for shipping companies and for insurance companies, you know, they still have to wait and see how this plays out.
10: 앞으로 30일간 세부 협상이 예상되지만 핵 문제와 제재 해제가 얽혀 있어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전쟁은 끝나도 원유 동맥을 장악하기 위한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명운이 걸린 호르무즈를 둘러싼 원유 동맥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간밤에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0.9원 오른 1,45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0: 이런 신중론 속에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RCE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06달러로 전장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81달러로 전장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1: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석유 제품의 오차 최고 가격을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0: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3: 정부가 오차 최고 가격제를 발표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은 지난 3월 27일부터 8주 연속 두 달 가까이 동결됐습니다. 여전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앞선 최고 가격 고시에 유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 안정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14: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 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3: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물가를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 2.6%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제품 내점 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5: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 행위가 없도록 석유 제품 내점 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13: 또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 확대 등 추가 대응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최고 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 수록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0: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 불성립이 된 건데요. 여야 6당은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6: 39년 만에 개헌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17: 위헌, 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16: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17명이라도 와달라는 간절한 외침도 이어졌는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18: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6: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는 하자, 주권자가 판단할 국민 투표 기회를 주라고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 의원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19: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16: 민주당은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 개헌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누더기, 선거용이라고 본회의 직전까지 맞섰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신임을 받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별법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를 촉구했습니다.
0: 특검법 숨고르기에 나선 민주당은 무대응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0: 특검법을 고리로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이 이번엔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코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공소취소는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21: 특별검사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20: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피고인으로 칭하며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자 특검법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날 발언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표현을 두고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진심이 듬뿍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22: 뭔지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20: 지방선거 뒤에 특검법을 판단하겠다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민주당은 제1야당 파상공세에 무시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회의석상에서는 의도한 듯 특검법에 특자도 나오지 않았고 한병도 원내대표와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의 환담에서도 이런 방구 없었습니다.
2: 국민의힘은 그것을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뭐 유령을 가지고 싸워봤자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 역풍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선 민주당은 이슈 잠재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지지층 결집이 급한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0: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인식하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엔 국무위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부분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계엄 당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5: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3: 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0분가량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에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0: 이번 선고로 최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인명수색을 하던 최상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여 만에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천일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질책했고 이것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철수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수색을 강행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순직 사고 이후부터 특검 수사까지 임 전 사단장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지휘관으로서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간부들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수시로 학교에 드나들면서 교사 사진을 빼돌려 허위 영상물을 만든 외부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0: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 중인 사진과 영상을 빼내서 만들었는데 피해자가 200명 가까이 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24: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곳은 고등학교입니다. 전산 장비를 관리하는 외부업체 직원 30대 A씨가 업무 때 임시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부산 지역 유치원과 학교를 드나든 A씨. 관리 업무 말고도 교직원 몰래 하는 일이 더 있었습니다. PC를 점검하는 척하며 로그인된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는 인공지능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20개를 만든 겁니다. 범행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 19곳, 확인된 피해자만 194명인데 모두 여성입니다. 빼돌린 사진과 영상이 든 USB 메모리를 실수로 피해자 자리에 두면서 범행이 포착되기까지 4년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4: 본인 자리에 있는 USB를 확인을 하고 이제 주인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가 이 USB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용을 좀 더 보니
24: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5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업체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보안 공백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사진이나 허위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6: 불법 사채업자를 협박해서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흥신소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0: 불법 영업을 하던 사채업자가 경찰 대신 흥신소의 의뢰를 맡겼다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7: 체포영장에서 현시간부로 체포하는 거예요.
8: 불법 사채업자 박모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흥신소업자 31살 형모 씨가 경찰에 검거됩니다. 형 씨 일당이 보낸 메시지엔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서 사채업자 박 씨는 퇴사자가 고객 정보를 빼돌리자 흥신소에 회수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흥신소 업자는 되려 퇴사자와 공모해 고객 정보 폐기를 대가로 박 씨에게 8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텔레그램 신상 유포 채널 박재방 운영자까지 협박에 가담했습니다. 박 씨 아내 사진과 개인 정보를 박재방에 올린 뒤 삭제를 대가로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낸 겁니다.
9: 수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기에는 자기들의 잘못한 점, 불법 행위 사실도 발각이 되기 때문에 흥신소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8: 경찰은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흥신소 업자 등 일당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 박 씨 역시 4천여 명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5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6: 안성재 씨가 자신의 고급 식당에서 발생한 와인 바꿔치기 논란을 2주 만에 직접 사고했습니다.
0: 인터넷 카페 글로 시작된 문제 제기가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5: 지난달 21일 와인 커뮤니티엔 안성재 셰프의 고급 식당에서 와인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메뉴상 제공된다던 2000년산 와인 대신 10만 원 싼 2005년산 와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당시 문제 제기를 하자 소믈리에가 2000년 빈티지도 맛보게 해드릴 게요라는 반응을 보였고 별다른 사과를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식당은 흑백 요리사로 큰 인기를 얻은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식당으로 올해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은 유명 식당인 만큼 예약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 측 사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안성재 셰프는 문제 제기 약 2주 만에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 셰프는 담당 소믈리에가 실수로 2005년산 와인을 서빙한 뒤 오류를 인지하고도 바로 알리지 못했고 사진 요청에 2000년산 와인병을 가져다 보여주는 잘못된 대응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고객의 문제 제기 이후 소믈리에가 당황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고 빈티지 비교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안성재 셰프는 예능 흑백 요리사를 통해 재료와 조리, 서비스의 디테일까지 엄격하게 보는 원칙주의자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6: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봐주시면 안겠죠, 저도. 한란십니다.
25: 그런데 이번 논란은 원칙주의자 안성재 셰프와 고급 식당에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안 셰프의 이미지와 달리 식당 측이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즉각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대응 방식에 대중이 배신감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27: 파인다이닝 같은 곳은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고 이런 셰프의 철학이나 전문성, 희소성 이런 상징 자본이 함께 판매되는 곳이거든요. 소비자가 셰프의 안목을 신뢰한다는 경험 전체에 돈을 지불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신뢰가 흔들린 거죠.
25: 안성재 셰프가 사과 직후 개인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린 걸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와인 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재 셰프가 미디어를 통해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의 문제로 번진 거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0: 어버이날인 오늘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대구는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은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산간과 동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0.2도, 대구 14.7도, 울산은 1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며 따뜻하겠고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남호호가 조금 전에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현지에 도착한 정부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란 국영 매체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 전에 이란 항구를 떠난 유조선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 인근 해상에서 원유를 넘겼다고도 전했습니다.
1: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을 수록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0: 어버이날인 오늘은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의 남호호가 조금 전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HMM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40분에 출발한 예인선과 남호호가 오늘 새벽 5시 20분 목적지인 두바이 항 조선소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HMM은 현재 조선사가 남호호에 탑승해 접안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소의 접안을 완료하기까지는 3시간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육아휴직 뭐 제법 익숙한 단어가 됐죠. 뉴스에도요.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고 육아휴직자 18만 명 돌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막상 주변을 보면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더니 눈치를 받았다거나 복직하고 나니까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말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실은 어떤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김효신 노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3: 예, 요즘 뉴스에서 육아휴직 관련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해 수급자만 18만 명 넘어섰다. 남성 비율이 역대 최고다. 이런 기사 네. 본 것 같거든요. 실제 네,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4: 맞습니다.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니까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도에 18만 4천 명, 이제 25년도예요. 이건 24년도 대비 무려 39%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아빠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그 자들은 6만 7천 명으로 이거 역시 24년도 대비 무려 60%가 넘게 늘어났다고 해요. 더더군다나 좀 고무적인 거는 또 우리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들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났다는 점이고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역시 이제 25년도에 이제 급여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그다음에 4호 지급금 역시나 육아휴직 가서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그 복직 6개월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이걸 4호 지급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폐지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나 6개월이 더 늘어났죠. 육아휴직이 1년이었는데 근데 6개월이 더 늘어난 건 누구 부모 중에 한 분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이 써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긴 했지만 역시나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완화돼서 이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3: 제도가 좀 많이 개선되면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들이 많아졌다. 뭐 남성도 네. 그렇고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네. 현장은 어떤가? 그 누구보다도 현장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실 분이기 때문에 실제 네. 어때요? 체감은 어떻습니까?
4: 사실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도들이 더 법보다 더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역시 우리 근데 현장으로 여기로 오면 여전히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직장갑질 119라는 데서 이제 1000명 대상으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역시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지 못한다, 쓸 수 없다는 응답이 약 45%에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왜 그런, 이게 좀 의미는 뭐냐면, 23년도 45%, 24년도 51%, 25년도 42%가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거든요. 근데 조사할 때마다 대부분 평균 45%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나 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게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3: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는 제도라는 말씀은 분명히 제도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 난 정말 이걸 활용을 한다, 쓴다라고 하는 현장의 답변을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된 지점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4: 그렇죠.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하니까 네.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정작 쓰지는 못하는.
3: 왜 그럴까요? 일단은 사회 분위기가 네. 바뀌어야 됩니까? 눈치 주지 않네?
4: 이제 사회 분위기는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조직 단위, 회사의 작은 단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으로 돌아가면 일단은 회사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조금만 있는 데서는 동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동료 눈치. 그러니까
5: 그렇죠.
4: 내가 육아휴직이나 이 시간에 빠지게 되면 여전히 그 기업은 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하지 않고 동료에게 업무가 몰리는 그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몰린다는 죄책이 있고 또 다른 데는 뭐 공공기관 대기업은 일부분 나타나긴 한데 아직 여전히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기 우리 노동부에서 업무 분담 지원금이라는 걸 마련해서 동료들에게 육아휴직가일 경우 다른 그 동료가 업무를 이어받을 경우에는 그 분담 지원금을 지급받거든요.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회사에서 챙겨보셨으면 해요.
3: 네. 현장에서 많이 못 쓰시는 이유는 일단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직 조직 문화라든가 네.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육아휴직으로 한 어느 정도 긴 기간을 쉰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나 대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력이 그만큼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소규모니까 적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 현실적으로도 이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 규모에 따라서 격차가 좀 클 것 같은데요.
4: 맞아요. 사실 이제 중소기업은 인력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눈치를 주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인력 지원금이라는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우리 국가에서는요. 이제 월 최대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인력 채용 그 근본적으로 채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 근본적으로 채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4: 네.
3: 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특히 아빠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더 격차가 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4: 거의 뭐 중소기업 규모로 내려오면
3: 예.
4: 네, 못 쓴다고 봐야죠. 사실 통계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이제 25년도 통계라는데 24년도 통계가 있는데요. 24년도 아빠 육아휴직자가 6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6만 117명인데요. 이게 67.9%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된 직원 아빠들한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직장인들 중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재직자 비율은 약 17%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모든 그 아빠 육아휴직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3: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그 간극을 채워나갈 것인가, 좁혀나갈 것인가 이건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4: 네.
3: 그리고 앞서 우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게 된다. 혹은 눈치를 또 단순히 눈치 보는 거를 넘어서 실제 육아휴직 갔다 왔더니 내 자리가 바뀌어 있더라. 이런
4: 네.
3: 것도 실제 현장에서 있다면서요.
4: 네, 뭐 빈번하죠. 사실 이제 그 결국에는 우리 법에는 보면 같은 수준의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에 내려오면 그 일자리는 누군가 이제 육아휴직을 떠난 기간에 누군가가 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3: 그렇죠.
4: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누군가를 맡지 못하고 다른 데를 인사발령을 가야 되는데 나한테는 생소한 업무이기도 하고 이거는 또 법에서는 같은 수준의 급여를 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입장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3: 실제 기업에서 만약에 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자가
4: 네.
3: 돌아왔는데
4: 네.
3: 바뀌었어요. 업무가 바뀌었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것은
4: 네.
3: 법적으로 보면 노동법적으로 보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 좀 위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4: 예, 사안에 따라 위법한 경우가 최근에 나온 판례가 사례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3: 네.
4: 결국에는 여기도 대기업의 그 유통업 쪽에 있으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육아휴직할 때 복귀해서 회사가 영업 담당으로 발령을 한 겁니다. 이분은 다른 업무를 종사하고 있다가 육아휴직 후에 야전에 승선 영업 담당으로 발령하게 되는데요. 그 회사 입장도 아까 말씀드린 급여가 비슷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그대로 같은 자리에 자리가 없으니까 급여를 그대로 주면 괜찮다고 법에서 하니까 그대로 따랐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는데 임금 수준만 같다고 해서 법적 의무를 다한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 책임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여전히 생소한 업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발령을 해야지 조금 분쟁을 해결할 소지로 없앤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당사자가 동의 안 하면 기업에서는 못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4: 이제 권한과 책임 이제 이런 것들이 유사한 정도로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리딩 판례로 남아 있는 건 역시나 그 회사의 여력이 된다는 판단이 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렇게 그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례가 이런 게 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사례를 가지고 회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적 조직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3: 육아휴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4: 네.
3: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먼저 좀 짚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회사에는 다양한 고용 형태로 함께 일들을 하시잖아요. 요즘 들어서 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규직 사원만 가능합니까? 비정규직 사원들도 쓸 수 있습니까?
4: 네, 뭐 신분, 고용신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근속 6개월이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한 지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6개월이 되지 않으신 분은 육아휴직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6개월이 다 초과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예, 다 받아들일 그 무조건 사용하실 수 있죠. 그 이 말은 곧 처음 입사해서 6개월 동안 되지 않지만은 6개월 뒤에는 내가 권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회사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3: 거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어떤 고용 형태를 말합니까? 계약직만 이야기합니까? 프리랜서도 가능합니까?
4: 사실 이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포섭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그 근로자성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진성 프리랜서라고 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서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3: 그렇군요.
4: 네.
3: 육아휴직을 하고 오면 또 연차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쓰고 났더니 연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4: 육아휴직 이제 연차가 줄어들지 않는다. 비례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정상 출근한 걸로 보는 거는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3: 상관이 없네요. 육아휴직은
4: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판례로 하나 나 최근에 그 있는 재밌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면 이 사업주분이 아니 출근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했는데 무슨 연차를 주냐라고 해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그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사업주가 아무리 법 규정을 오해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니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해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가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에 그대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을 법을 몰랐다고 해서 안 주는 건 절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3: 그렇죠. 본인이 모르실 네. 거니까.
4: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신 거지. 그걸 나는 몰랐으니까 내가 어떻게
3: 그렇죠.
4: 법을
3: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내가 몰랐을 뿐이니까.
4: 네, 이런 항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3: 네.
4: 그거는 오히려 네, 본인한테 더 해로운 항변이다. 네.
3: 그럴 수 있죠.
4: 네. 네, 몸에 전혀 좋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를 산정할 때 이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그렇죠.
3: 예, 네, 이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4: 정상 발생합니다.
3: 네, 네, 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이제 통으로 쓰기 좀 부담된다. 내가 네. 잘라서 쓰고 싶다. 기간별로. 근데 요게 제도가 새로 생기지 않았나요?
4: 사실 이제 그 새로 생긴 제도는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제도예요. 근데 이건 사실 이제 법정 제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노동부에서 만약에 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 단축해서 그러니까 출근 애들 그 등교시키고 10시에 출근하는 제도를 회사에서 도입해서 운영한다면은 그걸 지원금을 주겠다는 10시 출근 제도거든요.
3: 아.
4: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도입을 해야지 예. 그 가능한 거고 이거 제도 이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있는 제도는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그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에서 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이거든요. 네.
3: 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이게 법적 제도군요.
4: 맞습니다. 이거는 법정 제도. 아까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10시 출근제는 비법정 제도. 회사가 운영하면 대신에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3: 네. 그리고 아이들 방학 때만 짧게 쓸 수 있는 단계 육아 휴직 제도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 지금 생긴 제도예요?
4: 생긴 제도예요. 8월 달부터 시행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3: 아,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4: 네, 8월부터 시행돼. 그동안 이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긴급 보육이 발생을 하면. 근데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꺼리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육아휴직 자녀 대상 연령은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동일하고요. 근데 대신에 좀 아쉬운 게 1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1년에 연일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사용 가능한.
3: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중에 선택해야 되네요.
4: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방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못 쓰네요. 그냥 2회로 해주셨으면 되는데 그냥 쓰는 김에 1회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또 좀 불린 건 뭐냐면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한 번 사용할 때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3: 네.
4: 그런데 이제 사용 단위가 1주나 2주 단위로 단축됐죠. 그다음에 분할 횟수가 총 3회였거든요. 30일 이상 쓰는데 3회, 그러니까 사용하는 건 4회까지만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요. 역시 이거는 뭐 연 1회니까 이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아.
4: 그러니까 분할 횟수는 여전히 3회를 사용하실 수 있다. 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3: 그럼 본인이 잘 분할만 해서 쓰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4: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하나는 1주나 2주가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단기 육아휴직 쓰시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30일짜리를 써주셔야 돼요.
3: 아, 그렇군요.
4: 단기가 두 번 되면 좋은데 연 1회로 제한해놨거든요.
3: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제한이고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요 이제 육아휴직 제도도 보니까 다양하게 지금 나눠져 있네요. 그죠? 방식들이.
4: 그렇죠.
3: 네, 그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네요.
4: 우리 그 직장인들한테 좀 선택권을 많이 주도록 자꾸 제도가 개편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언젠가는 뭐 연일의 제한이 분리됐죠. 예.
3: 알겠습니다.
4: 그런데 이제 회사와 잘 협의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 예. 요거 끝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육아 휴직 중입니다. 아기 보고 있어요 집에서. 근데 회사에서 톡이 옵니다. 아니면 전화 와요. 업무 지시. 요거 좀 잠깐 해주면 안 돼? 요거 괜찮습니까? 해줘야 됩니까?
4: 아, 근데 이게 사실 동료가 연락을 할 때 진짜 잠깐이면 선의를 발휘하겠지만요. 정말 회사가 마음도 뭐 대놓고 무슨 일하는 것처럼 시킨다.
3: 네.
4: 예. 그래놓고 뭐 요거 정도는 뭐 급여로 조금 뭐 다는 못 주고 좀 쳐줄게 뭐 이런 걸 뭐 제시하거나 그걸 하라고 좀 강압적으로 하시면요. 이건 사실 법 위반이에요. 육아휴직 가 있으면 육아에 전념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3: 네.
4: 취업 상태가 되면 안 돼요.
3: 아하.
4: 그러니까 다른 직장에 육아휴직 중에 다른 직장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실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육아휴직을 허용한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허용되지 않거든요.
3: 알겠습니다.
4: 오늘까지 그러니까 거부가 필요합니다.
3: 거부하십시오.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연락하면 거부하십시오. 지금까지 김효신 농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만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날씨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오늘은 비 소식이 있지만 또 비 지나고 나면 다시 만연한 봄 날씨 될 텐데요. 이런 봄철에는 피부 질환이 많이 늘어납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제대로 사용해요라는 주제로 그 피부염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보고요.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 안광수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아토피 피부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입니까?
5: 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 가려움증을 동반한 염증이 오랜 시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요. 특정 환경 요인에 이제 피부의 면역계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 보통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으로는 피부 이상과 면역 체계 조절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면역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 꽃가루 등 피부를 자극하는 알러지 유발 요소가 많아서 아토피 증상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3: 그렇죠. 너무 가렵고 또 긁다 보면 염증 생기고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이게 피부 면역계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하셨어요. 또 원인도 뭐 면역학적 환경적 요인 관련이 있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 더 특히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증상이 일단은 가려움증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0: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네,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불리는 항염증 의약품이 있고요.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차단하는 국소 억제제, 그리고 면역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절해 과도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전신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염증의 원인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예를 들어 인터루킨 억제제 등 바이오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0: 예. 바르는 치료제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될까요?
1: 네, 보통 바르는 치료제는 대개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피부 면역세포에 작용해서 이상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고, 크림, 로션 등이 있어요. 치료 부위 상태에 따라서 약물의 강도, 제제를 달리 사용해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소아나 노인은 피부가 얇아서 약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기저귀 부위는 밀폐되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0: 되게 스테로이드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스테로이드 하면 부작용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괜찮습니까?
1: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염려는 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과 처방대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나이나 피부 병변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부작용 없이 가려움증과 염증을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은 연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0: 그건 적절한 이제 처방을 받고 의사가 이제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1: 네.
0: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르는 치료제가 있고 또 주사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아토피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면역 물질, 그러니까 인터루킨 같은 억제제인 바이오 의약품 주사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터루킨은 면역 세포에서 분비돼서 세포 사이 신호를 전달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인데요. 항체 의약품인 주사 치료제가 이러한 면역 반응 물질을 직접적으로 표적하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0: 네. 주사제 사용할 때또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1: 주의사항 있죠. 의사 진료 후에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로부터 주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하고, 일회용 주사침은 절대 재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사 투여 전후로 해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끝으로 뭐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봄철은 심한 일교차 꽃가루, 황사, 뭐 자외선 이런 것들이 증가되기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하게 퍼지면 반드시 즉시 전문의를 찾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0: 예,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의 안광수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라디오 시민학교 K여성정치 시간입니다.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출발해서 비례 탈락, 공천 취소 이런 굵직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3선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여당 최고위원의 자리에 오른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치열한 정치판에서 오뚜기와 같은 뚝심과 오랜 현장 경험으로 실력까지 겸비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분이죠. 18대, 20대, 21대 3선 국회의원 전혜숙 전 의원, 오늘 K여성정치시민학교 7교시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시민학교다 보니까 항상 선생님으로 제가 이렇게 호칭을 해드립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예, 선생님이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는 의미 자체가 슬기롭다는 게 너무

0: 좋고 그리고 시민학교라서 또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서 저도 여기 오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잘 지내고 싶습니다.
1: 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되게 마음에 드시나
0: 네, 좋아요.
1: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앞서 제가 쭉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최초의 여성, 최연소 약사회장 거치셔서 삼선 국회의원까지 오셨어요. 일단은 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성 약사로도 인정받기가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사 회장을 하셨어요. 그것도 연설원으로서 최연소. 그것부터 해서 또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그 계기까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요. 어떤 이야기인지.
0: 1993년도에 정부가
1: 네.
0: 한약파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한약의 조제권을 약사로부터 박탈하는 그런 일 때문에 젊은 약사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그 저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다 여당을 했고 젊은 약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야당을 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이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1: 네.
0: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1: 어떠셨어요, 그때?
0: 심지어 김대중을 찍어달라고 하면 박하스를 바닥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이 약국에 안 온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했어요. 대구 경북에서 정말 저희들이 그 일을 한 것은 그냥 독립운동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젊은 약사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PC통신이란 걸
1: 네.
0: 만듭니다. 그 당시 하이텔 천대학 혹시 아세요?
1: 저 들어봤습니다. 예,
0: 들어봤지.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런데 그 하이텔 천대학을 통해서 PC 모뎀을 다 이렇게 설치하고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그 전국의 하나로 되는 대화방을 만들었거든요. 예.
1: 약사분들이요.
0: 그래서 거기서 약사 정책이라든가 처방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때 사람들이 부추겨 갖고 약사 회장을 나가라는 거예요.
1: 부추겨서 나가셨어요?
0: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43살의 젊은 나이에 여성이 약사회장이 된 적이 없어요. 예.
1: 최초시군요. 네.
0: 거기다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1: 몇살때 되셨던 거예요, 그게?
0: 43살요.
1: 40대 초반에 약사
0: 지금도
1: 회장이 되신
0: 약사회장들이
1: 거예요.
0: 보통 50에서 60 사이에
1: 그러니까요.
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하는데, 김대중을 했으니까, 얘는 빨갱이니까,
1: 당시에는 좀 그런
0: 얘 지지하지 마라 하고,
1: 이야기들이 예.
0: 그 도청 공문까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도청 공문이.
1: 네.
0: 그래서 전해서 지지 말라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약사 회원들이 저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대구까지 오는데 도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3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온 거예요. 전해숙 만들라고. 그래가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1: 약사 회장, 최연소 여성 약사 회장인데다가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를 바로 다 지금 스토리로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정치 인생을 걸어오셨는데 오뚝이라는 표현이 참잘 어울리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이제 비례 탈락, 공천 취소, 경선 탈락 이런 좌절을 딛고 3선 최고위원까지 일어서셨는데 그 원동력이 특히나 유리천장이 그 어느 곳보다도 강한 그런 곳인데 우리 선생님을 버티게 했던 그 원동력, 힘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0: 오뚜기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뚜기라기보다는 저는 주변에서 참 많이 도와줬어요.
1: 그러세요.
0: 그래서 그 제가 많은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를 참 잘해야 된다. 신뢰받고 서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살아남기 힘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거 떨어졌을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상임감사로 또 추천을 해서
1: 네.
0: 건강보험 상임감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게 참 잘 된 게 우리가 지금 그 의약품 DUR이라고 해서 이번 그 코로나 때 큰 역할을 했는 DUR을 제가 심평원에 가서 예, 장관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것이 때로는 좋은 것으로
1: 전화위복이 되는
0: 전화위복이 되고요. 또 여기에 좀 빠져있지만 제가 이제 의원들하고 이제 비례대표로 원내부대표로 할 때 우리가 그 본청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네. 한 달 이상을 네. 농성을 했습니다.
1: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0: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뭐 쇠사슬로 몸도 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여당의 숫자가 많아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때는 그 상대당이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본청을 그 정거를 할 때 제가 거기 간식 먹는 거,
1: 네.
0: 그다음에 뭐 청소, 그다음 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묵묵히 그냥 했어요. 묵묵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 의원이 이걸 왜 하느냐 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당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야 이 농성을 잘 이어갈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아무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제가 한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정세균 우리 국회의장님이 그때 당대표 하실 때인데 아, 전 의원 일어나라고 의총에서 일어났더니 당신은 그 우리 당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이번에 했다.
1: 네네네.
0: 그렇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라고.
1: 박수 받으셨네요.
0: 예.
1: 그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정치 시작하신 게 몇 년도쯤이었죠?
0: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게 2014년.
1: 2014년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0: 네네.
1: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지금이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계의 여성들이 이제 현격히 이제 적은 수로 이제 계시기도 하고 실제로 예전에 뭐 아이는 누가 키우냐 뭐 남편이 허락했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0: 네.
1: 이게 그 당시인가요 그러면? 초창기 정치 시작하시기 뭐 초창기 들으셨던 말씀이세요?
0: 그때 당시는 은행원
1: 예.
0: 그다음 스튜디오스 심지어 대기업 직원까지 결혼하면 그만둬야 돼요.
1: 예전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0: 네. 그래서 여성들은 집에서 애 키우고 사회활동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만약에 내가 그 나가서 뭐 일을 하겠다 하면 남편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그 정해져 있는 일들이 또 많았어요.
1: 네네 이거는 여성이 할 일 뭐 네. 이런 식으로 예, 예, 정해져 있는 일들이.
0: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꿨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또 출산휴가를 해도 눈치가 보여서.
1: 예.
0: 출산휴가 한 달을 받았는데 보름 만에 나가야 돼요.
1: 아이고.
0: 그게 눈치 보여가.
1: 예.
0: 계속 회사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분들이 사표를 내고
1: 네.
0: 경력 단절이
1: 그렇죠.
0: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경력 단절이란 말이 이런 일로 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오히려 남성들, 여성들 할 것 없이 같이 아이를 키워야 지금 현재처럼 애를 안 낳으려고 할 때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같이 공동육아가 돼야 일가정이 양립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한다.
1: 네네.
0: 그래서 제가 해외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남성,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육아휴직이 여성만 있었어요.
1: 네.
0: 근데 남성 육아휴직이 있는 거예요.
1: 외국에는요.
0: 네, 있는데 안 쓰면 아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1: 아, 본인이 꼭 써야 되네요. 네, 남편들이. 네. 예.
0: 그래서 내가 쓰면 어떤 게 좋으냐 했더니 남자들이 어설프게 잘 못해도 육아휴직을 받아서 애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남자들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가정에 친가정적이 되고 그리고 가정에 일찍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예.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직접 앞서 직접 겪으셨잖아요. 여성으로서 어떤 유리천장과 그 차별의 순간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활동 하시면서 결국 사람의 삶을 돌보는 일, 대표적으로 뭐 여직원들 위해서 수유 공간을 가장 먼저 챙기신다거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육아휴직 확대, 돌봄 정책 이런 것도 꾸준히 힘써 오셨잖아요.
0: 예.
1: 예, 그렇죠. 그럼 지금 많이 좀 변화됐다고 느끼세요?
0: 예, 좀 많이 나아졌어요.
1: 그렇죠.
0: 제가 처음 그거 할 때만 해도 어린이집이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잘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직장 내 어린이집을 항상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수유공간이 거의 여성들이 하고 있으면 이 눈치가 보여가 수유공간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1: 네네.
0: 제가 신병원에 있을 때도
1: 예.
0: 그래서 내가 수유공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게 애기 엄마가 마음 편안하게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1: 그렇죠.
0: 그런데 이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엄마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어린이집이 직장 내에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육아휴직도 해야 되고 수유 공간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너무 이 안 돼 있구나. 그 왜냐하면 건강보험 심사 평가는 여성이 많아요.
1: 아, 네.
0: 여성이 많은데 거의 제 또래 정도에 있었던 사람들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 아, 그 혹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경력이 단절되거나 그런 걸 우려해서
0: 예.
1: 안 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0: 예.
1: 거예요?
0: 예. 가슴 아픈 일이죠.
1: 예.
0: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일을 하는 게 여성들만 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앞서 나가서 약사회 전체의 일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저한테 아이는 누가 키우냐? 남편이 허락하냐?
1: 그러니까요.
0: 한마디 더 나가면 나 같으면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그대 같은 남편을 안 둬서 천만다행이다.
1: 우리 선생님 남편분은 많이 도와주시고
0: 아, 예.
1: 그러세요.
0: 참 이해를 잘해주고 저한테 늘 뭐 그런 바깥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1: 네.
0: 늘 좋게 생각해줘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돌봄과 일, 가정, 양립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필요한 제도고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지금 공감하는 거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선구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신 건데요.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도 이제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남성 육아휴직 도입도 강력히 주장을 해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한 12년간의 의정 활동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성과가 있는데요. 바로 미투 3법입니다. 당시에 여야 대치가 굉장히 극한 상황이었다고 알고
0: 네.
1: 있고 근데 극적으로 이 미투 3법을 유일하게 통과시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1: 그 당시 얘기 좀 간략히 부탁드려요.
0: 이제 그 당시 분위기로 치면 미투 3법이니까 뭐고 아무 법도 통과 안 될 분위기였는데
1: 너무 극한적으로
0: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그때 마침 우리 그 국회의장님이 여성가족위원회 사무실을 빼라는 거예요.
1: 아, 그 당시 여성가족위원장이셨잖아요.
0: 네, 내가 되자마자.
1: 예, 예.
0: 왜 문화 관광위하고 교육위원회가 같이 있다가 분리되는데 예. 문화관광위하고 교육위원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원장 맡자마자 사무실 예. 뺏기게 생겼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또 그때 아실지 모르지만 2018년도 서지은 검사
1: 아, 네네.
0: 그 미투 사건으로 예. 세계가 그때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1: 그쵸.
0: 우리도 광화문에서 매일 집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 좀 돼가 집회하고 제가 위원장이 됐을 때가 좀 굉장히 불이 많이 타오를 때예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제가 여야 간사를 불렀어요.
1: 예.
0: 내가 여당이지만 여당 국회의장이 방 빼놨는데
1: 예.
0: 도대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 위원회 빼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지키자.
1: 네.
0: 그러니까
1: 뭘 하시던가요, 두 분이?
0: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위원장이
1: 지킵시다. 그래야죠. 이제
0: 보통
1: 이렇게 하셨군요.
0: 여당이면 네. 여당 편을 들어야 되는데
1: 네.
0: 그게 아니고 여성가족위원회를 지키자 하니까
1: 그렇죠.
0: 그 당시 야당 간사가 두 분이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국회의장 찾아가고
1: 네.
0: 그러니까 결국 그 교육위원회는 7억을 들여서 하나 위원회를 만들고
1: 네네.
0: 저희 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단결을 한 거죠. 단결을 하면서 야당 간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신 위원장님.
1: 영도력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0: 그 이야기를 예. 야당 가서 두 분이 다 하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가지고 무슨 뭐 김일성도 아니고 저기 김정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저런 발언을 하시나 했는데 자기들은 너무 여성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센스티브한 분인데 그렇게 되니까 속상한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버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하자.
1: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영도력이라는 이제 표현까지 나온 이유가 왜냐하면 당시에 여야 대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 2018년도 정도였나요?
0: 네. 네.
1: 그런데 그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미투 3법이 합의를 한 거예요, 여야가.
0: 네.
1: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겠죠.
0: 그래서 법안 통과가 전체 상임위에서 2등했어요. 23개 법안을 한 개도 탈락 안 하고 100% 통과를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통과율이 엄청 높아져 버렸죠.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조금 남성 의원들은 조금 거북하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워낙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다 동의해주고
1: 네.
0: 그래서 그게 그 당시 그 광화문에서의 그 불길 이런 게 그러니까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 인권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2018년 전에는
1: 네.
0: 그냥 길 가는 여성들도 막 남자들이 그냥 만지고 지하철에서도 만지고 이래도 그게 죄가 안 됐어요.
1: 아.
0: 근데 2018년에 미투법이 되고 나서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누가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는 이 미투법 때문에 남자들이 초긴장을 해서 회식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1: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쳤군요.
0: 네. 회식 문화가 없어졌어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또 자진 하신
1: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도 일부 있었죠.
0: 그런 거는 생각하면 제가 마음 아프기도 한데 하여튼 여기 체육계, 연예계, 뭐 학교 뭐 할 것 없이 곳곳에
1: 맞습니다. 당시
0: 이게 산재돼 있었어요.
1: 기억하실 거예요.
0: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임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옛날에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었어요.
1: 그런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로
0: 그냥 그렇게 막 쓰다듬고 해도 뭐라고 싫은 소리를 못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참 이게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입법 그러니까 정치인분들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제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그거를 법적 테두리 안에 가지고 온다는 것, 여성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0: 네.
1: 초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성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보건복지 전문가세요. 국민 건강 지킴이로도 정말 다양한 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 정치인의 힘, 전문성을 갖춘 여성의 정치, 그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0: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지금 요즘은 법률가만 국회의원을 하는 게좀 문제가 있죠. 근데 외국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직역의 대표로 와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죠.
1: 그렇군요.
0: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여당도 하고 야당도 했지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제가 우리가 국민에게 올바른 거는 언제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제가 여야 없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예.
1: 그러니까요. 전문성을 갖춘 여성 정치 그 역할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2제3의 전해숙을 꿈꾸면서 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금 기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끝으로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 한 줄로 정리 부탁드려요.
0: 항상 그 문이 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장실이나 교무실을 다른 애들 못 들어가는 거 제가 다 받아가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애들 문제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이걸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중심으로 이란 전쟁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군과 이란이 교전을 재개했다는 이란 관영 매체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작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5: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군사 행동에 따른 폭발음과 함께 교전 상황이 관측됐다고 이란 국영TV 등 이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밤, 이란 국영 프레스 TV 등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개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와 별개로 반다르 아바스에서 드론 2기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미 폭스뉴스 기자는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지역에서 미군이 공습에 나섰다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호위해 탈출을 돕는 해방 작전을 이번 주 안에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내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앞서 미 NBC 방송은 사우디 수뇌부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분노하면서 미군의 기지와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장벽이 사라지면서 작전 재개가 가능해진 겁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로 이어진다면 작전 재개에 나서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6: Their choices in Project Freedom are important. The president retains the the opportunity and the capabilities, more capabilities than we had at the start of this, to restart major combat operations if necessary.
3: 미국의 압박에도 이란이 끈질기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미국 정보당국, 그러니까 CIA의 판단도 나왔네요.
5: 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번 주 백악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이란 지도부가 더 급진화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보유고는 75%, 미사일은 70%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 정권이 거의 모든 지하 저장시설을 복구했고 손상된 미사일을 수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의 미사일이 80% 이상 파괴됐다고 낙관론을 펼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7: Their missiles are mostly decimated. They have some, they have probably 18-19%, but not a lot by comparison to what they had.
5: 신문은 또 이란이 미군의 해산 봉쇄를 뚫고 공해상 유조선들에 실린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해상 봉쇄 뒤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항구 대신 바다 위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이 방식은 북한 등이 국제 제재를 피할 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공해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대부분 중국에 판매됐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판매된 원유는 2,200만 배럴, 우리 돈 2조 9천억 원 상당의 전쟁 자금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 네, 이란 전쟁 국면에서 갈등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미 국무장관이 바티칸을 찾았다고요?
5: 네, 레오 14세 교황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 갈등 속에 만나 중동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루비오 장관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교황은 루비오 장관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올리브나무 펜을 선물했고 루비오 장관은 스포츠 펜인 교황에게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선물했습니다. 45분 회동 뒤 양측은 각각 성명을 냈는데요. 교황청은 평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평화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만남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강조했다면서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어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남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했습니다.
4: 현재 급파된 정보조사단은 곧바로 피격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8: 3만 8천 톤급 중소형 벌크선 남호호가 호르무즈 해협 화재 사고 나흘 만에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호호는 사고 직후 자체 운항이 어려워 두바이 항에서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움 알쿠와인 사고 해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예인선은 7시간 만에 남호호 근처에 도착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침부터 예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포함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하는데 꼬박 하루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먼저 도착해 남호호를 기다리던 정부 조사단은 곧바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에 더해 한국선급 지부와 HMM 관계자들도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9: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8: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네,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MOU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조금 전 속보로 미군이 자위 차원에서 미사일과 드론 기지 등 이란군의 시설을 타격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중동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십니까.
4: 네, 대사님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미군이 미사일 그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기지 등 그 시설을 타격했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를 자위 차원이라고 밝혔더라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는 교전 같은 거 좀 멈춘 상황인 것 같았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10: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걸 하다가 이제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 다시 그것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 중단을 시켰을 때 그 이유가 이제 언론 보도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사우디 측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두어 드렸지만은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한 장짜리 종전 합의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 측과 매우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가는 급락하고 나스닥은 급등하면서 나스닥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과는 별개로 워싱턴 전반의 분위기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태도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과 관련해서 악시오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빠르면 그래서 이번 주 안에 협상 타결도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은 다분히 미국 쪽 입장일 뿐입니다. 합의문 내용과 관련해서 이란이 동의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좋아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협상 초기에 제안된 내용에 비하면 이란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꽤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훨씬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일단 핵심 항목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라는 것이고 미국은 그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내용을 보면 종전을 위한 어떤 합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도 그랬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란의 핵개발 포기,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이것은 사실 전쟁 전부터 그냥 있어 왔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란의 핵개발이 공식적으로 전쟁 전에 포기됐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계속 의심해왔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그러니 합의라기보다는 전쟁 전 상황으로 슬그머니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란은 그렇게 하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준다라는 어찌 보면 보너스를 받게 된 셈입니다. 자, 어찌됐든 전쟁이 끝날 수만 있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 자체로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미국과 함께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제거한다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를 우리 이스라엘도 미국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자신들도 이번 합의에 있어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란의 핵기술로 인해서 자신들이 여전히 위협을 받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종전에 반대를 하고 또한 그 위협이 이란의 위협이 실제적이다라고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군사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자, 쉽게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재판을 받고 자칫 교도소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이 네타냐후 총리의 상황이 지금 한 가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3: 자, 여하튼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에 있는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에 공격을 받아서 승무원들이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라면서 즉각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현지로 이동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핵 항모를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들 긴장하죠. 뭐 미국, 이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니 다들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란의 핵을 막겠다고 벌인 전쟁에서 핵을 보여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전쟁의 명문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5: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자사 화물선 샌안토니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6: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you know,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that aren't passing through the Iran approved routes.
5: 프랑스 정부는 이번 포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7: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어서 미 합중국 생일인지 대통령 생일인지 헷갈려하는 카타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 약속을 받은 럭셔리 대통령 전용기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올해 7월 4일 전까지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카타르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번째 해외 출장이던 이 중동 순방 당시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이 보잉 747 비행기를 선물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기는 현재 텍사스주의 한 항공기 제조업체에서 개조 및 보안과 또 도색 작업 등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보다 약 3주 앞선 6월 14일에 맞춰서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진행 중이다라고 카타르 측은 전했습니다. 6월 14일. 왜 6월 14일에 맞춰서 전달할 수 있도록 카타르는 노력하는 것일까요? 네,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호화 대통령 전용기를 보낸다, 선물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카타르는 미국의 생일인 7월 4일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생일인 6월 14일에 맞춰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미 합중국 생일인지 대통령 생일인지 카타르는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헷갈려하는 건 카타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79세 생일이었던 지난해 6월 14일에는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약 7,000명의 군인, 또 150대의 군용 차량, 또 50여 대의 항공기와 로봇 개까지 동원됐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14일에도 이 퍼레이드가 있을 예정이며 심지어 백악관에서는 대통령님 생일 기념으로 백악관 정원에 대형 격투기 경기장을 만들어서 수천 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격투기 경기를 벌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앞서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종전 협의 또 종전 합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지금 종전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양측이 책상 위에 놓고 있는 그 합의문이 딱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그것도 종전 합의문이 아닙니다. 그저 MOU입니다. MOU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 특히 무슨 뭐 회사 대 회사가 뭐 MOU를 체결했다 그러면은 대단히 엄청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MOU는 양해각서. 사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뭐 지키면 땡큐지만 안 지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바로 MOU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사인을 하겠다라고 한 장짜리 하는 그 종이가 MOU입니다. MOU, 종전 양해각서. 자, 여하튼 그렇게 MOU라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약간의 중국의 중재가 좀 있었다, 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중국은 중국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미중,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무언가 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좀 중재가 통했던 건지 일단 MOU 한 장짜리를 놓고 지금 미팅은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발대로 일정의 트럼프 측근들이 이미 지금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 YTN의 보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보다 일주일 먼저 방중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의원들을 맞이했습니다.
2: 이번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 就任 이래 첫 미국 국회의
1: 중국의 중재가 통했던 건지 방문단을 이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이렇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실제 앞서 중국과 이란의 외교수장 간 회담 이후 미국과 휴전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는 14일 트럼프 방중 전에 한쪽짜리 양해각서가 체결될 거란 미국 매체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 제한 등 14개 항에 일단 서명하고 30일간 세부 협상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이란과 작은 전쟁을 매듭짓고 중국과 본 게임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So I look forward to that, but I'll say I'm leading. We have very friendly competition. But it'll be a very important trip.
1: 지난 1일 미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착륙한 데 이어 시내 곳곳에서 트럼프 경호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 주변의 미국계 호텔은 12일부터 15일 사이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맞이 경호 의전 준비와 동시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 여부에 따른 미중 양측의 협상 시나리오 마련 작업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 캐럴턴 한인타운에서 지난 5일 발생한 한인 일식당 업주 총격 참극이 현지 K타운 플라자 샤핑몰 내 부동산 및 렌트비 문제를 둘러싼 금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한인들의 신원은 현지 한인 단체장 출신의 부동산 개발업자 조성래 씨와 부동산 업체 대표 조용학 씨, 또 부상자는 유양근, 김성우, 그리고 올리비아 김 씨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캐럴턴 경찰국은 초동수사 결과 K타운 플라자 쇼핑몰에서 일식집 깐부 스시를 운영해온 총격 용의자 올해 69살의 한승호 씨가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총격 현장이 쇼핑몰 한 곳이 아닌 두 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참극은 지난 5일 아침 10시쯤 달라스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캐럴턴 한인타운 중심 상권인 K타운 플라자 내 앵커 테넌트인 광장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한인 4명이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이 가운데 광장시장 운영주의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조성래 씨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 13분쯤 경찰은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또 다른 총격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조용학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총격 사건 모두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이날 낮 12시 12분쯤 사건 현장에서 4마일 떨어진 H마트 캐럴턴점 인근에서 용의자 한 씨를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씨가 H마트로 간 이유는 그곳의 지인들에게 작별을 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이곳에서 작별 인사를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5명 모두에게 자신이 총격을 가했고 사업상 금전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있었다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가 운영하던 식당은 지난해 K타운 플라자 내 광장시장에 입점했지만 극심한 운영난과 렌트비 체납 문제 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쇼핑몰에서는 2020년 갤러리아 마트를 시작으로 해서 오마켓, 프레시케이마켓, 그리고 광장시장까지 4개의 대형마켓이 차례로 앵커 테넌트로 입점했다가 폐점하면서 상권 침체와 운영 갈등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한인사회에서는 렌트비와 사업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결국 비극으로 폭발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조성래 씨는 텍사스 오스틴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재미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인사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건설업 그리고 부동산업 등을 펼치면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달라스 한인회는 한인회 사무실에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CLA 의과대학의 입학 전형이 인종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차별했다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UC 계열 대학들을 둘러싼 DEI 정책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법무부는 UCLA 의대가 지난 3년간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입학 사정을 운영했다라고 주장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UCLA 측은 의대 입학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정부의 반차별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앤썸 블루크로스 선정 올해의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에 올랐습니다. 앤썸은 매년 미 전역 앤썸 네트워크 및 의료진 그리고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수 의료그룹을 표창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서울 메디컬 그룹을 포함해 전국에서 44개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선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시더 사이나이 등 4곳이 수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지난 1993년 한인 의사들이 주도해서 설립한 독립의사협회 즉 IPA로 미국 내 대표 한인 메디컬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한미 메디컬 그룹과의 통합 이후에 확장세를 더욱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인 2세 언론인 린다 소 기자가 2026년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퓰리처상 위원회는 지난 4일 발표한 2026 퓰리처상 수상자 명단에서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팀의 전국 보도 부문상을 수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린다 소 기자는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에 거주하는 소채영, 소명희 씨 부부의 이남 일녀 중 막내로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한인 2세입니다. 워싱턴 DC 인근 서버나파크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학교 학보 사이에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메릴랜드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ABC 방송국 계열사인 볼티모어 채널 2에서 리포터와 앵커로 근무하다가 15년 전 로이터통신으로 옮겨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LA 한인업체들이 역대급 할인전과 풍성한 사은품 이벤트를 앞세워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씨 전기는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대규모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씨 전기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는 행사 기간 동안 화장품 코너에서 $50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한스전자 역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안마의자 등 인기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특별 판매전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로데오 화장품은 시세이도 기프트 컬렉션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4%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시세이도 선케어 제품을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고급 런치박스를 무료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인타운 윌셔가의 명소로 자리 잡은 카페 센트 꽃집도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특별 할인 및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 K-힐링 역시 마더스데이 맞이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토요일 저희 라디오 서울과의 공개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파격 할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K-힐링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개방송은 오는 토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모처럼 만에 LA 한인타운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전에 그 K힐링 저희 라디오 서울과 토요일 공개 방송 말씀을 드리면서 K힐링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가 아니고요. K힐링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웨스턴과 올림픽 동남쪽 코너에 있는 코리아타운 갤러리아에 위치해 있는 K힐링. 오늘 토요일 저희 라디오 서울과 이 토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파격 할인 행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잠시 실례를 했네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0: 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8: 네, 요즘에 뭐 고물가다, AI 시대다 등등 다소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데요. 최근에 가슴 뭉클해지는 감동의 편지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벽빛 편지라고 이름도 산뜻한데요. 해외에 사는 교포들의 삶에 희망과 위로를 주는 내용을 담은 편지 형식의 메시지입니다. 이메일로 발송을 해주는데 물론 완전 무료입니다. 즉 무료로 다 메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고 이메일로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요. 읽으면 마음이 뭐 짠해질 때도 있고요. 또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좀 후회될 때도 있고 또 희망도 생기고 해서 편지를 받으면 몇 번씩 수차례 읽고는 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매일은 아니고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발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날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이 새벽빛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신청을 하는 것은 이메일로 가능한데요. 이메일 주소는 dream@dawnlightletter.com입니다. 꿈을 뜻하는 dream 그리고 골뱅이 그리고 새벽빛 칠 뜻하는 dawnlightletter. dream@dawnlightlett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글로 새벽빛 편지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또 구글에도 새벽빛 편지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내용도 있고 직장인들을 위한 성공 노하우도 있고 내용이 다양하니까 한 번쯤 꼭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비영리로 그리고 무료로 운영되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신청 이메일 dream@dawnlightletter.com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초저가 항공사였죠. 이제는 과거형이 됐네요. 였습니다. 스피릿 항공. 스피릿 항공이 지난 토요일자로 폐업하고 운영을 갑자기 중단했죠. 에스프릿 항공은 최근 2년 사이에 파산보호 신청을 두 차례 하는 등뭐 힘들어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번 이란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결정타를 맞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폐업으로 인해서 무려 17,000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실직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충격도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란 전쟁

0: 에 따른 그 유가 급등으로 인한 그 충격파. 이 충격파는 스플릿 항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이란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 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9로 이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 대응책으로 연방 유류세 폐지나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방 유류세를 우리가 안 받는다라고 해서 유가에 그렇게 크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낮다. 자기만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1: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종전협상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3: 핵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이 온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제안이 온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공화당 안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쟁 60일 이후 의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등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0: 이어서 제가 교황이라고 말하면 달라질까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된 지 약 두 달 뒤 시카고의 한 은행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무언가 요청을 했는데 퇴짜를 맞은 일이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교황이 은행에서 퇴짜 맞은 일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은 당시 본인의 출신 지역인 시카고의 한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로버트 프레보스트라는 본명을 밝힌 뒤에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라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비스 담당 여직원은 교황에게 여러 가지 보안 관련 질문을 요구했고 교황은 빠짐없이 다 답변했습니다. 그런 뒤에도 은행 여직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서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소 황당했지만 이에 교황은 글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어찌됐든 물어보신 그 보안 관련 질문을 제가 다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은행 여직원은 그래도 은행 규칙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에게 교황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교황은 그런데요, 혹시 제가 나는 교황 레오 14세입니다 라고 말하면 달라질까요? 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전화를 쾅 끊어버렸습니다.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해당 은행장과 인연이 있는 다른 신부의 중재로 교황은 일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교황님도 은행 어카운트가 필요하긴 필요한 모양입니다. 주소를 시카고에서 바티칸으로 바꾸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0: 볼리비아 아마존 인근 저지대 정글에 거주하는 토착민 집단이 있습니다. 치마네족인데요. 전체 인구가 1만 7천 명 정도? 네, 이들의 뇌 수축 속도가 도시인보다 70%나 느린 것을 미국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치마네족 인구에서의 치매 유병률은 1%입니다. 미국이 11%, 한국은 9.25%. 네, 현저히 낮은 수치죠. 이외에도 지구상 모든 인구 가운데 관상동맥 경화증 유병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도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길래 이럴까? 네, 많이 걷습니다.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낚시나 농사, 사냥, 채집 등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신체 활동에 할애하다 보니 네,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피곤해서 푹 자게 되죠.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몸을 움직이면 뇌에 혈액과 산소, 영양분이 공급되고 신경 보존과 성장이 촉진된다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속도로든 하루에 4,000보 정도 걸으면 치매 발생 위험 최대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또 여럿이 함께 걸으면, 운동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치매. 혼자라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운동.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7: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9: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9: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2: 월드 디즈니 컴퍼니가 스트리밍 사업과 테마파크 매출의 증가에 힘입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디즈니는 어제 올 1분기 총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 늘어난 46억 300만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7% 늘어났습니다. 부문별로는 디즈니랜드 등 이 테마파크와 유람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익스피리언스 이 부문의 영업이익이 5% 성장한 26억 2천만 달러로 디즈니의 사업을 일단 견인했습니다. 디즈니랜드 등 이 테마파크의 방문객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1인당 지출 액수가 늘었고 또 크루즈 이용객도 늘어난 것이 매출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유료 구독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뉴스뿐만 아니라 게임, 요리 등 라이프스타일의 콘텐츠를 결합한 소위 묶음 전략이 독자 유입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실적 발표에서 올 1분기 디지털 전용 구독자가 약 31만 명 늘어서 전체 유료 구독자가 1,308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다달이 돈을 내고 유료 구독하는 사람이 1,308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전통적인 뉴스 보도 외에도 게임, 요리, 제품 리뷰, 또 팟캐스트 등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독자층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이들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이 번들 상품이 신규 구독자 확보와 독자들의 이탈 방지에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인 긴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한 정책 변화 등으로 이 뉴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도 신규 유료 구독자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집단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 주민들이 현대차 공장 진출에 따른 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오히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지아주 동부에 위치한 브라이언 카운티는 지난해 완공된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과 한국 기업들의 보금자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대차 등 제조업 투자에 힘입어서 최근 15년간 인구 5만 3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 지역 인구 증가율은 71%로 조지아주 최고 수준이며 미국 내 10위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개발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각종 지역의 개발을 늦추거나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민들은 그렇게 도시가 갑작스럽게 개발이 되니까 주거비용 상승, 교통체증, 또 사회기반 시설 부족 등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현지 언론에 전했습니다. 현대차 인근의 펜브로크 시는 원래 인구 2,600명의 작은 이 소도시였습니다만은 현대차 진출 이후에 인구가 수천 명이 늘어나면서 공장과 창고 그리고 주택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펜브로크 시장은 현대차의 진출은 예상했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인 줄은 몰랐다라며 주민들이 적응하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이 너무 발전하면 자신들이 밀려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발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자동차 공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 스토리였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특수는커녕 흥행 참패 우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호텔 예약률이 기대치를 밑돌아서 대회 흥행 실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이 3개국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개막전은 6월 11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그리고 결승전은 7월 19일 미국의 뉴저지주에서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호텔협회는 6월과 7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뉴욕과 LA 등 미국 내 11개 대도시의 회원 호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호텔이 대회 기간 동안 호텔 예약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낮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 호텔의 약 65%는 까다로워진 비자 문제와 이란 전쟁 이후에 불안해진 이 지정학적인 우려가 호텔 예약률에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꼽았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비싼 입장료와 티켓 리세일 과정에서의 바가지 논란, 그리고 비싸지만 또 불편한 이 교통 문제 등등도 월드컵 경기 관람에 대한 관심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국 호텔협회의 로잔나 마이에타 회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미국은 월드컵 관람객들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서둘러 조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여러 차례 홍보하면서도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관람객들은 엄격한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럭셔리한 미국 생활 청산하고 캄보디아 간다는 안젤리나 졸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헐리우드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오랜 기간 살아온 LA 대저택을 2,990만 달러에 매물에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모자라는 3천만 달러짜리 집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전 남편 브래드 피트와 파경을 맞은 직후인 2017년 2,450만 달러에 이 집을 매입해서 거주지로 사용해 왔는데 해당 저택을 지난 4일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졸리는 2024년 할리우드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브래드 피트와의 이혼 합의 조건에 따라서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는 캘리포니아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나는 LA에서 자랐지만 이혼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라며 아이들이 18세가 되는 대로 바로 캄보디아로 떠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행선지로 입양한 첫째 아들 매덕스의 고국인 캄보디아를 결정한 것입니다. 시장에 나온 엔젤리나 졸리의 대저택은 무려 약 8만 5천 스퀘어피트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광대한 부지에 침실 6개, 욕실 10개를 갖추고 있으며 피트니스 시설, 티하우스, 벽난로가 있는 독립된 게스트하우스, 큰 수영장, 그리고 보안요원 초소가 있는 차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베벌리 힐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 로플린 파크에 위치해서 할리우드 힐스와 그리피스 천문대까지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베벌리 중의 베벌리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어서 해방 프로젝트로 해방은커녕 더 혼란스러워진 해운업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목표로 꺼내든 해방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놓고 글로벌 해운업계와 보험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아무런 교감 없이 사전협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를 발표했으며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것도 중단됐지만 여하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방 프로젝트를 꺼내든 지 이틀째인 어제 갑자기 이를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또 발표하면서 다시 타코 논란까지 동시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타코 때문에 해당 업계에서는 또 한 번 당황스러운 사태를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 프로젝트 발표 당시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이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등등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전언입니다.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서 미국이 나선다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발령되고 또 하루 만에 해제되고 하는 이 같은 상황에 해운업계가 도움은커녕 혼란만 가중됐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과 관련해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 높여가면 그들이 굴복할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버티면서 시간을 끌면 미국의 요구사항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정치적, 경제적 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란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부터가 혼란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만 되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일하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과연 시간은 누구 편일까요? 지금 트럼프와 이란이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5: 213-383-3838 213-383-3838.
1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8: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9: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8: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20: 홈쇼핑 월드 행복한 대박 세일, 100% 아라비카 원두 커피 3박스 6불 99,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6불 99, 꽃게로 만든 명품 간장게장 16불 99, 6년근 에브리온 홍삼스틱 1개월 분도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1: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2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2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이어서 오랜만에 뉴스에서 다뤄지는 오바마 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심야 토크쇼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CBS 심야 토크쇼인 스티븐 콜베어의 레이트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비판적인 날을 세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가져서는 안 되는 권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가 백악관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정적을 겨냥하는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치화는 극복해낼 수 없는 문제다라면서 법무장관은 국민의 대리인인 것이지 대통령의 고문이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법무부를 정적 수사에 동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겨냥한 발언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서 말을 쉽게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내 갈등 여부보다는 내가 더 관심이 있는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마치 대학 세미나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의 대화가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방식을 쓰기는 하지만 쉬운 말로 또 간단한 메시지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비해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학자들이 쓸 법한 어려운 단어와 어려운 표현을 동원하다가 정작 메시지 전달에 실패하면서 유권자들과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정말 오랜만에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데이빗 슈메이커 공군 소장을 중장, 별 3개, 3사인 중장으로 진급시켜서 주한미군 부사령관에 지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빗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을 지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슈메이커 지명자는 경기도 오산기지의 미 제7공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부 공군사령관을 앞으로 겸하게 됩니다. 그는 현재 카타르 주둔 미 공군기지에서 중부사령부 공군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1994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슈메이커 장군은 2000시간 이상의 전투기 비행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 출신입니다. 이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도 이미 세 차례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24시간 뉴스 전문 TV인 CNN을 설립한 미디어 사업가 테드 터너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87세입니다. CNN은 어제 테드 터너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폐렴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너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으며 24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대형 옥외 광고 회사 터너 아웃도어 애드버타이징을 물려받으면서 미디어 업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후 라디오 방송국을 사들였고 1970년에는 애틀란타 텔레비전 방송국인 채널 17을 인수하면서 미디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때 성공을 기반으로 TV 사업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1980년 6월 1일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채널인 CNN을 선보였습니다. 터너는 당시 저녁 7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뉴스가 이미 다 끝나 있었다라며 나처럼 저녁 TV 뉴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4시간 뉴스를 하는 방송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순간의 생각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4: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4: 이제 걱정 그만.
5: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6: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7: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8: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5: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9: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0: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네, 오늘부터 낮 기온 계속 오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오늘 낮 기온 78도,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78도, 그런데 토요일 80도, 일요일 83도, 월요일 8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7일 맞나요? 5월 7일? 목요일, 아우 주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배달하는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탱자 한미옥입니다. 혹시요, 출근길에 내비 켜고 가는데 가만 있어봐, 왜 나를 뺑뺑 돌리는 거야?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요, 구글 지도 오류 때문에 평온하던 일방 통행길이 역주행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해요. 주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GPS가 틀렸으니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손글씨 표지판까지 써붙였겠어요. 가끔은 우리 인생도 이 GPS 오류처럼 꼬일 때가 있죠.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왜 자꾸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싶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길이 막히면 잠시 세워두고 물어가면 그만이고요. 뭔가 나의 촉을, 나의 본능적인 이 리듬을 잃지 마시고 지도가 틀렸으면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그렇게 달려가 봐요. 저 멀리 필라델피아 하수구에서는요, 무려 만 마리의 벌떼가 자신들만의 집을 짓고 살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하필 하수구야? 거기 뭐 꿀벌 먹을 게 어딨다고? 이럴 수 있지만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들만의 달콤한 꿀을 아마도 미스테리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하루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당당하게 우리만의 리듬을 찾아서

오스트리아의 왈츠의 킹이죠. 안드레 루이의 더 세컨 왈츠 들으셨습니다. 원래 러시안 왈츠에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세컨 왈츠, 왈츠 넘버 2로 이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우아한 노래 들으면 보통 네 박자의 곡들이 많은데 왈츠는 3박자죠. 그래서 궁짝짝 궁짝짝 해서 리듬이 마구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 템포 늦춰주면서 특히 드라이브 하실 때 왈츠 곡을 들으면 정말 요즘 험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유 그래 너 바쁜가 봐 먼저 가 하면서 양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곡 왈츠 넘버 2 들으셨어요. 어떻게 그 꿀벌들이 하수구에서 집을 틀어서 그 만 마리가 넘는 꿀벌들이 아니 어떻게 하수구에 있어? 응? 그래서 이 집을 벌집을 이동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자연도 요즘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 동물들도 생명들도 집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만큼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벌이 쓰러져 있을 때 벌을 이렇게 주워다가요. 꿀물을 타서 얘야 기운 내라 하고서 잠시 후에 그 벌을 날려보내는 그런 친절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작은 친절이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고 또 오늘 하루 여러분도 그런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희한한 날이에요. 아침부터 늘 되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아침 모닝 루틴이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아 우리 점돌이가요. 그렇게 해치고 저 배 위로 탁 올라와요. 그러면 이러면서 같이 듣는 음악이 있는데 아, 유튜브도 안 되고 왜 이래? 보니까 집에 제 휴대폰이나 또 집에 그 인터넷 공유기도 모두 한 회사거든요. V로 시작되는 다 안 돼서 나만 이런가 했더니 오늘 마침 함께 열심히 뛰자라는 의미로 마라토너들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도 저랑 같은 회사인데 아침부터 안 된다고 해서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혹시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준비도 아침에 집에서 해야 되는데 못 했고요. 그리고 아니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해요. 근데 마음을 얼른 고쳐먹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 책도 읽고 그리고 LP판 틀어서 탁 매일 듣던 음악 얼마나 좋아요. 그런 다시 아날로그를 잃지만 읽고 유사시에 라디오를 오늘 아침 그래서 틀었어요.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라디오를 통해서 바로 그래서 라디오 우리 한인사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M 1650 여기는 라디오 서울이고요. 저는 아침 10시부터 12시 굿모닝 최초차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탱자 한미옥입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시고요. 스페셜 아나운서먼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메가 밀리언 잭팟이 이게 얼마예요 세상에 215밀리온이에요. 10, 100천만 아무튼 밀리온이 100만 달러가 오늘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자식 다 키웠구나 LA에서 더 이상 안 살래 하고서 집을 내놨다고 그러죠. 그게 2천 맹백만 달러인데 오늘 잘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있을 메가밀리온 잭팟 215밀리온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온 도전해보세요. 메가밀리온이 얼마더라? 2불이었는데 요즘 5불이지만 5불 투자할 수 있어. 혹시 모르죠. 제가 한 일주일 전에요 돌아가시고 한 번도 제 꿈에 나타나지 않은 부모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도 나타났고 아주 좋은 그 물놀이 가가지고
막 재미난 분위기였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예, 너 복권 사 이러는데 좋아 5달러 투자해서 혹시 알아요? 당첨되면 여러분 제가 진짜 쏘겠습니다. 어? 선착순 100부 모시고 크루즈 떠나보지 뭐. 어디로 갈까요? 잠시나 말씀드리고요. 늘 열심히 달리시는 우리의 LA의 마라토너들 잠시 후에 모셔볼게요.

0: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5: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4: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5: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선상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4: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5: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4: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5: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5: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7: 4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8: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9: 내가 뛰는 이유는 멈추면 끝장이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끝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뛰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스포츠와 사람들, 우리 켄조 LHK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 네, 반갑습니다.
10: 켄조 코치입니다.
9: 네,
10: 오늘 특별히 네. 목요일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네. 정말 어떤 분을 초대해야 할까 저희 많이 고민했는데 네. 요즘 제일 핫한 네. 우리 한인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네. 마라톤 분들의 삶을 한번 나누는 네. 그런 첫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9: 마라톤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다들 단단하시고
10: 맞습니다.
9: 군살도 없고 그리고 좀 새카마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밖에서 그리고요 넓은 책 모자를 쓰고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1: 그렇죠.
9: 네, 먼저 아름다우신 우리 김은경 씨, 은경 씨.
12: 네, 안녕하세요.
9: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12: 저는 김은경이고요. 마라톤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아직도 초보자입니다.
9: 뛰면 뭐가 좋아요?
12: 뛰면은요. 뛰고 네. 나면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런 작은 성취감이 있어요.
9: 풀마라톤 해보셨어요?
12: 풀마라톤은 지난 3월 7일에 있었던 LA 마라톤을 처음 뛰어봤어요.
9: 완주하셨어요?
12: 완주했습니다. 네.
9: 세상에 그걸 이야, 그렇게 완주를 하시게끔 도와주신 우리 서상호 코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13: 반갑습니다.
9: 네. 네. 코치님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소속이고 마라톤 클럽 오늘 오신?
13: 저는 LA 러너스 클럽의 수석 코치를 맡고 있는 서상호 있고요. 올해로 26년 차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9: 26년 차.
10: 길게 하셨네요, 정말.
9: 다른 운동 안 하시고.
13: 마라톤 중에서도 네. 이제 네. 26.2마일을 넘어가는 네. 50마일, 100km를 울트라 마라톤이라 하는데 저는 울트라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9: 와.
13: 100km 마라톤을 5번 완주했습니다.
10: 와, 대단하시네요.
9: 네, 그리고 우리 김성준 총무님.
14: 네, 안녕하세요. 김성준 네. 총무입니다.
10: 네, 네 반갑습니다. 네.
14: 저도 마라톤 한 지는 이제 2년 차,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9: 네. 네.
14: 풀 마라톤도 뛰고 서상호 코치님 영향으로 울트라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얼마 전에 브라이스 캐니언 50km 뛰고 왔고요. 그리고 6월 6일 날 또 울트라 마라톤 요세미티에 50km 와. 뛰러 갑니다.
9: 네. 아, 와 세상에 그냥 뭐 이런 길이 아니고 내셔널 파크을 그렇게 그렇죠. 뛰면 산길을 뛴다는 거 아니에요?
14: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산의 공기들하고 네. 자연의 그 푸른 녹음들뿐만 아니라 네. 동물들도 보고요. 네, 아주 정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10: 특별한 마라톤을 경험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9: 네. 어떤 동물들을 보나?
14: 뭐 무스도 나올 때 있고요. 그렇죠. 뭐 네. 곰은 아직 못 봤는데 네. 네. 뭐 새들도 되게 많고
10: 사슴도 네. 있고 사슴도 뭐, 그렇죠. 있고 그렇죠. 맞아, 다양한 네. 동물들을 많이 보겠네요.
9: 제가 옛날에 마운틴 윌슨을 올라가는데 젊은 그 백인 여학생들이 올라오면서 Have you seen any special animal?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게요? Of course, man.
10: 그렇죠.
9: 너무 좋아하는 거야.
10: 남자도 동물이니까.
9: 네. 아니, man. 아니 왜 그 힘든 걸 왜 뛰어? 정말 그럴 분 계실 텐데 건강에도 어떤 도움을 주나요?
13: 아 마라톤을 하게 되면은 그 달리기 몰입을 통해서 네. 나도 모르게 엔돌핀이 치솟습니다.
9: 네.
13: 그래서 그 엔돌핀이 내 몸을 다시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네. 거기에 달리기 몰입의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그렇구나.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10: 근데 보통 저희가 마라톤 하면 야 이건 오래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꾸준한 그런 훈련이 없으면 일반인들이 도전하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실제 1년차 보통은 저희가 테니스 어린이들은 테린이라 그러는데 우리 마라톤은
14: 런인이라
10: 런인이라 그러나요? 또 그런 신청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분들의 또 이제 경험담도 한번 들어보고 네. 1년차와 2년차는 얼마나 뭐가 다른가 그리고 직접 네. 현장에서 가르친 우리 서상 코치님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진솔 있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네, 아니 우리 로빈님이 마라톤 너무 흥미로워요. 완전 초보도 도전 가능한 거죠? 하고 물으셨는데
14: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그 170파운드였어요. 오, 몸무게가. 와, 많이 지금 30파운드를 뺀 상태입니다. 오, 달리기 하면서. 네. 근데 170파운드 때 어땠냐면은
9: 네.
14: 그 A1C 그러니까 네. 당화혈색소가 6.5를 6개월 사이에 두 번이 찍히니까 의사 선생님이
9: 네.
14: 이거 조금 위험하다. 관리를 네. 들어가야 된다. 방법이 없습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껏 20년 동안 운동 안 한 사람이 운동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9: 네.
14: 자극을 탁 받아서 뭘 네. 하지 하는데 이제 그때 약간 관절염도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달리기를 천천히 하면 된다 해서 해봤는데 네. 1분 뛰기가 힘든 거예요.
10: 그렇죠. 네. 맞아요.
14: 그래서 1분을 뛰고 5분을 걸었습니다.
9: 네. 네.
14: 그렇게 한 일주일을 하니까 2분이 뛰어지더라고요.
9: 네.
14: 2분 뛰고 그게 5분 뛰어지고 그게 10분 뛰어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제가 30분 뛴 날
9: 네.
14: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어요.
9: 와.
14: 지금은 이제 풀 마라톤이 좀 그냥 뛴다 하면 하프고요.
9: 네.
14: 그리고 뭐 풀 마라톤도 뛰고요.
9: 근데 네. 관절에 무리 안 가나요?
14: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9: 네.
14: 저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시작될 때 이제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는데
9: 네.
14: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퇴행성이 시작된 겁니다. 일기 시작됐고요.
9: 네.
14: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러다가 주사 맞고 더 가면 뼈 갈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가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네, 그래 이제 그러다가
9: 네.
14: 이제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에 네. 근육이 약화됐기 때문에 근육이 뼈와 뼈들을 지탱해줘야
9: 네.
14: 뼈가 안 부딪히는데
9: 네.
14: 근육이 약화돼서 또 몸이 네. 무거워지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9: 네.
14: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이 빠지고
9: 네.
14: 근육이 강화되고 했더니. 무릎 아픈 거는 싹 사라졌습니다.
9: 어머. 네,
14: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9: 그렇군요. 야.
14: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오래 뛴 사람들이 궁금해지잖아요.
10: 그렇죠.
9: 네. 맞아요.
14: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션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9: 네, 네.
14: 그분들이 뭘 이제 프로그램에 만드냐면 나이 연세가 한 80 대신 네. 마라톤 40년, 30년 하신 분들
9: 네.
14: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

0: 와, 이건 대단한
1: 변화인데. 나 뛰어야겠네. 나 줄이고 싶어. 진짜.
2: 근데 네. 마라톤이 가장 체중 줄이기엔 가장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중년이 되면서 이렇게 살이 찌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지 빼보려고 했는데 네. 절대로 안 빠지죠.
1: 안 빠지죠.
2: 네. 뛰면 빠져요.
1: 그래서 얼마 줄이셨어요?
2: 저도 한 15파운드는 정도는 뺐어요.
1: 살도 탱탱해진 것 같아요.
2: 예, 예. 그리고 막 네.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하면서 하니까 네. 더 건강미가 더 느껴지고 네. 근력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 아, 네. 우리 그 몸무게 재는 거 보면 왜 그 생체 나이
3: 인바디.
1: 이렇게
3: 나, 인바디.
1: 인바디 네. 지금 몇 살 자기 본인 나이보다 젊게 나오시나요?
3: 저는 젊게 10년 젊게 나옵니다.
4: 네. 와.
1: 어떻게 10년이 젊게 나와요?
3: 그리고 근육량이 네. 일단 네. 3년 전보다 네. 한 20% 정도 늘었어요.
1: 네. 네
3: 근육량이. 네.
4: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아까 댓글에도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제가 마라톤을 다시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가까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어떻게 마라톤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 우리 코치님이 이렇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게 아까 우리 김성준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1분 달리고 5분 쉬고 이런 텀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우리 우량아 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5: 마라톤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걷기보다 조금 빠르게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1: 네.
5: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걸음으로. 빨리 뛰는 게 아니라 네. 걷기보다 조금 빠르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500m를 천천히 뛰었다 그러면 다시 500m를 걸으면 돼요.
4: 그런 방법이
5: 뛰었다가
4: 있군요.
5: 걸으면 다시 또 회복을 해요.
1: 네.
5: 그럼 회복되면 다시 또 500m 뛰면 또 돼요. 네. 다시 또 회복하고 그걸 반복해서 한 3개월 정도만 내가 체력을 좀 기르면은 네. 나도 모르게 몸이 조금씩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네.
5: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1: 마라톤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돈이 안 든다. 아니, 뛰는데.
3: 제가 그거는 좀.
4: 그건 오해.
3: 오해입니다. 신발이 네. 장난 아니게 나갑니다.
1: 아, 진짜?
4: 아니, 제가 많은 종목을 많이 이제 경험하지만, 테니스도 장비가 좀 많이 들거든요.
1: 네.
4: 근데 마라톤은 예. 참가비 자체가 비싸더라고요.
1: 대회 나가려면요.
4: 일반 분들이 네. 마라톤 하면 뭐 달리기만 하는데 돈이 많이 참가비가 들까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참가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3: 은경님께서 좀 설명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4: LA 마라톤 한번 경험담을 한번
1: 얘기해 네. 주세요. 얼마 들었어요?
2: LA 마라톤은 한 190-200불 정도가 참가비가 되는데
1: 네.
2: 그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1: 네.
2: 처음 경험하면서 근데 제가 뛰어봤잖아요. 네. 뛰어봤는데 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1: 네.
2: 이 LA에 있는 이 정말 메인 이 유명한 도로를 할리우드
1: 다 막고
2: 다 막고 그 유명한 도로를 내가 뛴다는 게 이거는 네. 우리가 평상시 절대 뛰어볼 수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2: 이런 정말 그 잔치 파티 같은 이 분위기를 다 느끼면 네. 나 이 돈이 절대로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3: 참고로 네. 대회 때 네. 응원하러 나오신 분이 네. 뛸 생각이 전혀 없이 나왔다가
1: 네.
3: 그때 응원하고는 네. 내년 마라톤을 바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10km도 못 뛰는 사람이.
1: 그 열기 이런 에너지. 이번 저도 뛰어보고 싶어요 이러시면서 저도 이번에 LA 마라톤 완주했어요. 마라톤 시작하고 삶이 바뀌었답니다. 우리 네오프 씨가 말씀 주셨고요. 우리 럭키비키 님이 모임 가셔도 술 안 드셔서 돈 안 들고요 하셨는데 마라토너들은 술 안 마셔요?
3: 저희는 아침에 모이고요.
1: 네.
3: 가장 비싸게 먹는 게 햄버거
1: 그래요.
3: 아니면 좋은 커피.
1: 그러니까 돈 안 드네.
4: 이분들 끝나고 낮술 드시는 거 아니죠?
1: 아니, 운동화는 어떤 거 사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네, 그냥
4: 맞아요.
1: 뭐 네. 여기와.
4: 코치님, 많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달리시는 분들은 운동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5: 운동화 이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운동화를 고를 때 주의사항은 네. 내 발의 형태를 잘 봐야 되네요.
1: 네.
5: 내 발이 아치가 네. 높은 발인가?
1: 네.
5: 아니면 평발인가?
1: 네.
5: 응? 안 그러면 그 신발이 또 형태에 따라서 거기 네. 다 달라져요.
1: 네.
5: 그래서 아치가 높은 발일 경우에는 네. 신발을 고르러 갔을 때 네. 거기에 있는 담당자한테 질문해요. 내가 네. 아치가 높다. 그럼 네. 거기에 맞는 신발을 나한테 추천해다오.
1: 네.

0: 평발이다. 평발에 맞는 신발을 추천해다. 이렇게 하면은 네. 그 사람이 거기에 맞게끔 다 해줍니다. 아. 그리고 발볼이 넓은 사람이 있고 네. 발볼이 또 좁은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중립인 사람. 거기에 맞춰서 신발 사이즈를 고를 때 네. 와이드를 고른 발볼이 넓은 사람 아주 편하고 좋아요.
1: 네. 네. 오늘 마침 오늘 신발 전문가 JPG라고요. 오늘 아주 신발 전문 게스트 분이 좀 이따 나오세요. 그분 한번 어디가 오늘 딱 맞았네. 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LHOK에서 마라톤 데이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2: 네네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많은 마라톤 클럽들을 저희가 방문하면서 한인 남가주 사회에도 마라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돼서 저희 LHOK에서 공식적으로 8월 1일 날 저희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0K와 해프 마라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이번에 나도 한번 천천히 걸으면서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LHOK의 주관으로 우리 한인들의 그런 마라톤 대회를 그리피스 팝 쪽에서 하죠?
2: 네, 맞습니다.
1: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LA 러너스 클럽 어떻게 하면 연락되나요? 연락처 주시겠어요? 연락이 왔네요, 지금? 네.
0: 저희 LA 러너스 클럽은 2007년 7월 4일에 창립이 되었고요. 네. 함께 뛰는 마라톤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고 있으며 만약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번호 213-446-5540 서상호 코치한테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1: 네, 446-5540 네. 446-5540입니다. 네, 지금까지 LA 러너스 클럽의 우리 서상호 코치님, 김성주 총무님, 김은경 씨 그리고 우리 LA 체육회의 켄조 부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entertain. I ain't gotta explain. I'm with all of my sisters. Got him going insane. 뛰다 보면 아 뛰는 게 힘들면 걷다 보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걷고 1분 뛰다, 2분 뛰다, 3분 뛰다. 다들요 나이 들어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뛰는 게 그렇게 좋다죠. 관절까지 더 좋아진 아우 이 실경험담을 들으셨어요. 나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213-446-5540 446-554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의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류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십니다.
1: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2: 세종송보감
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2: 세종송보감
1: 쌩쌩 돌아라 하하
2: 세종송보감이잖아.
3: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4: 213-383-8899 383-8899
5: 세종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6: 우메캔
7: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5: 감사한다면
6: 사랑한다면
5: 역시 우메캔
6: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7: 888-941-3311 우메캔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해피콜 특가세일 가격이나 이벤트
12: 해피콜 주방에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믿고 쓰는 해피콜이 특별 세일을 진행합니다.
11: 다이아몬드 코팅 그릴팬 24불 99 엣지 블랑 냄비 프라이팬 6피스 세트 99불 99 해피콜 2단 직화오븐 59불 99
12: 뉴 해피콜 다이아몬드 세라믹 코팅 냄비와 프라이팬 7피스 세트 119불 99
11: 우리 집 주방을 책임지는 해피콜 제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마더스데이 선물 준비도 주방용품 업그레이드도 지금이 기회.
12: 행복을 부르는 소리 해피콜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0: 굿모닝 차차차 모닝 게스트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라톤에 관한 얘기했는데요. 우리 아이비님이 아우 마라톤을 하면 뱃살 빠지고 복부 지방 싹 빠진다고 말씀하시면 최고일 듯해요 하시면서 진짜 다들 뭐 15파운드 아까대 우리 성준 씨는 세상에 30파운드를 빼셨다고 그러잖아요. 관절까지 나으셨대요. 야. 근데 뛰려면 신발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마침 어떻게 이렇게 커플로 딱 됐을까요? 네, 바로 JGP 건강 신발의 김병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잠깐 광고 나가는 사이 제가 이 신발을 신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신던 신발과 우리 JGP 신발을 신고 제가 손을 이렇게 묶고 있으면 손을 내리고 하는데 아니 이 신발을 신으니까 몸의 균형이 이렇게 잘 잡혀서 몸이 흔들리지가 않네요. 깜짝 놀랐어요.
7: 아, 그렇습니다.
0: 네.
7: 예, 나이 들면 네. 이렇게 뭐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에 힘이 없고 균형이 틀어진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7: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요.
0: 네.
7: 발의 균형이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0: 아,
7: 발의 균형이 틀어진 네, 것을 네. 일반적인 신발은 네. 그냥 내꺼해요. 내버려 둬요.
0: 네.
7: 그냥. 아,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0: 네.
7: 근데 저희 신발은
0: 네.
7: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발을 딱 신는 순간
0: 네.
7: 내 뇌와 몸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0: 네.
7: 아, 내 발의 균형이 정확히 잡혀졌고
0: 네.
7: 중심을 잡아줬구나.
0: 이 신발이 그렇게 발명이 고안이 된 거죠?
7: 그렇죠. 우리 몸이 그렇게 생긴 거고요.
0: 네.
7: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0: 네.
7: 원래 우리 몸은 우리 네. 발은 자율신경 반사신경이에요. 그런데
0: 네.
7: 발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우리 몸 중에 제일 고생하는 애가 발인 그렇죠. 것 같아요.
7: 그런데 잘 몰라요. 우리가 발을.
0: 네. 네.
7: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죠. 발은 끊임없이 신호를 줘요. 발이 아프거나
0: 네.
7: 아니면 저리거나 아니면 다른 날 같지 않고 평소 같지 않고
0: 네.
7: 오늘은 더 피곤하고 그런 날들이 많죠.
0: 네, 발 뒤꿈치가 그렇게 아파요.
7: 그렇죠.
0: 뒤꿈치가 또.
7: 이게 발이 주는 신호예요.
0: 신호예요.
7: 네.
0: 이 발의 모든 그 포인트가 우리 몸의 모든 내장기관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7: 맞습니다.
0: 네.
7: 그래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0: 네.
7: 방금 말씀하셨듯이 발과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0: 네.
7: 그 이유는 뭐냐면
0: 네.
7: 발 안에 네. 뼈가 26개가 있어요.
0: 네.
7: 근데 이 26개가 앞서 달리기를 할 때 신발을 고르는 법을 말씀을 하시던데
0: 네.
7: 발이 이렇게 변형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0: 네.
7: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표현이 까치발 아니면 평발 아니면 네. 여성분들 무지의 반증이 아주 많으시죠.
0: 네.
7: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발에서 이렇게 이상한 통증들을 느끼세요. 그 통증 네. 대표적인 통증이 뭐 앞에 밀가루 반죽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모래알 자갈자갈한 것 같다. 방금 말씀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0: 네.
7: 뒤꿈치가 아프다.
0: 네.
7: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통증이 있죠.
0: 네.
7: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26개의 뼈가 구조적으로 네. 제자리에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7: 이게 생존의 기초예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
0: 네.
7: 아무리 뭐 100층 뭐 이런 빌딩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굳건히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0: 네.
7: 근데 우리 발에 뼈가 틀어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0: 네.
7: 내 몸은 틀어지는 거죠. 발은 불편한 거죠.
0: 그 몇십 년 동안 뾰족고도 신고 그냥 또닥또닥 이렇게 신다 보니까 허리도 뭐도 발도 모양이 변형돼서
7: 그렇죠. 그럼 기초가 틀어진
0: 네.
7: 거죠.
0: 네.
7: 기초가 틀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존의 기초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0: 그렇다면 자 기초 우리 파운데이션은 지금이라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JGP 신발은 어떤 신발이고 어떤 원리로 이 기초를 잡아주고 또 어떤 분들이 신으시면 좋은가 궁금해요.
7: 자 JGP 신발은
0: 네.
7: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이 원하는 우리 발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발의 원리와 원칙에 정확히 맞게 설계되어 있는 신발이에요.
0: 네.
7: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0: 네.
7: 우리의 발은 어떤 형태로도 변형이 되어 있는데
0: 네.
7: 그 변형을 정확히 맞춰준 거죠.
0: 네.
7: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게 대추나무든 감나무든 오렌지든 상관없이 틀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죠.
0: 네.
7: 그럼 그 나무를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똑바로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0: 옆에 뭐
7: 그렇죠 맞습니다.
0: 지지대도 해주고
7: 버팀목을 세워놓고요.
0: 네.
7: 틀어져 있는 나무를
0: 네.
7: 묶어놓고
0: 오.
7: 한참 있으면
0: 네.
7: 얘가 버팀목이 없어도
0: 네.
7: 똑바로
0: 잘 서요.
7: 서 있죠.
0: 네.
7: 그러면 우리 발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하고 변형돼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0: 네.
7: 그 변형된 발을 바른 틀에
0: 네.
7: 정확히 들어오게 되면
0: 네.
7: 얘가 똑바로 되는 거죠.
0: 몸도.
7: 그렇죠. 발이 똑바로 되면 정말 예 대단한 통찰을 가지고 계시네요. 몸도. 왜냐하면 발이 네. 틀어지면 연쇄적으로
0: 네.
7: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어깨, 목, 턱관절까지
0: 네.
7: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7: 그러면은 우리 신경계에도 변함이 오고요.
0: 네.
7: 통증이 약한 곳에 통증이 오고 또 약한 곳에는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0: 아.
7: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0: 네.
7: 생존의 기초라는 거예요.
0: 제일 중요한 게 발이
7: 기초가 맞아야
0: 신발,
7: 돼요.
0: 신발.
7: 발이 정확히 네. 들어와야 되는데
0: 네.
7: 방금 말씀하신 신발이
0: 네.
7: 혹시 내가 신고 있는 지금 그 신발
0: 네.
7: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이
0: 네.
7: 내 발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맞아요. 불편한 신발 신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아파. 그날은. 그죠?
7: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불편함이라는 표현이
0: 네.
7: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0: 네.
7: 자, 보세요.
0: 네.
7: 발이 변형되어 있음에도
0: 네.
7: 편한 신발을 신었다는 건
0: 네.
7: 내 몸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바른 발이
7: 그렇죠.
0: 네.
7: 바른 신발, 원칙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0: 네.
7: 그 신발이 바로 JGP 신발이라는 겁니다.
0: 어떤 분들이 신었고 어떤 분들이 어떤 효험을 받나요?
7: 그 대체로
0: 네.
7: 누구나 신으면 좋은데
0: 네.
7: 일단 발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오세요.
0: 네.
7: 기본적으로는.
0: 네.
7: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고 허리 통증이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0: 네.
7: 걷기가 불편했는데 제대로 걷는 분들 오늘
0: 네.
7: 달리기 말씀하셨는데
0: 네.
7: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청취자분 중에
0: 네.
7: 나는 걷지도 못해.
0: 그런데
7: 이 신발을 신으시잖아요.
0: 네.
7: 걸으실 수 있어요.
0: 왜? 네.
7: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발을 딱 신는 순간 허리에 이렇게 중심이 딱 잡혀요. 네. 허리에 힘이 가요. 네. 그걸 본능적으로 내 몸이 안다는 거죠.
0: 네.
7: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걷기 네. 불편한 분들, 허리,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다리에 변형이, 그러니까 특히 무지해반증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신발 신으시면 예. 더 이상 변형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아,
0: 무지혈반증이 뭔가요?
7: 무지외반증을 예. 보통 버니언이라고 표현하고요.
0: 네.
7: 엄지발가락이 이쪽 안쪽으로 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발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0: 아, 네. 예. 여자분들 그
7: 많죠.
0: 뾰족구두 신으면 어우 무지 맞습니다. 튀어나온 분
7: 예.
0: 계세요.
7: 그걸 무지외반증 영어로 아. 버니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0: 네. 예. 아프죠.
7: 아프죠. 어,
0: 틀어지면 예. 안 돼요. 이걸 오물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7: 맞습니다.
0: 건강 신발인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7: 네,
0: 또
7: 그렇습니다.
0: 예. 이게 제가 보니까요. 어머.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10년이 뭐예요? 평생 신겠네, 진짜.
7: 기본적으로 네. 이제 가죽 그 수제화고요.
0: 네.
7: 그다음에 이제 그 아치 빌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0: 네.
7: 우리 몸의 중심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0: 네.
7: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0: 네.
7: 발 아래서 원 적외선이 0.891이 방출이 됩니다.
0: 네.
7: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거든요.
0: 네.
7: 혈액순환이 되어야 돼요.
0: 네.
7: 근데 아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0: 네.
7: 우리 몸의 체온을
0: 네.
7: 정상 체온으로 바꿔줘요.
0: 와.
7: 신발을 신고만 있어도.
0: 오, 신기한 신발이네요.
7: 그렇습니다.
0: 야. JGP 보통 기능성 신발이라고 그러면 투박하고 디자인도 별로일 것 같다. 그런 편견이 있는데. 우리 JGP는 어떤가요?
7: 아, 글쎄요. 그건
0: 제가
7: 이제
0: 이거 하나만 봐서 모르겠어요.
7: 패션이라는 네. 것은
0: 네.
7: 각자의 취향이기 때문에
0: 네.
7: 뭐 제가 볼 때
0: 네.
7: 저희 손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0: 네.
7: 취향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다.
0: 맞아요.
7: 네, 내 네. 몸이 우선이에요.
0: 맞아요.
7: 몸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 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걷지
0: 네.
7: 못하고 나중에는 힘든 불편한 경험을 나뿐만 아니라
0: 네.
7: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0: 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들, 뭐 간호사, 요리사 선생님, 뭐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신발 하나로 건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한 분도 계세요. 실제 착용하신 분의 사례 좀 들려주세요.
7: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이제 오래 서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발이 너무 아프고 서 있기가 힘드셔가지고 좋은 짭이었는데 그만두셨대요.
0: 네.
7: 그랬는데 저희 신발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0: 네.
7: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신었죠. 한
0: 네.
7: 6개월 정도 신고 다시 오셨어요.
0: 네.
7: 그러면서 자기 원래 잡으로 리턴하셨다.
0: 아.
7: 어? 그러면서
0: 네.
7: 너무 좋아하시고
0: 네.
7: 낮에도 주로
0: 네.
7: 밤에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0: 네.
7: 낮에도 짭을 잡으셨대요.
0: 네.
7: 하나도 안 피곤해서.
0: 어머.
7: 그리고
0: 네.
7: 마켓에서
0: 네.
7: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올데이 서 계셨대요.
0: 네.
7: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하는 건 힘들진 않는데 서 있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0: 네.
7: 그런데 이 신발 신고.
0: 네.
7: 그리고 어떤 엄마가 신으셨는데
0: 네.
7: 자기 아들이 공항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0: 네.
7: 근데 많이 서 계시대요.
0: 네. 그래서 아드님한테 사.
7: 그렇죠.
0: 그랬더니 아드님이 너무
7: 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0: 야 신세계를 본 거야. 이제.
7: 승무원 그 네. 가지고 계신 따님을
0: 네.
7: 한테. 따님이 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0: 네.
7: 근데 저희 신발 신고?
0: 네.
7: 안 피곤하다.
0: 와, 저도 사실은 허리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어쩔 땐 걸을 때요.
7: 네.
0: 쩔뚝이면서 어우 힘들어 그쵸. 이렇게 걷는데 저도 당장 구입을 해야 되겠어요.
7: 그게
0: 네.
7: 발의 문제라는 거죠.
0: 그래요. 야. 건강에 좋은 신발이다 그러면 가격이 좀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가요?
7: 우리가 신발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0: 네.
7: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7: 그런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0: 네.
7: 차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0: 네.
7: 허리를 다치셨어요.
0: 네.
7: 그분 표현을 정확히 하면은
0: 네.
7: 살기 위해서 머리만 감싸고 떨어지셨대요. 근데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수술도 하시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셨는데
0: 네.
7: 저희 신발을 3년 전에 누가 소개를 했대요.
0: 네.
7: 신어보라고.
0: 네.
7: 근데 이분이 뭐 신발이 말씀하신 대로 뭐 신발이
0: 네.
7: 그렇게 되겠어
0: 네.
7: 하고 오셨어요.
0: 네.
7: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으셨어요.
0: 네.
7: 신고
0: 네.
7: 한 5분 10분 걸었는데
0: 네.
7: 굽어진 허리가
0: 네.
7: 뭐 완벽하게 펴지진 않았지만
0: 네.
7: 펴지고 걷는 게
0: 네.
7: 불편하게 걷고 오셨는데 제대로 걸으시는 거예요.
0: 네.
7: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 신발 4,000불에 팔으시라고.
0: 응? 야.
7: 4,000불이라도 이 신발을 사야 된다고.
0: 네. 그런데? 그 정도로.
7: 그럼요. 우와. 이 가치라고 하는 게 네. 내가 못 걷고 네. 내가 현재 불편한 통증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0: 네.
7: 생존 모드로 사는 거예요.
0: 네.
7: 삶을 즐길 수가 없어요.
0: 그쵸.
7: 엔조이가 안 됩니다.
0: 네.
7: 근데 이 신발은
0: 네.
7: 생존 모드에서 네. 안전 모드로 바꿔줘요.
0: 빨리
7: 삶의 꿈을 꿀 수 있게 해드려요.
0: 네. 4,000불에 안 파시죠?
7: 4,000불은 아닙니다.
0: 얼맹교? 네.
7: 보통 한 300불에서 네. 500불 사이에요.
0: 아, 네. 그러면 뭐 언니들 네. 뭐 명품 구두는 뭐 1,000불, 2,000불인데
7: 그거에 비하면 뭐
0: 이거는 정말 거저죠. 그러니까 네. 여름용으로 하나 구입하고 겨울용
7: 그렇습니다.
0: 뭐 구두 그러니까 디자인이 어떻게 있나요?
7: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네. 워킹화, 늘 네. 걸을 수 있는 신발, 그다음 네. 집에서 신을 수 있는 실내화,
0: 네.
7: 그다음에 이제 골프화,
0: 네.
7: 그리고 정장화,
0: 네.
7: 네. 그리고 단화,
0: 네.
7: 그리고 부츠.
0: 네.
7: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발의 대표 선수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0: 아, 대표 네. 선수도 다 있으니까.
7: 그렇습니다.
0: 보시면서
7: 진짜 그럼요.
0: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투자가 네. 바로 신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7: 그렇습니다.
0: 네.
7: 그리고 오시면 저희가 네. 무료 체험을 해드려요.
0: 네.
7: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신발이 무슨 무료 체험이 필요하냐고.
0: 네.
7: 그런데
0: 네.
7: 내 발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서 신발을 고르시거든요. 그런데
0: 네.
7: 저희는 모시는 모든 분들께 종문을 찍어드려요. 발 네. 도장을 찍어드려요.
0: 네.
7: 발 도장을 찍으면 현재 내 발이
0: 네.
7: 평발인지 까치발인지 앞서 말씀드린 무지 예반증인지 이런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 까치발이죠. 예. 그 찍어드리고
0: 네.
7: 그 균형 테스트 제가 방송하기 전에 테스트했던
0: 네.
7: 균형 테스트를 해드려요. 그 신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0: 네.
7: 그리고 내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안내를 해드려요.
0: 네. 방송 들으시면서 아니 빨리 나 내려야 되는데 차에서 거기 어디에요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LA 올림픽 갤러리야 푸드코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JGP 전문 매장 있고요. OC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도 역시 JGP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부에나파크 비치와 오로센터 드라이브 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드릴게요. 213-330-6810 213-330-6810 330-6810 선생님, JGP는 뭐의 약자인가요?
7: 이 신발을 네. 그 개발한 그 창업자의 네. 이니셜입니다.
0: 네. JGP. 네. JGP 꼭 외우시고 진짜 이거는 더없이 중요한 내 몸이
7: 그럼요.
0: 틀어지지 않기 위한 투자 같아서 저도 굉장히 짠순이지만 정말 두 컬레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 왜? 절대
0: 걷기 힘드니까.
7: 그럼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 네.
7: 발이 아프신 분이나
0: 네.
7: 허리 아프신 분이나 아니면 좌골 신경통 있으신 분들은
0: 네.
7: 별걸 다 해보셨어요.
0: 그럼요.
7: 그 신발도 별걸 다 신어보셨어요.
0: 네. 네.
7: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요. 아,
0: 네.
7: 어쩔 수 없지 뭐 방법이 없대.
0: 네.
7: 늙어서 그렇대. 나이 먹어서 그렇대.
0: 네.
7: 아닙니다.
0: 아닙니다.
7: 그렇습니다.
0: 투자하시고.
7: 신발만 바꾸면.
0: 바꿔도?
7: 신발만 바꾸면.
0: 이른바,
7: 제대로 된 신발만 바꾸면.
0: 기적 신발에서 기능성 건강 신발로 발명 특허를 획득한 그런
7: 그렇습니다.
0: 신발이에요.
7: 네.
0: 실제 신어본들의 후기들이 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발이 아프셔서 몸이 휘면서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선물. 우리 어머님한테 네. 어머님들께 너무 좋은 마더스데이 선물이 될 것 같아요.
7: 그럼요. 최고의 선물이죠.
0: 네.
7: 요즘 뭐 선물할 게 없습니다. 다
0: 네.
7: 있으셔서.
0: 다 있어요.
7: 그런데
0: 뭐,
7: 이 신발은
0: 네.
7: 몰라서 못 신는 거예요. 아니 네. 신발만 신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0: 나오는데,
7: 힘이 생기고
0: 균형도 잡히는데
7: 균형이 잡히고
0: 네.
7: 몸이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0: 당장,
7: 눈만 뜨면 신발을 신습니다.
0: 당장 달려가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래요.
7: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내 몸의 균형이나 내 몸이 내 발이 어떤 상태인지 가서 이걸 종문이라고 그래요?
7: 그렇습니다.
0: 종문.
7: 풋프린트. 예,
0: 풋프린트를 종문이요. 찍어보세요. 무료로 찍어주시고 진단을 해주시니까 LA 올림픽 블루바드 갤러리아 마켓 안에 푸드코트 옆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JGP 전문 매장 213-330-6810 330-6810입니다. 선생님 저도 꼭 체험해서 진짜 나 똑바로 걷고 싶어. 진짜. 네,
7: 네
0: 오늘
7: 그렇습니다.
0: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7: 네.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뵐게요.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 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복인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 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에 AM
1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 건강의 시작은
21: 굿모닝 차차차. 왜 입을 안 맞춰주세요? 제가 차차차 같이 하길래.
22: 미안해, 이거 키고 있어서 꺼져가지고.
21: 2부의 남자 후니오니 한호희씨 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2부의 시간.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 산삼한방병원.
22: 하루하루의 행복이 지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2: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함께하십니다.
21: 내일입니다. 바로 메가밀리온 잭팟이 215밀리온 이상입니다. 100만, 1000만, 2억, 1500만 달러군요.
22: 제 겁니다.
21: 아,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스. 아, 투자해봐요. 내일입니다. 아. 잭팟 당첨되면 뭘 할까라는 꿈들은 다 꿔보신 것 같은데.
22: 저는 꿈이 아니고 계획이 네. 있어요.
21: 계획 다 세워놨어요?
22: 저는 원래 네. 있어요. 원래 있고
21: 뭐뭐.
22: 퍼센테이지가 다 있어요. 저는.
21: 아, 뭐뭐 한다. 네. 이거는 몇 프로 몇 프로.
22: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 지금은 2억 얼마잖아요.
21: 네.
22: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사실.
21: 네.
22: 근데 뭐 1억 때도 그렇고 뭐
21: 네.
22: 진짜 10밀리언이 돼도 얼마가 됐든 간에 저는 퍼센테이지를 나눠 놨기
21: 아,
22: 때문에
21: 중요하다.
22: 네. 이미 제 와이프는 알아요.
21: 네.
22: 제가 얼마가 됐든 간에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건구나 알아요. 근데
21: 네.
22: 저는 일단 되면 세금 떼고
21: 네.
22: 예를 들어서 50% 뗀다고 치자고요.
21: 네.
22: 40% 30 몇 프로 떼지만 50% 뗀다 치고
21: 응.
22: 반뚝 남잖아요.
21: 응.
22: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00 something 밀리언 100 밀리언이나 칩시다.
21: 응.
22: 그럼 저는 거기서 반을 딱 떼서 와이프를 준다고 했어요. 무조건 얼마가 됐든 반을 줄 테니 거기서 당신이 알아서 살림 거 쓰고
21: 네.
22: 그다음에 아이 거 하나 좀 빼놓고
21: 네.
22: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쇼.
21: 네.
22: 그럼 나머지 반이 남았잖아요. 거기서 10%는 제 거예요. 무엇을 하든 터치하지 않기로.
21: 네.
22: 좀 뭐 제 비즈니스 용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21: 나머지 40%는?
22: 그다음 또 이제 10%는 장인 장모님. 10%는 저희 쪽. 뭐 이렇게 나누는데 나누는데 엄밀하게 10%까지는 아니고
21: 네.
22: 거기선 제가 조율을 해서 제가 좀 하고 네. 나머지 걸 이제 공동으로 남는 하여튼 결론 큰 그림을 다 짜놓은 게 있어요.
21: 짜놨어요.
22: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21: 아.
22: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우리는 뭐 되면 어떡할까 고민 안 해요.
21: 아, 무조건
22: 투자도 이미 정해놓은 게 있고
21: 네.
22: 그다음에 10%인가요 정도는
21: 네.
22: 이 저희가 사실 좋은 데 쓰기로
21: 네.
22: 기부하기로 제가 또 얘기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이미 있고
21: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첨
22: 뭐요?
21: 됐는데 그
22: 네.
21: 전날에
22: 네.
21: 헤어졌어. 그 여자친구가 아니 돈도 못 벌어오고 이렇게 구박해서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당첨이 됐잖아요.
22: 그거는 뭐 자기 복이지 뭐.
21: 그렇지 할 수 없지.
22: 저 예전에
21: 하루만 더 견뎠어도.
22: 아니 하루가 아니고 그 여자분이 성격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21: 네.
22: 부지인이
21: 네.
22: 썸 타던 썸녀랑 여행을 갔는데
21: 네.
22: 재미를 위해서 스크래치를 사갖고 간 거예요.
21: 네.
22: 밤에 그냥 술 먹고 장난치려고.
21: 응.
22: 근데
21: 그거
22: 긁었는데 여자분이 술 취해갖고 세게 긁은 거예요.
21: 네.
22: 근데 그때가 up to 밀리언 달러였거든요. 그냥 100만 불짜리. 근데 숫자가 44였어요.
21: 어.
22: 근데 끝에가 4야.
21: 어.
22: 그리고 1밀리언이야.
21: 어.
22: 앞자리가 너무 세게 긁어갖고 찢어진 거예요.
21: 어머나.
22: 근데 분명히 1 아니면 4야.
21: 네.
22: 근데 이게 44면 1밀리언.
21: 네.
22: 둘이서 너무 애매해. 이게 14인지 44인지 너무 애매한 거예요.
21: 아, 왜 그렇게
22: 사귀는 사이는 아니야. 썸이에요.
21: 네.
22: 둘이서 그거 술 먹다가
21: 네.
22: 언쟁이 붙었대요.
21: 네.
22: 이거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21: 어.
22: 여자분이 오빠 나는 칼을 들고 자야겠어. 왜? 오빠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 모른다는 거야.
21: 응.
22: 그래서 야 무슨 100만 불의 사람을 근데 반대로 이 여자가 날 해칠 수 있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 형이
21: 너무 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22: 싸운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어? 이 여자 뭐지? 자기가 생각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농담이지만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형이 갑자기 두려워지더래. 그래서
21: 썸 타던 사이니까 잘 모를 때니까.
22: 잘 모를 때니까. 그래서 둘이서 서로 칼 들고 땀방에서
21: 말도 안 돼.
22: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21: 갔다 와서 바로 헤어졌나요?
22: 아니요. 갔다 와서 내려오는 길에 바로 들려가지고 찍어봤죠.
21: 네.
22: 14였대요.
21: 14였대요. 그러니까
22: 꽝이었던 거야.
21: 꽝이야. 꽝 같고 진짜 칼까지 끊.
22: 그래서 둘이 한 달 더 만나다가 네. 결국 안 됐대요. 근데 아. 싫어요. 제가 아는 형이 진짜 싫어한데.
21: 예.
22: 야 그거 100만 불에. 아니 솔직히 진짜 뭐 헌재 쓸 때 밀리언이면은 뭐 좀 그래도 안 되지만
21: 네.
22: 어떻게 100만 불에 그런 얘기를 하냐? 그죠? 아,
21: 근데
22: 네. 되면 뭐 네. 하실 거예요?
21: 아 저야 뭐 다, 저도 플랜이 다
22: 있죠. 저 얼마 주실 건데요?
21: 어, 글쎄요.
22: 저 한 장만 봐서. 주세요. 한 장만 주세요.
21: 알겠어요. 네. 일단 사기나 해라.
22: 저는 사실 여러분 오늘 네. 굉장히 네. 피곤해요.
21: 왜요?
22: 오늘 아침에 저 차를 맡기고 왔거든요. 딜러에다가 딜러에다
21: 그
22: 맡기고
21: 멋진 차를 왜?
22: 제가 여러분께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21: 네.
22: 전기차예요. 아시죠?
21: 네. 그 전기차인가요?
22: 네, 전기차 처음 아. 저도 타본 건데
21: 너무 깔끔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22: 사람 주인 닮았죠? 깔끔하더냐. 안에 안팎이 깔끔해.
21: 아, 난 진짜 놀랐어요. 최근 본 남자 중에 제일 아, 깔끔한 차.
22: 미역차 제 차를 한번 타셨는데 네. 이렇게 가방 끌어드는데 어머 자기 차가 왜 이렇게 깨끗해 그러셨잖아요.
21: 네. 깜짝 놀랐어.
22: 아니 왜요? 뭐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 짐이 없다는 말씀이신
21: 아니,
22: 거예요?
21: 아니 먼지 하나 없고 아, 아주 아이, 쾌적하더라고요.
22: 아이, 그 정도는 기본이죠.
21: 차도 좋던데. 그래서,
22: 아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센서가 많잖아요.
21: 네.
22: 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 차가 운전하다가 한 달 사이에 네. 약 세 번, 네 번을 네. 급정거를 얘가 하는 거예요.
21: 왜?
22: 지가 뭘 느낀 거지.
21: 차가?
22: 차가 첫 번째는요. 저희가 사무실 나와 퇴근할 때 뒤로 이제 백업을 해서 차를 빼잖아요. 쫙 백업 뒤에 아무도 없어. 이미 저는 야근했기 때문에 그 시간엔 아무도 없었어요. 차가
21: 네, 네.
22: 뒤로 쑥 빼는데 갑자기 차가 삐삐삐 갑자기 꽥 서버리는 거예요.
21: 네.
22: 그냥 쓰면 괜찮아. 쓰면서 벨트를 꽉 조이잖아 얘가.
21: 네.
22: 얼마나 아파요. 짜증나고 그러면서 뻑 하는데 난 박은 줄 알았어요. 너무 세게 꽉 써갖고.
21: 왜 그랬지?
22: 근데 아무것도 없어.
21: 고스트인가?
22: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은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거 혹시 거기 뒤에 영어를 내가 센스를 잡은 거 아니야?
21: 네.
22: 약간 반 농담이지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죠. 왜냐면 저는 매일 출퇴근하는 곳이니까.
21: 우리 고양이 점돌이도 가끔 허공을 막 이렇게 봐.
22: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
21: 본다고 그러죠?
22: 그럴 때 있잖아.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며칠 뒤에 운전을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데
21: 네.
22: 차가 막 붐비진 않고 좀 천천히 들어서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또 삐삐가 차가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21: 네.
22: 달리는데
21: 네.
22: 또 벨트가 꽉 조여갖고 얼마나 아파요. 와,
21: 좀 쪼여줘야 돼.
22: 아, 좀 쪼여줘야 되는데 그럼 네. 내 벨트를 쪼여야지. 허리 벨트 내 걸 쪼여야지. 안전벨트가 쪼이면 안 돼. 이거를 제가 두 번 세 번 당하니까 그냥 허무하게
21: 네.
22: 이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21: 응.
22: 이게 언제 또 이게 될지 모르겠고
21: 그래가지고.
22: 그리고 제 아들이 가끔 응? 타는데 응. 앞좌석에 탔다가 혹시 저는 그래도 성인이니까 괜찮지만 아이가 확 쪼이면 얼마나 놀래고 아프겠어요.
21: 네.
22: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21: 응.
22: 그래갖고 딜러에 막 난리쳤어요 제가. 네. 차를 그럼 갖고 와라.
21: 네.
22: 그래서 언제 빠르냐 제일 빠른 게 오늘 아침 7시더라고요.
21: 네.
22: 그래서 나는 7시에 또 갔어요.
21: 네.
22: 그리고 제가 막 해갖고 화를 내려고 저는 네. 화를 잘 못 내지만 막 이제 조목도 막 따지려고 준비를 하고 딱 가는데 네. 이 아저씨가 너무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21: 네.
22: 그게 듣다 말하다 너무 제가 열이 받아갖고 웃으면서 네. 너 왜 자꾸 얘 차 편 들어. 내 편 안 들고 차 편 들어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네. 너 여기서 일한다고 너 이 회사 편 드는 거야?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말 다 알아들었고
21: 네.
22: 근데 이렇게 하면 이럴 거라고 해서 야 너 말을 안, 말도 안 돼. 뒤에서 차가 있는데 차가 쓰면 박을 하는 거지 왜서? 근데 자꾸 그게 아니고 뭐 전후 사방에 뭐 센서가 어떻고 저렇고 너 혹시 차량에 밑에 스크래치 나왔고 보니까 너 밑에 조금 접촉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박은 게 아니라 엘리는 발레 파킹 하다 보면 그런 게 허구한다고 해서 긁히고 하잖아요.
21: 네.
22: 그 정도 갖고 무슨 이게 콜랍이 안 돼갖고 이게 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21: 네.
22: 그래서 그럴 수가 있대서 야 말 같지 않아 설지 말라고 막
21: 네.
22: 아침부터 대판 싸우고
21: 네.
22: 레몬밥
21: 그래가지고.
22: 우리 부엉씨님 레몬밥 네. 가자 그러시는데
21: 레몬밥.
22: 제가 이거를 진짜 안 그래도 해봤어요. 네. 레몬밥 해보려고
21: 네.
22: 근데 아직 안 되더라고요.
21: 아.
22: 아직 안 되고 제가 변호사님이랑 제가 좀 아는 변호사님이랑 상의해봤는데 네. 아직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되게 열받지 않겠습니까?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가 서버리면 이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21: 그렇죠.
22: 저니까 순발력이 쫙 간 거지.
21: 네.
22: 일반 사람들 그러면 그냥 어머 이렇게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막히는 거예요.
21: 그렇죠.
22: 이건 너무 안전하라고 만든 게 오히려 네. 안 좋은 거예요.
21: 아직은 그 과도기고.
22: 그렇죠. 아직은 그 기술이
21: 기계도
22: 오히려 하고, 더 그렇죠.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21: 그랬어. 놀라셨겠다.
22: 근데 저 옆에 같이 미팅하러 가는 사람이 타 있다가 네.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21: 네.
22: 이번 굉장히 놀래고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21: 네.
22: 남의 차 타고 부모님당할 뻔하니까 마치 내가 차를 운전을 잘못해서 박을 뻔한 것처럼 난 차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21: 그치 억울하겠다
22: 좀 억울했죠
21: 요즘은 뭐 많이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있어서 앞으로도 뭐 공중으로 나는 차도 있을 테고
22: 있죠,
21: 그 전환기 이미.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22: 맞아요
21: 그래서 어디로 가라 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22: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네. 이 기술이 발전한 건 너무 좋은데 조금 이거를 뭐랄까 임상 실험하듯이 왜 약 같은 거 나오려고 하면 막 10년 동안 테스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21: 네.
22: 좀 이랬으면 좋겠어. 기술이 네. 빠른 것도 좋지만
21: 네.
22: 좀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정말 됐다라고 내보내야지. 이거는 내보내고 난 다음에 저기요 리콜이에요. 저기요 리콜이에요.
21: 아니 저도 레몬법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지나가 버렸지 뭐.
22: 저도 그래요.
21: 아니 트렁크가 제가 그 SUV잖아요.
22: 네?
21: 트렁크가 쫙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22: 자동으로 열리죠.
21: 네.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이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저기 네임 카드를 넣고 네 트렁크가 열려 있어서
22: 진짜요?
21: 내가 닫아놨다 이러고 거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닫았대요 자기가.
22: 근데
21: 그 정도야.
22: 트렁크 열리는데 알람을 안 울렸어요?
21: 안 울렸으니까.
22: 저희 옛날 와이프 전에 알람까지 울려가지고.
21: 희한해. 아무튼 진작에
22: 그런 차가 몇 번 있구나. 그거 딴 건 아니고 트렁크만.
21: 네.
22: 야.
21: 그래서 갔다 오기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냥 넘어갔고 이제 뭐.
22: 저도 그런 거 몇 번 있는데
21: 네.
22: 이미 늦어서 안 되고.
21: 자전거를 타고 다니까.
22: 여기서 킥보드.
21: 아,
22: 킥보드.
21: 킥보드가 전
22: 굉장히 위험하고 네, 굉장히 위험하고 스릴 있고.
21: 걸로.
22: 큰 걸로 나왔더라고요.
21: 자동으로. 킥보드가 좀 크고 자동으로 가더라고요. 그냥
22: 접히는 것도 있어요.
21: 그래요.
22: 그거 타고 다니셔도 굉장히 위험하고 재밌어요.
21: 그냥 뛰어다니네.
22: 그냥 걷는 게 최고야.
21: 뛰어다니자. 걷는 게 최고야. 맞아, 걷는 게.
22: 아무튼 그렇고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았는데.
21: 네, 받지 마세요. 살 빠지면 어떻게?
22: 그럼 또 여러분들이 또 기용격
21: 제가 언뜻 본 거 제가 얼마 전에도 조수석에 가방 놨다가 다 그냥 털린 분 얘기를 했잖아요.
22: 네네네.
21: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나오는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설치해놔서 타이어에.
22: 그 대놓고 한 거네.
21: 바람 빠지게 하고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주유소에 들어간 순간 어머 여기 돈 흘렸어 하고 주는 사이에 바로 차 안에 있던 현금 2만 5천 불을 들고 튀었대요.
22: 야.
21: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즘 여기저기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맞아. 사기도 많고 그렇게 남의 물건 채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22: 좀 도둑이
21: 어수룩하게 하고 다녀.
22: 좀들 많아. 아니 그 제가 지금 잠깐 센서 얘기해서 그런데 센서 갖고 요새 그 영혼 잡는 거 나온 거 아세요? 테슬라 같은 차들은
21: 네.
22: 옆에 사람 움직이는 게 비디오에 나오잖아요. 아세요?
21: 네, 네.
22: 화면에 사람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21: 네.
22: 제 차는 그걸 안 나오고 이제 차량만 나오거든요.
21: 네.
22: 제가 아시는 이건 정말 싫어하는데 지인인데
21: 네.
22: 남편분이
21: 네.
22: 퇴근하고 집에 탁 들어왔는데
21: 응.
22: 집 앞에 이제 그 드라이버의 집 그라지 들어가는데 딱 밤에 들어왔는데 삐삐삐삐 그러면서 사람이 앞에 쓱 지나게 나오더래요.
21: 네.
22: 아무도 없는데 밤에
21: 어머.
22: 자기 집 앞에
21: 어.
22: 그래서 왜 그러지 오작동인가 그래서 백업했다 다시 하더니 삐삐삐 계속 가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서워서 그냥 갔대요.
21: 네.
22: 다시
21: 네.
22: 술 먹으러 나갔대요.
21: 아, 술 먹으러 나갔어.
22: 너무 무서워서 술 먹으러 갔대. 집에 못 들어가고 술김에 가야 된다고 택시 타고 가야 된다고 술김에. 네. 근데 이런 일이
21: 그대요.
22: 어떤 분은 집 앞을 지나는데 삐삐삐 가더니 두 명이 왔다 갔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낮에.
21: 낮에.
22: 근데 거기만 지나가면 그러더래요.
21: 네.
22: 알고 봤더니 거기가 얼마 전에 뺑소니로 아이가 치워 죽은 곳이라고. 두 명이.
21: 아, 저는 좀 믿어요.
22: 정말요?
21: 저도 죽음의 사자도 봤고.
22: 죽음의 사자 뭐 저승사자?
21: 예.
22: 저승사자요?
21: 두 명 봤어요. 예.
22: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갓은 분? 까만 갓은 분?
21: 갓은 아닌데 막 그런.
22: 아니 서양은 저거잖아요. 이거 들고 창 들고 있는 해골이고.
21: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돼.
22: 아, 우리 여름 나가는데 여름에 남자친구 한번 할까 나중에?
21: 그래, 그래요.
22: 남자친구 한번 합시다. 예, 예. 예.
21: 우리 고양이가 막 난리 났었어요, 그날.
22: 못하게 짖어요? 울어요?
21: 이러면서.
22: 아,
21: 예, 우리 아침부터 이런 얘기 되는.
22: 아, 재밌잖아요.
21: 아니, 근데
22: 밤에는 무섭잖아요.
21: 영혼은 있지 않을까요?
22: 사랑과 영혼
21: 에너지
22: 기적
21: 기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우리가 갖고
22: 맞아요. 우리 항상 웃으면서 맞아요. 좋은 길을 갖고 있는데요.
21: 굿모닝 차차차 2부 데이식스가 부르는 노래 함께 들어요. 웰컴 투 더 쇼.
22: 웰컴 투 더 쇼.

0: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리드 디바 마사지죠.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 오겠습니다.
0: 잠시 전에 말씀드리고 곧 돌아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지갑을 열어라.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수두룩하게 있죠.
1: 여러분을 위한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초 대박 세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홈쇼핑 월드 리김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대표님.
13: 아, 네. 우리 저 한미옥 씨의 그 콧방귀 소리 오랜만에 듣네.
1: 비음의 여신, 비음의 여신.
0: 안녕하세요.
13: 비음의 여신.
0: 네. 네.
13: 아유, 참.
0: 야, 우리 대표님은요. 예. 늘 에너지 넘치시고 너무 재밌으셔.
1: 그러니까
0: 시간이 기다려져요.
13: 네, 저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1: 예.
13: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0: 네.
13: 그래서 한국은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1: 아, 그렇구나.
13: 예. 우리가 네. 옛날에 그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또 네. 아주 어렸을 때는 색종이 접어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하던
1: 네.
13: 그런 생각이 나는 어버이날. 오늘 방송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요.
0: 네.
13: 한국에 혹시 부모님이 계시면
0: 네.
13: 이따 오후쯤에 되면 한국이 아침이니까
0: 네.
13: 꼭 여러분 전화하셔가지고
1: 네. 네.
13: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효도고.
0: 그럼요.
13: 미국에 그래도 행복하게 같이 사시는 분들은
0: 네.
13: 얼굴 자주 보여드리고
0: 네.
13: 어머니 좋아하는 이런 젓갈 반찬, 김치 이런 거 사다가 갖다 드리면
1: 그렇죠.
0: 네.
13: 정말 효도하는 자녀분들이 되실 겁니다.
0: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정말 초대박 세일 우리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1: 좋죠.
13: 네. 저희 그 대통령상에 빛나는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가 다 들어왔어요.
1: 야, 드디어.
13: 이거 지난번에 없어가지고
1: 없었잖아요.
13: 뭐 네. 저희가 충분한 양을 가지고 왔는데도
0: 네.
13: 지난번에 2주 만에
0: 네.
13: 2주가 채 안 됐어요. 정확하게는 13일 만에 완전히 솔드아웃 됐어요.
0: 맛있다고 소문났더니.
13: 네, 특히 이제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네. 순으로 나갔는데 네. 이번에는 총각김치를 엄청 많이 갖고 왔고요.
1: 오.
13: 갓김치도 이게 여수, 돌산, 갓

0: 네. 익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네. 최고의 김치 부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게 네. 바로 이 803 명품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입니다.
1: 대통령상 받은 총각이 김치. 아닌 총각김치를 먹어봐야 되겠다.
2: 네.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추도 고랭지 배추만을 씁니다. 아, 고랭지. 원료부터가 다른데 이게 예. 1kg가 되어 있는데 어제 이제 입하가 됐어요. 근데 16불 99를 입하 기념으로 9불 99에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까지 네. 다 드리니까요. 네. 홈쇼핑월드에 오시면 오늘 김치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1: 아, 좋아요.
0: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훈이 씨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2: 너무
0: 기절초풍 불맛 직화짜장면과 해산물 네. 가득한 사천 짜장면이 네. 다 들어와 있어요.
2: 이제 들어왔군요. 아 이거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가.
0: 어제 우리 그 우리 여지가 이제 우리 저 다음 주부터 이제 방송 같이 하실 분 와 네. 계시지만
2: 네, 김미경 팀장님.
0: 네, 네. 네. 어제 그 우리 직원들이 네. 전부 다 짜장면으로 점심을 먹었어요.
2: 요거요. 오.
0: 너무 맛있어.
2: 이거 진짜 맛있어요.
0: 너무 진짜? 맛있어. 이게 왜 그러면 네. 불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중화요리 비법으로 만들었는데 네. 직화소스에다 진한 춘장소스를 네. 수타 방식으로 막 볶아요. 네. 면도 수타 방식으로 만들어요. 오. 우리가 라면이나 무슨 뭐 네. 월남국수 칼국수 보면 다 그냥 기계로 찍어내지만 그렇죠. 예. 이거는 수타 방식으로 일일이 네. 손으로 면을 다 만들어서 탱글탱글한 면발에 좋합니다.
1: 네.
0: 이 직화짜장면에는 옥수수, 완두콩까지 다 넣어서 4분 30초에서 5분 정도만 돌리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로 우리가 먹는 연경짜장면, 신북경짜장면 또 얘기해야 돼. 지난번에 흥내각 네. 사장님한테 뒤지게 온날 뻔했어. 흥내각
2: 용궁 다 있습니다.
0: 다 있습니다. 네. 용궁. 다 야, 거기 야. 짜장면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는 직화 짜장면 그리고 네. 사천 짜장면은 감자 호박이 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춘장에다 국내산 양파를 직가로 볶아서 만드는데 해산물이 네. 정말 맛있는데 제가 맛을 먹으면요 직화 짜장면은 일반 우리가 중국 요리집에서 먹는 짜장면 맛이 네. 99%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2: 예.
0: 사천 짜장면은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네. 거기에 고춧가루를 좀 매콤하게. 쳤다고 생각한 그런 짜장면이면 되겠고요.
1: 네.
0: 또 짬뽕면이 있어요.
1: 오.
2: 볶은 짬뽕.
0: 볶은 짬뽕. 네. 탱탱한 면발에 매콤한 소스입니다. 오징어 홍합이 네. 엄청 들어있어요.
1: 와.
2: 이거를요. 예. 정말 맛있게 드시려면요. 불맛 직화 짜장면 하나랑
1: 네.
2: 이 볶음 짬뽕을 하나랑
1: 네.
2: 섞어서 드시면 기가 막힙니다.
0: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요.
2: 진짜 맛있죠.
0: 진짜 맛있다는 거 느끼고 요즘 직장인분들이
1: 네.
0: 왜 그러면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식사를 하려면
1: 네.
0: 보통 20불 이상 들어요.
2: 아, 그럼요. 거기다가 뭐 네. 발레 파킹 들죠. 거기, 팁 들죠.
0: 그러죠. 팁 들죠. 네. 그러다 네. 보면 20불이 넘는데 이게 4불 99예요.
1: 네.
0: 이거를 네. 대여섯 개씩 냉동고에 넣어놓으셨다가
1: 네.
0: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야. 예를 들어서 훈이 씨가 네. 라디오 서울에서 먹었다.
2: 네.
0: 옆에 있는 한국일보까지 그 냄새를 못 참아요.
2: 맞아. 진짜 그래요.
0: 다 누가 한 먹으면 명이 먹게 돼. 먹으면 그 회사는 네. 냉동고에 이 스타 짜장면과 짬뽕으로 꽉 차요.
2: 통일됩니다.
1: 섞어서 아주 섞어서. 창조적으로 먹네요.
2: 그거 정말 맛있는 거고요.
0: 하루는 짜장면, 하루는 짬뽕.
1: 네. 아니 섞는다잖아요.
0: 저는 섞어서도 원래, 먹고.
2: 저는 원래 두 개를 예. 먹기 때문에 네. 그렇게 먹으면 더 좋아요.
1: 너무 맛있겠다.
2: 진짜 맛있어 네. 이거. 사무실에 싸놓고 먹습니다.
0: 단돈 4불 99만 있으면 해결이 되고요.
2: 예. 네.
0: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셨던 강원도 더덕 고추장과 더덕 된장이 올 때마다 뭐
2: 네.
0: 언제 또 오냐 맨날 떨어져서 그러는데
1: 네.
0: 지금 오시면 됩니다. 이 6개월 네. 동안 항아리 속에서 고추장을 숙성을 시키는데 더덕을 갈아가지고 고추장에 막 더덕을 투하를 해요.
1: 네.
0: 약고추장이 되는데
1: 네.
0: 국내산 고춧가루에다가 메주가루 이게 더덕이 이게 정말 진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더덕이 들어가 있어요.

0: 몸이 더
1: 오늘 강원도 더덕고추장 무려 1kg짜리인데 네. 항아리 모양하고 똑같이 생기는 거기가 들어있어요.
2: 네네네.
1: 옹기라고죠. 옹기.
2: 네.
1: 예, 장떡.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1kg에 저희가 19불 99를 오늘 9불 99에 드릴 거고요.
0: 와, 1kg가 9불 99면 진짜 좋은 가격이네.
1: 네. 근데 와. 이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이 타 방송국도 많고 네. 여기도 많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이 먹거리를 가장 많이 사러 온 랭킹 1위는 네. 훈이 씨예요.
2: 그렇죠? 인정해주셔야 돼요.
1: 훈이 씨.
0: 네. 네.
1: 그 타방송국에 또 이시안 씨라고 있죠?
2: 아, 네. 시안 씨.
1: 그분이 네. 2등이에요.
0: 아, 그래요.
2: 저희가 항상 1등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1: 시안 씨. 3등이 네. 권선희 씨 알지?
2: 아, 네. 선희, 아, 선희 씨가 3등이에요?
1: 오, 그래서 네. 랭킹이 라디오 서울
2: 제가 1등입니다.
1: 네. 2등 라디오 코리아 이시안
0: 네.
1: 3등 우리 방송,
2: 우리 방송의 선희 씨.
0: 네. 아.
1: 많이 살아오시는 분들.
0: 아, 저도 순위 조만간 진입을 해야 되겠다.
2: 조만간 진입하셔야 돼요.
0: 더덕고추장.
1: 그분들 중에서 알몽게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제 옆에 있어요.
2: 저입니다.
1: 직접 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2: 이거는요, 그러니까 포동포동하라고 써 있거든요.
0: 네.
2: 근데 정말 알몽게 너무 뚜렷이 쳐다보지 마세요.
1: 네.
2: 갑자기 부담스러워.
1: 네.
2: 알몽게가 정말 그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포동포동 속살이 있는데
0: 네.
2: 하, 이거 딱 꺼내가 녹여가지고 네. 초고추장이랑 딱 찍어 드시면 소주에 이만한 안주 없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 횟집에 가면 아~ 멍게 많이 드시지만
2: 네.
1: 지금 홈쇼핑월드의 알멍게와 일반 멍게는 맛 차이가 달라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 시골에서
0: 네.
1: 칡뿌리를 캐면은
2: 네.
1: 그게 알치기 있고요. 그냥 치기 있어서
0: 네.
1: 수치기라고 해서 그건 그냥 캐도 버려요.
0: 네.
1: 알치기는 오래오래 씹으면 이게 달잖아요. 이 멍게가 오래오래 씹을수록 달아요. 그 옛날에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55년 전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아마 55년이면 제가 한 7, 8, 9살 정도 됐을 때요.
0: 네, 네.
1: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
2: 네. 네.
1: 근데 아버님이 맨날 이제 자전거를 태워서 드라이브를 시켜줬어요.
0: 네.
1: 그때 자가용 있는 집이 없었고 저희가 한 중학교 들어갈 때쯤 막 자가용 있는 집들 기사 딸려서 이렇게
2: 네.
1: 부잣집들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런 그 자전거에 태워서
0: 네.
1: 이렇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가다가 우리 동네 포장마차에
0: 네.
1: 이 알멍게 집이 있었어요.
0: 아,
1: 거기에
0: 네.
1: 뭐 파냐면 멍게도 네. 팔지만
0: 네.
1: 해삼도 팔았어요.
0: 빨간
1: 다라이. 그렇죠. 그러면 아주머니가 멍게 까가지고
0: 네.
1: 접시에다 조금 담아주면 옷핀을 거기다 딱 꽂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2: 아,
1: 먹은
2: 거구나.
1: 게 알멍게. 꼭 네. 아버지가 그때는 소주를 잔수를 팔았어요.
2: 아, 맞아요. 그죠.
1: 한 잔에 얼마. 그럼 꼭 한두 잔 잡수시면서 안주를
2: 네.
1: 꼭 옷핀을 찍어서 저한테 먼저 먹여주시고 그런 거 아버지가 잡수셨어요.
2: 그런 추억이 있으시구나.
1: 아, 그런데
0: 네.
1: 그 55년 전 멍게를 먹고 지금 LA 이민 와서 멍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2: 아니 근데 진짜 야. 맛있거든요. 이 멍게 알멍게가.
1: 아,
2: 저는 그게
1: 맛있어요.
2: 차이는 몰랐는데 정말
1: 맛있어요.
2: 맛있어요.
1: 오늘 1.1파운드입니다. 24불 99로 14불 99에 드릴 거고요.
0: 네.
1: 어리굴젓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2: 밥도둑이죠,
1: 먹거리들이
2: 밥도둑.
1: 네. 마더스데이 맞춰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0: 네.
1: 여러분들이 건강제품, 화장품 이런 거 선물해도 굉장히 좋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백명란젓 어리굴젓 이런 거 선물하셔도
0: 네.
1: 어머니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0: 아, 젓갈도 세일 많이 하네요. 그럼.
1: 이게 서산의 어리굴젓인데
0: 네.
1: 오늘 19불 99를
0: 네.
1: 14불 99에 한 병 드렸는데 마더스데이에 우리가 원가 이하로 9불 99에 다 드려요.
2: 아.
1: 어리굴젓 한 병을 네. 9불 99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 홈쇼핑월드밖에 없습니다.
2: 정말 가격이 너무
0: 네.
2: 이게 지금 대표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LA 부에나파 홈쇼핑 월드라는 우리 팬분 기억나세요? 대표님?
1: 네 알죠.
2: 그분이
1: 네.
2: 며칠 전부터 들어오시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대표님이 사랑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1: 어,
2: 지금 여기로.
1: 그분은요 네,
2: 대표님
1: 여기
2: 따라다니는
1: LA뿐이 아니라 한국 분이에요.
2: 한국 계시는데
1: 지금 한국에서 앱으로
2: 들으시면서
1: 방송을 듣는 분이에요.
0: 근데 아이디를 대표님을 그만큼 사랑해요.
1: 그래서 제가 네. 방송에 네. 그분 이름을 대고 네. 홈쇼핑 월드 홍보 부장으로 제가 임명을 했어요.
0: 아,
1: 그래서 닉네임도 바꿨어요.
0: 이러다가 LA 오셔가지고 실제로
1: 네,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0: 네, 제가
2: 대표님
0: 네.
2: 초대도 하셨어요. 뭐 오시라고.
0: 아,
1: 오시면 제가 네. 뭐 호텔도 잡아드리고 다 할 테니까 야. 오십시오.
0: 야. 야.
1: 그리고 저희 이제 육젓 들어왔습니다.
2: 육젓.
1: 새우젓 중에 육젓. 가장 맛있다는 육젓이 들어왔으니까요. 그것도 한 병을 구불구구 해드리고요. 낙지젓은 저희가 갯벌 낙지만 잡아서 낙지젓을 만들어요.
0: 네.
1: 갯벌 낙지가 가장 연한 낙지가 갯벌 뻘 낙지입니다. 뻘낙지 잡기 힘들어요. 구멍을 네. 파가지고요.
2: 그쵸, 네.
1: 계속 해가 파고 들어가서 그걸 순맥을 따라가서 그걸 건져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명품 녹차 낙지젓입니다. 이것도 구불구고 그 밖에도 LA에서 구하기 힘든 가리비젓,
2: 가리비젓.
1: 꼴뚜기젓 요즘 오징어 값이 금값입니다. 오징어젓까지 한 병 12불 9구인데 오늘 6불 9구에 다 드립니다.
2: 너무 풍성합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1: 그리고 대한민국 젓갈 명인이 만든 명품 백명란젓도 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2: 이것도 와. 없었거든요.
1: 네. 네. 500g이면 1.1파운드인데 네. 여러분들이 네. 명란젓 한번 일반 뭐 마켓이라든가 한번 둘러보십시오. 네. 요즘 가격이 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2: 맞아요.
1: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저염 백명란젓입니다. 오늘 1.1파운드 29불 9구로 19불 9구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도둑 간장게장입니다.
0: 이거 맛있어요.
1: 이거 꽃게로 만들어서 굉장히 연해서 좋고요.
0: 네.
1: 국물 맛이 끊어주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간장게장도 네. 26불 9구로 16불 9구 해드릴 거고요.
0: 네.
1: 한국 유명 화장품 아마존 대비 가격 30에서 80%인데 사실은 네. 150% 싼 것도 있어요.
2: 150%요?
1: 저희가 팝업을 네. 진행할 때 이 회사 대표께서
0: 네.
1: 이 화장품이 올리브영에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 올리브영이 미국을 진출했고요.
2: 네.
1: 그리고 또 그 마샬 말고 그 위에 마샬보다 한 단계
2: 메이시스?
1: 위인 메이시스 말고 그 내가 갑자기
2: 노스트롬
1: 노스트롬 거기 잊어먹었어요. 뭔가 잠깐
2: 세포라?
0: 세포라?
1: 티제이맥스 티제이맥스에 이 화장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코리아나의 라운드랩과 네. 독도 화장품들
2: 독도 화장품
1: 네 독도 화장품인데 네.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맘카페라는 데서 이거를 좀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2: 네.
1: 근데 제가 이제 끝나면은 우리 이제 후니 씨하고 또 화장품도 한번 상의 좀 했으면 좋겠는 게
0: 네.
1: 만 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2: 네. 별로 없으시면서.
1: 근데 28가지가 만 개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몇백 개가 그러네요. 안 됩니다. 뭐 어떤 거는 200개, 어떤 거는 한 4, 500개 있는 게 있는데
2: 네.
1: 지금 내일 모레 또 저희가 또 타방송국 공개 방송이 있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요. 라운드랩에 자작나무 수분 토너나 진정 토너가 39불 9구를 12불 9구에 드려요.
2: 와.
1: 그리고 코리아나 퓨리토 클리어링 BB크림도
2: 예?
1: 29불 9구를 9불 9구에 드리고요.
0: 네.
1: 뭐 독도 화장품에 자작나무 수분 패드라고 해서 이 눈 밑에 붙이고 뭐 네네.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80패드 39불 99를 단돈 12불 99에 드리는데
0: 네.
1: 오늘 소개를 다 못해줘요. 이게 네. 그리고 이 피부결에 이렇게 침투하는
2: 네.
1: 약간의 스팟에 넣는 화장품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0: 네.
1: 여러 가지 28가지를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네, 네. 진정 토너가 뭔지 수분 토너가 뭔지 잘
2: 모르세요?
1: 몰라요.
0: 네.
1: 여성분들 오시면 저희 여직원들이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모두 가격을 비교를 해드려요.
2: 오. 네.
1: 그 자리에서 서치해보면 가격이 다 나옵니다. 오늘 거의 거의 80%에서 150% 싼 가격. 코리아나 화장품의 라운드랩 그리고 독도 화장품까지도 홈쇼핑 월드에서 다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어머니들을 위해 준비한 기적의 명약 산삼환이요. 오늘 49불 99짜리 한 박스를 마더스데이 기념으로 19불 99에 다 드릴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전라남도 무안에 위에 좋은 100% 양배추즙이 있어요.
0: 네.
1: 요것도 59불 99로 오늘 9불 99에 드리는데 유효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아서
2: 네.
1: 원가 이하로 드리는 거고요. 목에 좋은 배 도라지청이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 가래 천식 많으시고
2: 네네.
1: 기침 많이 하시고 또 담배 많이 피시는 남성분들을 위해서 목에 좋은 배도라지청 한 병 39불 99로 오늘 14불 99에 다 드릴 거고요.
0: 네.
1: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어머니들을 위해서 LED 큐비스트 셀라이너가 있습니다.
2: 예예. 예.
1: 이거는 LED 여러분 LED 마스크도 써보시고 LED를 이용한 여러 가지 피부 제품을 많이 써보셨겠지만 LED 큐비스트 셀라이너는 레드 램프, 블루 램프, 핑크 램프 등 세 가지 램프로 피부를요. 에센스 같은 거 바른 다음에 이 LED 램프로 이거를 비춰주는 거예요. 문질러만 줘도
0: 네.
1: 놀라운 피부의 변화를 느끼는데 이렇게 입을 벌리고 볼을 문질르잖아요.
2: 예.
0: 네.
1: 핑크빛의 램프가 볼을 투과를 해서
0: 네.
1: 입 안에 오. 보여요.
2: 이야.
1: 정말 피부 성형외과 갈 필요 없을 정도로 최고의 LED 셀라이너도 마더스데이 기념으로
0: 네.
1: 149불짜리를요. 100불에 드리는 게 아니라 100불을 할인해 드려요.
2: 아, 100불에는 100불을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1: 49불 99에 어머니들 선물로 다 드릴
2: 야,
1: 거고요.
2: 네. 선물 됐다.
1: 시간이 없어서
0: 네.
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은품 세일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2: 네네. 네.
1: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강 제품 중에서 녹용 홍삼 프리미엄 진액.
2: 예.
1: LA에 처음으로 새겨졌고 LA에 들어올 때 원조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녹용은요 단백질과 아미노산, 미네랄 등 우리 몸속에 최고의 보약으로 알려진 게 녹용홍삼이에요.
2: 네.
1: 뉴질랜드산 최상급 녹용을 사용했는데 오늘 저희가 169불을 2개월분을 85불에 드린 다음에요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정품 한 박스를 더 드려요.
2: 야.
1: 시중에 녹용값이 얼마인지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2: 그렇죠.
1: 두 달분이 뭐 300불 하는 데 있고 350불 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희는 두 달분을 85불에 드릴 수 있는 거는
0: 네.
1: 저희가 직접 수입해서 직접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85불에 드린 다음에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정품을 드린 다음에 두 가지 선물이 또 있어요. 정준호의 모닝 파이팅 49불 99 한 박스 드리고요.
2: 네.
1: 기적의 명약 산삼한까지도 다 드립니다. 세 가지 야. 선물을 다 드릴 거고요. 알부민은 한 병 80불에 한 병만 구매하셔도요.
2: 네.
1: 구중구포 흑삼 골드 79불짜리를 선물로 드리고요. 가을 무엿도 한 병만 구매하셔도 구중구포 흑삼 드리고 정관장의 홍삼원 골드 120년 역사에 정관장 제품은 예. 세일을 많이 안 합니다.
2: 그렇죠.
1: 오늘 169불짜리 홍삼원 골드 2개월분을 119불에 드리는데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은요 세 가지의 사은품이 나갑니다. 정준호의 모닝 화이팅 50불짜리 한 박스
2: 네.
1: 구중구포 흑삼 골드 9번을 찌고 말린 흑삼 골드 79불짜리 한 박스 그리고 기적의 명약 산삼한까지 다 선물로 드리니까요.
2: 네.
1: 마더스데이 선물도
0: 네.
1: 홈쇼핑 월드에 오시면 되는데 오늘은 김치 사러 오세요.
0: 아.
1: 김치 사러 오세요.
2: 김치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0: 대통령상
2: 드디어.
0: 받은.
1: 대통령상 받은. 우리 네. 딸내미 둘은
0: 네.
1: 김치 잘 안 먹어요. 애들이요.
0: 네.
1: 희한하게 지 엄마 닮아서 성격도 까다롭고 입맛도 위험방송
2: 나왔습니다.
1: 그런데 네. 이 네.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맛있습니다.
0: 네. 네.
1: 얼마나 맛있으면
0: 네.
1: 소문이 나서
0: 네.
1: 정말 여러분들이 맛을 증명해 주는데 오늘 1kg 짜리 모두 다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구불구구해드리고요.
0: 아, 네.
1: 직화짜장면 그리고 사천짜장면 네. 짬뽕까지 다 사불구구해드리고 더덕고추장 네. 더덕된장 구불구구 알몬게 기가 막힙니다.
0: 아,
1: 알몬게 14불구구 네. 어리굴젓 새우젓 그 새우젓도 육젓입니다.
2: 네네.
1: 어리굴젓 네. 새우젓 낙지젓 다 한 병 구불구구
0: 네.
1: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육불구구 어머니날에 명란젓 선물하는 사람 많아요. 백명란젓. 아,
0: 젓 너무 좋죠.
1: 네, 오늘 19불 9구고요. 네. 간장게장 16불 9구고요.
2: 네.
1: 독도 화장품과 라운드랩 화장품도 네. 어머니들한테 선물하기 좋습니다. 오늘 네. 최고 130%까지 세일하니까요.
0: 네.
1: 오늘 홈쇼핑 월드에서 뵙겠습니다.
0: 아 정말 초대박 세일입니다.
2: 지금 여기 한 가지만 제가
0: 지갑
2: 싶어요.
0: 열리겠네 진짜.
2: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아라비카 네. 원두 커피를 샀거든요.
0: 네.
2: 사무실에서 네. 너무 맛있어.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건
1: 세
2: 꼭
1: 박스가,
2: 말하고 싶어요.
1: 네. 네. 세 박스가 6불구구예요.
2: 진짜 가격이 세 박스 6불구인데 너무 맛있어요.
0: 저 아는 분은 홈쇼핑월드의 간장게장 팬이에요. 그렇게 맛있대요.
1: 간장게장이요?
0: 네, 네.
1: 제가 이제 뭐 팩트니까 얘기해도
2: 네, 네,
1: 되죠?
2: 네.
1: 오늘 오픈뱅크 올림픽점에서 네. 간장게장 두 박스 사러 와서
0: 네.
1: 직원들끼리 나누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0: 아, 그만큼
1: 그 아까 왜
2: 오픈마인드, 네.
1: 아까 왜 짜장면이 누가 하나 먹으면
0: 네.
1: 모두 다 그 직원들이 네. 다 짜장면 사러 온다 했잖아요.
2: 맞아요. 네.
1: 간장게장도
0: 네.
1: 직원들이 맛을 보고 다 사러 오는 거예요.
0: 아, 오늘
1: 단체 구입합니다.
0: 네, 바로 홈쇼핑 월드입니다. 어딘지는 다 아시죠?
2: 네, 부연합박 매장은 네. 비치와 멜번 구 뱅크 오브 홉몰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714-522-2494번 LA 매장 팔가와 세라노 구아시마켓 제2주장 자리입니다. 매장번호 213-380-3330번입니다.
0: 가자! 홈쇼핑 월드로!
2: 지금 당장 빨리 가셔야 돼요.
0: 네,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2: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서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치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절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오늘 함께하는 메가밀리언 200밀리언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2: 여러분
0: 꼭
2: 놓치지 마세요.
0: 구입해주세요. 대급 공개 방송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3: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0: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3: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0: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3: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0: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0: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4: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언니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9: 누구랑? 우리끼리?
8: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0: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1: golfpromi.com
12: 우리 장님 주말에 뭐 해?
10: 골프.
12: 누구랑 해?
10: 프로랑.
12: 어떻게 해?
10: 골프 프로미에서.
8: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0: golfpromi.com
13: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4: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4: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4: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5: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8: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19: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0: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20: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2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2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2: 올림픽 골프니까.
2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5월이 오면 작은 장미꽃 한 다발 들고 찾는 친구가 가던 곳이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찾으라며 유산처럼 두 손에 꼭 쥐어주시고 길도 모르는 하늘에 오르신 어머님이 남기신 아버지께 받으신 연애 편지. 그 편지 언제나 시작은 사랑하는 우리 공주였어요. 먼 훗날 아버지를 만나면 당신의 사랑이라며 증표로 남기신 연애 편지를 어머니 날을 맞아 가슴에 품고 산소로 갑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을 희망과 함께. 우리 청취자분, 우리 성수님이 보내주신 시예요. 아마 어머님, 어버이. 아버님의 얘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죠?
1: 한국도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0: 그러니까. 우리 훈이 씨는 부모님 다?
1: 네. 저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0: 네.
1: 네. 어머님은 미국 계세요.
0: 아, 네, 이번 주말 찾아뵙겠네요. 이번 주말이죠. 네.
1: 아, 저는 거의 매주 뵈서.
0: 네.
1: 뭐 별로 뭐.
0: 얼마나 좋아.
1: 아, 얼마나 힘든데 맨날 욕 먹어요, 저.
0: 왜요, 어머니가?
1: 매주 뵐 때도 매주 욕 먹어요. 신기하죠.
0: 문자.
1: 아니, 아니,
0: 문자를 많이 쓰죠, 그 집은.
1: 아, 저희는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은 6두까지는 아니고.
0: 네.
1: 3두.
0: 3두.
1: 아니, 근데 어떻게 네. 뵐 때마다 욕 먹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0: 근데 애정을 뭐. 담은 욕 아닐까요? 아, 욕이, 주로 뭐 때문에?
1: 그런 욕이 아니라 그냥 막 짜증을 내시는 거죠.
0: 아, 왜?
1: 어?
0: 왜?
1: 몰라요.
0: 어머니.
1: 전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0: 아유, 받아주세요, 다.
1: 그리고 저한테 뭘 물어보시잖아요. 이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면 네. 제가 이렇다고 설명을 해드리면 또 안 믿어.
0: 네.
1: 제가 설명 기껏 다 해드렸는데 안 믿으시고
0: 네. 네.
1: 다른 거를 막 찾아봐요. 그리고는 크로스 체킹해서 맞으면 맞네?
0: 아.
1: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야?
0: 아들에 대한 신뢰가 좀 없으시구나.
1: 없어요. 그래서 저 그냥. 네. 그냥 늘 그냥 그런가 보다 삽니다.
0: 아, 네. 그래도 계시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좀 자주 뵈갖고 별로 뭐 맛없이 되고
0: 그래요?
1: 특별할 수 없어요. 원래
0: 네.
1: 자주 못 뵈고 자주 연락 안 하는 분들이
0: 네.
1: 막 이럴 때 막 불효자로 옵니다 막 이런 거지.
0: 네.
1: 저처럼 그냥 본의든 자의든 타의든 네. 어떻게 자주 뵙는 분들은 그냥 네. 또 다른 하나 어나더 위켄드일 뿐이죠.
0: 네.
1: 지난주도 뵀는데 욕 먹고 왔고.
0: 욕 많이 먹고 왔어요. 좋은 거죠. 옆에 계신다는 게. 네.
1: 선물도 자, 많이 사드렸어요 이미.
0: 네. 자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럼요.
0: 네. 마더스데이 해피하게 보낼 수 있는.
1: 그 꽃 같은 것도 사실 네. 한번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로.
0: 비싸게 왜 사왔냐가 아니고.
1: 아니, 아, 뭐야, 그러면서도 꽃 받음, 네. 요새는 꽃 받을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어머니들 네. 꽃 받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예쁜 네. 꽃과 함께 마음을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만 여기서
1: 또 내일 금요일을 기약하면서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0: 네.
1: 꽃과 너무 좋다.
0: 뭐요?
1: 이거 예술 아니에요?
0: 아,
1: 완전 예술이야.
0: 어땠을까?
1: 어땠을까?
0: 네.
1: 우리가 그랬더라면
0: 싸요 박정현이 아, 함께 부르는
1: 마지막 곡 예술이야
0: 어땠을까
1: 어땠을까요? 아, 나 제목이 예술이야인 줄 알았어요.

0: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1: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0: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불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88-4000
2: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3: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2: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3: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2: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4: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5월 하고도 7일입니다. 내일은 한국에서는 우리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날, 이제는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자, 전야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5월 한 달만큼은 우리 부모님들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곱씹어보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가 이 라디오는 내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음악으로 참 많이 만납니다. 만날 때 여러분께 아이고 버퍼링이 좀 심하시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얘기가 조금 딴 데로 빠졌습니다. 자,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참 마법 같지 않나.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해주고 울려주고 감동을 주고 먹먹하게 해주고, 그 음악을 2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너무 즐겁고 보람되고 재밌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저와 같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네, 오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 클래식이 부른 마법의 성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함께 또 마법의 세계에 음악 세계에 빠져드는 우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통계님 일찍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니 형님. 굿모닝입니다. 신청곡 주셨고 우리 TK님 응원하며 들어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잘 챙겨 드셨고 컨디션 조절 부탁드릴게요. 순철님 어서 오십시오. 아 버퍼링이 심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H님 또 변함없이 들어오셨습니다. 순철님 재미난 노래 같이 듣고 싶다고 신청곡 주셨습니다. 자꾸 끊겨도 인내심으로 듣겠습니다. 자, 아이 비비안님 우왕 고니님 그리고 우리님들 모두 반갑다고. 자, 제가 매일 어쩌면 여러분께 드린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밑에 좀 꽁꽁 눌러 놓았던 그런 감정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꺼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도 부려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환청이란 얘기 많이 하죠. 마치 귓가에서 맹글맹글 돌아다니는 환청처럼 그 들리는 추억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내 안에 머물렀던 좋은 기억들이 슬며시 하나씩 우리 주변을 맴돌지 않고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음악 한 잔들이 여러분이 깜빡 잊고 있던 그 소중했던 아주 기억들을 찬찬히 부드럽게 꺼내지는 그런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멀리 대구에 계시는 우리 통계님 신청곡 주셨네요.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저 멀리 한국의 대구에 계시는 통계님 신청곡입니다. 이신이라는 가수의 애상. 참 오늘 그렇게 좀 우리를 분위기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사실 제가 늘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방송 전에는 뭘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대강 먹습니다. 어떤 때는 방송 시작하면서 출출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얼굴만 봐도 출출한 분이 오셨어요. 다름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그 조림의 명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저 대표님 여러분 잘 아시는 식당 소반 대표님 모시고 아마 지금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지만 혹이라도 저녁에 오늘 뭐 특별한 날 아니면 오래간만에 맛있는 거 드시거나 또 아직도 못 드셨으면 그냥 소반으로 달려가세요. 그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소반에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나서 순서대로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또 비비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원래는 이게 2부 광고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한번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기만 해도 맛있거든요. 잠시만요.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6: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5: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6: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선선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5: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6: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5: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6: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5: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6: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에서 만나요.
7: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8: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8: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것 소반의 우리 박영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아니 오늘 얼굴이 지난번보다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1: 살찐 것 같죠?
0: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네. 우리나라 표현으로 뽀얘졌다고 그러니까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1: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집에도 그러고 우리하고 너무 많이 먹었더니
0: 그랬구나. 잘하셨어요. 네. 그 혹시 지난번에 그 집 네. 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네. 되셨는지요?
1: 다 끝났습니다.
0: 아 네. 그랬구나. 네. 아, 거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1: 네, 공기도 좋고 좋은데 네. 이번에 이제 아는 분이 거기 밑에 필란 농장 하시는 이제 나 언니라고 그러거든요.
0: 네네네. 네,
1: 그분이
0: 네.
1: 자기 그 화장대하고 농갑하고
0: 야 우리나라 그 전통
1: 네, 전통 그다음에 또 병풍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 멋있는 거예요. 근데 자개 농도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거는 네. 너무 고급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걸 갖다 해놓으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이 다음에 누가 스몰 웨딩 그 전통 한식 한국 그 전통 결혼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거 하면은. 와서 하시라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0: 그랬구나.
1: 예, 네, 너무 멋있어요.
0: 또 뭐 사장님이야 따님도 다 평안하시고.
1: 네, 네. 다 잘 있습니다. 네.
0: 자, 저희 비비안 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소반 반찬이 네. 아주 열매까지나 돼서 얼마나 이쁘게 담아 나오는지 칭찬드려요 그랬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특히 한식은 네. 양식은 뭐 샐러드나 빵 정도가 반찬인데.
1: 그렇죠.
0: 네. 한식은 사실 그 밥 먹기 전에
1: 네.
0: 반찬이 사실 굉장히 매력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어떤 때는 반찬 다 먹고 반찬 더 달라고 그래서
1: 네.
0: 밥 메인 나오면 배가 부른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1: 네.
0: 자, 우리 소반이 이렇게 네. 반찬에다 정성을 들이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만의 필살기 뭐 네. 이런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철학이 있으신가요?
1: 근데 이제 반찬이 원래 6첩 옛날에 네, 한국에
0: 6가지 그러니까
1: 6가지 네. 6첩, 9첩, 뭐 네. 12첩 이렇게 네. 있었는데
0: 뭐 반상 그렇게 네, 얘기를 하겠죠.
1: 있었는데 네. 보통 왕이 12가지 네. 12첩 그랬다고. 반상을 주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들은 너무 제가 저한테는 소중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내가
0: 네.
1: 내 속으로는 왕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0: 야.
1: 한다 그랬고
0: 네.
1: 12첩 반상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0: 예.
1: 뭐 혼자 오시든지 조금 시키면은 또 뭐
0: 예,
1: 아홉 개도 나가고
0: 예,
1: 뭐 적게
0: 예, 그렇죠.
1: 나가고 그러는 네네, 것 같아요.
0: 네네.
1: 일하는 분들이 같이 하시니까
0: 아.
1: 그래서 제가 색깔도 이뻐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6시에 나가서 반찬 다 해놓고
0: 아침에요?
1: 네. 다 해놓고 이제 치과 11시에 갔다가 조금 있다 여기 오니까 오늘은 조금 피곤하네.
0: 아, 야, 그러면 6시에 나가서 반찬 해놓으시면 도대체 눈은 몇 시에 뜨세요?
1: 오늘은 한 5시 좀 넘어서 해가지고. 근데 나이가
0: 때문에.
1: 먹으니까 그렇게 잠이 없어져요. 빨리 깨요.
0: 근데 대다수 분들이
1: 네.
0: 저도 이제 노래교실 하면 주로 회원들이 이제 70대를 웃도는 네. 분들이 많으신데
1: 네.
0: 6시 반 되면 본인들끼리 카톡을 주고받으세요.
1: 그럼요. 또 그 시간이면
0: 네. 그리고
1: 카톡 와요.
0: 네. 그리고 저녁에 네. 어떤 때 7시 반, 8시에 연락하면 안 받으세요.
1: 안
0: 그 다음날 되면 주무셨대요.
1: 네.
0: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일찍 깨시는 거 같아요.
1: 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자, 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그 유명한 봉준호 감독님이 오스카상을 받고 나서 달려간 데가 바로 소반이었는데
1: 네.
0: 또 여러 그 유명 인사들이 갔는데
1: 네.
0: 자, 그렇다면 그 요사이 그 이렇게 유명인들이 자주 오는 뭐 식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1: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맛은 첫째로 있어야
0: 네네네.
1: 되고 그다음에 볼거리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근데 이제 보통 다른 거는 그냥 사진 다 찍어요 오면
0: 네.
1: 거의 그러니까 이쁘게 하려고 색깔 같은 것도 엄청 노력을 하는데
0: 그렇지, 그렇지.
1: 이제 그건 우리 딸이 엄청 신경 써요. 엄마
0: 그래요.
1: 색깔이 이뻐야지. 그래서
0: 네네네.
1: 이제 제가 모든 야채도 색깔이 파란 거는 파랗게 빨간 건 빨갛게 하고 이제 되게 그거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0: 네네네.
1: 해요. 근데 그것도 맛이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멋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잖아요.
0: 그렇죠. 물론
1: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오면은 가게 오면은 효소가 이렇게 담겨져
0: 아,
1: 있는데
0: 저 이렇게 무슨 뭐 인삼주병
1: 네.
0: 같이 이렇게
1: 막 여러
0: 있더라고요.
1: 가지 그게 예, 한 몇십 병 있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어제 그 데니엘 케이 키민가 뭐 그런 영화 배우.

0: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 네네네.
0: 그거 보고 왔대요. 그분이 뭐 네 가지 무슨 방송을 한대요. 무슨 넷플릭스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1: 한국에서는
0: 분인데.
1: 오래전서부터 예. 한국말도 곧잘 해요.
0: 예. 그러니까 한국말
1: 드라마도
0: 잘해요.
1: 나오고 예. 다니엘 헨이라고.
0: 아, 다니엘 헨이 말고.
1: 다니엘 헨이 말고.
0: 어, 예. 다니엘 헨이 말고 무슨 데니엘 K킴이라는 것 같아요.
1: 아, K킴이라고. 예. 아, 그랬구나.
0: 그 사람도 되게 멋있어요.
1: 아, 그분이 사진 좀 이렇게 찍어놓으시 그랬어요.
0: 아, 그걸 생각도 못. 나는 그렇게 아이고.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못 찍었는데 그게 방송에 그제 나왔대요. 그래갖고 막 이제 그분들이 막 오시는데
1: 네.
0: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엄청 거기 그 자기 유튜브에 막 하루에 여섯 번이 들어온대요. 소반이.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와 다른 식당만 갔는데 처음 와봤다고.
1: 아, 그랬구나.
0: 그래서 드시고 또 토요일 날 또 가족 모임 있다고 네네네. 또 오신다고 예약해놓고 가셨는데
1: 네네.
0: 그 효소 담아놓은 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거기에 막 유튜브에 나오는데.
1: 네네네.
0: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냥 담았는데 그게 그렇게 계속 이제 지금도 매실이 또 나와서 이번 주에는 그거 담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또 간장게장이 좀 새롭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운도 좋은 것 같아요.
1: 에이, 사실 운이라는 게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같이 에이. 일찍 일어나셔서 마음으로 손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하다못해 식당 안에 색깔이라도 좀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 그 마음이 통해서 그게 운으로 둔갑한 것뿐이에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1: 여기 지금 우리 비비안님도 그릇도 이쁘고 칼라도 좋고 진짜 정성 가득에다가 청 담근 거 그거 얘기하냐고 이제 그 식당 가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2부에서 항상 떠들어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 맛있는 소반식당인데 다른 메뉴도 있지만 유난히 간장게장 또 말씀하신 갈비찜 은대구조림 이것만이 또 우리 소반에서 가질 수 있는 매력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음식하고 다르게.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니까
1: 그렇죠.
0: 신선할 것 같잖아요.
1: 네네네네.
0: 음식이 계속 만드니까.
1: 그렇죠. 예, 예.
0: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모든 재료 막 한약 제도 넣고
1: 네네.
0: 갈비찜에도 한약
1: 지난번에도 뭐 여러 개 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0: 들어가고 은대구도 뭐 처음에는 무만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뭐 떡도 넣어주고 단호박도 넣고 감자도 넣고 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막 먹는 재미 그리고 가격이 옛날에는 비싼 가격이었는데 지금 몇 년째 안 오르니까 맛있게 먹고 너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거예요.
1: 아, 예,
0: 그러니까
1: 예.
0: 손님들이 다 들어와서 그래요.
1: 그렇죠.
0: 너무 가격이 싸다 좀 올려라 그러는데 우리 딸이 절대 남편하고 반대하고 요즘 힘들 때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다른 식당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우리
1: 그렇죠.
0: 식당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맛있어.
1: 아.
0: 양도 많아. 그래서
1: 사실 뭐
0: 아마,
1: 간장게장은 우리가 흔히 뭐 밥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야,
1: 그거 하나만 있어도 두 공기는 뚝딱 한다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와, 그러시구나. 자, 그런가 하면 뭐 추천 메뉴가 뭐 오징어 또 낙지볶음인데 저는 기억에 칼치구이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0: 맛있어요. 구이도. 고등어구이도 진짜 맛있고 저기 조기구이도 맛있고
1: 이게 구이가 잘 되면요. 일단 껍데기가 노릇노릇해요.
0: 노릇하면서 바삭하면서.
1: 바삭해요. 아, 이거 배고프다.
0: 근데 저도 생선을 구웠는데 저는 그렇게 그 생선 구운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하면 속은 촉촉하면서 막 겉은 바삭하면서 맛있는데 제가 하면은 막 너무 어떨 때는 오래 구워가지고 뻣뻣해지고 그래서
1: 네네네.
0: 아 이게 쉬운 게 없구나 모든 음식이.
1: 자 사실 뭐 간장게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한국인만이 즐기는 음식인데. 네. 요사에는 그 외국 사람들까지 그 이 간장게장 맛을 알아가지고 뚜껑에 밥도 비벼 먹고 그런데 뭐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 식재료서부터 본인이 직접 선정하시고 야채까지 하나하나 다듬으시고
0: 마켓하고
1: 중요한데 제가 한국 유튜브도 가끔 보면 그 좀 유명한 셰프 하시는 분들이 재료 구입서부터 발로 뛰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대표님도 이 좋은 일단 좋은 재료가 있어야 기본이 좋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직접 다 구입하십니까?
0: 그렇죠. 제가 아. 그 딜리버리 하는 거는 있어요.
1: 아, 예, 예.

0: 만화 여러 군데. 근데 야채 같은 거는 그때 세일도 물론 하지만 내가 신선도를 봐야 되니까 제가 꼭 마켓에 갑니다. 목금토일이 세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가서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쓸 거 사고 또 일요일 날 가서 이제 월요일 되면 또 비싸지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 가서 또 그 며칠 쓸 걸 사고 네네. 그래서 야채는 제가 직접 갑니다.
1: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반식당은 올림픽하고 놀턴 코너에 아주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0: 네.
1: 만일에 예약을 원하시면 323-936-9106 323-936-9106 이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뭐 이렇게 지난번에 들으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40여 년 벌써 요식업에 종사를 하시고 우리 대표님도 10여 년 하시고 이제는 따님까지 온 가족이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좀 안 될 때는 뭐 덜 벌면 되죠. 우리 가족끼리 하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남았거든요. 사실 보통 그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철학학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도 참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오래 이렇게 끌어오시다가 뭐 아쉬웠던 것도 있지만 좀 즐겁고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젠가요? 이제 하시다가.
0: 거의 항상.
1: 아, 항상.
0: 네.
1: 어, 그러시구나.
0: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 손님들 오실 때 보면 너무 너무 행복하고 진짜 거의 항상인 것 같아요.
1: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대표님은 여행을 가셔서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간다고.
0: 네, 저는 구경보다는 먹는 거로. 근데 우리 딸도 그래. 우리 막내딸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애도 어느 날은 어디 있어? 그러면 옛날에 같이 식당에서 일 안 할 때 어디 어느 주에 가고 있대 비행기 타고.
1: 그래요?
0: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왜 그러면 거기 식당이 맛있는 게 있대요. 걔는 뭐 브라질도 갔다 오고 스위스도 갔다 오고 걔도 거의 음식 먹으러 가는.
1: 와, 어쩜 그렇게 유전자가
0: 노르웨이인가 어디인가 거기도
1: 거기까지도
0: 갔다 오고
1: 가고?
0: 그러면 뭐 그럼 거기에는 뭐가 맛있다고. 그러니까 여행도 가지만 여행보다는
1: 대단하시네.
0: 먹는 거 보러. 근데 저도 여행 가면 막 돌아다니는 거는 별로 안 하고 딱 쟁여놓고 호텔에서 여행 가자면 무슨 여행 먹어야지 그러고 좋은 데 먹으러 다녀요.
1: 아니, 그럼 우리 대표님은 우리 사장님하고 어떻게 뭐 근교에 바람 쐬러는 안 다니세요 좀?
0: 왜 가죠? 우리 남편은 진짜 돈을 절약하고 잘 애껴요. 진짜 돈 잘 안 쓰는 편인데 딱 제일 좋아하는 게 카지노예요.
1: 아, 근데 사실 카지노라는 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카지노 그러면 좀 에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6월 27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주최해가지고 서른도시 콘서트하고 지난번엔 조항조시 초청해서 했어요.
0: 아,
1: 그 카지노 리조트에서
0: 그러니까
1: 가서 쇼도 보시고 오래간만에 가족들이나 지인들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뭐 카지노마다 식당들이 또 다 있잖아요. 겹겹이.
0: 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1: 그래서 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근교에 그 한국 연예인들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0: 거의 다 카지노에서 하죠.
1: 저도 2015년도 당시에는 그 패창가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0: 제가 그때 갔죠. 박상민 씨 할 때.
1: 아, 박상민 씨도 오셨어요.
0: 어머니
1: 그때
0: 오셔서
1: 어머니
0: 노래
1: 마침 오셔가지고
0: 부르시고. 제가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서 그때 박상민 씨가 하는 거가 정말 제일 손꼽히는 공연이에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근데 여기서 또 방송국에서 만나 뵙네요.
1: 그러니까 제가 한참 공연할 때인데
0: 너무 멋있었어요.
1: 그때 사실 왜 그랬는가 하니 제가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효도잔치를 했어요. 방송국에서. 이제 저희 라디오 서울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머님이 게스트로 초청이 돼서 오셨는데 마침 연결이 됐길래
0: 돼가지고.
1: 사실은 제가 공연한다고 해서 구경으로 오셨다가
0: 제일 앞에 앉아서 계시다가
1: 상민 씨가 저하고 이제 친한 동생이에요. 후배인데 어머니 좀 올라와 봐요. 이래서 사실 즉흥으로 된 거예요.
0: 아, 그러셨어요.
1: 원래 이렇게
0: 하기 아니고
1: 그래서 뭐 이렇게 무대복도 안 입으시고
0: 아니 너무 이쁘게 오셨는데
1: 이따가 그냥 올라가셔서 그냥 노래 한 두 곡 하신
0: 어머님이
1: 거예요.
0: 어머님이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그렇게 몸매가 이쁘시더라고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니트 딱 입고 오셨는데
1: 니트 좋아하시죠.
0: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 한 40년 전인가 봐요 거의. 근데
1: 그럼요.
0: 또 거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때도 그렇게 이쁘시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0: 그럼요.
1: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그때는 정말 우리 젊었어요.
1: 제가 행사를 다니거나 이벤트를 가서 사회를 볼 때 꼭 처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혹시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시면 몇 년 전 애가 좋았죠. 그리워하시죠?
0: 예.
1: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0: 맞아요. 예.
1: 오늘 지나서 몇 년 후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가 그때가 되니까
0: 예.
1: 오늘 마음껏 즐기십시오라는 예. 얘기를 제가 드려요.
0: 예. 우리 남편이
1: 네.
0: 이틀 전에
1: 네.
0: 우리 남편은 양력 생일부터 생일이 돌아오면 양력 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력 생일까지 한 달을 넘게 생일을 세요.
1: 그래서
0: 전번에 분명히 한 달 전에 생일을 했는데 네네네네. 이제 제가 그 되게 30, 40년 전에 친한 친구가 여기서 살다가 한국을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절을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스님을 제가 친하게 돼가지고 스님이 이제
1: 네네.
0: 이분이 한국에서 왔으니까 면허증이 없다고 못 온다고 그래서 스님 두 분하고 같이 운전을 하고 이제 오셔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내 친구는 나하고 룸메이트 8년 반 나 혼자 살 때 하던 친구가
1: 네네네.
0: 또 연락이 됐어요. 근데 바로 스님 집 옆인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또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옆집으로 스님한테 가라.
1: 네네네.
0: 그리고 같이 타고 와라 그랬어요.
1: 오.
0: 그래서 같이 왔는데 오시다가 저기 한 분 더 모시고 가도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한 5마일, 10마일 사는데 신부님이 계시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그 신부님하고 되게 친하시대요.
1: 네네네.
0: 모시고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오셨어요. 근데 네. 우리 남편은 그날이 자기 생일인 거예요. 음력 생일. 그러니까 자기는 계획이 지금 그동안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그날 카지노를 가야 되는데 손님들이 온대니까
1: 그러니까.
0: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1: 그렇고
0: 음식을 좀 해줘. 근데 하지도 않고 막 삐죽삐죽거리고 그래서 내가 그런 고등어만 두 마리 꽂아. 내가 야채는 이분은 야채 드시. 저기 스님은 야채 드셔야 되고 내 친구도 야채 좋아하니까 먹으라 그러고 또 신부님은 술도 하신다는데 뭐를 준비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를 간단하게 했어요.
1: 네네네네.
0: 식당에 가서 먹을까 그러다 간단히 했는데
1: 네네.
0: 이제 다 모이게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 만났잖아요.
1: 그렇죠.
0: 그 30, 40년 전에 그 제일 그렇구나. 친한 친구, 스님 맨날 우리 집 와서 그 친구들하고 수영도
1: 네네,
0: 하고 놀고
1: 네네.
0: 또 내가 혼자 살 때 그렇게 우리 같은 친한 친구
1: 네.
0: 그 친구는 또 베벌릴스의 니몬 마커스 거기 백화점에서 화장품 담당이었어요.
1: 네네.
0: 그 친구도 거기서 탑 세일스 1등으로 막 뽑히고 상 받고 그랬거든요.
1: 네네.
0: 근데 나도 다운타운에서 그때 정말 잘 나갈 때 근데 두 프로가 아무것도 하는 취미도 없고 둘이서 김치찌개 한 냄비 해가지고 2, 3일 먹으면서 집에 있다가 일 갔다가 오고 이렇게만 살았어요. 그런데 한 8년 반 만에 두 번인가 식당 나가서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 집에만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좋은 친구를 만나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재밌게 노는데 나는 이제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주님 이야기하고
1: 네.
0: 아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 같으면 스님이면은 무슨 뭐 주님의 축복이에요. 뭐 부처님의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근데
1: 그렇죠.
0: 어쩜 그렇게 다들 아무 반박이 없고 이야기하면서
1: 아이고, 예.
0: 그렇게 화목하게 나무 이야기를
1: 네,
0: 들어주고
1: 네.
0: 그런 등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 유명한 분들이 오셨으면 그 사람들 말을 내가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데 왜 내 말만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너무 후회되고 또 가시고 나니까 여기까지 멀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셨는데
1: 네.
0: 그 너무 용순하게 대접을 못한 거에 대한 후회 막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다 전화해서
1: 네.
0: 미안하다 다음에 진짜 정식으로 오시면 내가 잘해드리겠다 막 하고
1: 네.
0: 근데 또 그분들은 너무 잘 먹었다 막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였어요.
1: 네.
0: 내가 여보 그럼 당신은 먼저 나는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호텔을 이틀을 예약을 해놨어요. 카지노에다가 그랬는데 그분이 못 가신데 그냥 가셨는데 스님들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은 호텔도 돼 있으니까 당신이 먼저 가.
1: 네네.
0: 그럼 나는 이분들하고 재밌게 놀고 갈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먼저 가게 됐어요.
1: 그랬구나. 네.
0: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재밌게 놀고 또 신부님이 그 밑에 집 사놓은 거
1: 네네.
0: 수리하는 거 가서 보고 너무 재밌게 놀고 이제 헤어지고 제가 이제 내려갔어요. 카지노로. 그랬더니 이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고 나도 좀 놀고 나는 좀 읽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음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 네네.
0: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하니까 뭐 하냐 그러니까 자고 있대요 집에서. 그래서 호텔에서 안 잤어요. 호텔에서 조금 잤대.
1: 네.
0: 그랬는데 이제 내려왔대. 그래서 잃었어요 땄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땄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땄어요? 그랬더니 다 잃었대요. 가지고 가는 걸. 근데 돈이 좀 남아서 한 번에게 딱 됐는데 그게 한 40배 나오는 거였대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그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운이 좋게 그게 한 시간 동안에 보통 한 시간 동안에 한 번이나 나올동 말동 하는데 한 시간 동안에 뭐 40배 주는 게 뭐 7번 나오고
1: 아이고.
0: 24배인가 26배 주는 게 있대요. 그게 또 막 6번 7번 나왔대요. 그래갖고 그 본전을 다 찾고
1: 아이고 잘하셨네.
0: 돈을 또 따가지고 좀 온 거예요. 1000불을 땄대요.
1: 그 용돈 좀 주셨어요?
0: 네. 그냥 뭐 딱 반을 줘요.
1: 아이고 예 잘하셨네.
0: 1000불 땄어. 그래서 반 줄게. 그래서 네네. 근데 그래, 알아서 고마워 그랬는데 그 저기가 그 나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 그래서 여보 그 1000불이 딴다는 딴 거 나를 반을 주는 게 1000불이야 그냥 반 500불이야 했더니 500불이라는 거예요. 아 더 줘 그랬는데 그 동네 이제 나 친한 그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제니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남편이 오는데 전화를 갑자기 있다가 전화를 하는데 혀 짧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예. 내가 어머 우리 갑자기 그렇게 애교를 부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쓰러졌는데 15일 동안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있었대요. 그런데
1: 예, 예.
0: 그게 그 보통 15일 있다가 깨어나면 반신불수가 되든지 병신이 되는 건데 그냥 일어났는데 아무 이상 없이 걸어 나오니까 의사가 너무 놀래더래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게 무슨 혈전이 뭔가가 하나 돌아다니는데 그게 어디에 붙을지는 모른다 그러더래요.
1: 그랬구나.
0: 근데 그게 혀에 붙은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거나 네네. 힘들면 네네. 혀 짧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애교스러운 거예요.
1: 오히려 전화위복이
0: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 이게 200만 불 나도 나 우리 남편한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빠 그러면서 그러다가 옥수수도 옥수수가 안 나오고 옥수주 그러고 자리짜짜 벚꽃이 뻗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우리 남편이 지금 운전하고 힘들게 일하고 운전하고 오고 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빠 어디야? 그러면서 제가
1: 예, 예.
0: 막 혀 짧은 소리 했더니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1: 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렇게 참 여러분도 오늘 한번 혀 짧은 소리 한번 해보세요.
0: 그래서 오늘도 네. 내가 우리 남편 왔길래 오빠 나 500불 말고 짬불 났죠. 그리고 혀 소리를 했더니 무서워 죽겠어. 너무 좋아하더만은 그래도 그거는 안 된대. 반밖에 안 돼서 내가 그랬구나. 좀 애교가 더 부족했구나.
1: 네.
0: 좀 더 짧게 할 걸. 그러고
1: 그러셨구나.
0: 이제 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은 그랬어요. 여보 네. 스님 목사님 신부님 세 분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1: 네, 네, 네.
0: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어. 그런데 네, 네. 이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1: 네.
0: 당신이 만약에 그날 음식을 정말 정성껏 대접했으면
1: 네.
0: 아마 만불은 땄을 거야. 그런데 당신이 안 해줬잖아. 네. 한 가지밖에 안 해줬잖아. 네, 그래서 네, 네. 아마 1000불밖에 안 딴 것 같아. 그랬더니 아무 말 않고 있더라서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려. 그랬어요.
1: 네. 네. 자 감사하고 그렇게 네. 중요한 질겠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소반입니다. 아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식당. 우리 박영희 대표님이야. 우리 남자 대표님 또 따님이 가족이 모여서 아주 어떤 음식을 꾸미는 그런 소중한 곳 소반입니다. 올림픽과 놀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전화번호 323-936-9106 323-936-9106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식사로 오세요.
1: 네네.
0: 네. 마더스데이 이번에 다들 잘 행복하게 네. 잘 지내시고
1: 아무쪼록 네. 건강하셔야 돼요.
0: 네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한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8: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9: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0: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12: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3: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최희준의 노래입니다. 여자가 더 좋아.

사랑하구요 겁내지 말라 방끈 웃는 여자 웃음에 어쩔 줄을 모르

0: 네, 아이고 여자가 더 좋아. 우리 최희준 씨의 아주 숨겨진 명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65년도 노래니까 60년밖에 안 된 노래입니다. 60년 전 노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달러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7: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6: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7: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달러 이상 구매 시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6: 화장품 구입도 김수전기에서. 김수전기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비비아님 우승하에 비가 일부 마지막 곡 선택했습니다. 세인트님, 아이고 아저씨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 불금입니다. 거기는 불금이겠네. 잘 지내요.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3: 이제 걱정 그만.
4: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5: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6: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7: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4: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8: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9: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홈쇼핑월드 행복한 대박 세일. 100% 아라비카 원두 커피 3박스 6불99.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6불99. 꽃게로 만든 명품 간장게장 16불99. 6년근 에브리온 홍삼스틱 1개월분도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3: 우메캔.
1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돌아왔습니다. 아싸, 순철님 버퍼링이 끝나셨다고. 아이고, 다행입니다. 세인트님, 한국은 오늘 어버이날 맞습니다. 딸내미가 저녁에 맛있는 식사하자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참, 그 우리 세인트님 딸, 그 딸이 그 두 사람 있어요. 딸기 아빠인데 저하고 똑같은데, 큰딸은 민정이고 둘째 딸은 민경입니다. 근데 민정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아, 이 친구가 이제 크게 자라서 아주 숙녀가 돼서 한 2, 3년 전에 미국에 와서 제가 같이 얼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딸이 많이 크긴 했지만요.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가져 아저씨. 비비안님, 가장 행복하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즐거운 시간 되세요. 라고 최희준님 노래 나왔는데 마침 그때 나와서 잘 들으셨다고. 자, 여러분 뭐 그 우리 시니어분들도 운동이라는 거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막 뛰고 달리고 이런 거는 별로 그 좋지 않다고 합니다. 급하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 없이 빠르게 APT라는 것을 만들다고 하네요. 마치 급하게 요리하느라고 음식을 대충 만든 거하고 같은 현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이고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강도 운동, 다시 말씀드리면 천천히 걷는 것이 따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좋고 피로가 덜 쌓여서 더 오래 운동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뭐 스트레칭, 근력 운동, 작은 아령을 갖고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저강도 운동의 효과가 마치 우리가 저축을 매일 조금씩 하는 거하고 효과가 같다고 합니다. 당장은 뭐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 아마 변화가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혈당도 많이 안정되고 체중 관리도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진다는 얘기니까 하시는 분들도 아주 이 저강도 운동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 정보들 역시 여러분 제가 매일 알려드리는 저희 라디오 서울 1690.com을 방문하시면 얼마든지 접하실 수 있는 건강 정보입니다. 시니어 생활에 들어가셔서 국내외 뉴스가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보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비타민 같은 우리 라디오 서울 1690.com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이 시간에는요, 첫 순서로 제가 준비한 것이 어제였습니다. 이제 무명전설이라는 그 프로가 10명이 이제 결승 진출만 남겨놓고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드디어 마감을 합니다. 과연 초대 무명전설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결정이 되는데, 물론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한별이라는 가수, 성리라는 가수, 또 하루라는 가수 세 사람 중에 다크호스로 지금 이루네라는 가수가 지금 뒤를 바짝 쫓고 있고 그렇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어제였죠. 결승 1차전에서는 이 10명의 가수들이 작곡가들의 자기 노래 신곡을 받는 신곡 미션이 있었어요. 이제 평생 처음으로 자기 노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 몇 곡 소개해드리면서 2부 시작할까 합니다. 역시 2부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청곡들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감하는 그런 순서 가지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는요, 아주 춤을 멋지게 춘 우리 성리 씨가 불렀습니다. 오늘 이 밤 성리의 신곡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노래 좀 히트칠 것 같나요? 저는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이 노래 워낙 사실 이렇게 노래로만 들어서 그렇죠. 화면을 보면 아주 성리라는 가수의 그 춤, 아, 추임새가 대단합니다. 자, SS님, 아, 처음 뵙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예전에 너무 좋아하던 별밤지기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친근한 제 진행에 뭉클했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찬사네요. 바쁜 직장 생활에 라디오를 들을 일이 점점 잊혀졌는데 오래간만에 별밤지기 신청곡 주셨고 추억에 잠겨보고 싶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맡아 진행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어떤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해야 지금 우리 SS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추억에 잠길 수 있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슴 밑바닥에 사실 사는 게 너무 퍽퍽해서 꽁꽁 보따리처럼 감고 숨겨놓았던 그런 감정들, 그런 추억들 어떻게 하면 하나씩 꺼내서 여러분을 좀 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내가 이쁜 기억들, 좋은 추억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가슴 한켠에 꼭 눌러서 묻혀있다라는 거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는 게 또 그런 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저와 함께 나누는 음악들이 여러분이 어쩌면 잊고 있었던 그런 추억들, 소중한 기억들을 좀 소환해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SS님같이 또 우리 비비안님같이 그 이하 모든 저희 채창에 들어오시는 분들 또 귀로 들으시는 어저께 제가 또 그 이렇게 귀로 항상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과 못 들으면 돌려듣기 들으신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뿌듯합니다. 자, 우리 SS님께서 잊혀져간 그런 추억들을 꺼내오는 그런 노래 신청하셨는데 일단 이 노래 먼저 듣고 제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 노래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SS님 덕분에. 비비아님, 이문세 노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 거리들이 마구 떠오르네요. 너무 아름답다고. 예, 그리운 건 그리운 대로, 지나간 건 지나가는 대로. 참,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한 이영훈이란 사람의 그 어떤 감성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세인트님도 이문세 옛사랑 최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순철님, 그 조용필의 들꽃 신청하셨는데, 지금 이쪽 그 윌셔 쪽이 그렇게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음원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좀 아직 인터넷이 원활히 돌아오질 않아서 제가 돌아오는 대로 바로 들꽃 들려드리도록 하고, 아까 무명전설 계속 조금 연결해 보면, 여러분 그 장한별이라고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가수,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제가 강력하게 우승권에 도전하는 가수로 알고 있는 장한별 씨도 새 노래를 받아서 자기 노래가 생겼습니다. 근데 느낌에 임영웅 씨 느낌이 나요. 그대는 나의 별이요.

네, 어떠셨어요? 참 그 이 장한별 씨의 신곡인데 이 노래도 역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세 곡 정도 제가 준비해드렸는데요. 한 곡 마지막 곡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12남의 막둥이 이루네 씨, 요새 아주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노래 역시 그 분홍색 그 의상에다가 분홍색 양말을 뽐내는 그런 뭐랄까 그런 느낌의 아주 멋진 공연을 해줬는데 제목이 젊어 좋겠다예요. 그래서 왜 젊어 좋겠다라는 곡을 택했냐고 그랬더니 10명 출연자 중에서 자기가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무대 뒤에서 얘기할 때 아이고 니들은 젊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 했다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노래를 택한 이유인데 글쎄요 옥경이 분위기인데 이 노래 인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아 이거 노래 재밌다고 비비안님. 그렇습니다. 최연 씨랑 태진아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 요즘 최고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데 그 이유가 본인이 노래를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서 목소리가 다 이렇게 허스키 보이스로 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노래 연습을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SS님, 오랜만에 여유롭게 즐겨보는 옛 추억의 시간들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너무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방송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잠시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라고 우리 순철님이 그러셨네요.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한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집 3개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네, 조용필의 들꽃. 우리 비비아님 느낌이 다르네요. 한쪽만 감았었는데 이번에 한번 두 쪽 다 감아보시죠. 본인의 신청곡입니다. 박인이 세워라.

네, 새는 뜨고 댓글 달아요. 다시 가봐요. 두 눈 감사드려요. 가끔 눈을 이렇게 감고 부르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 방법이 아닌가 싶고, 눈을 감으면 괜히 그 노래로 빠져들는, 제가 오늘 방송 처음 시작에 오프닝에서 마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법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분위기 조금 이어갈게요. 어제 제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우리 TK님의 신청곡을 놓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노래인데, 이 노래도 역시 눈을 계속 감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들어보시면 와 하실 거예요.

0: 네. 아이고 뭐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이만한 노래가 없는가 싶어서 마침 또 어제로 기억됩니다. 우리 TK님의 신청곡인데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들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8: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7: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8: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선상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7: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8: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7: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8: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7: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8: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에서 만나요.
9: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9: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네,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아, 오늘은 신성의 음성으로 달달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로라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달라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차 안에 계시면 운전 조심하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잘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상가족 만난 것 같다고, 정이 들여버렸다고, 고맙고 눈물 나고 하신다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함이 묻어나는 우리 라디오 눈의 친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오늘도 추억의 노래 잘 듣고 간다고, 아저씨 좋은 금요일 되요. 무용이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네, 저희 라디오 눈의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정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절임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1005 헬스코리아.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찰가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0: 13388-4000.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5: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5: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4: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5: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나대현의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듬뿍듬뿍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곡 함께 나누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잠시 추억에 젖어서 돌아오는 시간.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자, 목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오후 좀 기운 차리시고 내일은 어쨌든 간에 불금입니다. 불금. 한번 또 흔들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덕분에 푸짐한 방송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마침 또 로라님이 시간 잘 맞추셔서 우리 좀 소풍 같은 인생 살아봐야 되겠죠.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로라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 군인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젤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공상품 2파.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AM 1150
1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AM 1650 K-FOX Number 1
1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사랑은 결코 계산하는 법 없이 풍부하게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 동화처럼 넘치게 주고도 또 줄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좀 찾는 사랑, 네, 계산 없이 쏘아올린 사랑의 화살은 부메랑처럼 행복의 화살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0: 네, 제이슨 브라즈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Better With You라는 노래였어요. 참 달콤한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날씨가 좀 더워졌어요. 예, 쾌청합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 기분도 화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인간관계는 어긋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좀 힘들게 느껴질 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든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준 만큼 받으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너무 많은 기대로 상대를 지치고 힘들게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거. 네,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5: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1: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5: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이 슬로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 건강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입니다. 대표이신 데이비서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0: 대표님 홈페이지에서 세종바이오텍 네. 슬로건 봤는데 너무 좋아요. 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5월 달이 되면 어린이날도 있었고,
0: 네네네.
1: 또 내일인가요? 5월 8일
0: 어버이날.
1: 네. 또 10일 날은 우리 미국의 마더스 데이.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럴 때면 물론 뭐 다들 그렇겠지만 특히 아빠들은 바빠집니다. 네.
0: 그렇죠.
1: 이제 많은 분들이 5월 달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좋고 또 반가운 또 그런 날들이 많은데
0: 네.
1: 제가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 또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0: 네.
1: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건강 선물이 제일 좋으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또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건강한 또 제품 소개도 드리고 세일 정보도 드리는데 먼저 선미 씨
0: 네.
1: 간단히 AS 하나 소개해 드리고
0: 네.
1: 시작하겠습니다.
0: 아, 네네 좋습니다.
1: 지난 방송 때 제가 혈관 대청소하세요 하고 세종 송보감 제품 소개했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세종 송보감.
1: 어떤 분이 뭐 세종 송보감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분인데
0: 네.
1: 사장님. 한국의 친정 아버지가 한국의 이런 그 의문이 몇 년 전에도 꾸준히 있는 질문인데 사장님 한국의 친정 아버지가 솔잎을 이렇게 말려서 잘 그 빻아서
0: 네네.
1: 그 솔잎 가루를 이렇게 미국에 보내주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렇게 봤는데
0: 네.
1: 네, 이제 건강 솔잎이 워낙 좋으니까
0: 네.
1: 그런데 사장님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0: 예.
1: 어떤 분은 사장님 솔잎이 좋다 그러는데, 그 보조식품으로 나온 이렇게 이제 봉지에 들어있는 파우치에 들어있는 솔잎 액기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0: 솔잎 액기스, 네네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질문은 사장님 세종 송보감도 솔잎이면 효능이 똑같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0: 어떻습니까?
1: 네,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원료는 같아도.
0: 네.
1: 제조 방법이나 또 임상 그리고 그 효능을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인지
0: 네네.
1: 제가 선미 씨 방송에도 가끔 그 얘기하죠. 건강식품 중에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0: 네네.
1: 제약회사의 기준으로 만든 건강식품에는 마크가 붙어있다 그랬어요.
0: GMP 마크.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솔잎으로 만든 보조식품에는 이런 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 송보감이 이 솔잎으로 만든 제품 중에는 이 식약처의 인증 그리고 GMP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은 송보감뿐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0: 네네네.
1: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건강식품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홍삼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홍삼 제품이라 할지라도 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인지 아니면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GMP라는 마크가
0: 네네.
1: 붙어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0: 네.
1: 누구나 좋은 건강식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0: 저도 간혹 이 마트나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네.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때 가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건강식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주셔서
0: 네.
1: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오늘은요.
0: 네.
1: 우리 그 어쩌면 고선미 씨도 먹어야 되고 저도 먹어야 되고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 드셔야 되는
0: 네네.
1: 아주 귀한 제품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마더스데이 선물로도 제일 많이 구입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치매 예방 그리고
0: 알겠어요.
1: 두뇌 그쵸 두뇌 건강에 좋은 제품
0: 네.
1: 우리 고선미 씨 제품 이름이 뭡니까?
0: 세종 뇌보감
1: 맞습니다. 세종 예, 예. 내보감인데
0: 네네네.
1: 제가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세종 내보감은 아주 유명한 그 제품이 됩니다. 정확한 풀네임은 세종 내보감 브레인 포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0: 네네.
1: 오늘 제품 소개 드려보겠습니다.
0: 아 정말 이 부모님 선물로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0: 네. 그럼요. 가정의 달이니까요.
1: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예, 분들 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님 선물 어떤 분은 마더스데이니까 아빠 때는 막 파더스데이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는데 아니, 그러지
0: 네.
1: 마시고요.
0: 네.
1: 엄마도 아빠도 다 해드리면 좋은데.
0: 그렇죠.
1: 잘 아시겠지만 매년 어르신들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이제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0: 네.
1: 가장 걱정되는 병이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0: 네. 글쎄요.
1: 그러면 선미 씨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0: 글쎄요. 암? 치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1: 그렇죠. 네. 과거에 좋습니다. 과거에는 그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했던 질병이
0: 네.
1: 물론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암도 우리가 큰 걱정이지만 최근에는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은 치매라고 합니다.
0: 아. 맞습니다.
1: 그러니까.
0: 예, 네. 제가 알기로도 이 치매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요즘은 중년 치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년 분들도 이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0: 심각하죠.
1: 드렸는데
0: 네.
1: 이 중년 치매,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의 치매도 많지만
0: 네.
1: 최근에는
0: 네, 네.
1: 50대 중후반에 갑자기 찾아오는 치매 때문에
0: 네.
1: 어려움을 당하는 뭐 뉴스나 우리 다큐 같은 거 보면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0: 네,
1: 이제는
0: 네, 네.
1: 현대인들이 그 스트레스가 갈수록 커지고 현대인들이 갈수록 바빠집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의 집중력 또 기억력 그런 쪽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미 씨는 어떠세요? 그 건망증 없으세요?
0: 오, 저도 요즘에 건망증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깜빡깜빡 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아,
1: 맞습니다.
0: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이제 우리가 치매 전 단계를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매 전 단계는 경도인지장애 그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치매 전 치매까지 이룰 수가 있는데 자 치매는요 가장 많은 분포가 알츠하이머 퇴행성 치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치매가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일 많고
0: 네.
1: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약물성 치매 이렇게 해서 크게 분류가 되는데
0: 네네네.
1: 중요한 것은 치매는 갑자기 온다기보다는 서서히 수년 전부터 아까 우리 건망증 얘기도 했습니다만 건망증을 지나서 경도 인지장애를 지나서
0: 네.
1: 치매에 이르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우리 요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0: 네.
1: 그러니까 치매가 치매를 걸릴 수 있는 체크리스트 8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0: 와, 네네.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 네, 한번 해보세요.
0: 네네네.
1: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손가락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0: 네.
1: 오늘이 며칠이야? 계절 감각이, 오고 가는 계절 감각이 둔해집니다. 두 번째. 방향 감각이 서툴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교회, 주일날 교회 가면
0: 3번에 해당
1: 인사를 했는데
0: 네네.
1: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0: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1: 그러니까,
0: 난감해요.
1: 네, 네 번째는요.
0: 네.
1: 평소에 잘 쓰시던 주방기구 또 아빠들은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잘 다루다가 어느 날 서툴어지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0: 네?
1: 아마 어머니들 중에 이런 분이 많을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엄마가 음식의 맛을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선미야, 어머니가 선미야, 음식이 왜 이렇게 싱겁냐? 딴데. 그런 분들 아하. 많고요. 자, 여섯 번째.
0: 네네네.
1: 감정의 기복이 커집니다.
0: 그쵸, 여기에 그쵸. 해당하는군요.
1: 다음에 네. 일곱 번째. 네. 예, 일곱 번째.
0: 네.
1: 과거의 기억력은 과거 옛날 기억은 여전히 좋은데
0: 네.
1: 최근의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0: 네.
1: 당뇨약이나 현재 당뇨약이나
0: 네.
1: 고혈압 약을 꾸준하게 몇 년째 계속 복용하고 있다. 여덟 가지 중에
0: 네.
1: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두뇌 건강에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 오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0: 대표님 어떡하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네.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요.
1: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0: 어쩜 좋아요?
1: 뭐 어떤 거는 좀 강한 것도 있지만 두세 네. 개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분들이 많은데.
0: 저도 세 개 정도 있는
1: 여러분들,
0: 것 같아요.
1: 여러분들 예. 그래요. 어떤 분은 이런 약 저런 건강 다 챙기는데 막상 우리가 두뇌 영양, 두뇌 건강에 대해서는 잘 챙기지 않는 우리들의 습성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고요. 부모님 선물로 또는 젊으신 분들이 할지라도 요거는 두뇌에 좋은 특화된 네. 영양제가 됩니다. 아하. 뇌의 보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네.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종 뇌보감은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연구를 아하. 10여 년 전에 연구를 해서 이 제품은 아주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드시는데 자 중년분들은요. 40대, 50대를 할지라도 깜빡깜빡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런 네. 분들은요.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뇌혈류를 개선시켜주고 집중력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0: 네.
1: 연세가 이제 높으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신 그런 어머니와 같이 있는데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뇌혈류를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요 뇌보감은 알약으로 돼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선미 씨도 저도 아침, 네. 저녁으로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하나씩 먹으면 하루에 두 알. 네.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또 제가 아까 치매 전 단계, 경도 인지장애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은 네 하루에 아침 두 알,
0: 네.
1: 저녁에 두 알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 제가 예전에도 이 성분을 소개했었는데 성분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0: 네네, 주요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네, 천연의 성분인데요.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0: 네.
1: 구기자 추출물, 구기자 추출물,
0: 구기자.
1: 구기자 추출물, 구기자 차 그러면 다들 아실 거예요.
0: 네네네.
1: 기억력에 현기증, 심한 두통 개선에 아주 좋고요. 두 번째, 은행잎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있는, 요거는 기억력 개선을 도와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됩니다. 은행잎.
0: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구기자,
0: 네.
1: 은행잎,
0: 네.
1: 세 번째는 로디올라, 홍경천이라는 또 예, 홍경천이라는 성분인데 요거는 뇌 기능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은 이 감정의 업앤다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불안증이나 우울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노인성 우울증도 올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은 뇌보감을 드시면 좋은 이유가 바로 홍경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티콜린. 한국말로는 인산염, 예, 인산염 콜린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뇌혈류 개선에 아주 좋고,
0: 네.
1: 인지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자, 성분 이름만 다시 한번 리피트 합니다.
0: 네.
1: 구기자.
0: 구기자.
1: 은행잎.
0: 네. 은행잎.
1: 홍경천.
0: 홍경천.
1: 홍경천. 그 다음에 시티콜린.
0: 시티콜린.
1: 요렇게 해서,
0: 네.
1: 네 가지 성, 그러니까 뇌에 좋은 것만 딱 모은 거예요.
0: 네.
1: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지금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꼭 드시면 좋고요.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년을 지나시는 분들 중에도 여보 내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기억력이
0: 찍어 먹어야겠네요.
1: 많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 한 알씩 이렇게
0: 한
1: 드시면 되고요.
0: 아하.
1: 요게 가격도 좋아서
0: 네, 예.
1: 한 박스에 4개월분입니다. 아. 그런데 210불입니다.
0: 오, 4개월분이 210불이요? 오, 가격 괜찮죠? 진짜 좋은데요. 아, 진짜요. 오, 예. 예. 아니, 대표님, 그러면
1: 같이
0: 이거를
1: 드셔도 되고요.
0: 어, 그러게요. 네. 부부가 꼭 함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그쵸? 부부가 같이 드시는 분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예. 연세가 높으신 어머님, 또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은 꾸준하게 드실 수 있도록 좋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마더스데이 앞두고 요 제품 뭐 다른 제품들도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0: 네.
1: 저희가 좋은 세일 정보로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서 한국에 보내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0: 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1: 지난 방송 때는 후코이단을 보내달라는 분이 계셔서
0: 네.
1: 후코이단도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고
0: 어허.
1: 또 오늘 소개하는 세종 뇌보감
0: 네.
1: 또 뭐 관절에 좋은 세종 관절보감
0: 네.
1: 또 기관지에 좋은 세종 기관지 청보감 이런 네. 제품들이 많은데 오늘은 어허. 특별히 세종 뇌보감
0: 네.
1: 치매를 걱정하시는 어른들 또 중년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도 함께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세종 뇌보감의 네.

0: 뇌부검 좀 보내드리세요. 아하. 그러면 3일 만에 보내드리니까.
1: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네.
0: 너무 좋죠.
1: 이곳에서도 너무 좋죠. 어버이날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종 뇌보감 제품에도 네. 아까 말씀해주신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마크 있는 거죠?
0: 네, 당연히 붙어 있어요.
1: 네, 네. 자,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마더스데이 네. 세일 정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 좀
0: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빨리 오픈하겠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자, 오늘은 세종 뇌보감을 소개했는데, 뇌보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믹스하는 제가 아이디어를 좀 냈어요. 잘 들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구입하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배송을 해드리는데, 자, 첫 번째
1: 네.
0: 세 가지의 세일 정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세종 뇌보감 한 박스 210불인데
1: 네.
0: 두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Buy two, get one free.
1: 와.
0: 그리고 특별 선물로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세일입니다.
1: 와, 이거 엄청난데요? 와, 감사합니다. 네. 자, 세종 뇌보감 두 박스.
0: 원.
1: 아, 네. Buy two, get 네. one free. 예.
0: 네, 그리고 리포존 드리고요. 자, 네. 두 번째.
1: 네네.
0: 사장님, 세종 바이오텍은 혈관 건강 세종 송보감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1: 네.
0: 네. 세종 송보감을 한 박스 구입하시는 분에게 잘 들으세요. 선물로
1: 네.
0: 오늘 소개한 세종 뇌보감을 한 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1: 오, 오,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세종
0: 괜찮죠?
1: 와, 송보감 한 박스를 구입을 하면 뇌보감 한 박스를 선물로 주시고 거기에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까지
0: 리포존 한 병 드리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1: 네네네.
0: 사장님, 그래도 우리 투병 중인 우리 가족이 있는데 후코이단 사는데 후코이단에는 선물 줄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1: 네.
0: 자, 잘 들으세요.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 구입하시면
1: 네.
0: 선물로 역시 치매 예방에 좋은 오늘 소개한
1: 네.
0: 뇌보감 한 박스 드리고 역시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함께 드립니다. 어떠세요?
1: 와, 아니 진짜 오늘 소개해 주신 프로모션 정말 대박입니다. 역시 가정의 달, 마더스데이, 어버이날을 네. 맞아서 정말 크게 쏘시네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0: 여러분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1: 네.
0: 자,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1: 네.
0: 213-383 8899 다시 한번요. 213
1: 네.
0: 383 8899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배송도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밖에는 드릴 게 없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전화번호 213-383-8899로 지금 바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방송 후에 좀 상담 좀 드릴게요. 사장님,
0: 네네.
1: 잘해주세요.
0: 네네.
1: 네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정리할까요?
0: 네.
1: 네. 뇌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세종 뇌보감 두 박스를 구입하실 경우 한 박스 선물로 더 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신제품 네.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모션,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이나 면역력에 좋은 세종 후코이단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도 선물로 이 세종 뇌보감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세일은 좀 정말 특이하고요. 와, 정말 핫합니다. 자, 전화번호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예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서대로 리턴콜을 네.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0: 제가 어저께 다른 시간에 이제 이 세일을 했어요.
1: 네네.
0: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사장님, 저는 한국에 후코이단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후코이단 사는데 뇌보감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죠.
1: 네.
0: 네, 그랬더니 후코이단은 어머니께 선물하고 뇌보감은 아버님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세요. 이랬던
1: 네.
0: 분이 계십니다.
1: 네네네.
0: 뇌보감만 필요하시면 2 플러스 1.
1: 네.
0: 그리고 송보감이 필요하신 분 뇌보감을 선물로 드리고.
1: 와.
0: 또 어떤 분은 사장님 후코이단이 필요하면 또 뇌보감을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제가 한 가지

0: 하지만 더쓸 정보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0: 제가 지난번에 비타민 3총사,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그 리포존 비타민 C 신제품,
1: 네.
0: 그다음에 유산균, 500억 유산균,
1: 네.
0: 또 세종 여주, 요게 한 병에 왜 각각 35불이라고 가격이 좋잖아요.
1: 가격
0: 그래서
1: 너무 좋아요.
0: 보통 5병에 한 병, 이렇게 세일을 하는데, 역시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 요세 제품의 세 제품을 믹스해서 10병을 구입하시면 5병을 더 드리는 세일, 10 플러스 5를 할 테니까
1: 대박.
0: 요 비타민 3총사가 필요하신 분들도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립니다. 213 383 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완전 개인 맞춤형으로 다 해주시네요. 마음이 너무 좋으신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마더스데이가 좋긴 좋아요, 정말. 세일
0: 정말
1: 내용 한
0: 좋죠?
1: 번더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 뇌보감은 2 플러스 1, 그리고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 두 번째, 세종 송보감이나 세종 후코이단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역시 선물로 뇌보감, 그리고 리포존 비타민 C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타민 3총사, 비타민 C, 유산균, 여주. 5병에 한 병인데, 오늘 10병에 5병으로 해드리니까, 세일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그러시면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차분하게 물어보시면 저희 직원과 상담할 수가 있고요. 사무실은 윌셔 6가 버즐길에 있습니다. 직접 오실 분도 전화 좀 주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치매 예방, 이 두뇌 역량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과 같이 나누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추억도 기억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기억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1: 정말
0: 우리
1: 뭉클한
0: 가족들, 네,
1: 말입니다.
0: 두뇌 역량 건강했으면 좋겠고, 특히 어머니 날 맞아서 어머니들 치매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각별히 신경 쓰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자,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바로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프로모션 해주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대박입니다. 자,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먼저 예약을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피스 위치는 윌셔 6가와 버즐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213-383-8899번입니다. 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아무리 좋은 추억도 기억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기억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처럼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은 선물 많이
0: 네,
1: 주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철근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느낀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4: 홈쇼핑 월드 행복한 대박 세일. 100% 아라비카 원두 커피 3박스 6불 99.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6불 99. 꽃게로 만든 명품 간장게장 16불 99. 6년근 에브리온 홍삼 스틱 1개월분도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10: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9: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10: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선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9: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10: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9: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10: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9: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10: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에서 만나요.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TKR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사랑과 평화 노래였습니다. 한동안 뜸했었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역시 옛날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미주 한인섬의 대표 한국어 방송, 저희 라디오 서울 AM 1650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모실 콘서트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예, 서른도 가수가 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이 팜 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여러분들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가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서른도 씨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뭐 자신이 부른 그 곡들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했다는 건데요. 예, 굉장히 뭐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죠.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 동안 진행되고요. 서른도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뭐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뭐 동호회 이런 분들과 함께 예, 골프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분들과 함께 뭐 가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로 뭐 관람하시면 너무 즐거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티켓 예매와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요. 라디오솔 홈페이지 라디오솔1650.com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운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 이러신 분들은 예, 또 관광버스와 또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의사항도 radio서울1650.com을 통해서 예,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의 트위스트.

라디오 서울 1650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의 뉴스 듣기 생방송 청취하기 예, 메인 화면에 제일 윗부분에 떠 있습니다. 아,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셔서요.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탑10 뉴스 투데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농무부 USDA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SNAP, 푸드스탬프라고 하죠. 이 SNAP의 가맹 소매점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NAP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식품 구성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코가 올해 미국과 해외에서 신규 매장을 대거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확장에 나섭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새로운 매장이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론 바크리스 코스코 CEO는 지난 3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매년 최소 3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북부 비살리아 지역 신규 코스코 매장이 약 2주 뒤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 선거 관련해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감염 증상이나 확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당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공공보건 위험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크루즈선 승객 3명이 숨졌으며 확진자는 최소 5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선박에는 여전히 1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에서 15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종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표명한 채 조기 합의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와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LAFX 지역의 한 공터가 노숙자 야영지와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 부지가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스 11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장소는 멜로즈 에비뉴 인근 645 노스 가드너 스트리트에 위치한 공터로 주민들은 이곳에 텐트가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각종 쓰레기와 소음,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은행이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뒤쫓아서 이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이른바 뱅크 저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 인근 로스팰리치 지역에서는 이 피해자가 타이어 펑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사이 현금 2만 5천 달러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 남성은 은행에서 현금 2만 5천 달러를 인출한 뒤 차량에 보관하고 이동하던 중에 범행 표적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아주 맑고 쾌청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기질 지수는 44로 좋음 단계 유지하면서 야외 활동에 하기에 아주 적합하겠습니다. 이 낮 시간대 자외선 지수는요, 최대 8에서 10까지 올라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고요. 외출 시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필수죠.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선글라스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 오후 7시 42분 51초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5분 17초에 힘차게 떠오르겠습니다. 남가주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짝 무덥긴 하지만요. 그래도 예, 기분 좋은 날씨입니다. 서울 경제 이 뉴스 스케치를 좀 해볼까요? 저희 라디오 서울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환율과 금값 그리고 남가주 생활 경제 핵심인 유가 소식까지 좀 스케치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1456.63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1457원까지 고점을 높이는 등 달러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제금값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현재 국제금값 시세는 온수당 4,71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장중 한때 4,750달러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동 지역의 이 평화 협상 기대감과 그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 193포인트 상승 출발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역시 소폭 오름세 유지하면서 어제 기록적인 상승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남가주 깼을까? 여전히 운전자들의 부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6달러 16센트 기록 중입니다. 특히 남가주 지역은 이보다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외출 전에 저렴한 주유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어요. 박미경입니다. 민들레 홀시돼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0: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1: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2: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0: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2: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0: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당신과 눈을 맞추며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내가 먼저 웃음 지으면서 손 내밀어준다. 당신이 어디가 불편한지, 당신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의 사소함도 살펴보는 마음. 사소함이 더 이상 사소함이 되지 않는 당신을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더 커지는 요술방망이. 아, 참 예쁜 시죠. 이규초의 시집 사랑에 사랑을 더하다에 실린 예, 시예요. 배려 중에서의 시 한 소절을 뽑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미움에 미움을 더하면 정말 최악이에요. 그죠? 미움에 사랑을 더하면 최상입니다.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 정말 위대해지는 것 같네요. 그런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품고 사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예, 그런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사시는 분들, 우리 해피님들이 아닐까 싶네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런 위대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런 사랑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예,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런 감정들은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요. 사랑과 또 기쁜 마음, 즐거움, 감사함, 행복함, 예, 이런 것만 가슴에 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제목도 너무 멋지죠?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이상우 노래였습니다. 행아님 인사해 주셨네요. 반가 반가. 예,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해주신 행아님.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요. 예, 선미님, 소피아님 반가 반가 반가로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어머나 진짜 오랜만에 로라제이님 찾아주셨네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신 거예요? 자주 좀 함께해 주세요, 로라제이님. 일하느라 선미씨 좋은 음악 정보 못 들어요. 아쉽네요. 적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다고 또 굉장히 반겨주시네요. 일하시느라고 시간이 안 맞으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짬내서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 최상의 위대함이 되겠죠. 역시 해답은 사랑뿐이네요 라는 피드백.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는 말이 있다는데 소피아님께서 그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무관심하지 말고요.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자고요. 예, 여러분 해피투게더 저 고소미한테도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저는 아주 힘이 얼마나 솟구치는지 예, 에너지 만땅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해피투게더가 되고 싶어요. 예, 오늘도 많이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가장 빠른 뉴스와 방송 다시 듣기, 더 많은 컨텐츠가 궁금하다면 라디오 서울 1650.com. 예, 라디오 서울 1650.com.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주는 센스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많은 기사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뭐 연예 소식에서부터 칼럼까지 예, 다양하게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욕구를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나와주세요.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 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6: 자세한 내용은 야모바닷컴.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2: 우메캔.
1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1: 감사한다면
12: 사랑한다면
11: 역시 우메캔.
1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3: 888-941-3311 우메캔.
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국악 속의 인문학. 자, 사람의 목소리가 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 그러면서도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꿋꿋한 힘, 우리는 그것을 남도 소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육자백이라는 전라도 땅의 황토색을 닮았습니다. 이 투박한 듯하지만 꺾어 올리고 떨며 내뱉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우리네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녹아있지요. 자, 굽이굽이 흐르는 가락에 지친 마음을 잠시 기대어보는 시간, 그 깊은 소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소리연구소 학회장이십니다. 김원일 선생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지난주 한주 빠졌더니 네. 너무 오랫동안 안 뵌 것 같아요.
0: 그렇습니까? 네. 중독되셨네요.
1: 약간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주제가 육자배기라고요. 네. 네. 아하, 육자배기는 어떤 예, 소리인가요?
1: 육자배기는 그냥 네.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남도 민요 중에서 네. 가장 최고봉이에요. 아. 그리고 남도 민요의 근본, 근원이에요.
0: 네네네네.
1: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아예 선율까지 나왔어요. 육자배기 토리라고 하는 네네네. 그 육자배기 선율을 가지고 실제로 남도 민요뿐만 아니라 판소리에도 육자배기 토리가 다 쓰였어요.
0: 아하.
1: 그래서 가장 남도 민요의 근간 이면서 가장 그 탑 레일의 그 저기 뭐야 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네. 그럼 육자배기만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김원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매력?
1: 예, 예. 육자배기는 이제 육박자의 진양장단으로 시작을 하는데
0: 오.
1: 진양장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느리면서 우리나라 장단 중에서 제일 느린 게 아. 진양장단이에요.
0: 네.
1: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변화가 그만큼 이게 간격이 넓다 보니까 그만큼 변화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0: 네.
1: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변화가 있는 것만큼 우리의 그 말이 예를 들어서 내정은 청산이요
0: 네.
1: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를 이따가 들어보시면 되겠지만은 얼마나 그 안에 변화가 많은 소리를 내는지
0: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1: 벌써요?
0: 조금 더 들어볼까요? 자, 육자백이라는 뜻이 뭐예요? 뜻
1: 조금만 더 얘기 드릴게요.
0: 네, 육자백이 뜻
1: 육 예 박이라 그래서 육자백이에요.
0: 아, 그렇군요. 육
1: 육박.
0: 육박.
1: 예, 우리나라 음악은 기본적으로 삼박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삼박이면서
0: 네.
1: 삼박이 네 개가 뭉쳐진 12박이 기본박이에요. 어떤 때는 그걸 더블로 늘려가지고 24박이 기본박이라 그러는데
0: 네.
1: 이거는 너무 천천히 가다 보니까 12박까지 갈 힘이 없어. 갈 숨이 없어, 숨이.
0: 오.
1: 그래서 육박에서 일단 끊어요.
0: 네.
1: 근데 육박이 딴 데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나가는데
0: 셋, 둘,
1: 이거는
0: 셋?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0: 잠깐만요, 선생님.
1: 육박이에요.
0: 그거 고전무용에서
1: 고전무용에서도요.
0: 그 박자로 이렇게 춤사위를 네. 했던 기억이 나요.
1: 요거는 너무 느려가지고
0: 하나, 둘, 셋,
1: 그야말로 둘, 살풀이의 둘, 어느 일부분만 네. 처음에 하시지
0: 네.
1: 너무 이제 힘들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주로 이제 무용에서는
0: 네.
1: 국거리 장단, 자진머리 장단 이걸 많이 쓰는데
0: 네네네네.
1: 맨 처음에 시작하는 가장 천천히 움직이는
0: 네.
1: 그 장단이 바로 진양 장단으로
0: 진양 장단이군요. 그럼 자는 뭡니까? 육자.
1: 자자는 어떤 네. 사람들은 이거를 저기 글자 자자를 써서 하는데
0: 아.
1: 실은 육박이라는 의미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나 봐요.
0: 아, 육자. 그럼 예. 배는 뭐요?
1: 백이. 백이. 예, 뭐 한 살 백이, 두 살 백이 이러듯이
0: 아.
1: 예. 여섯 자로, 여섯 글자로, 여섯 박으로 나가는 음악 백이.
0: 아.
1: 그냥 한 뭐 돌백이 뭐 이러듯이
0: 네.
1: 어떤 그 저기 뭐야. 상태를 지칭을 하는 거죠.
0: 그럼 여섯 박자 소리라는 말씀이세요?
1: 그렇죠.
0: 말씀이네요. 네. 여섯 박자 음악.
1: 네.
0: 아, 육자백이. 그래서 네. 육자백이군요.
1: 네. 그런데
0: 모른다니까요.
1: 우리나라에서는 네.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고 이렇게 느린 장단도 여기밖에 없어요. 느린 장단으로 부르는 노래가 사실은 다른 민요나 이런 데도 없는데 판소리에 있잖아요. 진양장단이라고.
0: 네. 네, 네.
1: 그 예를 들어서 뭐 가난타령 뭐 저기 뭐야 저기 여봐라 주부야 이렇게 아주 장중하고 무겁고 이러는 소리 날 때 그 진양장단을 많이 쓰는데
0: 아.
1: 그런 진양장단으로 육자를 해요. 근데 가사 내용은 슬픈 거는 아니에요.
0: 그래요? 예. 근데 그 굉장히 슬로우하면
1: 그렇죠.
0: 뭔가 굉장히 막 침울하고 슬프고 막 이런
1: 그렇죠.
0: 분위기가
1: 예.
0: 느껴지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우리나라 육자백이 판소리에서 육자백이는
0: 네.
1: 조 자체가 처음부터 거의 단조로 가는 그 음조가 나와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단조는 이제 그 저기 뭐야 도레미파가 아니라 라도시 그러니까 라시도를 해가지고 세 번째 반음이 나오잖아요.
0: 네, 네, 네.
1: 여기 육자백이도 딱 그렇게 나오는데 아예 생태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마이너 끼가 있죠. 마이너 끼가 있는데 그래도 그 가사 내용은 보면은 아주 애절한 사랑이라든가
0: 아,
1: 나의 깨달음
0: 네.
1: 뭐 이런 식으로 가지
0: 네.
1: 굉장히 슬퍼하거나 이런 거는 그 육자백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 이 육자백이라는 그 판소리 소리?
1: 이거는 민요.
0: 민요. 아, 예. 민요 민요. 남도 민요.
1: 네.
0: 그 가사 내용은 어떤 가장 거예요?
1: 가장 유명하게 예. 잘 부르시는 분이
0: 예.
1: 청아 김수현 선생님이고요.
0: 김수현 선생님.
1: 그다음에 안숙선 선생님이 잘 부르세요.
0: 지금 살아계십니까?
1: 두 분 다 살아계세요. 안숙선 선생님은 요새 조금 편찮으시기는 하더라도
0: 네네.
1: 그런데 그 두 분이 같이 부른 육자백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육박이
0: 네.
1: 육박이 얼마나 장중하면서도 멋있나 하는 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 김수현 선생님 거 준비했는데요.
1: 거기에...
0: 이거 맞습니까?
1: 육자백이. 아니요, 그거 말고
0: 이거...
1: 안숙선 제가 보내드린 건데 카톡으로.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안숙 선생님 것까지.
1: 네.
0: 예, 제가 뭐 검색을 다시 해보죠.
1: 네.
0: 아
1: 그 사이...
0: 근데 요 육자백이라는 이 소리요, 이 남도 민요, 요 가사가 네. 어떤 내용입니까?
1: 예를 들어서. 백초를 다 심어도 뭐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뭐야 대나무도 심고 난초도 심고 이런 걸 다 심어도 대나무만은 내가 심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나무는 붓으로 그리면은 날아가는 새도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뭐죠? 이 저기 대금을 만들면은
0: 네.
1: 아무튼 그런 그 약간 슬픈 이별의 그런 거에 장식이 되기 때문에 대는 심지 않겠다. 이제 이러는 얘기가 나오고
0: 네.
1: 하나는 뭐 무슨 저기 뭐야 내 정은 청산이고
0: 네.
1: 나는 청산 같은 정을 갖고 있고 너는 녹수인데 청산과 녹수는 같이 어우러져야 이 저기 뭐야 그런 멋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아마 첫 번째 김수현 선생님이 아마 그 저기 백초를 부르실 거고 그 안숙선 선생님이 아마 내정은을 부르실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 예, 그 가사를 한번 딱 두 분이 한 절씩밖에 안 해요.
0: 한 절씩밖에.
1: 예, 거기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0: 아 그럴까요? 아, 준비가
1: 네.
0: 됐습니다.
1: 네.
0: 피리 소리죠.
1: 피리.

0: 이런 민요를 들어보면 뜻을 모르니까요. 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TV에서 막 이게 나오잖아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면은 아 저런 음악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무조건 흘려보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1: 이게 백초를 다시 먹어도 지금
0: 아,
1: 하고 있어요.
0: 백초를 다시 먹어도.
1: 대는 대나무.
0: 그러니까 이게 좀 목 놓아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1: 네.
0: 너무 슬퍼요. 그냥 슬퍼. 그냥. 아. 왜 이렇게 노래를 슬프게 불러야 돼요?
1: 아이, 그러네. 살 때 화살을 만들면 살은 날아가고 저 때 피리를 만들면
0: 국립국악원 추천 음악이네요. 이 음악이 남도의 네. 소리 육자배기 이분이 김수현 선생님이십니까?
1: 네. 아주 1인자예요. 홍타령과 남도미 저기 육자배기.
0: 연세가 몇 정도 되셨어요?
1: 47년생이세요.
0: 이때는 요거
1: 그때는 좀 젊으셨었죠.
0: 이 노래 부르실 때 젊으셨네요.
1: 아주 청도 높고
0: 그렇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그 남도민요 들어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0: 슬퍼.
1: 이거는 안숙선 선생님이 지금 부르시는
0: 거. 아, 예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한이 담겨 있어요. 그죠?
1: 아, 너무 한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0: 그래요? 우리 근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우리가 뭐 세상에 평생 한만 갖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즐거운 음악도 많고 그랬는데.
0: 아니 근데 그 왜 거지들이 우리 때 그때 못 먹던 보릿고개 시절에 씨구 씨구 들어간다 이렇게 막 흥겹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1: 근데 그것도 털이는 육자배기 털이에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위기는 훨씬 경쾌하면서도 뭔가 없는 사람들, 배고픔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흥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 소리 남도 민요라던가 뭐 요런 그런 음악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6박?
1: 네.
0: 예. 여섯 박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육자백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이렇게 물론 소울풀하지만 굉장히 가슴을 저미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듣고 계세요.
1: 네. 가슴이 저민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0: 네. 눈물이 맺힐 것 같아요.
1: 그게 꼭 슬픔이다, 한이다까지는 저는
0: 그렇게 안 생각 안 하세요.
1: 네. 우리는 가슴 저미게 사랑할 수도 있고
0: 그러네요.
1: 이웃을
0: 진짜.
1: 사랑해도 가슴 저미게 사랑할 수도 있고
0: 아하.
1: 예. 그 예, 여기서부터 이제 빠른 이제

0: 네, 남도의 소리 육자배기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다.
1: 네, 아마 그 저기 뭐야, 네. 그 우리가 요즘 시대에 왜 그 지난번에 수단에서 돌아가신 와서 돌아가신 그 네. 이창석 신부 같은 분은 네. 거기서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는지 근데 일찍 이제 돌아가시긴 네. 했지만은 그런 사랑도 저는 절절하다고 보고 그 가슴이 짠해지는 기분은 네. 사실은 젊거나 늙거나 간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 인간의 기본
0: 그렇죠. 희노애락을 예. 표현하는 그런 마음.
1: 제일 처음이 측은지심이라 그러잖아요. 네. 다른 사람에 갖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0: 네네네.
1: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촉촉한 상태를 유지를 하려 그러면은 저는 저런 음악이 큰 역할을 할 거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오는 저 경쾌한 멜로디도 거기에 그 육자배기 터울이 조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0: 네네네.
1: 대신 그 저기 막 빨리 부르고 이제 경쾌하게 불러서 그렇지. 우리가 아는 진도아리랑도 딱 육자배기 터울이에요.
0: 네.
1: 아, 리하, 리랑 이걸 가볍게 부르면 이렇게 되지만 이걸 천천히 아리아리랑 슬슬슬 근데 진도에서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불러요.
0: 옛날에 그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흥얼흥얼 예. 아리아리랑 슬슬슬이랑 그렇게 부르셨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1: 근데 그분들이 예. 이게 뭐든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예. 그 노래가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슬플 아하. 수도 있고 그렇겠죠.
0: 그렇죠.
1: 예. 여기 나오는 가사 내용들은 네. 두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정은 청산이요 님의 정은 녹수로다. 그래서 우리 같이 구비구비 네. 돌면서 산과 물이
0: 가사는 너무나도 좋은데
1: 그러니까
0: 시조 시조
1: 시조 같을 수도 있죠.
0: 예, 예 그런 좋은 가사를 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가사 전달이 이제 우리는 우리 저 시대에도 딱 들었을 때 가사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요즘은, 다가서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1: 요즘은 자막이 항상 떠요.
0: 아 그래서 네. 뜨는군요.
1: 자막에 해설까지 떠요.
0: 그래야지 이해를 확실히, 하죠.
1: 확실히 좋죠.
0: 아 맞습니다. 참 그 인생의 그, 허무함, 슬픔, 희노애락을 다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저희 그 집사람이 네. 이제 음악 박사예요.
0: 예. 네.
1: 근데 제가 이제

0: 백자백이 토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얘기를 하다가 네네네. 라도레미파솔. 그러니까 라서부터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라도레미파솔 요 음으로 가면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게 이제 뭐 도리안 옛날에 도리안 이오니안 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도리안 선법 이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도리안은 이제 D서부터 시작하지만 아무튼 우리 육자배기가 라서부터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거는 확실하다.
1: 네.
0: 그러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단조의 그 음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네, 네,
0: 약간
1: 네.
0: 단조의 뮤직 같은 음악 저 이렇게 느낌은 봤죠.
1: 네.
0: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판소리 전체에 다 깔려 있다 그러면 판소리는 재미난 거, 경쾌한 거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 이것도 다 계명으로는 거기야.
1: 아하.
0: 계명으로는 거기인데 어떻게 부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는 남도 민요의 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발전이 됐다라고 보고 남도 민요는 이 육자백이 토우리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 그러니까
0: 가장 근본이라고 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약간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도의 그런 황토 빛깔
0: 네.
1: 그런 남도의 정서와 육자백이의 네. 정서가
0: 네.
1: 좀 닮았다.
0: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요마다 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경기 민요하고
0: 어우 많이 달라요.
1: 네, 남도 민요랑 또 확실히 네.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0: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민요 쪽하고
1: 강원도
0: 또
1: 민요도 다르고. 네.
0: 근데 거기마다 다 특색은 있어요.
1: 네.
0: 특색은 있는데 느낌이 그야말로 다르죠. 그야말로 다르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땅덩이에
1: 네.
0: 산과 물이 얼마나 깊었으면 교통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1: 네.
0: 사투리나 이런 게 그 교통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요 산 넘어서 못 가니까 저쪽에서 네. 말이 그렇게 발전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네. 발전하고 그 음악이 똑같이 그래요. 하다못해
1: 네.
0: 동편제 서편제도
1: 다르고.
0: 섬진강 때문에 이게 소리가 다르거든요.
1: 이게 나뉘어져서 예. 분위기가 또 확실히 다르더군요.
0: 그렇죠.
1: 자, 진양주의 느릿한 장단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 음악 같은 경우는 뭐 들으면은 뭐 가슴속에 응어리가 풀린다. 좀 국악을 아시는 분들은 판소리를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0: 게다가 이제 서양 음악이랑 우리랑 약간 다른 점은요.
1: 뭐가 달라요?
0: 서양 음악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생각해 보면 도 땡 땡 하고 이게 음이 정확하게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1: 네네네.
0: 반음이 올라도 도디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도하고 그 까만 건반 도 그 건반 도 샵하고 사이에
1: 네.
0: 나오는 음은 서양 음악에서는 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소리는 그 중간 음을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1: 목소리로?
0: 목소리도 낼 수가 있고 대금으로도 낼 수가 있고 가야금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악기는 전부 다 그 중간중간을 이렇게 반음이 아니라 반음하고 이음 사이에서도 이렇게 흘러갈 수가
1: 가능하다고요?
0: 있어요.
1: 아,
0: 그거를 그렇군요. 사실은 굉장히 미세할 미자를 써서 미분음이라 그러는데
1: 에이.
0: 그래서 대금 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대금을 약간 제끼고
1: 네.
0: 아니면 땡기고 이렇게 하면서 높이를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게 서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플루스를 분다.
1: 네.
0: 플루스는 딱 누르면은 마개가 딱 닫혀버리잖아요. 그것도 입 모양으로 약간의 이 그거는 되지만은
1: 테크닉으로 이렇게 좀 가능하다라는
0: 예. 말씀이시군요. 약간의 변화는 가능해도 우리 음은 가야금들 가야금 농연을 하면은
1: 네.
0: 하면서 그 사이를 다 왔다 갔다 그리고 대금도
1: 네.
0: 그렇고
1: 네.
0: 우리 소리는 그 사이에 있는 그 경계에서 노는 소리이기 때문에 표현력도 강하지만은 저기 뭐야 뭐라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육자배기가 왜 슬퍼요라고 얘기하는 게 고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슬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도민요 육자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도 들어보고 아니 왜 웃으십니까?
0: 지금 너무 저기
1: 아니 남도민요 육자리에 대해서 지금 네, 말씀을 주시고 네. 설명을 주시고 자 육자백 여섯 박자 음악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알아도 네. 참 많이 안 거죠.
0: 그렇죠.
1: 남도민요 우리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네. 했습니다.
0: 그래서 네. 육자백이의 그 육자를 네 개를 한 조합으로 해서 예, 예, 예. 24박이라고 그래요. 네 개가 한 조합이에요.
1: 24박.
0: 우리가 아. 보통 국거리도 네네. 3박짜리가 네 개가 한 조가 돼가지고 12박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 네 개의 첫 번째 세 개, 두 번째 세 개, 세 번째 세 개, 네 번째 세 개를 추나 추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하. 똑같아요. 네. 이제 봄에는 그 저기 뭐야. 이거 뭡니까? 이게 저 씨 뿌리고 예, 예. 그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걷어들이고 예, 예, 예. 겨울에는 이제 노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기경결해라는 아, 말도 쓰고 네. 그래서 네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육자백에도 여섯 박이지만은 그거를 네 개로 써서 네. 이게 점점 클라이막스로 갔다가 살짝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어, 이런 식으로 어. 가는 게 우리 음악의 특징이에요.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0: 아시는 것 같지 않아요.
1: 아니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0: 아 그러시구나. 아,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제가 마무리하려고 자꾸 사인을 드리는 겁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이신 김원일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비영리단체 국악 세계화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요즘에 시니어 센터에서도 우리 소리 네. 가르치고 계십니까?
0: 네. 열심히 가르치고 시니어 센터 분들이 네. 너무 좋아하세요. 제 기분이 아니라 네. 그분들 얘기가 아하. 그 너무 재밌다고 우리 됐습니까? 음악이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1: 아하. 자 전화번호 소개를 해주세요. 혹시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배우고 싶으신 분들 무료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0: 네 무료 시간은 끝났고요. 네. 이제 오셔서 이제 저희가 한 달 정도는 가르쳐 드리기는 해요. 네. 213-276-7277입니다.
1: 네. 자, 슬픔을 억지로 참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0: 그죠?
1: 예. 소리로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은 소리로 이렇게 감정에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슬픔을 풀어냈던 것 같아요. 네, 소리를 맞습니다. 내면서 아리랑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슬픔이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왜 이렇게 슬프게 부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때 음악이 이거였으니까
0: 그렇죠.
1: 그렇게 흥얼흥얼하면서 가슴의 슬픔과 힘듦을 그렇게 풀어냈던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네. 그 게다가 또 이게 약간의 테크닉인데 아래 음은 굵게 떨고 네네네. 위에 음은 딱 꺾어 내리는 거를 하면서 네. 훨씬 더 음악을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많이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떨고
1: 너무 떨지 마세요.
0: 이런 식의 네. 테크닉을 써가지고 훨씬 더 그걸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1: 알겠습니다. 아, 참 오늘도 많이 웃었네요. 함께해 주셔서 아니, 고맙습니다.
0: 근데 정말로 이 시간이 고마워요.
1: 아, 그렇습니까?
0: 이 시간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얼마나 이 국악에 대해서 많이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모르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국악에 대해서 알아가시면은 네. 저는 너무 고맙겠어요.
1: 저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인터뷰하면서 육자백이 이 육이 무슨 뜻이냐 여섯 마리
0: 고기 육자냐
1: 이것만 알아도 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남도민요 육자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소리연구소 학회장이신 김원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3: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4: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3: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2분 지나고 있네요. 아우, 시간은 진짜 쉬지 않고 흘러요. 벌써 42분이네요.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가장 빠른 뉴스와 방송 다시 듣기, 더 많은 컨텐츠가 궁금하다면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방문하십시오. 라디오서울1650.com 공동 제공입니다. 자, 이 노래 들을게요.

네, SG 워너비가 불러준 I'm Missing You 들어봤습니다. 시간은 좀 너무해요. 소피아님, 그죠? 아,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2026년 5월이에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스타일 스케치 역사 속 오늘 5월 7일 오늘은요 인류의 역사와 문화예술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도 많고요 또 사건들이 유독 좀 많은 날입니다 자, 5월 7일은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이 많이 탄생했고요 위대한 작품이 처음 세상에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그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이 합창이 초연된 날이네요. 182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류의 보물이라 불리는 합창 교향곡이 처음 이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당시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이 지휘를 마친 후 이 관객들의 환호를 듣지 못하자 한 성악가가 베토벤을 관객석 쪽으로 이렇게 돌려세우면서 박수를 보게 했다는 그런 감동적인 인화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리고 1833년 오늘은요 브람스가 태어났습니다. 독일 레퀴엠, 헝가리 모곡 등으로 사랑받는 작곡가 브람스가 예, 오늘 태어난 생일이네요. 그리고 차이콥스키, 예, 표드르 차이콥스키도 1840년 오늘 생일입니다. 예, 러시아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죠. 차이콥스키도 생일이 브람스하고 같은 날에 태어나셨네요. 자, 1895년 러시아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르 포포프가 이 번개 감지기를 개조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라디오 수신기를 시연했습니다. 좀 뜻깊은 날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방송 기술의 소중한 씨앗이 뿌려진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 스티브 잡스가 복귀 후 이 애플의 부활을 알린 혁신적인 그런 컴퓨터 아이맥을 처음으로 선보인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945년에는 나치 독일에 무조건 이제 항복한 날. 예. 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 서명을 하면서 유럽에서의 전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무슨 날이냐면요, 미국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로 지정되어 있고요. 2026년인 올해는 바로 5월 7일 오늘입니다. 이날은 미국 의회가 법으로 정한 기념일로 모든 미국 국민이 각자의 신앙에 따라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장려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네요. 1975년 대륙회의 시절부터 이 국가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했던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의 의회의 공동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법제화됐습니다. 이 초기에는 날짜가 매년 달랐지만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로 날짜를 고정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신앙인이 참여할 수 있는 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전국의 시청, 공원, 교회 등에서 기념행사와 기도 모임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 매년 공식 주제와 성경 구절이 선정되는데요. 2026년 올해의 주제는 뭘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주제가 신뢰 안에서 하나됨, 그러니까 United in Trust입니다. 야,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아, 참. 오늘 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서 예,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좀 마음을 모아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National Day of Prayer. 예,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하니까요.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옹이 불러주는 노래죠. The Prayer.

여러모로 의미 있는 날이지만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이라는 게 제일 의미가 있네요 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아,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이 정겹고 구수한 시간 많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골칫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골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7: 볼리비아 아마존 인근 저지대 정글에 거주하는 토착민 집단이 있습니다. 치마네족인데요. 전체 인구가 1만 7천 명 정도? 네, 이들의 뇌수축 속도가 도시인보다 70%나 느린 것을 미국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치마네족 인구에서의 치매 유병률은 1%입니다. 미국이 11%, 한국은 9.25%, 네, 현저히 낮은 수치죠. 이외에도 지구상 모든 인구 가운데 관상동맥 경화증 유병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도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길래 이럴까? 네, 많이 걷습니다.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낚시나 농사, 사냥, 채집 등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신체 활동에 할애하다 보니 네,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피곤해서 푹 자게 되죠.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몸을 움직이면 뇌에 혈액과 산소, 영양분이 공급되고 신경 보존과 성장이 촉진된다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속도로든 하루에 4,000보 정도 걸으면 치매 발생 위험 최대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또 여럿이 함께 걸으면, 운동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치매, 혼자라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2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즉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기 비판이라고 번역된 것을 판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도록 하면은 이걸 judge라고 번역한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꼭 criticize, 비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judge, 판단하지 마라. 즉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로서 예수님이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하네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을 하지만은 돌아서면 우리도 남들 모르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얼만큼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하는 차이점이지 정치인들 보니까 걸리지 않으면은 마치 정직한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이 참 눈에 거슬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판, 판단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구별과 분별, 차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신은 비판하지 말라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성취향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질문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는 것은 구별의 문제입니까? 차별의 문제입니까? 자, 구별이 뭡니까? 영어로 distinguish라고 할 수 있어요. distinguish, 구별하다. 하는 것인데 요거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구별하는 것을 갈라내는 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distinguish.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아이하고 어른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하고 어른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대화를 어떻게 더 설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것이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시대까지 될 만큼 구별하고 차별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이라는 것은 구별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차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차별이 무엇입니까? 아이하고 어른하고 구별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아이이기 때문에 어리다는 것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대우라는 것은 차별이에요. 남자하고 여자라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별된 것, 이 남자하고 여자의 구별까지는 이것은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여자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면 이것이 차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다 의인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린 의인이잖아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니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니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특별히 차별인 경우에 불공평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분별이에요. 이걸 가지고 판단이다 비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말투가 달라지고 배우가 달라지고 월급 주는 것을 다르게 한다면 그건 차별인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옷을 잘 입었다든지 이것을 보고 그 사람한테는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옷 입은 것이 허루슴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저 사람 괜히 우리 교회 와서 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은 그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인간의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다 할 때에 우리가 어찌 사람을 이러한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대하고 차별해서 사귀고 이 모든 것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요 로마서 2장을 쓸 당시에 바울이 염두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유대인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차별을 했어요. 남자 여자가 있으면 여자에게 차별을 했고 어린아이들을 차별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해서 평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우리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점수를 매기고 차별적인 대우하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판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또 뭐냐면은 우리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 있어요. 즉, 영어로는 discern, 분별하다. 요것이 판단해내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과 혼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건 사실 때 이게 어디서 만든 물건인 거 보시죠? 이게 한국에서 왔나? 아니면은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나라에서 만들어서 왔나? 그거 분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야채를 먹을 때에 골고루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분별해가면서 균형 있게 먹는 것, 이거 죄 아닌 거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이것도 판단이고 헤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지만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분별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큼 거짓과 불의가 득세하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의 의미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의미의 판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선입감과 우리의 악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또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죄하는 의미에서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정죄하는 의미의 비난은 분별이 아닙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든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깨우치고 잘못된 것은 배척하고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고자 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기독교가 어떻게 많이 바뀝니까? 포용주의로 바뀌잖아요. 포용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자. 다른 모든 종교인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도 인정하고 화목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자. 따라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는 것 가지고 헤아리지 마라. 이런 주장이 대세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정죄하는 의미의 비난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치 나는 완벽한 자로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의 어떠한 좋아하는 것, 이러한 선입감과 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러한 판단, 헤아림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른 종교들을 이러한 차별적으로 그리고 정죄하는 비난하는 것은 이건 신앙을 떠나서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논할 때도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설명을 하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 이거는 보여진 거잖아요. 즉 내 눈이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흠, 잘못은 눈의 티와 같이 작아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가요? 여기서 말하는 들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의 허물, 과거,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아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서부터 더러운 생각, 지금 누구를 미워하면서 안 미워하는 척하고 있는 모습,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보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은 그 티 좀 빼라, 보기 참 사납다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만 당시의 유대교의 그 종교적 예식에 의하면은 형식적으로라도 손을 물로 씻어서 씻은 다음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만 그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더럽다고 정죄합니다. 그를 주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뱃속에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다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팔을 불며 그 사람을 헤아리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네. 완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도매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17장 9절에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주님은 알아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에 있어서, 첫째,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해서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헤아리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고 정죄하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은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를 원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의 교훈의 말씀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빼셨어요? 교회 나오셨으니까 그 들보 다 빼셨습니까? 그거 빼라는 거예요. 그거 빼야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차별하며 헤아린 것 하지 않되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살펴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는 않았나? 저 사람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뽑으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날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도록, 아니 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님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즉 뭐냐면 비난하지 말라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영어의 표현이 있잖아요.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 저 사람이 망하든 이혼을 하든 저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든 That's his life. 뭐 이런 식의 자세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서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저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경을 두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가문이나 모든 것 볼 때에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만 보였고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있는 그 티를 감당하지 못해 볼 수가 없어서 잡아다가 괴롭히고 죽이고 그거 하던 것을 의로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사람은 나는 교회 직분을 맡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자기의 들보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건 벌써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웠던 시점이었어요. 즉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지가 벌써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 과거에 있었던 그 들보를 그는 늘 기억했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그 들보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내는 것을 위해서 그는 한평생을 헌신한 것, 이게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다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안 받는 의로운 삶 사는 것 아니에요. 나 믿음 지키면 되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아이들만 아프지 않으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그 뒤에서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밝히 볼 수 있고 그 티를 빼려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서부터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 간증이 나오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이제 기록에 보면은 거기 가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그리고 감옥에서 거의 다 있다가 잠시 나왔다가 또 감옥 들어가서 결국은 그는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도 알았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에요.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이에요?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자기는 그의 목숨을 드려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일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도 눈에 들보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들보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봤었어요. 우리 베드로 하게 되면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은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 이래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말이 떠올랐어요? 바로 곧 몇 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그리고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해줬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부활한다는 말씀을 미리 해줬어요. 근데 그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즉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 눈 속은 깨끗한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도 see,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썼어요. 왜냐하면 내 눈 속에 들보는 안 보여요. 이건 깨달아야 돼요. 이때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지를 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음 있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시험이 오게 되면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나요? 유혹에 빠지지 않나요?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

그분이 직장에 가기 때문에 그 직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모든 것이, 불법적인 것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빛은 뭐예요? 등불입니다. 램프예요. 기름이 타서 없어짐으로써 빛을 내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길이 어딘지 모르고 길을 보여 웅덩이가 있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을 뺄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에서 실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를 다시 부르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다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빼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면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엄격히 말하면 베드로는 장로 중에 장로요, 아니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른 되는 대표적인 사도였어요. 근데 그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마다 그 지역의 교회에 가장 어른되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본인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겸손하죠. 과거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죽음 위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 가고, 그게 바로 들보였어요. 그거 다 빠져나가고 그는 이렇게 겸손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먹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은 이렇게 우리 눈에 들보가 다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을 눈을 영의 눈을 떠지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요. 짧게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 6절에 지금까지 한 내용과 이게 연관이 없는 말이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돼지와 개들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죠.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고 할 때에 구걸하는 자세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애원하는 자세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린 당당하고 존귀하며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한 게 아니라 여러 그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사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지금 제사장들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 대화를 보세요. 거기 보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불리하잖아요.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한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즉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훌륭하다고 수고한다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0: 하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을 교훈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참람하도다. 감히 네가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니까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금식한다 하고 금식을 안 하고 먹고 마시니까 먹는 것을 탐하고 마시는 것을 즐겨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개나 돼지가 그 거룩한 것을 분별 못하고 진주를 분별 못해서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넬슨 만델라. 미들네임은요 제가 아무리 발음을 해도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넬슨 롤리흐랄라 이렇게 해요. 20세기 말과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내셔널 컨그레스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지도자를 역임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민족회의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는 그런 인권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지도자로 수고했습니다. 그러다 1962년 8월 5일 날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8년이 지난 1990년 2월 10일에 11일 날 출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인 1994년도에 실시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평등선거에서 8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에 투옥된 사람들 또 탄압받은 사람들이 총살로 화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조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사하면서 드러난 이 인권 탄압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델라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증거도 찾아내고 세계의 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도리어 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전 세계 사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면해 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까지 해줍니다. 인권 탄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죄를 이웃입니다 하면 용서해주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도 국립묘지에 비석을 세워주고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역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또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기보다는 도리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지나친 이 강함이 권력자들에게 권세와 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불끈 쥐어진 이 주먹 두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정말 끝이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길을 가고는 나그네의 윗옷을,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해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해가 어떻게 하죠?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옷을 단단히 점매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비추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살인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공주의 아들로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힘과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모세를 아라비아 광야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힘만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라는 이 땅에서 보내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학교 생활 40년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자기 뜻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터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 동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마음 앞에 있던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목자가 되었지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젊은 날의 꿈과 젊은 날의 열정과 정열들, 결단과 의지력들, 이 모든 것을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빈털털이 빈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주먹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기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라는 찬송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내가 의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네. 저 십자가를 품으며 18세기 영국에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와 같이 가장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가사의 영어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Jesus cross I cling 이라고 돼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톰 레이디 목사님이 찬송가의 이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빈손됨,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모세도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 강한 힘을 내세우는 사람, 두 주먹을 붙고 지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을 만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이 되어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욕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질 때에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 아멘 소리가 성가대에서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 빈손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두 주먹, 이 인생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빈손 들고 살라, 이 성경의 원리에 정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손을 비우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에 항아리, 그 입구는 좁고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다가와서 손을 탁 넣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잡는 순간 사냥꾼이 부스럭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냥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고 사냥꾼이 딱 드러낸 순간 원숭이가 손을 못 뺍니다. 손을 못 뺍니다. 왜 못 뺄까요? 쥐고 있는 먹이를 이걸 놓지 않으니까 그 좁은 입구로 다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원숭이, 손만 펴도 쉽게 도망갈 수 있지만 이 먹이에 대한 집착과 이 먹이에 대한 예, 욕심 때문에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결단들 40년이 흐르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채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든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밝힙니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40년 전이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의지도 결단도 꿈도 다 내려온 상태의 모세, 자기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도저히 담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빈손이 되어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정말로 내 제안을 거부하느냐?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버리라라는 뜻입니다. 땅에 버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목자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맹수를 위협하여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먼 길을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다 찾아 다닐 때에 이 지팡이는 먼 길에 발걸음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그 세월 속에서 또다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십니까? 정말 철저하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다 내려놓으라, 빈손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버렸더니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뱀이 되어버린 그 지팡이도, 그 지팡이를 모세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낸 모세, 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맹수를 쫓거나 그리고 길 안내가 되었던, 자신을 인도했던 그런 편안한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인 빈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냄의 이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앞에 내밀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면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들었을 때에 온 땅에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는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온 땅에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들끓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의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더니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전역을 휩쓸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을 때에도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사용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빈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럼 세상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배가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길잡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내 생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먹, 불끈존 이 두 주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어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91편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 박사인 박진호 원장님께서 현재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건강의 비율을 연구해서 한의학 박사가 본 김영석 교수의 100세 건강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박 원장님은 2014년 김원석 교수님 왼쪽 무릎 통증을 치료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 책의 첫 부분의 내용이 독수리가 먹이를 움켜쥐듯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꿈과 희망이 삶을 성실하게 만들고 인생의 즐거움을 가져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석 교수님은 최선의 건강은 최고의 수양과 인격의 산물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 긍정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김영석 교수님은 신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종이 되려고 하다가 좀 더 폭넓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을 전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셨지만 교회 수양회도 많이 인도하고 설교 말씀도 많이 전하고 6.25 때 부산에 피난 내려가서는 광안리에 광안교회를 세워서 30여 명 데리고 함께 말씀 전하며 교회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30년 동안 통합측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셨는데 광안리 지역 가면 가장 큰 교회로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의 모든 철학 강연과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보장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의 유일한 피난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말씀합니다. 환난과 풍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님의 품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3절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하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짧게 지나는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을 말씀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입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고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고 나를 더 사랑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10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자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세상 것은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은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탄식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랜스 첸 목사님이 크레이지 러브 미친 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책을 내셨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독한 사랑에 빠지는가 아니면 미직지근한 마지못한 반쪽짜리 헌신을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18가지 조항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10가지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내내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기부하는 일은 여유가 있을 때만 하지 내가 힘들어 오를 때는 전혀 관심도 없는 모습이 아닌가. 셋째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이목에 더 신경을 쓰지 않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 앞에는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적당히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넷째로 감동은 받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말씀 들을 때 때때로 감동은 받는데 그대로 살지 않냐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잊어버리고 지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혼자서만 교회 왔다 갔다 가고 있지 않은가. 여섯 번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산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에 나와서 적당히 죄와 타협해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천국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정신 잃고 그곳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 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마지막 열 번째가 이것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산다. 직장을 다니는데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직장에서 매일 저녁 모여서 회식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나아졌죠. 옛날에는 헐핏하면 오늘 저녁 회식이다 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술이 만취되게 먹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울려 살려니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몇 년을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해결책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셨던지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그리스도를 쫓으면 참된 만족이 찾아온다. 불안해하며 거짓 만족이 있을 것을 기웃거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을 멈춘 탓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늘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91편 1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문제를 만나서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도움을 간구합니다. 안타깝고 억울한 것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식음을 좀 펴고 기도하니 주님 불쌍히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고 7장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무에도 말 못할 깊은 고민과 괴로움과 상처가 있을 때, 너무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눈물 짓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외로움의 자리에 혼자 내동댕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근심만 더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늘 주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소홀히 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삐 살다 보니까 기도가 소홀해졌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매일매일 내게 닥치는 문제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에 들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맡겨진 사명에 여러분 그 사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전에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왔어요.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제가 그 책을 받아들여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2009년 11월 6일 7살이던 외동아들 석규가 몸이 열이 나고 구토를 하여서 동네 병원으로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진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하루 만에 그만 심정지가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신종플루 가다가 와서 그 아이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광희 집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원 복도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 아들이 그냥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보고 하루 만에 두바닥 생활 떠나니까 그 고통, 아픔, 충격은 말하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종 뿌린 걸 알아서 타미프로만 딱 먹었어도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가지 않았을 터인데, 스튜디오에 가서 앞으로 우리 아들 이제 활동할 때 사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찍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 환하게 우는 그 사진, 그 마지막 생활단의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참 잘생겼죠. 아이가 환히 웃는 모습, 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망연자실했습니다. 날마다 부부가 웁니다. 누나가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어머, 부모님 너무 슬프니까 이 아이는 숙모가 와서 너 절대 엄마 앞에 울면 안 돼, 엄마 아빠 너무 마음이 아프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입을 뒤집어서 울고 나와서는 태어나게 있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 사망보험금이 왔습니다. 그걸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 또 울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할까? 그때 월드비전 NGO에 활동하고 계신 정혜리 권사님이 그 거기다 기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망 난 보험금 전액을 월드비전에 기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월드비전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그 다음에 1월달에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규모 7.0, 31만 6천 명이 죽고 150만 명이 다친 그런 큰 재난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로 갑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잃었지만 거기 가보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고아들이 너무나 많고 길거리에서 배고파다 울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를 꼭 구가를 안으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면서 그 버린 아들을 돌보며 석유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IT에 가서 봉사한 계기가 돼서 매년 모금을 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는데, 그 다음에 가서도 저들이 무너진 학교를 크게 지어주고, 저것이 새로 지어준 학교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서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은 IT로 건너가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아빠가 된 것입니다. 저들이 있는 티셔츠에는 자기 아들이 그린 그림 그 사진이 또 찍혀있고, 그런데 참 하나님에 감사한 것은요, IT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3년 후에 기적적으로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 준서입니다. 준서인데, 할렐루야, 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가 하혈을 얼마나 했는지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어머니까지 죽지 않는가 했는데 다행히 피가 멈춰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렇게 절망에 처한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언제 주님 부르실 텐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호흡 다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에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 한 번뿐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인생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늘 항상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성도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이 감사보다도 불평하기가 쉽고 불평에 익숙해져 있어요. 열 가지를 다 받았어도 한 가지를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절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보다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아쉬운 마음 가운데 저절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참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가 잘 안 되니까 이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찾아야 보여진다고요. 이 찾아야 아 그렇지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과 신앙에 깊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서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영혼을 들어올리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이 되니까 쉬워진단 말이에요. 네?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를 타면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다윗을 마음을 보시고 내 왕조를 내 집을 견고케 해주겠다고

0: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어찌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들 힘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광야로 들어서면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맨날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전부 감사할 일인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셨거든요. 그 축복이 결국은 불평하는 관계 가운데 다 쏟아져 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감사와 불평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미래가 결정되는 건 내가 감사할 것인지 내가 불평할 것인지. 다윗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시편 16편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곤고한 삶, 괴로운 삶,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심령에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외부 환경 조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연구에서 매일 감사할 일 세 가지를 기록하는 이 습관이 사람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조사를 한 거예요. 단 몇 주 만에 참여자들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계속 감사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하루에 세 가지씩 이렇게 계속 감사를 찾다 보니까, 예?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만족도의 행복이 높아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과 뇌의 구조를 바꾸는 힘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 내 마음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감사 대신에 이 사탄은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다 물밀듯이 그것이 밀려들어오는, 감당할 수 없이 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그런데 감사하면 내 마음의 원망, 불평, 근심 이게 싹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웃음 있는 나라 이게 된다니까, 이게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매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절망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육체는 매를 맞고 감옥에 있어서 고통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그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직 감사.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나를 건강하게 만든, 영혼육을 건강하게 만든, 감사는 몸과 영혼 전체를 살리는 이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예?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예?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일은, 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은 면역 기능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걱정, 불안, 스트레스, 번민에 빠져 있으면 자연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예?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 염려,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이 신앙적 면역 주사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니까. 예? 감사는 스트레스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심리가 사라지고 몸 안에 쌓인 이 긴장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심리치료제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면 계속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죠.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는 이 수면을 깊게 키운다는 거예요. 깊게 하는. 감사한 사람 밤에도 평안한. 감사하면서 잠을 자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절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사랑하시구나. 네.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좋지. 네. 여러분, 참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침대,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 정말 우울증이 사라져요.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은 양질의 수면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혈압과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자꾸 불안해 보세요. 계속 열받아 봐요.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정말 혈압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정상이 되는 이 박동수가, 예? 혈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의 스트레스가 생겨지고 긴장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만사가 자꾸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심령의 상태도 육체도 정신적 영적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육이 다 강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정말 여러분의 영혼육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평강을 이루려면 서로를 향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는 태도로 서로 대하고 서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감사는 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에 대해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가 사라질 때 관계가 깨진다니까. 그럴 때 서로가 냉랭해지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는 정말 삭막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의 관계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또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네? 이게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 정말 저는 생각하면 야,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을까?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성도들, 또 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 비 오는데도 파킹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성가대 뭐 모든 예배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황금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관계론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바로 전문 지식은 15%라면은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한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인간관계가 85%의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관계. 감사는 기술보다도 강력한 관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잘된 사람들 보세요. 하찮은 일에도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래야 사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감사하면 다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하고 직장에서 서로 감사해 보세요. 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존 코트만이라는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요소를 4대 파괴자라고 불렀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비판이라는, 이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깨져요. 또 경멸, 또 변명, 회피, 결국은 이런 것들은 관계를 다 깨뜨리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수단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답은 감사다. 감사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비판 대신에 한번 감사해보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혁명할 대신에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 감사를 찾다 보면 냉랭한 관계가 따뜻한 관계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해독제와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서로 먼저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참 사역을 이루어올 때 만일 서로 이렇게 감사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정말 감사를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보다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바로 먼저 그 감사를 심는 자에게 그 행복의 메아리가 감사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간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합니까?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헌금합니까? 뭐하러 열심히 봉사합니까? 바로 나의 모든 상급을 하나님께서 다 나의 행위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그 상급을 받을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야 상급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지 못하면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자꾸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이 감사가 넘치는 신앙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이 훈련 하셔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자.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라. 예.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작은 일에도. 예. 이렇게 물 한 잔 딱 마시.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물을 쫙 마셨는데 이 창자로 꼭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물도 이렇게 소화되게 해주셔서 감사.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그냥 당연한 거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입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 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작전이 잠시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습니다. 내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유가도 흔들리고 증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종전 합의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어제는 또 많이 하락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이죠. 네, 협상이 진행되는 듯 하더니 하루 만에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태롭기만 하던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다시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한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이란 군시설을 타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반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USS 트럭스턴호와 라파엘 페랄타호, 메이슨호 등 미 구축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에 이란군은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또 소형 선박도 출동시켰습니다. 이에 중부사령부는 접근하는 위협을 제거하고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와 지휘 통제소, 또 정찰 감시 정보 기지 등 미군을 공격한 데 책임이 있는 이란군 시설을 타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부사령부는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군 자산이 타격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보당국 분석에 따르면 이란이 현재 해상 봉쇄 상황에서도 최소 3, 4개월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은 곧 무너질 것이다, 버티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꽤 긴 기간입니다. 네,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통항 규정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통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CNN은 또 전하고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다가 화재 사건이 발생했던 나무호 지금 예인되고 있고 곧 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이란 내에서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통해서 이란이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성명서를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주권적 권리다. 결국 본인들이 주권적 권리를 앞세워서 공격을 했다. 네, 이런 취지로 칼럼 형태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란 의회 고위 관계자가 한국 선박의 폭발이나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란군의 공격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 그리고 이슬람혁명수비대 지휘관 출신인 에브라함 아지지 위원장, 꽤 고위 관계자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통화에서 이 아지지 위원장은 이란군이 공격하지 않았다. 이란 언론사의 보도는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이 정말 한국 선박을 표적 삼아서 공격했다면 당당히 정부나 군이 우리가 했다라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실이 아니다. 믿어달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란과 이란 국민들은 한국에 대단히 우호적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요, 이 아지지 위원장에게 이란 내 한국 국민 40여 명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26척, 그리고 한국선은 160여 명이 갇혀 있다며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 제발 조속하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한국 측 사정을 잘 안다,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아지지 위원장은 답변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관련 선박 소식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협 통행이 봉쇄된 이후 네 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서 지금 한국으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얼마 되지 않았죠? 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안전 위협 요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자, 한국 선박의 홍해 통과 지난달 중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두 차례 더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달 홍해를 통과한 첫 번째 유조선은 지난 7일 전남 여수 GS 칼텍스 원유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또 해수부, 선사, 선박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몰타 선적의 오데사호가 충남 서산 대산 앞바다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원유 사정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조선 오데사호는 바로 몇 시간 전에 도선사와 예인선 4척의 유도를 받으며 해상계류시설에 안전하게 접안했습니다. 부두로부터 5.4km 떨어진 해상계류시설에 접안해 송유관을 통해서 HD 오일뱅크 저장탱크로 원유를 보낸 후에 싱가포르로 떠나는 그런 일정입니다. 자, 이 오데사호는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인 스웨즈 맥스급 유조선입니다. 길이가 274.2m, 폭 50m, 높이가 51m에 달하고 있는 오데사호는 인도와 필리핀 국적 승무원 총 28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달 16일 아랍에미리트 쿠크아일랜드 항에서 출항해서 다음날인 17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한편 이 선박의 선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휴전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조용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한국에 입항한 유조선은 지난 3월 200만 배럴을 하역한 이글 벨로어호에 이어서 이번에 오데사호가 두 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과하든 아니면 홍해로 좀 둘러가든 어쨌든 유조선이 최근에 한국으로 향하고 있고 또 이미 도착한 유조선 소식 듣게 돼서 참 반갑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편 이렇게 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 저점을 높였고 지금 전쟁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과연 연료 부족에 허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 북한 내부 연료 가격도 아주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정부가 제한을 할 수 있겠죠. 한때 한국보다도 저렴했던 북한 휘발유 가격이라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가격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재기 움직임까지 번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사재기, 참 듣기 어려운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미국 북한 전문 매체죠. NK뉴스에 따르면 북한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초 킬로그램당 1.24달러에서 최근 2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리터로 환산해 보니까 약 1.56달러 수준인데 현재 한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41달러, 네, 웃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만 해도 평양의 휘발유 가격 리터당 약 0.97달러 수준으로 많이 낮았지만 계속 악화되면서 길어지니까 결국 가격이 빠르게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사두지 않으면 더 오른다 이런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운수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오르기 전에 좀 사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NK는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 연료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번 전쟁, 또 최근 북한 화폐 가치 하락까지 겹치면서 북한 내에서 느끼는 체감 가격 상승폭은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얘기 나온 김에요.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순위도 높고 국제무대에서 자주 보게 되는 북한 여자 축구. 네. 한국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국 관련 소식 아마 35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세일 100% 아라비카 원두 커피 세 박스 6불99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6불99 꽃게로 만든 명품 간장게장 16불99 6년근 에브리온 홍삼 스틱 1개월분도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아이들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5: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쿠레탄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다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LA 동부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미주 한국일보 통해서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소식입니다만, 텍사스 달러스 한인사회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사건, 결국 비즈니스 갈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갈등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 LA 한인타운 내 쇼핑몰과 푸드코트 상권 역시 비슷한 구조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일부 쇼핑몰에서는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또 높은 렌트비 부담이 겹치면서 업주들 사이의 경쟁이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일부 푸드코트 업소들은 다른 쇼핑몰의 손님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거의 원가 이하에 가까운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살 깎아먹기식 영업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님을 모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업주들의 수익성을 무너뜨리고 상권 전체를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가격 경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매출 부진 속에 렌트비,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 부담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테넌트와 건물주 사이의 갈등도 어느 때보다도 깊은 상황입니다. 일부 업주들은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퇴거 압박이나 렌트비 조정 문제까지 겹치면 심리적 압박이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라스 참극은 LA 한인타운에도 분명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인 경제 공동체가 더 큰 위기로 번지기 전에 이 과도한 가격 경쟁은 줄이고 임대 갈등을 조정하고 또 업주들이 숨 쉴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이란 전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기 침체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풀이 어제 실적 보고를 했는데 1분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하며 2월 말과 3월 말, 특히 이란 전쟁 이후죠.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 수준의 업황 부진이 나타났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월풀 측은 실적 부진 배경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출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특히 고가 제품 구매를 줄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체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비슷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소비 심리가 그렇게 위축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월트 디즈니 실적 발표가 아주 좋았거든요. 디즈니 매출 상승이 크게 기여한 덕이죠. 그런가 하면 우버 역시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음식 배달이 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기업마다 자신들의 실적에 따라 이 경기 상황을 분석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요즘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품은 문화 상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는 7월 7일까지 LA 한국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는 한국의 국립박물관 문화 상품인 뮤즈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뮤즈, 뮤지엄, 그리고 굿즈를 합친 브랜드 용어입니다. 네, 국립종합박물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 상품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반가사유상, 달항아리, 1월 오봉도, 신라금관 등 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현대인의 일상과 취향을 담은 상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그런 과정을 소개합니다. 전시관마다 이름이 안방, 사랑방 이렇게 또 붙었습니다. 한옥 공간을 활용해서 백자와 달 항아리를 주제로 한 상품으로 꾸며진 안방도 꽤 근사하고요. 사랑방에서는 골룡포를 모티브로 한 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전시된 뮤즈들,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 뮤즈들은 구매도 가능합니다. 또 방탄소년과의 협업한 이색적인 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는 7월 7일까지 LA 한국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한국국립박물관 특별전. 네, 이렇게 아신 김에 이번 주말 주인들과 약속 한번 잡아보시죠. 좋은 나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유가 상승은 결국 테슬라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달에 갑자기 또 판매가 늘었다는 테슬라. 그런데 리콜 소식이 있네요. 후방 카메라 영상이 늦게 나오는 문제로 차량 21만 8천 대를 리콜하고 있습니다. 자, 리콜 대상은요, 2020년부터 2023년형 모델 Y와 3입니다. 그리고 2021, 22, 23년형 모델 X, 모델 S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형이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연도수에 따라서 모델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들 차량은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자율주행 전용 하드웨어를 탑재한 것입니다. 예, 해당 하드웨어를 2024년부터는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요.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후방 카메라 영상 지원으로 차량 후진 시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리콜 공지문에서 후방 카메라 이미지 지연은 운전자의 후방 시야에 영향을 주고 그만큼 충돌 위험을 높인다면서 운전자는 후진 시에는 숄더 체크, 즉 어깨 뒤로 고개를 아예 돌려서 보는 것을 꼭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 이란이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내에서 최소 228개의 미군 군사 자산을 타격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 위성 이미지를 검증한 결과 중동 지역 미군 자산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매체들이 보도한 미군 피해 현황보다 훨씬 크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 중동 지역 15개 미군 기지에서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은 미군 시설은 병사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비롯해서 병납고 창고 등의 구조물 217개, 공군기지 안테나 등 위성통신시설, 또 패트리엇 미사일 장비, 발전소와 연료 저장고 등 11개 등 모두 2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미군기지 피해 상황을 볼 때 미군이 이란의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라며 미군이 드론전에 대한 양상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고 일부 기지들은 방어 취약 상태로 방치했음을 드러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경남 의령군은 한인타운의 홈쇼핑 월드에서 농특산물 상설 매장을 운영해서 8만 4천 달러 규모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홈쇼핑 월드에 설치된 의령군 상설 매장에는 지역 내 8개 업체가 참여해서 의령 특산품인 망개떡을 비롯해 구아바 쌀국수, 꽃감 말랭이, 건표고 등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령군은 2년 전 LA 한인축제에 참가해서 홈쇼핑 월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상설 매장 운영을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한편 LA에서 큰 호응을 얻은 의령군은 올해 상설 매장을 더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5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라디오와 신문 등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8: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5: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4: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5: 우메캔.
6: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4: 감사한다면
5: 사랑한다면
4: 역시 우메캔.
5: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6: 888-941-3311 우메캔.
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

0: 166 OTC 환영.
1: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2: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1: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2: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1: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2: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1: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2: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2: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망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4: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4: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망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3: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망과.
5: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관련 소식 일단 짧게 두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지역 유명 빵집이죠. 성심당. 성심당에서 선거빵이 나왔습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홍보를 위해서 성심당과 협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선거빵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출시된 선거빵을 보면 기표 모양을 새겨넣은 투표해용 앙빵 그리고 6월 3일로 상징하는 이날이 투표빵 이렇게 두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빵에는 투표 참여와 정책 선거를 독려하는 문구와 함께 선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거 정보를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과 협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활 밀착형 홍보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이순신 장군 동상, 이 동상을 부수려한 남성이 있었고요.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고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어린이날에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오전 11시 15분쯤이니까 그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었는지 해머를 들고 오르다가 순찰하던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 A씨.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 등이 자신을 괴롭혀 해머를 직접 구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신질환 증세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죠. 응급 입원 조치를 했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에 사실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또 술 취한 남성이 아이가 뛰어노는데 갑자기 아이 이마를 세게 때려서 뒤로 넘어뜨립니다. 아이는 뇌진탕 증세까지 겪었다고 하고요. 아빠와 함께 자전거 타면서 놀던 아이가 별안간 급작스럽게 이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좀 묻지마 내지는 정신질환, 정말 정신질환이 하나의 핑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정신질환 관련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벌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면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일상이 편치 않는 한국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한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개헌 안건에 대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이런 의결 조건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에서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개헌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 이후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39년이나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는데요. 결국 투표 불성립이 선언이 됐고요. 이 투표 불성립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에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의 골자는 계엄 선포 시에는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렸던 평양 여자축구 선수단 내한 소식. 평양을 연고라는 북한의 내고향 여자축구단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선수단으로서는 8년 만이라고 합니다. 북한 여자축구단의 방남을 대하는 통일부의 분위기, 사뭇 조심스럽고 신중한 모습입니다. 요즘 남북관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제기한 뒤 첫 방남이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고려할 사항이 많아졌는데요. 북한 선수단의 도착과 훈련, 경기 진행과 응원 과정에서 엉뚱한 사건이 자칫 발생해서 남북관계에 파장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 민간단체 응원 방식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남북 경기에 자주 등장했던 한반도기가 최근에 통일 개념을 지우고 있는 북한의 방침에도 과연 내걸릴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북한 국기가 이 경기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죠. 통일부는 이번 경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응원을 준비하는 한국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응원 방식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클럽 대항전이기 때문에 응원 깃발로는 클럽기 사용을 권장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한반도기의 경우에는 아시아축구연맹이 최근 호주에서 열린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출전 경기에서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상징의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한반도기의 경기장 반입을 제한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를 대하는 기본 관점으로 국제경기와 더불어 클럽 대항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견제하고 있다는 통일부 입장입니다. 남북관계의 기본 틀이 변화하는 시점에 열리는 이번 경기가 어떤 계기가 될지 좋은 선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더욱 좋겠죠. 북한은 계속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체육이나 문화같이 남북 민간 분야의 교류가 어떻게 가능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카페인을 끊고 암막 커튼을 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각종 노력을 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 최근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의 의사 데보라 리와의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이 사람은요, 역발상을 해야 한답니다. 깨어 있으라고, 계속 잠들지 마라,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버릴 것이라는 얘기죠. 네, 실제 수면 의학에서 활용되는 역설적 의도 치료의 일종입니다.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고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에서 쓰여온 기법이라고 하네요. 불변을 겪는 사람들이 침대에 눕는 순간 하는 걱정.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인데요. 이 걱정이 다시 각성을 높입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그러니까 잠들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억지로 밤새 버티라는 뜻은 하지만 아닙니다. 침대에서 휴대전화 보거나 불을 켜고 활동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편안히 쉰 상태에서 잠을 꼭 자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478 호흡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네,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의 중심 체온이 낮아지면서 잠들 준비를 하는데, 이때 체온 하강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목욕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밤은 이런저런 방법 다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편안한 주말밤이 됐으면 좋겠네요.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2: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1: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2: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 예매하세요.
3: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4: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5: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3: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3: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9: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9: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8: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9: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견제 속에서도 이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총 7,643개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매입 비용은 약 6억 2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이후 공격적인 매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듬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약 15,000달러까지 급락하며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오히려 매일 비트코인 한 개씩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선언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6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했으며 최근에도 하루 한 개씩은 매입을 지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IMF와의 관계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4년 말 IMF로부터 약 14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정책 축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합의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조사에서는 엘살바도르 국민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일상에서 암호화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창립한 비트코인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시세 하락으로 대규모 적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업 확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사상 최대 분기 비트코인 채굴량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직전 분기보다 20%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략 보유고를 30%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올 1분기에는 817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채굴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또 803개를 추가 매입하며 1분기 말 기준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7,021개입니다. 다만 실적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 1분기 순손실이 8,200만 달러로 직전 분기 순손실보다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 단가가 직전 분기 10만 달러에서 7만 6천 달러까지 떨어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해외 마약 유통 조직의 지시를 받고 태국과 캐나다 등에서 유럽으로 대마를 운반한 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간소한 입국 심사를 받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14명이 검거됐는데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으며 별도로 국내 운반책 4명은 벨기에와 튀르키예 등에서 적발돼 현지에서 수감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 등 외국인 조직 총책 3명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대마 농장을 운영하거나 태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대마를 확보한 뒤 한국인 운반책들을 모집해 유럽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 심사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을 조직이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적발될 경우에는 여행 중 알 수 없는 외국인의 부탁을 받고 내용물은 모른 채 운반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라는 지침까지 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12: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속에 이란은 공해상에 있는 유조선에 실려있는 원유를 해상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팔아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해상 봉쇄 이후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과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선박과 선박 간 환적 방식은 ship to ship이라고 해서 SDS로 불리우는데 이는 항구에서 짐을 내려놓지 않고 즉 항구에서 하역하지 않고 바다 위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직접 옮겨 싣는 것으로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밀수 방식입니다. 이번에 환적이 주로 이루어진 곳은 인도네시아 인근 해상이었습니다. 이란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 이곳에서 다른 유조선과 접선해 원유를 넘기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판매된 원유는 2,200만 배럴에 달하고 있으며 현 시세로 따지면 약 20억 달러 상당입니다. 이만큼의 전쟁 자금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간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상에서 원유를 넘겨받은 유조선은 대부분 중국 측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적된 위치도 중국과 이란 간의 중간인데다가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을 구매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초등학생처럼 신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유 골프장에 세워진 6m 높이 동상을 SNS에 사진을 찍어서 한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금빛으로 된 6m 높이의 본인 동상 사진을 올리고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이 세워준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동상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높이 치켜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대선 유세 중 총격에 의한 암살 위기를 겪은 뒤에 취했던 그 자세, 그 모습입니다. 이 동상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상 자체의 높이는 4.5m, 받침대까지 하면 6m 높이입니다. 동상의 무게는 3톤이 넘고 금박이 입혀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한 암호화폐 그룹의 의뢰로 오하이오 출신 조각가가 제작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에야 제작이 완성돼서 설치를 끝냈습니다. 이 동상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 설치됐습니다.
11: 네, 오늘 일요일 마더스데이 좋은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사고 싶었는데 조금 기다렸던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LA 한인 업체들이 역대급 할인전 또 풍성한 상품 이벤트를 앞세우고 있거든요. 먼저 김수정기는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대규모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행사 기간이고요. 화장품 코너에서는 $50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한스전자, 네, 전자제품 구입하시려는 분들 한번 이용해 보세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안마의자 등 인기 가전을 중심으로 특별 판매전 진행 중입니다. 로데오 화장품도 네, 참 오래 우리 곁에 있는 곳이죠. 시세이도 기프트 컬렉션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4%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시세이도 선케어 제품을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고급 런치박스를 무료로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인타운 웰셔가 명소로 자리 잡고 있죠. 카페 센트의 꽃집도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특별 할인 그리고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 K-힐링 아시죠? 네,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내일 저희 라디오 서울과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추가적인 파격 할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곳 K-힐링은 평소에도 한두 개 사러 갔다가 나올 때는 막 10개씩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덤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도 많고 워낙 좋은 건강 제품들 많으니까요. 내일 여러분들 함께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또 저희 라디오 서울의 공개 방송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정말 한인타운이 북적북적 활기찬 모습인데요. 이게 좀 쭉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또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5월 8일 오늘은 네, 어버이날이죠.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1956년 5월 8일부터 공식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73년 3월 30일에 어버이 양쪽을 함께 기리는 어버이날 이렇게 명칭이 변경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886년 오늘 코카콜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약사였던 존 펜버턴이 자신이 개발한 음료를 약국에서 처음으로 판매했는데요. 바로 이 음료가 네, 코카콜라의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1970년 오늘 영국 록밴드 비틀즈의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이죠. Let It Be가 공식 판매됐습니다.

사실상 이미 전해 해체 상태였던 비틀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팝 음악 역사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상징적인 앨범이 되기도 합니다.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LA와 가든 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 안경 거만과 LA 최고의 바베큐 크레터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이제 1%를 내려서 제 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그리고 월요일의 건강한 모습 기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네, 오늘은 세종대왕 얘기입니다. 세종대왕을 괴롭힌 병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는요, 이 세종대왕 숨겨진 업적 하나가 더 발견됐습니다. 바로 신의 한 수인데요. 실록이 전쟁으로 소멸될까봐 다른 곳에 사고 한 곳을 더 찾아서 보관했다라는 숨겨진 업적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종대왕 참 많은 병을 달고 사신 왕입니다. 여러분,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윤유 임명선 다 아시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중학교 때 달달달달 외웠던 이런 조선왕조 가장 훌륭한 왕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대왕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변해가는지 주목하기 마련인데 특히 환자의 과거 경력은 물론 현재의 가족의 건강 질병 상태도 꼬치꼬치 묻는 것이 바로 망문문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세종대왕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인데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말 못할 고통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세종의 눈을 멀게 한 바로 정확한 병명은 역시 강직성 척추염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바로 척추관절의 인대와 힘줄이 유연성을 잃고 굳으면서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강직성 척추염인데 류마티즘과 거의 비슷하기 마련인데 즉 자가면역성 질환인 것입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은요 인체 조직과 기관, 조직과 조직 사이를 이어주는 결합조직에서 생기는데 척추관절을 중심으로 질환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눈에도 나타납니다. 공막염, 포도막염 등 그리고요 이 세종대왕의 강직성 척추염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졌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결국 세종 21년에는 세종 자체가 내가 비록 앓는 병은 없으나 젊을 때부터 근력이 미약하고 또 풍질로 인해서 많은 질환을 서물을 보기 힘들 정도이다 라고 토로한 그러한 실록에 써있듯이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결국은 천장관절염으로 비슷한 증상으로 결국 돌아가셨는데 자, 이 세종대왕의 강직성 척추염 후유증은 대단했습니다. 세종 24년에 결국 온종의 모욕한 이후에 눈병이 더욱더 심해졌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신의 관까지 준비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세종대왕 눈이 먼 것을 놓고 소갈증 즉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당뇨병 얘기인데 즉 소갈증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종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소갈병을 알아서 하루에 마시는 물이 어찌 한 동이만 되겠는가라고 그렇게 기록도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겨주신 우리 성군 세종대왕 차라리 현대에 다시 태어났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지금의 소갈증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바퀴 자전거,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접목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지금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LA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한다라고 백악관이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계획을 담은 일정표를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 예정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2주 휴전에 합의했으며 그 기한이 끝나가던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휴전 함의로부터 한 달째 이뤄지는 만큼 이란과 종전 협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직후 바로 다음 날 연설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란을 향한 압박성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교전을 벌인 것입니다. 미군과 이란군입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 그냥 툭 친 거다. 이런 반응입니다. YTN입니다.
1: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three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1: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0: 미국이 이란과 종전안을 협상 중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구축함 세 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감행해 지역 위기감을 다시 고조시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롭게 유지 중인 휴전이 깨질 수 있다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방공망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는 미사일 구축함이 길을 바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지르게 한 결정을 두고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종전 합의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부사령부는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가던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의 공격으로 반박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것으로 본다라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 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몇 시간 내에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길 희망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요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한쪽짜리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백악관이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늘 루비오 장관이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병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회담에서 이탈리아 주둔 미군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나토 병력 배치 문제는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독일처럼 미군 감축을 검토할 것인가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교황 레오 14세 아련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교회는 중요한 글로벌 기관이라며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중재 역할을 할 준비도 돼 있다며 노력이 진전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은 중동 사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특사가 곧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거대한 삼광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라면서 이란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합의를 원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교전은 휴전과 협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사소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날려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거부하고 휴전이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게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빨리 합의문에 서명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휴전 중에도 교전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에 참여하고 있는 아라가치 외무장관은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택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거친 압박 전술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계략에 속아 수렁에 빠진 것인가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주전론에 설득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아라가치 장관은 원인이 뭐든 결과는 똑같다며 이란은 결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전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3: 종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2: We blew them away. They trifled. I call that a trifle. I'll let you know when there's no ceasefire. You won't have to know.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glow coming out of Iran. And they better sign their agreement fast.
3: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 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3: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이란이 최소 3, 4개월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CIA가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 보유량도 각각 75%, 70%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정권 지도부의 장악력 강화가 배경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이렇게 견딜 수 있다는 CIA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에도 이번 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욱 강경해지면서 이란 내부의 어떤 저항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는 막강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내 정보기관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데니 시트리노비치는 선박을 공격하는 드론 한 대만 있으면 아마도 보험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이란 봉쇄가 몇 개월간 이어져도 이란 정권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무부가 지난 1일 긴급 승인한 중동 우방국들 상대 무기 판매 총액이 당일 발표했던 액수의 3배에 달하는 25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무부가 이 중 171억 달러치를 기존의 판매 계약 연장으로 간주하고 발표 내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즈는 이란과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는 가운데 이번 추가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신규 판매가 아니라 이미 승인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계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당일 발표에서는 제외하고 연방의회에 대한 공식 통보에만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 소유 유조선이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소유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국의 언론인 차이시는 지난 4일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 아랍에미레이트 외해에서 공격받아 선박 갑판에 불이 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격은 아랍에미레이트 미나 사크르 인근 걸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선박에는 중국 선주 및 선원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 소유주가 누군지 승선원 중 부상자가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이란과 종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회담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란에 대폭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4: 전쟁을 끝내고 싶은 트럼프의 급한 마음은 곳곳에서 읽힙니다. 특히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2: Could happen any day. Could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4: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이란군과 미사일을 주고받아도 별거 아니라며 선을 긋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란의 대응과 달리 트럼프는 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란과 협상도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어떻게든 중국에 가기 전에 종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2: So we have had no problem and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and Iran. And everybody said, oh, China, China.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4: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시진핑과의 이번 회담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을 끝내거나 최소한 이란을 달래고 시진핑을 만나야 회담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5: I think he needs some kind of victory, a diplomatic victory that will show to his folks at home, to Americans.
4: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당근을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약간의 명분만 챙길 수 있다면 이란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성급한 합의가 두고두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라데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 1250만 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3: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4: 누구랑? 우리끼리?
13: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5: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6: golfpromi.com.
17: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5: 골프.
17: 누구랑 해?
15: 프로랑.
17: 어떻게 해?
15: 골프 프로미에서.
13: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5: golfpromi.com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6월 2일 치러질 올해 중간선거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이제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LA와 남가주 한인사회에도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입니다. 주요 공직자 후보자들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 치안, 주거, 경제, 교육, 사법, 이민자 권익 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할 때 올바른 선택의 길잡이가 되는 여러 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인사회와 가장 밀접한 LA시장 및 주지사 선거, LA 한인타운 관할 선거구,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주요 선거구들에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인물, 한인 권익 향상을 위한 기여도,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참신성, 의정활동 경력과 당선 가능성,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는 것 가장 중요하죠.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정치인의 경우 이미 한번 주민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주목할 후보는 LA시장 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캐런 베스 현 시장입니다. 재임 중 한인사회와 소통해서 전임 시장과 구별되는 행보를 보였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주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힐튼 그리고 공화당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 과연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이 모아지는 곳입니다.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7지구 데이브 민 현 의원 역시 남가주 한인사회 전체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연방하원 34지구 지미 고메스 의원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영킴 의원, 뭐 한인사회와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한인사회 권익 신장을 위해서 뛴 경험, 정계 영향력 면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LA 시의회 홀수 지역구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한인타운 지역 일부를 관할하는 시의회 5지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5지구에는 KT영 야로슬라브스키 현 시의원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에 출마한 프레드 정 후보, LA 카운티 수피리어 판사 선거에 도전장을 낸 한인 아이린 리 후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표하실 때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착실히 공부해보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다시 강화하면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국경 담당 책임자 톰 호만은 국경안보 엑스포 행사에서 대규모 추방은 곧 시작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톰 호만은 지난해 이민당국이 50만 명 이상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했고 현재 하루 평균 1,200명가량을 체포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국경 인력이 1만 명이 더 늘어난다며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다 라는 경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반도체, 우주항공, 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세액공제 지원에 나섭니다. 글로벌 혁신기업들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대규모 민간 투자와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경쟁력 강화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캘리포니아 전역 17개 기업에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원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총 4,489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평균 연봉은 13만 2,218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제조업 부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을 거쳐 웨스트사이드까지 연결하는 LA 메트로 지하철 D노선, 예전에 퍼플라인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이 D노선 연장선 1단계 구간이 오늘 공식 개통식과 함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62년 고 에드먼드 브라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윌셔 블루버드 아래를 관통하는 LA 지하철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지 무려 65년 만입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기존의 한인타운 지역 윌셔 웨스턴역에서 라브레아,
페어팩스, 라시에나가까지 이어지는 약 3.9마일 구간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노선을 웨스트우드까지 총 9마일 연장해 UCLA와 제한군인병원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97억 달러가 투입된 LA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윌셔가를 따라 인구 밀도가 높은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미드 윌셔를 지나 웨스트사이드까지 연결하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 완화에 대한 기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한타바이러스 질병통제예방센터, 세계보건기구 지금 주목하고 있죠.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이 이번 주말 스페인 카탈리나 제도에 입항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제사회가 승객 압송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원래 사람 간에 전염되지 않는다,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크루즈선 내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람 간의 전파로 진화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습니다. 백신, 전 세계에서 이 백신을 만든 나라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백신 이름은 한타 백신. 네. 한국이 백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신 전 세계가 접종하려면 물량이 엄청나게 모자랐지요. 그리고 또 백신의 효과도 아직 100%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 한타바이러스 승객이 발견된 MV 혼디우스 호가 내일이나 모레쯤 테네리페 섬에 도착할 예정이며 승객들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구역으로 이송해 정밀 검역을 실시하는 방침입니다. 현재 배 안에 14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해 있으며 미국과 영국 정부는 자국민들을 송환하기 위해 전용기를 급파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승객 3명의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보건기구는 일반 대중으로의 전파 위험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처음에 그랬죠. 예, 대중으로 전파 위험은 낮다. 그런데 웬걸요.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활동 마비됐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그래서 더 좋다라면서 각국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된 승객과 접촉했던 승무원 등은 일단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사람 간 전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다소 완화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하순 이미 수십 명의 승객이 배에서 내려서 12개국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이번 사태를 긴급대응 3단계로 격상하고 역학조사관과 과학자들을 투입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탑승객 이미 중간에 하선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긴급운용센터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고 지금 3등급으로 세계등급 중 최저수준 일단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하선 승객 30명 중 미국인 6명 전원이 미국으로 귀국했고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개 주가 이들을 모니터한 결과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타바이러스 유의미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최대 두 달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직 혼디우스에 타고 있는 미국인 17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국무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처럼 미국 정부의 반응이 느린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보건기관들의 예산과 인력을 삭감한 데다가 미국을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탈퇴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좀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여름은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24년을 뛰어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유럽중기기상예보센터 발표에 따르면 올해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무려 3도나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강한 엘니뇨,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했을 때 강한 엘니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두 배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기상학자들, 과학자들 지금 전망하기 어렵죠.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다. 아니면 역대급으로 비가 내릴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이 양갈래로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7월이나 5월부터 7월 사이 강한 엘니뇨 현상이 지금 미 전국에 나타날 현상이 높다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달 초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3중 사이클론이 엘니뇨 형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강한 엘니뇨는 전 세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초래하고 혹은 상당량의 비를 내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0: 가볍게 버는 중 4개와 메가볼을 맞친 7만 5천 달러 상금을 거머쥔 주민은 나왔습니다. 네, LA 동부 지역이죠. 샌게브리엘 지역 한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메가밀리언즈 복권이 7만 5천 달러 상금 거머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페리스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티켓을 구매한 한 주민은 120만 달러 거액에 당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 추첨되는 메가밀리언즈 잭팟 당첨금은 2억 1,500만 달러인데 이 메가밀리언즈 금액이 좀 금방금방 많이 많이 올라가죠. 복권 구매 금액이 5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아, 1달러, 2달러 아니야? 네, 메가밀리언즈는 5달러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되면서 어제 이 소식 전해드렸죠. 사상 첫 재외국민 국민투표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재외국민 국민투표 실시에 유권자 등록을 한 주민인 재외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문화유산 보소당인 식폭병풍 일부가 코넬대 존슨 박물관에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외 박물관에 정식 기증됐던 한국 문화유산이 기증자 요청과 박물관 협조를 통해 반환된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학술적,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네드렌즈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이번 지진이 더 큰 규모의 본진에 앞서 발생하는 전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하고 추가적인 여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진은 발생 직후 점차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형 특성에 따라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국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용품 등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이스트 할리우드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둔기에 공격당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윌로브룩과 버질 에비뉴 인근에서 두 남성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둔기인 망치에 공격당해 쓰러진 피해 남성을 발견했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에서 구형 트럭을 타고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로스팰리즈의 한 거리에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젯밤 윌로브룩과 버질 에비뉴 교차로 인근 한 장로교회 앞에서 치명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남성은 용의자와 모종의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흰색 트럭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용의자의 신원과 행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상점 두 곳이 차량을 이용해 상점 전면을 들이받는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 절도단의 표적이 됐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1시 반쯤 웨스트 할리우드 멜로즈 에비뉴에 위치한 명품 위탁 판매점인 더 리얼 리얼의 절도범들이 침입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검은색 옷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들이 차량으로 매장 전면을 들이받고 침입해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산산조각난 유리창과 함께 매장 안에 있던 의류들이 보도 위로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각, 이글락 지역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트럭을 이용해 편의점 정문으로 돌진한 뒤 매장 안에 있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즉 ATM기를 통째로 뜯어 달아났습니다. 어두운색 옷을 입은 여러 명의 용의자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심야 시간대에 차량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도주한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돌보던 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은 시미밸리에 거주하는 65살 여성 카롤리나 코비안을 아동학대

0: 때 및 위험 방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7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영아가 입원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아는 부모인 코비안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의료진의 검사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가해자의 보살핌에서 즉시 격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코비안이 과거에 돌봤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샌타아나 경찰국은 지난달 발생한 50대 남성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19살 다니엘 토레스와 20살 얼리샤 마린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7일 낮 샌타아나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다 용의자들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이 지역 내 갱당 간의 갈등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용의자들이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아 접근한 뒤 가차없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 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으며 현재 이들에게는 살인 및 갱단 가담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낮 주택가에서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던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공범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한 산간 마을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웃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던 봉사자들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치여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반쯤 빅베어 레이크의 한 교차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대형 픽업 트럭이 일단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오다 피해 여성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운전자 켈리 씨와 그녀의 어머니 캐시, 그리고 가족의 지인인 샌디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로 봉사를 시작하는 샌디 씨에게 도시락 배달 경로를 가르쳐주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샌디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80대인 캐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전자 켈리 씨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캐시 씨는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거주하며 10년 이상 밀즈온 휠즈 봉사 활동을 해온 존경받는 이웃이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가해자를 공식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피해 가족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어제 오늘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7: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한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컴, 씨, 앤, 필, 인조이,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9: 이제 걱정 그만.
10: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1: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2: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4: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5: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6: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8: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8: 올림픽 골프니까.
1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하려고 했던 헌법 개정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좌초 책임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돌렸고 이후 여야는 개헌이 무위로 돌아간 것을 두고 내탓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YTN입니다.
1: 투표 불성립으로 좌초된 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이번엔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나서자 개헌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2: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입니다.
1: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개헌이 최종 무산된 건데 회의장은 곧장 고성으로 얼룩졌고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오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는데 이후 여야의 장외 설전은 격화했습니다.
3: 개헌을 이렇게 필보까지 동원해서 막을 것은 이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4: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1: 이번 개헌안의 핵심인 불법 개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관련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엄이 성공했더라면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며 공개 발언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5: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 반헌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6: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7: 이번 개헌 시도 역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헌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은 지방선거와도 맥이 닿아 있는데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를 각각 외치는 여야의 구호는 선거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지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천 작업을 대부분 마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여의도 국회 대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YTN입니다.
8: 어버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유배달 봉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골목골목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돌며 우유 주머니를 채우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5: 독거 노인들, 독거 뭐 고독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사시나 보살펴 드리기도 하고.
8: 연임 후 첫 현장 일정에 나선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하남갑을 찾았습니다. 층층 규제 속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았던 옛 미군기지 앞에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이광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9: 핵심 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표 직속으로 지역 수건 과제 입법 지원 TF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8: 충남 공주부여 청량을 끝으로 14곳 재보궐 공천까지 마무리 짓고 선거 지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곧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천 내용 속 현장 행보에 주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부분 지역 후보를 확정 짓고 본격적으로 유세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버이날 돌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관을 찾아 고령층 표심을 두드렸는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국민의힘이 모시겠다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10: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8: 다만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중앙선대위 발족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장 대표와 함께 외부 인사를 함께 내세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광폭 행보로 전국을 돌던 정청래 대표에 이어 장동혁 대표도 본격적인 전국 순회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11: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 색깔이 강한 양당 대표의 지원 유세가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벗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 나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부부로는 처음 함께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순직한 소방과 경찰 공무원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리했는데 이 대통령 부부는 자녀 대신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기념식 축사에선 이들을 향해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다는 걸 잘 안다며 자녀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신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2: 국가가 자식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1: 이 대통령은 부모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도 적극 소개했습니다. 시설이 아닌 사는 지역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치매 환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노인 일자리와 연금제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12: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1: 이 대통령은 특히 부모들의 어깨가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자녀 돌봄부터 노후 대비까지 국가 책임을 강조한 건데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구명조끼 조차 없이 급류에 투입됐던 최상병 죽음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 나왔죠. 네. 이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겠다며 맨몸으로 급류에 들어갔다 숨진 최상병. 네. 당시 해병대 수사관은 임성근 1사단장 등 작전지휘부에게 책임 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결국 최상병 순직 3년 만에 사법적인 책임 결론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8: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7: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8: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9: 99세까지 팔팔하게 해피콜 특가세일 가격이나 이벤트
20: 해피콜 주방에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믿고 쓰는 해피콜이 특별 세일을 진행합니다.
19: 다이아몬드 코팅 그릴팬 24불 99 엣지 블랑 냄비 프라이팬 6피스 세트 99불 99 해피콜 2단 직화오븐 59불 99
20: 뉴 해피콜 다이아몬드 세라믹 코팅 냄비와 프라이팬 7피스 세트 119불 99
19: 우리 집 주방을 책임지는 해피콜 제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마더스데이 선물 준비도 주방용품 업그레이드도 지금이 기회.
20: 행복을 부르는 소리 해피콜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9: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알려드립니다.
20: 구중구포 흑도라지 보약 중에 보약
19: 정력의 최고 민물장어
20: 최고의 별미 미루가이
19: 한 끼 식사로 딱 귀리미 숟가루
20: 시애틀 고사리 발효된 식초 진짜 꿀 보리골비까지
19: 건강도 맛도 한 번에 알토란
20: 지금 바로 윌셔 아로마이층 알토란 농수산물로 오세요. 323-855-3181 323-855-3181 알토란

2026년 5월 8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지금 7시 50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1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모닝뉴스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중풍, 이명, 두통, 어지럼증,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각종 기침과 만성불면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멸망한 후 한나라를 지나 다음에 나오는 삼국시대의 명리 화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타 선생님에 대한 기록은 중국 책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명리 화타는 조조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옥에서 죽습니다. 뛰어났던 화타의 이술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모두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전설에서는 화타가 옥에서 죽기 바로 전에 의술을 담은 책을 옥에서 일하는 간수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수 부인이 의술에 통달을 해보았자 결국 화타처럼 옥사하게 될 것 아니냐면서 모두 불태워 없앴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국시대 만렵에서 시작하여 서기 420년까지 존재했던 진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진나라의 명리 왕숙화 선생님이 맥경 이 저서에는 24가지 종류로 맥을 구분하였는데 전통중리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때 이미 외국에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진나라 시대의 침구전서에는 침구갑을경, 제약방면에서는 세계 첫 약전서로 꼽히는 신수본초, 안과에서는 은혜정미와 같은 주옥같은 저서들이 있고 그 외에도 외과, 소아과에서도 많은 저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중국의 역사와 더불어 이학적인 설명을 모두 드리기에는 너무 길고 방대합니다. 이 진나라 이후에는 위진 남북조, 즉 진나라가 갈리면서 생긴 서진, 동진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서기 약 580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40년간을 아주 짧게 통치한 수나라가 있고 그 다음으로 당나라가 생겨납니다. 당나라 때에는 고대 중국의 4대 민 중 한 명인 양귀비가 있습니다. 양귀비는 풍만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풍만한 것이 민이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양귀비는 뛰어난 외모는 물론 다재다능하여 음악, 무용, 악기에 정통했는데 악기는 삼국시대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에까지 전해지던 당시 중국의 고전 악기 비파였습니다. 서양의 클레오파트라처럼 역사를 바꿀 만한 절세의 미인인 양귀비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정오, 동부시간 정오, LA시간 9시입니다. 잠시 1시간 뒤입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계획을 담은 일정표를 어제 공개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난달 7일 2주 휴전에 합의했고 그 기한이 끝나가던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휴전 합의로부터 한 달째 이뤄지는 만큼 이란과 종전 협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것으로 본다라고 오늘 말하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동한 뒤 몇 시간 내에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길 희망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한쪽짜리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백악관이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 병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회담에서 이탈리아 주둔 미군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나토 병력 배치 문제는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황과 아련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교회는 중요한 글로벌 기관이라며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란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미군과 이란군 간의 교전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협상에서 핵농축 20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 등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과 종전협상에 대한 논평을 담은 사설에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자신들의 논의 내용을 따져보면 이 같은 요구 조건이 드러난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 해체, 지하 핵활동 금지, 모든 농축 핵물질 반납,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 이란 내 핵사찰 허용과 위반 시 제재,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등 크게 7가지를 이란에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은 자국의 해상 봉쇄 완화에 발맞춰 이란이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해 최종 합의 때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 핵 농축 유예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미국은 당초 계획대로 20년 농축 유예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요구 사항 중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과 이란군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 이번 공격은 그냥 툭 친 거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Y10입니다.
4: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three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4: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3: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에 참여하고 있는 협상 대표단에 참여하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택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거친 압박 전술이냐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계략에 속아 수렁에 빠진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또 다른 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주전론에 설득돼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라가치 장관은 원인이 뭐든 결과는 같다며 이란은 결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CIA를 향해서 CIA도 틀렸다. 우리의 미사일 재고와 발사대 역량은 120%라며 우리 국민을 위한 방어태세는 1000%다라고 말했습니다. CIA는 이란이 아직도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대 역량은 75%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고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가바이 대변인은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났다고 해서 사자가 웃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알무타바니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과 미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한 사태 악화를 경고한 것으로 해설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최근 미국이 제안한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언제든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일 긴급 승인한 중동 우방국들 상대 무기 판매 총액이 당일 발표했던 액수 3배에 해당하는 25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무부가 171억 달러치를 기존 판매 계약 연장으로 간주하고 발표 내용에서 제외했기 때문으로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과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는 가운데 이번 추가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일 바레인과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258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하고 이를 연방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당일 발표에서 누락됐던 171억 달러치의 수출 대상국은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신규 판매가 아니라 이미 승인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계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당일 발표에서는 제외하고 연방의회에 대한 공식 통보에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소유 유조선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 소유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매체 차이신은 지난 4일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 아랍에미레이트 외해에서 공격을 받아 선박 갑판에 불이 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에는 중국 선주 및 선원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선박 소유주가 누군지 승선원 중 부상자가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당 유조선에 자국민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 이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중동 위기가 지속되면서 걸프 해역에는 수백 척의 선박과 선원 2만여 명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 선박들에 대한 공격이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소유 선박에 대한 공격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통항 차질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이란과 종전 해법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회담 전에 미중 정상회담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전쟁을 끝내고 싶은 트럼프의 급한 마음은 곳곳에서 읽힙니다. 특히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7: Could happen any day. Could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6: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이란군과 미사일을 주고받아도 별거 아니라며 선을 긋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란의 대응과 달리 트럼프는 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란과 협상도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어떻게든 중국에 가기 전에 종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7: So we have had no problem and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and Iran. And everybody said, "Oh, China, China."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6: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시진핑과의 이번 회담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을 끝내거나 최소한 이란을 달래고 시진핑을 만나야 회담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8: I think he needs some kind of victory, a diplomatic victory that will show to his folks at home, to Americans.
6: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당근을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약간의 명분만 챙길 수 있다면 이란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성급한 합의가 두고두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2026년 5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2: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13: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12: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13: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선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12: 거기다 오블의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13: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12: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13: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12: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13: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에서 만나요.
1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다시 강화하면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 탐 호만은 국경 안보 엑스포 행사에서 대규모 추방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만은 이민당국이 50만 명 이상의 서류 미비자 이민자들을 체포했으며 현재 하루 평균 1,200명가량을 체포하고 있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국경 인력이 1만 명이 더 늘어난다며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 명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반도체, 우주항공, 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세액공제 지원에 나섭니다. 글로벌 혁신 기업들의 세액 혜택을 제공해 대규모 민간 투자와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개빈 뉴스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경쟁력 강화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캘리포니아 전역 17개 기업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원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총 4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평균 연봉 13만 2천여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균 연봉 13만 2천여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단순 기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조업 부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웨스트사이드까지 연결하는 LA 메트로 전철 D 노선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지난 1962년 고 에드먼드 브라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윌셔 블루버드 아래를 관통하는 LA 지하철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지 무려 65년 만입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기존 한인타운 지역 윌셔 웨스턴역에서 라브레아, 페어팩스, 라시에나가까지 이어지는 약 3.9마일 구간입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웨스트우드까지 총 9마일을 연장해 UCLA와 제한군인병원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97억 달러가 투입된 LA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윌셔가를 따라 인구 밀도가 높은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미드윌셔 지역을 지나 웨스트사이드까지 연결하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 완화에 대한 기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윌셔 코리더가 미시시피강 서쪽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철도 교통망의 핵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 전문가들도 LA에서 철도 서비스가 가장 필요했던 구간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높은 수요를 가진 핵심 노선이 개통하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메트로에 따르면 유니언역에서 신설된 유니언역에서 이 윌셔 라시에나가까지 이동시간 자동차로 45분 걸리던 것이 지하철로 약 21분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자, 이제 한타바이러스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이 감염 사태가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건 전문가들은 그렇게 충격받을 것 같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미국에 유입된 게 크루즈선으로 시작됐습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했던 크루즈선이 이번 주말 스페인 카탈리나 제도에 입항합니다. 국제사회가 승객 압송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네덜란드 선적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가 이번 주말 테네리페 섬에 도착할 예정이며 승객들을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구역으로 이송해 정밀 검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 안에는 14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했으며 자국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각국의 전용기 급파되기도 했습니다. 아유, 스페인 카탈리나까지 가는데 무슨 이 배 안에요. 미국인들이 다수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어느 한 나라에 도착한 배에서 내린 캘리포니아 주민, 캘리포니아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승객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일반 대중 전파 위험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된 승객과 접촉했던 승무원 등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사람 간 전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전히는 아닙니다. 다소 완화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타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이 크루즈 안에서 한타바이러스 양성자가 발생했을 때 한타바이러스는 사람 간에 감염이나 전파되지 않는다 라는 속설을 무시한 거 아닌가? 한타바이러스가 진화한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승객 3명이 사망했고 한타바이러스 양성자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의 배설물을 통해 전파되며 사람 사이의 전염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이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 중입니다. 보건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하순 이미 수십 명의 승객이 배에서 내려 12개국으로 흩어졌는데 이 가운데는 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하선한 승객들과 그들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이번 사태를 긴급대응 3단계로 격상하고 최고 단계는 1단계입니다. 긴급대응 3단계로 격상하고 역학조사관과 과학자들을 투입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혼디우스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주민들은 이미 미국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MB 혼디우스호는 북극, 남극 이런 곳을 추운 지방을 여행하는 최소 기간 2주 이상의 대형 크루즈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한 유럽 중기 기상 예보 센터 발표에 따르면 올해 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은 평년보다 무려 3도나 높을 것으로 예측하며 역대 가장 더운 해였던 2024년을 뛰어넘는 올여름 폭염이 예보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상 전문가들은 폭염이 올 수도 있고 대규모 장마철, 엄청난 비가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LA 경찰이 이번 주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곳곳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저녁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체크포인트 진행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도 사실 그래요. 음주운전 하지 마십시오. 네. 음주운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남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웨스턴과 8가 교차로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 및 약물 운전자들과 교통위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로스코 블루보드와 헤스켈 스트리트, 벨리 지역에도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또 오늘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DUI 색출을 위한 순찰 전반적으로 LA시를 통틀어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뉴튼 경찰서 관할 지역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도 체크포인트가 설치되고 음주운전 대폭 강화,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LA 경찰은 이번 주 베벌리 우드 주택가에 침입했다 체포된 22살의 케빈 디아즈가 LA시 전역에서 발생했던 약 25건의 연쇄 절도 사건과 연루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 렉스포드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집안에 있던 거주자가 화장실로 몸을 피한 뒤 911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앞문을 열어둔 채 검은색 후드티 차림으로 집안을 뒤지던 용의자를 포착하고 결국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디아즈는 남미 원정 절도단 소속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베벌리우드뿐만이 아니라 샌프란도 밸리 지역 14건을 포함해 웨스트 LA, 올림픽, 그리고 미션 등 LA 전역을 돌면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미 원정 절도단, 이 체포 확인이 쉽지가 않네요. 한 명씩 체포는 되지만 조직 책임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샌디에고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국제 절도 조직 활동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체포된 디아즈를 상대로 공범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네드렌즈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이번 지진이 더 큰 규모의 본진에 앞서 발생하는 전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하고 추가적인 여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진은 발생 직후 점차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형 특성에 따라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국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용품 등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이스트 할리우드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둔기에 공격당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윌로브룩과 버질 에비뉴 인근에서 두 남성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둔기인 망치에 공격당해 쓰러진 피해 남성을 발견했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에서 구형 트럭을 타고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로스팰리즈의 한 거리에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젯밤 윌로브룩과 버질 에비뉴 교차로 인근 한 장로교회 앞에서 치명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남성은 용의자와 모종의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흰색 트럭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용의자의 신원과 행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상점 두 곳이 차량을 이용해 상점 전면을 들이받는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 절도단의 표적이 됐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1시 반쯤 웨스트 할리우드 멜로즈 에비뉴에 위치한 명품 위탁 판매점인 더 리얼리얼의 절도범들이 침입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검은색 옷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들이 차량으로 매장 전면을 들이받고 침입해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산산조각난 유리창과 함께 매장 안에 있던 의류들이 보도 위로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각, 이글락 지역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트럭을 이용해 편의점 정문으로 돌진한 뒤 매장 안에 있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즉 ATM기를 통째로 뜯어 달아났습니다. 어두운색 옷을 입은 여러 명의 용의자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심야 시간대에 차량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도주한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돌보던 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은 시미밸리에 거주하는 65살 여성 카롤리나 코비안을 아동학대 및 위험방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7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영아가 입원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아는 부모인 코비안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의료진의 검사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가해자의 보살핌에서 즉시 격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코비안이 과거에 돌봤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센타아나 경찰국은 지난달 발생한 50대 남성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19살 다니엘 토레스와 20살 얼리샤 마린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7일 낮 센타아나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다 용의자들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범행이 지역 내 갱단 간의 갈등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용의자들이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아 접근한 뒤 가차없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 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으며 현재 이들에게는 살인 및 갱단 가담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낮 주택가에서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던 만큼

0: 외국의 지인인 샌디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로 봉사를 시작하는 샌디 씨에게 도시락 배달 경로를 가르쳐 주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샌디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80대인 캐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전자 켈리 씨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캐시 씨는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거주하며 10년 이상 밀조온 휠즈 봉사 활동을 해온 존경받는 이웃이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가해자를 공식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피해 가족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어제 오늘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전국의 한인은행들이 2026 회계연도 상반기에 10억 달러가 넘는 SBA, 중소기업청 대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반기 호실적에 힘입어 2023년, 24년, 2025년에 이어서 한인금융권의 SBA 대출이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한인금융권은 2026 회계연도 상반기에 총 대출 건수 789건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모 증가와 함께 한인금융기관들은 여전히 SBA 대출 부분에서 전국 최강자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부속 벌몬 양로보건센터가 마더스데이와 한국 어버이날을 맞아서 오늘 오전 10시 어르신 효도잔치를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마크 곤잘레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참석해 직접 꽃을 한인 시니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은혜 한인교회와 GMI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공동 주최하는 OC 지역사회를 위한 위로 음악회가 다음 주 토요일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의 뿌리인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6일 오후 4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조이어스 어린이 합창단이 역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사이프레스 새찬양교회에서 제2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희망을 주제로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프레스 새찬양교회에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이 있습니다. 부에나팍 시가 8월 27일까지 화수목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화수목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예약 없이 여권 신청 접수를 받는다며 아직 여권이 없거나 아니면 여권을 갱신해야 되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 당부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사회정치학 실천대학원은 한인타운 에토스 소사이어티에서 유순 박사를 초청해 이민과 정체성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하는 대담 행사를 개최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유 박사는 한 사회 정의와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날 강조했다라고 함께 소식 전해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제28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해온 공모전으로 해외 거주하는 동포가 한글로 자기 삶과 이주 경험, 현지 사회와 교류, 한국어, 역사, 문화 교육 경험 등을 기록하는 창작의 장입니다. 이번 공모는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수필 등 3개 부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리안넷, 코리안.net 웹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작가들의 사유와 예술적 탐구를 조명하는 4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E2 아트 갤러리에서는 그룹전이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미정, 이근순, 시메스터, 이형모 등 4인의 작가가 참여해 각기 다른 매체와 시각을 통해 사유의 변화라는 공통된 주제를 풀어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회화, 도예, 호남 매체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개인의 내면과 삶의 경험이 어떻게 예술적 형식으로

0: 식으로 전환됐는지를 보여준다라는 해설입니다. E2 아트 갤러리에서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발동한 10% 글로벌 관세, 이 역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요 나라를 상대로 한 무리한 관세 압박이 미국 내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하고 각국과 무역 전쟁을 벌입니다.
2: Such horrendous imbalances have devastated our industrial base and put our national security at risk. That's why effective at midnight we will impose a 25% tariff on all foreign-made automobiles.
1: 한국산 제품은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가 협상을 통해 15%로 낮췄습니다. 미국 내 주요 수입 업체와 일부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지를 꺾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결정이 난 상호 관세를 바로 대체해 각국의 글로벌 관세 10%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대규모이자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겁니다.
2: Today I will sign an order to impose a 10% global tariff under section 122 over and above our normal tariffs already being charged.
1: 향신료와 장난감 수입업체 등 미국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관세도 위법하다며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글로벌 관세마저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 2대1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업체에 글로벌 관세 적용을 영구 금지하고 이미 낸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주라고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국제수지와 무역 적자는 본질이 다른 개념인데도 이 둘을 혼동해 무역법 122조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 관한 심리를 생략한 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널리 적용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은 거부해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즉각 구제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 예정이었고 그때가 되면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부과 글로벌 10% 관세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 나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속 타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시한이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는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번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기존의 관세 협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긴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신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은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5천 명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두 배에 웃도는 그런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4.3%로 한 달 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문가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 예상치를 빗나가는 숫자들은 나오고 있지만 서민들은 지금 거의 죽을 맛입니다. 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서민들이 움직이지 않자 기업들도 죽을 맛입니다. 종전 협상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이란 전쟁으로 소비 심루가 위축되면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기는 글로벌 해운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이란의 해상 봉쇄로 비용 증가분이 고객에게 모조리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물건값이 또 오른다는 얘기죠. YTN입니다.
3: 미국의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1분기에 주당 56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란 전쟁으로 경기 침체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고객들이 지갑을 닫은 탓에 올해 실적 전망도 종전에 주당 6달러에서 반토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최대의 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저가형 세트 메뉴를 내세웠는데도 1분기 매출 성장률이 3.9%로 월가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전쟁으로 연료비와 식료품비가 상승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운영 환경이 도전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점점 더 선택적으로 변하다 보니 세트 메뉴보다는 단품 메뉴를 주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운항 차질로 인해 4월부터 매달 5억 달러, 우리 돈 7,30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운임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4: It's really a commercial conversations with customers about having to pass this cost on because otherwise this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 us.
3: 머스크의 선박 66척과 직원 6,000명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운업계와 아무런 교감이나 협의 없이 해방 프로젝트의 진행과 중단을 번복하며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원유를 빼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석유회사와 선주들이 유조선을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들여보내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가격을 비판했습니다. 월드컵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 나도 사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은 6월 11일 멕시코 시티에서 결승전은 7월 19일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미국 대표팀은 오는 6월 12일 LA에서 파라과이와 첫 경기를 갖습니다. 이 미국과 파라과이 간의 경기 티켓 $1,000입니다. 뉴저지에서 열리는 결승전 티켓이요? $13,000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가격을 몰랐다며 분명히 경기장에 가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 금액을 내고 싶진 않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미 월드컵 티켓이 기록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다. 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티켓 가격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월드컵 흥행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통당국이 그동안 고가 논란이 일었던 뉴욕시 인근 월드컵 경기장행 특별 열차 승차권 가격을 30%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전 $150에서 $105로 30% 낮춘 것입니다. 열차 티켓값도 비싼데 열차 요금도 너무나 비싸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마이크 쉐릴 뉴저지 주지사가 요금을 낮추기 위해 이렇게 지시한 결과입니다. 매드라이프 스테디움은 이 뉴욕 자이언츠 그리고 뉴욕 제츠의 홈구장입니다. 그런데 월드컵 기간 7월 19일 결승전을 포함해 총 8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는 지하철 요금이 $150. 맨해튼에 있는 펜스테이션과 뉴저지주 매드라이프 스테디움을 잇는 열차 요금이 $150에서 $105로 낮췄다. 이것도 비싼 거 아닌가요? 결승전 티켓이 $12,000. 결승전을 보러 지하철을 타려면 $105. 엄청납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이 테슬라 후방 카메라 영상 지연 사태로 모델 3, 모델 Y, 모델 X 이렇게 22만 대 리콜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8: 엄마 집밥이 최고지.
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7: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7: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7: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9: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1: 213-381-2424 213-381-2424
1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0: 자, 어제 LA 레이커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간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2차전이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 뭐 중반까지 잘 따라갔는데 하프타임 전까지는 잘했는데 결국 107대 125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2라운드 LA 레이커스는 지금 2연패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사실 이번에도 우승 후보 팀 중 하나잖아요. 어려운 경기 펼쳤는데 여기다 또 돈치치마저 없으니까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레이커스 어려운 경기 펼쳤습니다. 어제 LA 다저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늘부터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주말 3연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애틀란타의 선발 투수는

크리스 세일. 아우, 아직도 던져? 네, 아직도 던집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선발은 에미치안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이번 주말에 열리는 경기들 중에 빅매치 몇 개 볼까요? 뉴욕 양키즈와 밀워키 브루어스 간의 경기. 이것도 뭐 사실 빅매치는 빅매치잖아요. 시카고 컵스와 텍사스 레인저스 간의 경기. 아, 이거 역시 뭐 볼만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경기장 티켓 가격 알아보려고 그래요. 뉴욕 양키즈와 밀워키 간의 경기는 밀워키에서 열리는데 티켓 가격 오늘 입장료 $13부터 시작됩니다. 예전 다저스 구장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리고 시애틀과 시카고 화이트삭스 간의 경기도 $13, 그리고 뉴욕 양키즈와 밀워키 경기 $13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시카고 컵스와 텍사스 간의 경기도 티켓 가격 $27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경기. 이 역시 또 샌디에고 팬들이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경기죠. 티켓 가격 오늘 $28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가장 저렴한 티켓 가격이거든요. 오늘 LA 다저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간의 경기 가장 저렴한 티켓 가격 $112입니다. 10배 차이에요. 다저스 구단이 이렇게 뭐 사실 나쁘게 말해서 폭리를 취한다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정책 유지하는 이유 매번 관중이 꽉 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키 베츠가 이제 부상에서 곧 돌아옵니다. 타미 헤드만도 돌아옵니다. 과연 김혜성 선수 남을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모닝뉴스 5월 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문의는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파기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8: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7: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8: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1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3: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4: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4: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4: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AM 1650
15: 라디오서.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9: 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사람 잡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20: Now, passengers are stuck on the ship. Medical investigators believe three passengers have died from the hantavirus. Three other cases are suspected. Hantavirus is a rare respiratory disease that can kill up to 50% of those infected. It's the same illness that killed actor Gene Hackman's wife last year.
21: This really is a detective story. So they're
19: going to have to figure out... 아르헨티나를 출항해서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3명이 사망하면서 지금 각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의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와 추가 확산 가능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적의 이 크루즈선은 지난 4월 1일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를 출항했습니다. 이후 선 내에서 최소 8명의 한타바이러스 감염 또는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첫 증상은 출항 엿새째였던 지난 4월 6일 나타났습니다. 70세의 네덜란드 남성 승객이 발열과 두통, 설사 증세를 보였고 이후 호흡곤란 증세까지 악화돼서 4월 11일 숨졌습니다. 즉, 첫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만에 숨진 것입니다. 이후 이 승객들 중에서 2명이 또 추가로 숨졌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잠복기가 통상 1주에서 8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길게 본다면 8주, 즉, 두 달 안 동안에 감염이 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두 달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승객들이 이미 출항하기 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한타바이러스는 쥐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군입니다. 이 감염된 쥐의 배설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배설물이 말라서 공기 중에 퍼진 입자를 사람이 흡입할 경우에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왜 한타 바이러스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거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한국에서 처음 규명된 바이러스입니다. 고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1976년 경기도 동두천 한탄강 유역에서 이 채집을 한 쥐를 통해서 그 폐 조직을 검사하다가 그 폐 조직에서 그동안 세계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후 그 바이러스의 이름도 한탄강에서 발견했다라고 해서 한타 바이러스로 붙여졌습니다. 여하튼 이번 한타바이러스의 크루즈에서의 발병 이후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두 번째 사망자인 네덜란드 여성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객기를 이용했고 당시 승객 82명과 승무원 6명이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국은 현재 이 승객들을 상대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여성이 이용했던 네덜란드 항공사 KLM도 해당 여성이 이용했던 그 항공기에 탑승했던 다른 사람들도 현재 추적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여성은 요하네스발 네덜란드행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건강 이상으로 중간에 또 하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는 크루즈 여행 뒤에 귀국한 승객 한 명이 변종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크루즈 탑승객 두 명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라면서 자가 격리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탄강에서 발견된 한타 바이러스가 제2의 코로나 사태를 일으킬까? 세계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가 아마존에 공식 입점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마몽드는 엄선된 브랜드 중심으로 운영되는 아마존의 프리미엄 뷰티 제품입니다. 마몽드는 간편한 사용성과 빠른 피부 변화를 중시하는 G세대와 알파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고효능 스킨케어 제품을 앞세운다라는 전략입니다. 마몽드 관계자는 미국 젊은 소비자들이 마몽드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마존 프리미엄 뷰티를 아마존에 입점시키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만드는 아이오페 화장품을 미국 최대 유통 채널인 세포라에 입점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또 판단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제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인데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를 부과한다라는 일종의 대체 관세입니다. 이 대체 관세마저 위법 판결을 받은 셈인데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물뽕이라고 알려진 마약 종류의 원료인 GBL을 대량으로 밀수해서 미국 동부지역에 유통시킨 국제마약밀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적자 5명도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 북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캘리포니아산 메스암페타민과 특히 한국산 GBL이라는 환각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세운 뒤에 한국산 GBL을 미용용품으로 허위 신고해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GBL이라는 성분은 매니큐어 리무버 등 보통 산업용 용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체내에 들어가면 환각 상태를 유발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서울까지 직접 건너가서 공급망을 추적해서 한국인들까지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모 씨 등 한국인 5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인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잇따라 훼손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상을 끌어내려서 물론 사람은 아니고 동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징적인 동상인데 끌어내려서 망치로 뽀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이 성모 마리아상을 끌어내려서 성모 마리아상 입에 담배를 갖다 붙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이 신성 모독 행위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데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동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런 신성모독 논란을 반복하는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중 병사들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적을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기 시작할 때 이른바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종교 상징도 존중해야 할 성물이 아니라 조롱과 훼손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 속 병사들의 피로와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2: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1: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 이스라엘은 뭐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1: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유산 그리고 상호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이어서 아이스 신입 요원들에 대한 날림식 훈련 폐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스 신입 요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소위 날림식 훈련 과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신입 요원 수천 명을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이 신속 훈련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존 훈련 과정을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속 훈련 프로그램은 말이 좋아 신속이지 신입 아이스 요원들을 가능한 빨리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소위 날림식 훈련이었습니다. 기존 72일 기본 훈련을 대신해서 47일로 축소된 소위 약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47일 훈련으로 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다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7대였기 때문에 그나마 47일이었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27대 대통령이었다면 27일만 훈련받을 뻔했습니다. 어찌됐든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47일 날림식 훈련을 받고 현장에 배치된 신입 요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폴리티코는 이 날림식 훈련 폐지와 관련해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로 인해 정치적 역풍과 지지율 하락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에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이스 요원 총격 사건 직후에 경질됐고 또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그리고 그 집행에 앞장섰던 타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도 이달 말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미 사고는 다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론은 잘 회복되지 않고 여론은 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창립한 비트코인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시세 하락으로 대규모 적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업 확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사상 최대 분기 비트코인 채굴량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직전 분기보다 20%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략 보유고를 30%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올 1분기에는 817개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채굴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또 803개를 추가 매입하며 1분기 말 기준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7,021개입니다. 다만 실적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 1분기 순손실이 8,200만 달러로 직전 분기 순손실보다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 단가가 직전 분기 10만 달러에서 7만 6천 달러까지 떨어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테러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다시 강화하면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탐 호만은 최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국경 안보 행사에서 대규모 추방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만은 지난해 이민 당국이 50만 명 이상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했으며 현재 하루 평균 1,200명가량을 체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국경 인력이 1만 명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본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간 100만 명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최근 여론 악화와 미네소타 시민 사망 사건 이후 다소 완화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발언으로 강경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을 거쳐 웨스트 사이드를 연결하는 LA 메트로 전철 D 노선 연장선 1단계 구간이 마침내 오늘 공식 개통식과 함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개통한 구간은 기존 한인타운 지역 윌셔와 웨스턴 코너 역에서 라브리아, 페어팩스, 그리고 라시에네가까지 이어지는 약 4마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내년에는 웨스트우드까지 총 9마일 더 연장해서 UCLA와 인근 재향군인 병원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97억 달러가 투입된 LA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윌셔가를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은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그리고 미드 윌셔 지역을 지나 웨스트사이드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만성적인 교통 체증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마는 공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1985년 페어팩스 지역 로우스 백화점에서 발생한 메탄가스 폭발 사고 이후 지하철 터널 공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고요. 또한 공사 중에 라브레아 지역에서 수천 점의 화석과 빙하기 시대 동물 뼈가 발견돼서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메트로 측은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프로젝트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올 상반기에 10억 달러를 넘는 SBA 대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의 금융기관 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남가주 등 전국 14개 한인 금융기관들은 총 10억 1,413만 달러 규모의 SBA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총 10억 1,413만 달러의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한인 금융권들의 대출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27%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대출당 평균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대출당 평균 금액은 128만 5천 달러로 전년 동기 109만 9천 달러에 비해서 17% 늘어났습니다. 이 한인 업체들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반증입니다. 한편 CBB뱅크는 뉴욕주 첫 지점이자 동부지역 두 번째 지점인 뉴욕주 플러싱 지점을 어제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CBB은행은 플러싱 지점 개점을 통해서 뉴저지주 포트리 지점과 함께 동부지역 한인 고객에 대한 더욱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부속 버먼트 양로보건센터가 오늘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서 잠시 후 오전 10시 어르신 효도잔치를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LA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마크 곤잘레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참석해서 직접 준비한 꽃 120여 송이를 한인 시니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버먼트 양로보건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엘니뇨라는 것은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0.5도 이상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폭염현상입니다. 엘니뇨로 인해서 올해 여름은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던 지난 2024년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에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해양의 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이 열이 또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은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발생하는 엘니뇨로 인한 열기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 이상 어쩌면 영구적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LA 지역은 이제 오늘부터 기온이 차츰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78도, 내일은 80도, 일요일은 82도, 그리고 월요일은 8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지역은 주말에 그리고 월요일 90도 이상까지 오르는 뜨거운 주말이 될 전망입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곳곳에서 DUI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저녁에 웨스턴길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한인타운 중심부인 웨스턴 에비뉴와 8가 교차로 웨스턴길 8가와의 교차로 지점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 및 약물운전 그리고 교통위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같은 시간 로스코 블루버드와 해스켈 스트리트 교차로에도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또 미션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오늘 일찌감치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DUI 색출을 위한 순찰이 강화됩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뉴튼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77가와 사우스 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순찰이 강화됩니다. 77가와 사우스 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음주운전 순찰 단속이 또 한 차례 강화돼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추억은 찰가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뜬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네, 범 내려온다가 아니라 곰 내려온다입니다. 인기 관광지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탐방객 두 명이 대형 회색곰 그리즐리 베어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옐로스톤 탐방객 두 명이 지난 4일 오후 이곳의 대표적인 간헐천인 올드 페이스풀 인근 이 미스틱 포스트 트레일을 등산하던 중에 회색곰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원 관리청은 당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수습했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지만 이 탐방객들의 부상 정도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상자 발생을 신고한 한 탐방객은 미스틱 포스트 트레일을 등산하던 중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고 부상자를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상자는 온몸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 곰 흔적과 함께 피 묻은 모자와 훼손된 시계 등이 있었다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사고 직후 여러 곳의 캠핑장과 다섯 곳 이상의 탐방로를 즉시 폐쇄했습니다. 한편 공원 측은 등산을 즐길 때 곰 스프레이를 항상 소지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동물의 흔적과 또는 동물의 배설물 등을 유의 깊게 살펴보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곰과 맞닥뜨려졌을 때에는 적어도 100야드, 즉 약 90m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회색곰은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무려 약 1,000마리의 그리즐리 베어, 이 회색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포함해 인근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를 일부를 아우르는 이 그레이터 옐로스톤 생태계에 1,000마리 이상의 회색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이어서 혼자서 다 하려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한 방 맞은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했죠. 그런데 그 중단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라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BC가 취재한 당국자 두 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해방 프로젝트 프리덤 이 개시 발표는 미국의 중동 지역 동맹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랐다기보다는 이들이 매우 당황해 또 당황해 했다기보다는 매우 황당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부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노를 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리덤 프로젝트를 아예 수행하지 못하게 미군의 사우디 영공 통과를 불허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미군 항공기를 이륙시키거나 해당 작전 지원을 위해서 자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즉시 미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미군은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전투기를 비롯해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들을 많이 배치하고 이 방공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여전히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머쓱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루 뒤인 어제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빈살만 왕세자와 이 두 번째 통화 끝에 영공 통과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방 프로젝트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곧 재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대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재개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민간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네, 지난달 13일 이 자동 식별 장치를 아예 꺼버린 채 호르무즈 해협을 조용히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온 유조선 한 척이 있었는데요. 이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이 GPS 다 꺼버렸기 때문에 이게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이 유조선이 어디 갔지? 어디로 갔나? 라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이 유조선 한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 수준인 무려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충남 서산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2: 네, 충남 서산 대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유조선이 조금 전에 도착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해상 계류시설 인근까지 연결되는 긴 다리가 보이실 텐데요. 그 다리 사이로 어두운 색깔의 유조선 한 척이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0: 네, 봉쇄된 상황에서 오대사호는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걸까요?
1: 네, 오대사호는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조용히 항해해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해상 봉쇄선을 뚫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데요. 오대사호는 해협 통과 후 4일 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근처에서 다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8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발표한 후에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당시에는 이란이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라 선박의 이동 경로를 감추기 위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나라 사이의 종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또다시 봉쇄된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원유 수급 차질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0: 카페인을 끊고 암막 커튼을 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각종 노력을 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 최근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의 의사 데보라 리와의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이 사람은요, 역발상을 해야 한답니다. 깨어 있으라고, 계속 잠들지 마라,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버릴 것이라는 얘기죠. 네, 실제 수면 의학에서 활용되는 역설적 의도 치료의 일종입니다.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고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에서 쓰여온 기법이라고 하네요. 불면을 겪는 사람들이 침대에 눕는 순간 하는 걱정.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인데요. 이 걱정이 다시 각성을 높입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그러니까 잠들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억지로 밤새 버티라는 뜻은 하지만 아닙니다. 침대에서 휴대전화 보거나 불을 켜고 활동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편안히 쉰 상태에서 잠을 꼭 자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478 호흡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네,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의 중심 체온이 낮아지면서 잠들 준비를 하는데, 이때 체온 하강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목욕도 역시 도움이 될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밤은 이런저런 방법 다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편안한 주말 밤이 됐으면 좋겠네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2: 323-732-123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 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후방 카메라 영상이 좀 늦게 나오는 문제로 인해서 차량 21만 8천 대를 리콜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부터 23년형 모델 Y와 모델 3, 그리고 2021, 22, 23년형 모델 X와 S 등입니다. 이들 차량은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자율주행 전용 하드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테슬라는 해당 하드웨어를 2024년부터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후방 카메라 영상 지연 문제로 인해서 차량 후진 시에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리콜 공지문에서 후방 카메라 이미지 지연은 운전자의 후방 시야에 영향을 주고 충돌 위험을 높인다라면서 운전사는 이 후진 시에 숄더 체크, 즉 어깨 뒤로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이란 전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기 침체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월풀은 어제 실적 보고서에서 1분기 순 손실을 발표하며 이란 전쟁으로 2월 말과 3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 수준의 업황 부진이 나타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월풀 측은 실적 부진 배경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고가의 제품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구매 자체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품은 문화상품이 LA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립박물관은 오는 7월 7일까지 LA 한국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박물관 문화상품 뮤즈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뮤즈라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이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을 일컫는 새로 만들어진 소위 신조어인데요. 뮤지엄과 굿즈를 합친 브랜드 용어입니다. 뮤지엄에서 이 뮤지엄 이미지를 갖고 만든 굿즈라고 해서 뮤지엄 굿즈, 즉 뮤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시는 반가사유상, 달항아리, 2월 오봉도, 신라 금관 등 이 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현대인의 일상과 취향을 담은 상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옥 공간을 활용해서 안방은 백자와 달항아리를 주제로 한 상품으로 꾸몄고 또 사랑방에는 곤룡포를 모티브로 한 상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뮤즈들은 구매도 가능합니다. 전시에서는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이색적인 상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백악관과 교황청의 해빙회동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어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중동 상황과 서반구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밝힌 서반구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이라는 것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 또는 가톨릭 교회 차원의 쿠바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등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황청도 어제 성명을 내고 전쟁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또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평화를 위해 쉼없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은 또한 교황청과 미국 간의 좋은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교황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향해서 장관님, 즉 미스터 세크레터리라고 부르면서 환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교황은 루비오 장관에게 교황 문장이 새겨진 올리브 나무 펜을 선물했습니다. 교황은 올리브 나무는 평화의 나무다라고 강조하면서 펜을 전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교황에게 크리스탈 미식 축구공, 즉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미식 축구공을 선물했습니다. 교황은 평소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 팬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약 45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어제 방문은 최근 중동 사태를 두고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도 이번 루비오 장관의 바티칸 방문을 관계 개선을 위한, 즉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빙 회동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중국 갈 때 대규모 경제인 동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중국 방문에 엔비디아와 애플 등 국내 대기업 CEO들을 수행단으로 꾸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동행하자라는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테크 대기업 외에도 엑슨모빌, 보잉, 퀄컴, 시티그룹, 그리고 비자 등의 CEO도 수행단 초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초청에 응한 경제인들은 켈리 오트보그 보잉 CEO와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등 일단 두 명입니다. 이 발빠르게 초청에 응한 이들 두 기업의 CEO들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보잉에서 현재 항공기 500대를 구매하려는 계약과 관련해서 단연간의 워렌티를 요구하며 미국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잉의 오트보그 CEO의 방중은 그런 중국과의 계약을 따내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 역시 사업과 관련해서 중국 방문을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1902년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아진 관심으로 회사 역시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방중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거둘 만한 상업적 성과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미국산 대두 수출의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잉 항공기 판매 계약 확정 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란과의 전쟁. 지금 뭐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쟁인 듯 전쟁 아닌 휴전 같은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종전 협상이 확실히 진전되는 것도 아니고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가운데 미국 내 기업들은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을 받는 업체는 역시 해운 업체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이 해운 업체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지금 내는 지출이 심해진 그런 상황인데 자 문제는요 이 해운 업체가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그런 엄청나게 되는 엄청난 지출 그 추가 지출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미국의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1분기에 주당 56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란 전쟁으로 경기 침체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고객들이 지갑을 닫은 탓에 올해 실적 전망도 종전에 주당 6달러에서 반토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최대의 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저가형 세트 메뉴를 내세웠는데도 1분기 매출 성장률이 3.9%로 월가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전쟁으로 연료비와 식료품비가 상승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운영 환경이 도전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점점 더 선택적으로 변하다 보니 세트 메뉴보다는 단품 메뉴를 주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운항 차질로 인해 4월부터 매달 5억 달러, 우리 돈 7,30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운임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 It's really a commercial conversations with customers about having to pass this cost on because otherwise this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 us.
1: 머스크의 선박 66척과 직원 6,000명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운업계와 아무런 교감이나 협의 없이 해방 프로젝트의 진행과 중단을 번복하며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원유를 빼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석유회사와 선주들이 유조선을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들여보내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류마티스 관절염
8: 어깨와 허리 통증
7: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8: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7: 진통제 없이
8: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9: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10: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9: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10: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9: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10: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9: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10: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9: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10: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에서 만나요
1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13: 이란이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내에서 최소 228개의 미군 군사 자산을 타격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 위성 이미지를 검증한 결과 중동 지역 미군 자산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매체들이 보도한 미군 피해 현황보다 훨씬 크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 중동 지역 15개 미군 기지에서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은 미군 시설은 병사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비롯해서 병납고 창고 등의 구조물 217개, 공군기지 안테나 등 위성통신시설, 또 패트리엇 미사일 장비, 발전소와 연료 저장고 등 11개 등 모두 2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미군기지 피해 상황을 볼 때 미군이 이란의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라며 미군이 드론전에 대한 양상의

0: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고 일부 기지들은 방어 취약 상태로 방치했음을 드러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경남 의령군은 한인타운의 홈쇼핑 월드에서 농특산물 상설 매장을 운영해서 8만 4천 달러 규모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홈쇼핑 월드에 설치된 의령군 상설 매장에는 지역 내 8개 업체가 참여해서 의령 특산품인 망개떡을 비롯해 구아바 쌀국수, 곶감 말랭이, 건표고 등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령군은 2년 전 LA 한인 축제에 참가해서 홈쇼핑 월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상설 매장 운영을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한편 LA에서 큰 호응을 얻은 의령군은 올해 상설 매장을 더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5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라디오와 신문 등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대표 SUV 모델 Y가 정부가 새로 도입한 운전 보조 시스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테스트에 통과한 차량은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Y가 첫 차량이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등을 평가했다면 이번에 새로 도입된 테스트는 보행자 발견 후 긴급 제동, 또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및 사각지대 개입 능력 등을 평가 항목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무인 차량인 로봇 택시를 목표로 현재 완전 자율주행 이 FSD를 계속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 FSD는 목적지까지 AI가 가속과 제동 또 차선 변경 등을 도맡아서 하는 기술입니다만은 현재는 운전자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서 감독을 하는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현재 캐나다, 중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친이스라엘 시위대에 화염병 테러를 한 이집트 남성이 종신형을 결국 선고받았습니다. 콜로라도 볼더 카운티 지방법원은 무함마드 솔리먼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솔리먼은 지난해 6월 1일 볼더 시내에서 가자지구 이스라엘 인질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향해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면서 화염병 2개를 던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82세 여성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나 다쳤습니다. 체포 당시 솔리먼은 모든 시오니스트, 즉 유대 민족주의자들을 죽이고 싶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고가 내려지기 전 최후 진술에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제주한상 개시 제주화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4: 제주한상 개시 제주화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3: LA에서 제일 싱싱한 화로회를 제주화로에서 즐기세요
4: 제주화로는 피코와 크랜셔 문의는 323-731-3030 323-731-3030
5: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6: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5: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6: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7: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8: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8: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1: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자, LA 지역은 오늘부터 기온이 많이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78도, 내일 80도, 일요일 82도, 그리고 월요일은 8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당연히 주말에 한 90도까지 올라가겠죠. 아, 그런데요, 참 오늘 한인타운에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한인타운 중심부인 웨스턴길에서 이 팔가와의 교차로 지점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반드시 뭐 술 마신 사람만 적발하는 게 아니라요. 뭐 감기약 같은 약물 운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각종 위반 사항도 일일이 다 체크포인트에서 적발이 됩니다. 뭐 잘못한 게 없어도 체크포인트가 설치되면 차가 좀 밀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다행히 웨스턴과 올림픽 코너에 있는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내에 있는 그 K힐링 매장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다행히 내일은 웨스턴길 한산할 겁니다. 내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K힐링 공개 방송 들으시고요. K힐링 매장에 직접 가시면 파격적인 세일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내일 낮에는 편안하게 K힐링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5월의 첫 주말 아우 시작됐죠? 오늘도 에너지를 풀로 충전해드리는 굿모닝 차차차.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이고 싶은 DJ 탕자 한미옥입니다. 아우 머릿결이 비단 같다 라는 말은 들어봤어도요. 머릿결이 강철 같다 라는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멕시코의 한 서커스 공연가 여성이요. 머리카락으로 무려 166파운드, 성인 남성 한 명 무게 정도는 되는 거죠. 그 무게를 들어 올려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가녀린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그 무게를 견뎠을까요? 옛날 머리끄댕이 잡고 아오 이러면서 조금만 잡아도 아픈데 저는요 끊임없이 6개월 동안 내 나의 머리 두피와 또 목의 근육을 단련했습니다. 바로 인내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시시피의 한 애견 미용실 앞에서는요 무려 30년을 기다려 꽃을 피운 식물이 화제입니다. 이른바 센츄리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평생 딱 한 번 꽃을 피우고 생을 마감하는데 그 꽃대를요 무려 20피트 6미터나 올려서 화려하게 폭발적으로 나 수십 년 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화려한 폭발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삶도요 아, 내 인생은 언제 꽃필까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한번 피고 그 피는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묵묵히 버티면서 가다 보면 그 세월들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더스 데이도 있고요. 이번 주말은 어우 바쁘다 바빠. 꽃도 팔아야 되고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꽃 한송이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0: 이선희의 라일락이 질 때 들으셨습니다. 어제 전화기가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잘 때도 안 되고 해서 전화도 됐다 안 됐다 해서 뭐 통신사 버라이전이죠. 한인타운 일대가 모두 통신망이 안 돼가지고 어제 답답하셨던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안 돼서요. 에이 걸을 안 되니까 그래서 걸으면 안 되는 전화 있잖아요. 이렇게 몇 통화를 했는데 어머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통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아, 목소리 들려드리고 얼굴 보여드리고 그러면 좋은 그런 마더스데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로 메가밀리온 잭팟이 2억 1,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그러죠.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온. 저도 그래서 어제 방송하면서 홈쇼핑 월드 가서 장도 보고요. 와우, 대통령상을 받은 총각김치가 너무 맛있고요. 거기 또 김밥이 어머!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한 김밥에 또 총각김치랑 먹으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은 것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결국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돈을 들여서 또 이 메가밀리온 한 장을 샀어요. 오불이잖아요. 그런데 오하이오주의 한 상점 점원이 복권 판매 중에 아, 제 새로운 그 직장의 사원 번호입니다. 이걸 조합을 해서 44578이라는 픽5 복권을 샀는데요. 이 점원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프린트 해놓고 가만 있어봐. 이거 어딨지? 못 찾겠네. 아유, 다시 하나 뽑아주세요, 그럼. 이래서 했는데, 어머, 여기 있다! 해서 두 장을 프린트를 결국을 하게 됐고, 아이, 그렇게 된 거 두 장 모두 사지. 이래서 샀어요. 근데 각각 이 2만 5천 달러에 당첨이 됐는데 두 장을 똑같은 조합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두 배로 그렇게 5만 달러 더블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가끔은 아예 실수했어요. 특히 음식 같은 경우 나 그거 안 시켰는데 왜 짬뽕이 나왔지? 짜장 시켰는데 이런 경우 보통 아예 그냥 주세요 먹죠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 오히려 의외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흐름을 타면서 아모르 파티라고 그러죠.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그래 오늘 주어진 나의 운명은 오늘 하루 그 흐름대로 가다 보면요 오히려 나빴던 일이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그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께 이 주말에 함께 있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진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위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류에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RS1650 바로 카톡 아이디로도 소통하실 수 있고요. 라디오 서울1650.com 가시면 신선한 뉴스와 함께 또 보이는 라디오 링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링크와 함께 채팅도 하시고 또 친구도 여기서 만나시고 그러면 아우 오늘 같은 날 어우 쓸쓸하면서 그렇잖아요. 가슴 따뜻한 인사도 나누시고 그러시기 바래요. 잠시나 말씀드리고 오늘 또 세종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선물들이 또 여러분 찬스가 있으니까요. 잠시 후 함께 하시죠.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우리 건강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전화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오래간만입니다. 미옥 씨. 네. 데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이 시간에 퀴즈 정보도 주시고요. 맞추는 분 네. 이렇게 선물도 주시는 그런 찬스네요.
1: 너무 좋죠.
0: 네.
1: 아, 그러니까요.
0: 네, 오늘도 선물을 쫙 풀어주실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지난주에 일단 네. 그 선물 받아가신 분들 퀴즈 정답자 다섯 분 제가 항상 지난주에 정답 누구누구 전화번호 끝번호 네 자리를 항상 오픈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지난주에 다섯 분의 정답자에게 저희가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요즘에는 한 번 퀴즈 되신 분이 또 하셔가지고 두 번 받아가신 분들.
0: 아, 부지런하시네요.
1: 자, 지난주에 받으셨던 분들 축하하는 다섯 분에게
0: 네.
1: 일단 지난주에 당첨되셨던 분들 9111 또 전화 뒷번호가 3345 또 2325 그리고 네. 5411
0: 네.
1: 이 전화번호 되게 좋네요. 5588 5588 전화 다섯 분에게 또 저희가 선물도 여주 세종 여주를 한 병씩 드렸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아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그죠?
1: 요즘에 네. 그 매주 목요일마다 이 시간에
0: 네.
1: 퀴즈를 합니다.
0: 네.
1: 여러분들 중에 퀴즈 정답을 맞추시면 요즘 전화를 많이 하셔서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전화가 오세요.
0: 어머나.
1: 꾸준하게.
0: 네.
1: 그러면
0: 네.
1: 저희가 선착순 다섯 분에게 어떨 때는 비타민 C 신제품 또 어떨 때는 장이 안 좋은 분들 유산균 또 어떨 요즘에 이 제품이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당뇨에 좋은 여주 우리 세종 바이오텍의
0: 네.
1: 예 여주 제품이 있는데
0: 네.
1: 오늘은 어떻게 한미옥 씨 그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0: 네.
1: 또 내일 모레는 마더스데이기도 하고
0: 네.
1: 그쵸 그쵸.
0: 네.
1: 제가 오늘은 퀴즈는요.
0: 네.
1: 우리 회사의 부모님 선물로 거의 매년 1등을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0: 네.
1: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퀴즈를 낼 거고
0: 네.
1: 정답자 다섯 분에게는 우리 당뇨에 좋은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0: 네.
1: 세종 여주
0: 네.
1: 세종 여주 요거는 한 달 반을 복용할 수가 있는데
0: 네.
1: 한 병에
0: 네.
1: 한 달 반을 복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퀴즈 정답자 다섯 분에게는 세종 여주 한 병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저도 이거 하고 싶네요, 진짜.
1: 한미옥 씨도
0: 네.
1: 그 저 아시는 분 몰래 하시는 건 괜찮은데
0: 네.
1: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0: 네.
1: 우리 진행자도 하면 안 되고
0: 네.
1: 또 라디오 서울 직원들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0: 네.
1: 그렇게 말을 하는데
0: 네.
1: 자 오늘은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0: 네.
1: 제가 항상 퀴즈를 뭐 아무 데서나 막 내는 게 아니고요.
0: 네.
1: 제가 오늘 요 시간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0: 네.
1: 한 1분에서 2분 정도 제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0: 네.
1: 그 안에서 그 안에서
0: 네.
1: 이제 퀴즈를 내니까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 선물로 가장 문의가 많은 제품이 세종 뇌보감이기 때문에
0: 네.
1: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0: 네.
1: 오늘은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 일단
0: 네.
1: 중년들은 왜 기억력이 자꾸 요즘에 떨어집니다.
0: 맞습니다. 진짜 깜빡깜빡해요.
1: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이제 8순, 9순, 이제 70, 80, 90은 뭐 당연히 우리가
0: 네.
1: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나 우리가 치매를 걱정하시는 어른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 오늘은 네. 뇌보감,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잠깐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0: 아, 이거 마더스데이 선물로 딱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요. 자, 그 제가 이제 100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우리가 치매를 예방한다 그랬는데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매년 조사를 한대요.
0: 네.
1: 조사를 하면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0: 네.
1: 그러면 어떤 분은 과거에는 암이 단연코 1등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네. 암보다도 치매를 아. 더 걱정합니다.
0: 네. 그렇죠.
1: 왜요? 그러면 네. 네. 일반적인 병들은 내가 아프지만
0: 네.
1: 치매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지잖아. 이렇게.
0: 네.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종 뇌보감을 통해서 네. 우리의 뇌 역량, 뇌 기능을 집중시키는데 요 세종 뇌보감은 일단 제가 팩트 체크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퀴즈 드릴게요.
0: 네.
1: 성분이 네 가지입니다. 천연의 성분 네 가지로 개발이 되고 우리 뭐 40대, 50대 좀 중년 분들은 그 기억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요즘 비즈니스 때문에 막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0: 네.
1: 우리 뇌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두뇌 기능이. 그래서 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드시면 좋고 또 뇌보감은 우리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그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뇌보감은 알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이 됐고 제가 그래도 성분만 소개해드리고 제가 퀴즈 드릴게요.
0: 네.
1: 이 뇌보감은 구기자 추출물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있고 네. 둘 다 유명한 그 뇌기능에 좋은 영양소가 됩니다.
0: 네.
1: 구기자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홍경천 영어로는 로디올라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뇌기능 개선뿐만이 아니라 우울감이나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인산염 콜린, 시티 콜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뇌졸중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고 또 우리의 인지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에 좋은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으로 개발이 돼서 알약 타입으로 개발이 돼 있고 우리 한미옥 씨도 저도
0: 네.
1: 또 우리 중년을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에게
0: 네.
1: 선물로 1등이 바로 네. 세종 뇌보감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퀴즈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네, 부모님께도 좋고 또 이제 네. 나 정말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런 분들에게 너무 좋은
1: 네.
0: 부모님 선물 1등인 이유가 있네요. 그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뭐 요즘에는 뭐 제가 이제 방송 때 제품 소개하고 뭐 세일 정보도 막 드리고 오늘은 그런 날은 아닌데
0: 네.
1: 뭐 한국에 보내실 분들도 상담하시고
0: 네.
1: 또 LA 계시면서 타주에 있는 어른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0: 네.
1: 그런 분들도 좋은데
0: 네.
1: 제가 오늘은 퀴즈는 세종 뇌보감 뇌의
0: 네.
1: 보약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0: 네.
1: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퀴즈를 낼 건데
0: 네.
1: 자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제가 일단 그 좀 이따가 몇 가지의 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중에 정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0: 네.
1: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화를 하셔서 음성을 남기는 겁니다. 정답 몇 번 하고 음성을 남기게 되면 정답자 다섯 분 퀴즈 선착순 다섯 분에게 오늘 선물은 세종 여주 당뇨에 좋은 세종 여주 제품을 한 병씩 드리는데 요거는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받아가시는데요.
0: 네.
1: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주일 내에 저희 사무실에서 픽업하면 돼요. 사무실은 윌셔 6가
0: 네.
1: 버질길에 그 사무실에 있고요. 한 번 받으신 분도 뭐 두 번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퀴즈를 통해서 또 좋은 선물도 받고 전화번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좀 이따 요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1: 213-383-8899 213-383-8899 요 전화를 하셔서
0: 네.
1: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0: 네. 213-383-8899 213-383-8899로 전화를 네. 준비하시면서 자 퀴즈 들어가볼까요?
1: 드리겠습니다. 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우리 뇌의 보약세종 뇌보감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가지의 예문을 드리면 그 중에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세종 뇌보감 설명 중에 틀린 것을 맞추시는데 제가 좀 전에 전화번호 드렸죠? 그 전화하셔서 정답 몇 번 하시면 됩니다. 뇌보감 틀린 거. 자, 1번 예문입니다. 1번 세종 뇌보감은 뇌의 보약으로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에 좋은 천연의 제품 이름입니다. 2번 한미옥 씨도 풀어보세요.
0: 네.
1: 2번 세종 뇌보감은 네 가지의 천연 성분을 개발을 해서 하루에 아침, 저녁 복용하는 알약 제품입니다.
0: 네.
1: 3번 세종 뇌보감은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치매 예방을 돕는 천연의 제품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0: 네.
1: 마지막 4번입니다.
0: 네.
1: 잘 들으세요. 세종 뇌보감은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제품입니다.
0: 어, 감이 왔어요. 야,
1: 네,
0: 우리
1: 틀린 거. 틀린
0: 네,
1: 거 맞힌 틀린 겁니다.
0: 거.
1: 전화번호.
0: 네.
1: 213-383-8899 383-8899로 네. 전화하셔서 정답 몇 번 하고 남기시면 됩니다.
0: 네, 틀린 번호를 맞추시는 겁니다. 정답 모를 때는 보니까 3번 아니면 4번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틀린 것은 어? 그럼 막 헷갈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네 3번 아니면 4번 네. 뒤쪽으로 네 아까 뭐 유산 유산균 뭐 네 213-383-8899 213-383-8899로 전화 네. 주셔서 맞춰주세요.
1: 또 처음 하신 분들은 또 네. 이 뭐야 막 이런 분이 계실 텐데
0: 네.
1: 제가 빨리 한번 또 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0: 네.
1: 1번 틀린 거 맞추는 겁니다. 세종 뇌보감은 뇌의 보약으로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좋은 천연 제품 이름입니다.
0: 네.
1: 2번 세종 뇌보감은 네 가지의 천연 성분을 연구해서 하루에 두 번 복용하는 알약 제품입니다.
0: 네.
1: 3번 세종 뇌보감은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치매 예방을 돕는 제품입니다.
0: 네.
1: 마지막 4번입니다. 세종 뇌보감은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제품 이름입니다.
0: 네.
1: 틀린 거 맞추시면 됩니다.
0: 뭘까요? 네. 왔어요. 전 뭐 응? 4444444
1: 213-383-8899 전화하셔서
0: 네.
1: 정답 몇 번 하고 남기시면 저희 네. 직원이 5분에게
0: 네.
1: 리턴콜 해드리면 여러분이 오셔서 우리 세종 여주 한 병씩 선물로 받으시면
0: 와,
1: 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어머님께 선물 드리기 딱 좋은 선물인데요. 오늘
1: 네.
0: 좋은 정보도 얻고 퀴즈도 풀면서 선물도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더스데이 네. 맞아서 다른 제품들 상담도 가능하죠?
1: 네, 네 물론
0: 네.
1: 가능합니다.
0: 네. 아, 네. 자,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까요?
1: 그렇게 할게요.
0: 네.
1: 이제 내일은 마더스데이, 내일 모레는 마더스데이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한번쯤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잘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그 뇌보감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제가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이 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0: 네. 네.
1: 아무리 좋은 추억도 기억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기억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0: 네.
1: 어머님, 아버님 모든 네. 분들이 치매 없이
0: 네.
1: 100세 건강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13-383-8899 213-383-8899로 퀴즈 정답 음성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본사 대표 우리 데이비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머리가 깜빡깜빡하는 게요. 머리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잊을 거는 이레이즈 지워주시면서 주말에 뇌도 청소해 주시죠. 김한선입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0: 전화 통화하면서 전화기 찾는 일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 쉬어줘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 휴식 필요하죠. 이제 주말입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영양 섭취도 하시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식사가 가장 맛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취미 활동을 가지시는 것도 좋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메모를 해도요 이거 보는 습관을 또 깜빡이죠. 그래가지고 약속을 또 까먹는 그런 일도 있지요. 명상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것도 아침 루틴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 모닝 루틴 나만의 루틴을 건강하게 잘 짜서 하루도 빠짐없이 꼭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깔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이용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3: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형 운도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1: 그 사람은 간 곳이 없네.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6: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5: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6: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5: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9: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9: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8: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1: 드디어 열렸다. 와이즈 리빙에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했던 전 제품을 사상 유례없는 특별가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5년 넘도록 소개한 제품이라면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라는 거죠. 와이저 리빙의 K-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2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형님 굉장히 오랜만에 뵈어요.
21: 네. 네. 아우, 여전하십니다. 더 건강해지신 것 네. 같아요.
22: 저는 네. 오늘 소개할 이 제품들을 다 네. 쓰고 있는 관계로.
21: 우리가 케겔 네. 운동기 얘기 한참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어제 한훈 씨가 구입하셨다면서요. 네.
22: 우리 진행자 네. 한훈 씨께서도 케겔 네. 운동기를 구매를 네. 하셨습니다.
21: 아, 진짜 그게 그렇게 좋다던데.
22: 네, 매우 매우 훌륭하죠. 네. 케겔 운동은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시면서 꼭 뭐 요실금이다, 전립선 그 비대로 인한 방광 관련한 질환이라거나 네.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네. 우리 미용님도 자골신경통
21: 약간 있어요.
22: 네. 네. 사용하시면 매우 네. 매우 훌륭하실 텐데요. 네. 그 외에도 치질이라거나 변비라거나 네. 뭐 담이 왔대거나 이럴 경우에는 네. 이게 꼭 요실금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네. 뭐 애플힙도 되지요.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저희가 또 돌아오는 일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21: Mother's Day.
22: 그렇죠.
21: 어머니.
22: Mother's Day. 사랑하는 어머님. 네. 네. 어머님 옆에 있는 아버님도 캐길기 같이 쓰셔도 됩니다.
21: 네.
22: 그래서 저희가 가격도 엄청나게 사상 유례 없는 가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우선 또 선물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21: 네.
22: 저는 이 선물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한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삼 비누예요. 네. 인삼의 향이 어찌나 좋은지 방향제로 쓰셔도 좋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피부는 여왕 되실 거고요.
21: 네.
22: 두 번째 드리는 헤어 트리트먼트는
21: 네.
22: 샴푸하신 다음에 이거 트리트먼트 쓰시잖아요. 그러고 네. 나면 여러분들의 헤어는요.
21: 네.
22: 황후가 되시는 거예요.
21: 아.
22: 황후의 머릿결.
21: 지금 그 쓰신 거예요?
22: 아, 그렇죠.
21: 머릿결이 아주 네. 좋아 보이십니다.
22: 머릿결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요 네. 선물 두 가지도 드리지만 가격이 네. 너무나 훌륭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는 이 대한민국 제품이고요. 저희 와이즈 리빙이 건강과 뷰티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은요. 한국 식약처하고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것들이라는 걸 미리 네.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 그동안 마음에 두셨던 분들이라면 어머님에게 선물하셔도 좋고
21: 네.
22: 내가 나에게 선물하셔도 좋지 않나요?
21: 네. 네
22: 열심히 진짜. 산 당신 네. 바디닥터 케겔 운동기 사용해 보시라라고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21: 네.
22: 저희 또 사전에 그냥 전화번호 하나
21: 네,
22: 소개해 주시면서 갈까요?
21: 네. 네. 562-529-5343 562-529-5343 그리고 K실장님 개인 휴대폰 213-831-5855 연락 주시면 상담과 주문 도와드립니다.
22: 맞습니다.
21: 네, 오늘 마더스데이 특별가 이런 가격이 없었다. 뭐
22: 맞습니다.
21: 이런 거 풀어주신다 그랬는데
22: 네, 특별가.
21: 케겔 운동기 얼마인가요?
22: 케겔 운동기는 네.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21: 네.
22: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게 3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고요. 미주에서 2,500불인데 오늘 대단한 할인을 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격은 1,799불이에요. 저희가 2,000불 이하로는 이 금액으로 소개해 본 적이 없답니다.
21: 네.
22: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는 이 방석처럼 딱 생긴 거 이 네. 케겔 운동기에 앉아만 계시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요실금, 전립선 비대로 인하는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21: 네.
22: 밤에 자주 끼시는 분들 화장실 네. 때문에 심한 변비, 치질, 자골신경통 밤에 자다가 쥐 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21: 네.
22: 쥐나시는 분들도 해결이 됩니다. 성기능 강화에도 좋고 엉덩이가 네. 힙업이 돼서 한국에서는 아. 젊은이들이 케길 운동기를 쓰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네요. 야. 300% 만족도 높은 제품. 오늘 네. 가격을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0: 1799불?
22: 맞습니다. 와. 저희가 2500불 하던 거를 어마무지하게 할인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그 가격이라는 거.
0: 선물도 주시고
22: 그렇습니다.
0: 전화 주세요. 213-831-5855 831-5855 K실장님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도
22: 혹시
0: 챙기시고.
22: 네. 음성 파일이 있을까요?
0: 네. 음성 파일?
22: 네.
0: 그게요?
22: 네. 오늘 아 그러면 예. 됐습니다. 네. 그분들의 또 오늘 시간 관계상
0: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여행 가가지고 네. 비행기 타면서 14시간
22: 비행기 동안 두 번 화장실
0: 딱 두 번 가시고
22: 네 서서 물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나오셨다라고 아, 하신 분 그분 네. 해결되셨고요.
0: 네.
22: 발가락에 감각까지 돌아왔다는 분들 시간상 네. 아쉬워서 다 듣지는 못하고요. 네. 케길 운동기는 여러분들 집안에 반드시 두셔야 되는
0: 네.
22: 가정용 의료기기라는 거 말씀드리고
0: 네.
22: 두 번째로는 허리벨트가 있잖아요.
0: 네.
22: 저희들이 이거 뱃살 빼고 여러분들의 허리 인치를 줄여드리는 EMS 허리 벨트인데요.
0: 네.
22: 이것도 EMS 저주파 전자극 요법으로 뱃살 부위의 근육을 수축 이완을 하면서 1분에 7,500번의 두드림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22: 강력한 자극을 복부에 전달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늘 걱정하시는 내장 지방도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뱃살이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부가 네.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든다는 거.
0: 네.
22: 요거 착용하시고 여러분들 집안일 하셔도 돼요. 주부들은 벨트 착용하신 다음에 설거지 하시고 청소기 돌리시고 또 댕댕이 데리고 동네 한 바퀴 하셔도 되고요.
0: 네.
22: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저처럼 허리 벨트 하시고
0: 네.
22: 저희 대표님은 트레드밀을 뛰신다라고 하시는데
0: 네.
22: 최근에 왕자 새긴 모습을 사모님이 아.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복부의 근육만이 아니라 왕자가 새겨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0: 이야.
22: 너무 놀랍지요.
0: 그냥 있어도 키를 네. 운동 시켜주고 벨트 차면 진짜 뱃살도 빼주고.
22: 네 한꺼번에 다 하셔도 돼요.
0: 네
22: 키를 위에 앉으시고 허리 벨트 하시고 하셔도 되고.
0: 네.
22: 이 허리 벨트도 한국대학교에서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허리 벨트를 차시고 12주 착용한 후에 결과물을 측정을 했더니 그 임상에 참여하신 분들의 평균 허리 둘레가 6cm입니다. 약 2인치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0: 와, 그 되게 힘든 거예요. 2인치 줄이가 얼마나 힘든데.
22: 맞습니다. 이 또 배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허리살이 빠지고 나면 아래로 이렇게 축 처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0: 네.
22: 그렇지 않아요.
0: 네.
22: 탄탄한 복근을 만들어주니까
0: 네.
22: 걱정하시지 마시고
0: 음?
22: 가격만 되시면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가격
0: 얼마인가요?
22: 이번에 이 허리 벨트 저희가 네. 케길기와 더불어서 엄청 많이 팔았는데요. 저희가 미주 판매가가 1,500불입니다만 오늘 700불 할인을 내서 799불에 드립니다.
0: 오, 799?
22: 네, 1,000불 이하로는 내려간 적이 없어요.
0: 네, 세상에 거의 뭐 반가격에.
22: 반가격이지요.
0: 와, 네. 절대로 1,000불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던 제품을 오늘 드디어 마더스 데이 스페셜
22: 네.
0: 활짝 세일합니다.
22: 그렇습니다.
0: 799불 대박 세일가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22: 네.
0: 213-831-5855 831-5855 562-529-5343 562-529-5343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2: 네.
0: 자 그리고 또 야심작이 있죠?
22: 네. 탈모인 분들에게 희소식인 헤어붐인데요.
0: 네.
22: 탈모를 막아주고 또 발목까지 하게 된다라는 나사에서 개발한 요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로 여러분들의 모근에
0: 네.
22: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과학적 원리인데요. 이 원리로 서울대병원하고 경북대병원 두 곳에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임상실험 결과 참가자 전원이 100% 발모가 되었다는 사실은
0: 네.
22: 이거는 가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0: 이야, 진짜 얼마나 기쁘실까요?
22: 그렇죠.
0: 일단 머리가 풍성해야지.
22: 맞습니다. 나이도 덜 들어보이고
0: 그럼요.
22: 자신감도 생기시는데요.
0: 네.
22: 이것도 여러분들 가격이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격에 준비를 했거든요.
0: 네.
22: 미주 판매가가 5년 동안 2,500불로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0: 네.
22: 마더스데이를 기점으로 이 마더스데이만 드리는 특별
0: 네.
22: 할인가 1,000불을 할인을 해서 오늘 1000불 뚝 잘라서 1500불에 드리겠습니다.
0: 1500불에? 네. 아, 유례 없는 특별가네요.
22: 네, 그렇습니다. 마더스데이 스페셜로 헤어붐도 네. 여러분들 모발 건강 챙기시라고 저희가 1500불에 드리고요. 네. 통증 치료기인 베니라이트. 여러분들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뭐 허리 통증이시면서 협착증으로 이어지신 분들 목 네. 근육, 테니스 엘보, 손가락 마디, 고관절염, 무릎 통증 위에 요거를 그냥 올려만 놓으시면 돼요. 네. 올려만 놓으시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너무너무 훌륭한 이거는 사용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자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22: 요것도 오늘 또 놀라운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0: 네.
22: 요것도 저희가 판매가가요. 2,000불이었습니다만 오늘 그 스페셜 가격으로 1499불 1499불에 베니라이트도 드릴 거고요.
0: 네.
22: 또 여러분들 UK 디바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울세라 리프팅 요거는 레이저로 하는 게 아니고 미세전류로 해서 2분의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오른쪽 네. 왼쪽 나눠서요. 네. 한쪽만 저희들이 시연을 해드리는데요. 오른쪽과 왼쪽이 짝짝이가 됩니다. 2분 안에 리프팅 효과 때문에. 그렇게 끌어올리는데 한번 끌어올려간 거는 15일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그것만이 네. 끝이 아니에요. 팔자주름, 눈밑주름, 입술주름, 목주름 더 이상 이 미세전류로 된 저희들 UK 디바이스 사용하시면 통증 치료기로도 쓰여요. 이 UK 디바이스는 그리고 두피 케어도 됩니다. 모발 빠짐 줄어들고요.
0: 네.
22: 가격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 저희가 네. 이것도 2,500불 하던 거를 네. 오늘 대단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1,000불을 뚝 잘라서 1,500불에 드리고요.
0: 네.
22: 마지막으로 잠을 잘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에이크리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22: 요거는 뇌 신경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뇌로 가는 신경 신호를 조절을 한 신경과학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바이스인데 그냥 요 여러분들 음악 들을 때 네. 머리에 착용하시는
0: 네.
22: 그 형태로처럼 되어 있는데
0: 헤드폰처럼
22: 헤드폰처럼 그런데 네. 귀를 막는 거는 아닙니다.
0: 네.
22: 그냥 머리 위에 쓰시기만 하시면 네. 불면증 해결되고요.
0: 네.
22: 스트레스 해결되시고 집중력 저하되고 편두통, 네. 우울증 사라지고 치매와 파킨슨까지 해결 다 되는 건데요.
0: 네.
22: 요거는 미세전류 원리로 만들어진 요것도 여러분들 가격이 너무 놀랍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런칭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0: 네.
22: 또 마더스 데이에 1200불 하던 걸 반값에 599불에 드리면서
0: 네.
22: 선물 모두 다 오늘 소개한 것들 선물 다 드릴 텐데 그동안 저희 제품이 좀 고가여서
0: 네.
22: 1, 200불이 아니니까 망설이셨던 분들은 1년, 네. 2년, 3년 무인
2: 부모님께, 어머님께 건강만큼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을 잡아주는 멋진 선물들이 마더스데이 초특가 대박 세일을 하니까요. 통 큰 선물 부모님께 하세요. 138315855831585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겔 운동기 어떤가 잠시 후에 2부에서 우리 훈이 씨와 함께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꼭 만나 뵐게요.
3: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4: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3: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4: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3: 거기다 오블의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4: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3: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4: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4: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에서 만나요.
23: 부당침튼의 명가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튼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5: 수영도?
1: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홈쇼핑 월드 행복한 대박 세일. 100% 아라비카 원두 커피 3박스 6불99.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6불99. 꽃게로 만든 명품 간장게장 16불99. 6년근 에브리온 홍삼 스틱 1개월분도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0: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씨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씨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 산삼한방병원
8: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7: 굿모닝 차차차 2부의 남자 우리 후니 씨 아니 네. 케겔 운동기를 사서 본인이 앉아 계실 줄 알았더니만 네. 장모님 선물로 사신 거예요?
8: 제 거 아니죠.
7: 아, 야.
8: 저는 혼자서 지금 이 순간에도
7: 아, 놀면 뭐해? 네? 야, 너무 장모님이
8: 노늘이,
7: 좋아하시겠네요.
8: 노늘이 염불한다고.
7: 야,
8: 노늘이 케겔이라도 해야지.
7: 쪼이고 있어요.
8: 네, 쪼이고 있어요. 아, 한 가지 더. 네. 여러분, 2부의 남자. 여러분들의 잭팟 같은 남자. 네. 오늘 금요일 메가 밀리언 잭팟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 네.
8: 215 밀리언 2억 1,500만 불 이상입니다.
7: 야.
8: 여러분과 함께 꿈을 꿔봐요.
7: 제가 어제 샀어요.
8: 제가 샀어요?
7: 메가 밀리언 5불로 오르고서 한 번도 안 샀거든요.
8: 네.
7: 근데 드디어 어제 한 장을 샀잖아요. 지갑에 탁 났어. 두 장 사서 한 장은 언니 주고 응? 친한 언니 주고.
8: 그거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7: 그거 반 가르기들어 했죠.
8: 그거 사인하셨어요?
7: 에? 아니요. 믿어.
8: 아.
7: 주기만 해.
8: 근데 이게 꼭 남 주게 된다니까요.
7: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8: 그냥
7: 없지,
8: 사진만 찍어놓으시지.
7: 그럴걸. 어디 갑자기 안 보이면 이제
8: 서로 뭐 안 그래도 되는 거야.
7: 그래서 왠지 든든해요 오늘. 오늘 밤에
8: 오늘 밤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 때 네. 선배님 혹시라도 되면 네. 문자는 남겨주세요 저한테.
7: 왜라고?
8: 어? 아 그래서 제가 알죠. 뭘 어떻게 아, 행동할지 네. 알죠. 충성을 어떻게 할지
7: 모르는 거예요. 아직
8: 내가 걔가 될게.
7: 극지 않은 복권이 있다.
8: 아, 네. 좋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살 수 있어요.
7: 네. 자 메가밀리언 오늘 215억 밀리언.
8: 그러니까 2억 1,500만 불.
7: 예, 2억 1,500만 달러. 네,
8: 더 크고 와. 더 나은 메가 밀리언스. 여러분 메가 밀리언스. 함께 꿈을 꿔봐요.
7: 네. 호니 씨, 네. 금요일은 남녀 얘기. 아, 남녀 얘기만큼 재미난 게 어디 있겠어요?
8: 응? 싸움이랑 남녀 얘기 네. 제일 재밌어요.
7: 아, 그래요.
8: 근데 오늘 면학박 네. 홈쇼핑월드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천녀 유혼. 장국영 임청아 닮았어요.
7: 아, 훈이 씨가 오늘 어? 하얀색으로 아니, 아주 약간 분위기가 그래.
8: 아니 제가 어딜 봐서 장국영이에요. 아니, 이건 아니지.
7: 누가 그러더라고요.
8: 누가요?
7: 미옥이 너 파트너는 참 좋다.
8: 왜요?
7: 응?
8: 얼굴 밀어주니까?
7: 아니
8: 밀어주니까요?
7: 아니요.
8: 어, 미옥 씨 확실히 이쁘게 나오니까
7: 아니야,
8: 그거잖아요.
7: 아니야.
8: 작아 보이고 더 이뻐
7: 네,
8: 보이고 그죠?
7: 네, 작아 보인다 그래도.
8: 그거잖아. 그거죠. 솔직히 말해 그거 맞죠?
7: 아니야.
8: 외모 밀어주기,
7: 아,
8: 근데 몰아주기.
7: 남자도 여자도 사실은 남자 네. 키 작은 거 뭐 이렇게 따졌던 분이 네. 정말 아주 작은 남자를 만났는데 키 아무 상관 없어.
8: 아, 키 전혀 상관 없어.
7: 상관 없어.
8: 그럼
7: 마음이 넓어야지.
8: 주머니에 어떤 차 키가 집 키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키가 뭐가 중요해? 안 그래요?
7: 그 키구나.
8: 키는요. 네. 정말 제가 제일 억울한 것 중 하나가 여성분들 네. 키 보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 남자 185대 이런 분들은 네. 야 키는 노력해서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하지만 그 외에 모든 건 바꿀 수가 있어요.
7: 네.
8: 몸무게든 뭐 재산이든 학벌이든 내가 노력하면 돼. 키는 안 돼.
7: 네.
8: 어쩌라는 거예요.
7: 그러니까 키 나지.
8: 물론 제가 뭐 그 난장이는 아닙니다만.
7: 빨리 한번 가볼까요?
8: 190 안 되면 똑같아. 어?
7: 아이 그래. 네. 근데 훈이 씨 키 크잖아요.
8: 저 안 커요.
7: 안 커요?
8: 2미터가 안 될 뿐이지.
7: 아 아니.
8: 170과 2미터 사이.
7: 덩치도 네. 그냥 덩치로 너무 체격도 좋으셔서 아, 유도하신 것 같아.
8: 유도했죠.
7: 하셨어요?
8: 모든 여성을 저쪽으로 유도를 하죠 이렇게.
7: 아~
8: 이리 와. 유도와 유도를 해야지. 이리 와. 오빠야.
7: 엎어치기 막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아.
8: 엎어치기요?
7: 엎어치기.
8: 기세 추측해요. 엎어치기.
7: 밀어. 어? 응? 밀어치기.
8: 상상은 그만.
7: 네.
8: 뭘 밀어쳐요? 밀어치기. 근데
7: 네.
8: 제가 원래 유도를 가장 네. 마지막에 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원래 어. 저는 다른 운동을 많이 했어요. 뭐
7: 뭐요?
8: 저도 타격 기술을 좀 많이 해갖고 네. 뭐 쿵푸라든가 가라데, 합기도, 네. 태권도, 뭐 화랑도, 검도 이런 거 했거든요.
7: 한 대 맞으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8: 마음이.
7: 어, 야.
8: 꿀주먹. 뿅.
7: 아,
8: 근데 네. 살이 조금씩 찌니까 사람들이 네. 어 운동하셨어요? 아 예. 그러면 유도하셨죠.
7: 네.
8: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네. 유도 안 했는데.
7: 네.
8: 근데 아니요 유도는 안 했고요.
7: 아니 그게 다 살이에요? 근육이에요?
8: 아유 분유 반. 배즙일반 70%가 근육이에요.
7: 네, 네. 알 수
8: 그냥
7: 없지
8: 여기까지
7: 뭐.
8: 먹어. 아 그래서 유도를 네. 안 했는데 유도를 안 했어요. 하고 설마한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7: 네.
8: 그래서 유도를 했어요. 어... 그냥 해줬으면 돼 이거 하려고.
7: 아 진짜. 네,
8: 그래서 했는데 너무 네. 재밌고.
7: 네.
8: 제가 또 와 유도에 그렇게 제가 소질인 줄 몰랐네.
7: 진짜.
8: 그 다음부터는 여성분들 다 유도하는 거라니까요.
7: 어머나.
8: 내 걸로 유도해야지.
7: 어머나.
8: 이리 와. 뭐 까짓 거 뭐 금요일인데 뭐 이러고 노는 거지 뭐.
7: 그렇죠. 네. 자 오늘은 데이트 준비 시간부터 끝까지.
8: 아, 우리 한번 남녀 네? 얘기를 한번 해봐요. 역시.
7: 자 남녀가
8: 데이트 나가실 때.
7: 네.
8: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세요? 금방 준비하는 편이세요?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7: 저는 그래도 준비를 금방 하는
8: 자,
7: 것 같아요.
8: 자 금방이라는 게 얼마큼?
7: 30분.
8: 이거 봐.
7: 30, 왜요?
8: 30분이 무슨 금방이야?
7: 걸리지.
8: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0분이요?
7: 어 샤워하고.
8: 그러니까 샤워 포함에 30분이요?
7: 네. 오.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여자친구.
8: 그렇다면 조금
7: 빠르죠. 네.
8: 그러면 지금 막 침대 누워 있어요?
7: 샤워를 이제 물만 대충.
8: 자 봐봐. 지금
7: 아니 머리 감는 건 안 되고.
8: 어?
7: 그러니까
8: 에?
7: 머리는
8: 감는 건 안
7: 전날에
8: 돼요?
7: 감으니까.
8: 잠깐만. 그러면 네. 지금 11시 5분이네요.
7: 네.
8: 제가 지금 미호 씨 침대에 누워 있었어. 자고 일어났어.
7: 네.
8: 제가 전화합니다 남친구예요.
7: 네.
8: 미호가 우리 밥 먹자.
7: 응.
8: 지금 준비하면 언제 갈까? 내가? 언제 픽업 갈까?
7: 김미. 응.
8: 그러면 11시 35분?
7: 응.
8: 오케이. 그러면 준비할 수 있어요? 30분 안에?
7: 네.
8: 오케이. 풀 메이크업?
7: 뭐 대충. 뭐 요즘은 대충? 풀 메이크업은 촌스러운 거예요. 대충 해야 돼.
8: 아, 그래 30분은 응. 그나마 인정. 응. 남자는 몇 분? 5분.
7: 5분. 네. 아,
8: 지금 여자친구 전화요. 오빠 응. 지금 갈게. 어 그래? 와. 네가 오는 사이 난 이미 다 준비돼 있어. 여자는요.
7: 네.
8: 씻는 게 끝이 아니에요.
7: 응.
8: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지금 그쵸? 아까 30분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놀라긴 했어요. 원래는 네. 보통 1시간, 막 2시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씻는 게 30분. 그 다음에 뭐 메이크업 한 데 뭐 1시간. 머리 하는데 30분.
7: 네.
8: 옷 고르는데 30분. 아. 와, 언제 나가냐고.
7: 옛날에 룸메이트 뭐? 할 때요. 네. 미국에서. 한 그 친구가 욕실은 네. 하나인데 들어가면 1시간이 걸리.
8: 샤워?
7: 예, 네. 아우 너 도대체 뭐라니 빨리 나와 막 이랬는데 짧게 짧게 물도 좀 절약하면서 그렇게 피부에 안 좋아요 오래 있으면
8: 피부 안 좋아요?
7: 예, 네. 샤워는 짧게
8: 짧게 뽀송하게 깔끔하게
7: 비누칠도 대충
8: 그렇지
7: 중요한 부위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우
8: 서로 서로
7: 여기
8: 서로 서로 혼자 하면 안 돼요 서로 서로
7: 안 돼
8: 근데 여성분들은 네. 이제 옷 고를 때 네. 어느 정도 시간 걸리세요, 미옥 씨는?
7: 아, 그게요. 네. 그래서 미리 해놔요. 저는.
8: 미리
7: 저, 옷을
8: 해놔요?
7: 항상 예. 네.
8: 오.
7: 골라놓고 뭘 입지 이게 너무 싫어서 네. 이렇게 옷장 정리할 때 얘랑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딱 넣으면 딱 집으면 되잖아요.
8: 우와, 네. 진짜요?
7: 예. 네.
8: 대단하시다.
7: 왜요? 그렇게
8: 엄청
7: 하지 않나?
8: 꼼꼼하시고 저거 하시네.
7: 네.
8: 누가 그렇게 해요?
7: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아예 여자분들 그렇게 해놔요.
8: 에이,
7: 맞춰놔요.
8: 여자분이 더 지저분해요. 집 가면 막 온갖 옷 산더미고 막
7: 네.
8: 누가 이렇게 페어링 해놔요. 그냥 대충 입지.
7: 저는 이렇게 딱딱 칼각으로 돼 있어요.
8: 오 멋있다. 어, 자기 어필 시간. 어 좋아요. 네. 보통 남자들은 네. 옷 고르는데도 뭐 5분?
7: 네.
8: 뭐, 옷도 많지도 않겠지만
7: 네.
8: 보통 저는 샤워할 때 옷을 생각을 해요.
7: 아,
8: 샤워를 하면서 자 머리 오늘 어,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있고 누굴 만나니까 오늘은 그럼 이렇게 입자. 오늘은 뭐 없으니까 편하게 입자.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쫙 생각을 하죠. 아, 그럼 샤워하고 나오면 이미 제 머릿속에는 코디가 돼 있으니까
7: 네.
8: 나와서 그냥 바로 탁탁탁 입으면 돼요.
7: 네.
8: 근데 여자분들은 계속 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7: 그쵸.
8: 편하게 나와 그래도
7: 딱 입었는데 나가는데 아 이거 또 아니야. 그러면 막 갈아입어야 되고 막
8: 그러니까요.
7: 이런 거 그런 아. 게 전 너무 싫더라고요.
8: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30분은 제가 이해할게요. 근데 저는 진짜 집 앞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거든요.
7: 아.
8: 옷만 입으면 돼. 그랬는데 30분 걸려고. 와. 자, 두 번째. 약속 시간에 대해서 남녀가 참 개념이 달라요.
7: 네.
8: 남자는 자, 11시 반에 만나. 그러면 집에서 11시 반에 나와요.
7: 네.
8: 거의 비슷한 시간이야.
7: 근데
8: 여자는 도착해서 자기가 이쁘게 한번 다시 옷 매무새랑 화장 점검할 수 있는 시간까지를 이거 데이트입니다. 그냥 일반 네. 약속이 아니야. 데이트할 네. 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친구랑 만나자면 그냥 어? 거의 뭐 내가 도착할 남자는 계산이 빠르거든. 어 가는데 10분? 그럼 딱 맞춰 가는 게 남자고 여자는 미리미리 그리고
7: 네.
8: 남자가 미리 와서 기다려주기를 원하는
7: 네.
8: 그런 거 있지 않아요?
7: 네.
8: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미옥 씨가 데이트를 해요.
7: 네.
8: 제가 11시 반에 모시러 가기로 했어요.
7: 네.
8: 앞에서 연락할게. 어 그래.
7: 11시
8: 20분에 문자가 딱 옵니다.
7: 네.
8: 나 앞에 있으니까 천천히 나와. 나는 남자 1. 그러니까 5분 10분 먼저 와서 약속 시간보다
7: 천천히 나와.
8: 어, 천천히 나와. 나 와 있어. 라고 하는 사람 1. 2. 도착 딱 30분에만 30분에 딱 나와. 남자 2, 남자 3. 연락 안 해. 도착했는데. 제가 나오겠지.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
7: 그래도 앞에 왔어. 이게 좋아요, 저는.
8: 약간 저거 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좀 푸시한다는 생각 들진 않아요?
7: 아니요. 도착했어. 이러면 저는 오히려 딱 그 30분에 나가서 서 있죠.
8: 어? 야, 아 너무 자기 어필하는 것 같아. 아,
7: 그러면 왜 안 와? 이러네.
8: 어, 진짜로 딱 나가 있어.
7: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늦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저는 딱 그렇게 나가서 서 있는 경우가 많은
8: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같은 남자는 그러죠. 네. 우리에게 위험한데 나와 있지 말고.
7: 아, 진짜 갑자기 오빠.
8: 문자 하면 그때 내려와.
7: 아, 야.
8: 그게 맞거든요.
7: 그렇죠. 문자 하면 나가는 게.
8: 근데
7: 맞죠.
8: 가끔 남자 가는데 여자가 딱 기다리거나 딱 나오면 그게 또 그렇게 이뻐 보여.
7: 아 시간 맞추는 거.
8: 어, 그게 참 이뻐.
7: 근데
8: 보여.
7: 우리 럭키비키님이 그러네요. 그렇게 늦어도 다 너를 위해서 하다 이렇게 늦은 거야라는 말 한마디에 참는데요. 아
8: 그래요. 뭐 본인이 행복하면 됐지 뭐.
7: 본인 말 행복하면 됐지. 여자가 아니옵니다 그러셨는데.
8: 그러니까.
7: 나 남자야?
8: 어, 이런 여자분 없다니까 진짜로 말도 안 돼요.
7: 네. 어,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늦게 나가야지.
8: 아니 너무 늦지 마요.
7: 네.
8: 늦으면 네. 남자 마음 떠납니다.
7: 아 그래요?
8: 늦게 오는 순간 남자는 딴 여자와 문자할 수도 있어요.
7: 아,
8: 여러분 기억하세요. 늦지 마세요.
7: 네.
8: 자 데이트를 갈 때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고 합니다.
7: 네.
8: 남자는 어 주말에 만나 그러면 어 그래 주말에 맛있는 데가 어디 있지? 예를 들어서 네. 맛집 거기 가가 주차가 아, 다운타운 아 차 세우기 싫은데 어려운데 어디다 세우지? 그럼 세우면 얼마큼 걸어가야 되지? 네. 거기가 식당이 얼마지? 요 정도 여자분은 무조건 분위기 와, 감성 그 막 경치 네.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7: 분위기
8: 분위기 따지죠. 그죠?
7: 예 네. 조명
8: 아 조명
7: 각도
8: 그리고 같은 식당인데도 뭔가 창가에 바닷가 보이는 쪽
7: 네
8: 사진찍어 잘 나오는데
7: 여러분 어디 참 식당 갈 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석으로 줄 때요 no I wanna sit here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이거 비어 있는데 왜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 이러고 난 종종 당당히 얘기해서
8: 아 정말요
7: 그 자리에 앉는 편이에요 좋은 자리에
8: 저는 구석을 좋아해요
7: 아 그래요
8: 저는
7: 아.
8: no I want corner 그러는데
7: oh, really?
8: 저는 구석을 좋아해요.
7: 아. 아니 구석이
8: 속된 말로 구석 짱 막혀가지고
7: 좋은 그런 분위기 있는 구석이 아니라 화장실 옆 이런데
8: 아 그런데 싫죠 그런데 싫은데
7: 약간 동양인이라고
8: 어? 아니 뭐 이런, 설마
7: 아니 실제로 그래요
8: 진짜요?
7: 그런 경우 있어요 느낌에 그럼 보면 뭐, 모르나요 알죠
8: 어, 저는 아직까지 본 네. 적은 없어서
7: 그래서 그래.
8: 저는 오히려 술집 가면은 한국 술집 소주방 가면 분위기 좋은데 젊은 애들 많이 가는데 네. 구석을 줘요
7: 네
8: 사장님 아 안쪽으로 저는 안쪽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저를 잘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7: 네
8: 근데 두 번 세 번 가는데 항상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앞에 넓은 자리 많은데도 알고 보니까 거기가 젊은 분들이 막 자기 헌팅도 하고 네. 부킹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늙은이 왔다고 구석으로 넣은 거야.
7: 늙은이라 아니라 조폭이 온 줄 알았어요.
8: 아니,
7: 등치에 있다.
8: 늙은 이렇게. 친구들 왔다고 해서 안 구석이 넣은 그러니까 저를 좋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 보이게 구석에 넣은 거예요. 자기네 뭘 흘릴까 봐. 아 그다음부터 구석이 기분 나쁘더라고
7: 그래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 구석이
8: 그때 좀 기분 나빴어요
7: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구석에 가서 다 서로 그냥
8: 아니 둘이 가면은 남녀 가면은 구석 좋지 않아요? 은밀하게
7: 네.
8: 아무도 보든 말든
7: 옛날에 막 칸막이 있고
8: 없는 칸도 쳐야지 작게 벗어서
7: 같은 여름은 어우 둘이 어? 붙어있고 막 이런
8: 막
7: 거
8: 덥잖아요 겨울에도
7: 어우 더워지지 어,
8: 막 꿀꿀하지 막, 막 거울 아, 유리에 막 김서린다잉
7: 네.
8: 아, 좋아요 여자들 분위기 있는 거 좋아하니까
7: 네.
8: 사실
7: 분위기를 많이 타죠
8: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7: 네.
8: 사진 하, 찍는 사진 이것도 요새 빼먹을 수 없죠
7: 네.
8: 남자분은 한 장 정도 찍으면 끝났어요 이미 네. 인증사진 찍었잖아 하, 여자분은 뭐 사진을 보면 저 옛날에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사진 네. 못 찍는다고.
7: 네.
8: 아 오빠 사진 누가 이렇게 찍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난 열심히 찍었는데.
7: 그 센스가 없어.
8: 남자들은요. 그 찍으면 너무 내 눈에 너무 이쁘잖아요.
7: 네.
8: 어 너무 잘 나왔다 보여주면 오빠 이게 뭐야? 머리 흩날렸잖아. 막 눈 감았잖아. 너무 야 자연스럽지 않아? 오빠 다시 찍자. 그러다가 제가 하도 혼나면서 나중에 네. 교육을 받았어요.
7: 네.
8: 오빠 봐봐.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돼. 막 그분한테
7: 각도 이렇게 어 짜리몽땅하게 나오게 찍으면 안
8: 그러니까
7: 돼.
8: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모르고
7: 이 서서 찍어줄 때도요. 네. 남자분이 약간 자세를 낮춰서 밑에서
8: 그러니까
7: 찍어줘야 돼.
8: 그걸 몰랐죠.
7: 그래야 롱다리.
8: 그리고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자분한테 네. 저 터져가면서 배운 건데
7: 네.
8: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일자로 세우잖아요.
7: 네.
8: 여성분의 다리가 밑에서 살짝 올리면서 다리 끝이 사진 거의 바닥에 닿게끔 딱 찍어주면
7: 네.
8: 길쭉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7: 네.
8: 저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하도 닥달 받아가지고
7: 네.
8: 요새는 제가 사진 찍어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7: 아.
8: 오, 사진 잘 찍는다고.
7: 네.
8: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민감한가 봐.
7: 그럼요.
8: 그럼 앱을 깔아야지.
7: 왜 요즘 앱으로도 다
8: 요새 앱 안 하고 찍으면 또 화내요.
7: 그래요.
8: 참나.
7: 이렇게 여자들은 섬세하답니다.
8: 그 섬세한 겁니까?
7: 네.
8: 구라지 구라.
7: 네. 자, 데이트 끝난 뒤 정리에 대한 차이도 있다고요?
8: 네. 왜? 남자는 끝났잖아요.
7: 응.
8: 안녕. 집에 들어졌잖아요.
7: 응.
8: 끝.
7: 응.
8: 이제부터 너는 너, 나는 나.
7: 근데,
8: 나만의 시간.
7: 응.
8: 근데 여자는 집에 딱 가서 문자를 하죠. 오빠, 잘 들어갔어? 오늘 어땠어? 재밌었지? 나 오늘 이뻤어? 아까 찍은 사진 보내줘.
7: 네.
8: 오빠, 나 사진 바꿨다? 이거 보정했다? 네. 이거 응. 어때? 저거 어때? 야, 좀 자자. 좀 쉬자.
7: 아, 아니 오늘 오빠 즐거웠어 이런 인사가 반갑지 않나요?
8: 좋죠.
7: 네.
8: 그리고 끝내야죠.
7: 아.
8: 그리고 이제 집에 다시 통화를 시작하죠.
7: 네.
8: 오빠 통화 가능해? 처음에 뭐 사귈 때는 아유 밤새 통화하지.
7: 네.
8: 배터리가 떨어지는 게 무섭죠.
7: 네.
8: 어느 순간 되면은 조금
7: 들고 자 이제 전화기.
8: 어 들면서 그리고 끝날 때 알죠? 먼저 네. 끊어. 먼저 끊어. 아니 먼저 끊어.
7: 아.
8: 하나 둘 셋. 왜 안 끊어? 이거 아 유치해.
7: 아, 정말.
8: 근데 이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7: 네.
8: 남자도 집에 왔으면 이제는 나이가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클래식을 들을 수도 있고
7: 네. 좀 간단하게
8: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7: 자
8: 만족도 남자는요 일단 오늘 안 싸웠어 여자는 안 싸웠어 그리고 밥이 맛있었어 그럼 된 거예요.
7: 네.
8: 근데 여자는 오빠 음식은 맛있었는데 그 분위기 좀 별로더라. 좀 뭐 자리가 아까 말씀한 자리가 나는 창가에 앉고 싶었는데. 그리고 왜 아까 오빠 아까 나한테 이렇게 시큰둥했어? 그거 먹을 때 뭐 혼자 왜 그랬어? 아까 나 차 왜 문 안 열어줬어? 이런 모든 게 만족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7: 아니
8: 하지만 전 잘하니까.
7: 호니 씨는 여성분 문 열어줘요?
8: 어 기본이죠.
7: 아 젠틀맨이로.
8: 근데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저는 네. 선배님 저 한번 조차 타셨잖아요. 네. 제가 선배님 문 안 열어드렸어요. 네.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데 네. 저는 제 여자는 열어드립니다.
7: 아,
8: 근데 네. 사적인 그게 없으면 네. 오해할까 봐 안 열어드려요.
7: 아,
8: 업무적으로 만나는 여성분들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문 안 열어드려요. 오해하실까 봐.
7: 네.
8: 이해하세요?
7: 그럼 내가 열지 무슨.
8: 아, 그러니까 저는 제 여자면 당연히 열어드리는데 아,
7: 저기 와이프 맨날 문 열어줘요 딱?
8: 어, 그럼요.
7: 아, 너무 젠틀맨이다.
8: 당연한 거 아닙니까?
7: 아 진짜.
8: 그, 아, 조심해야지. 그, 안 와서 들어와서 전 차에 앉혀요.
7: 어, 야.
8: 어, 다리 다칠까 봐. 얘기야 잠깐만. 딱 번쩍 들어서 이렇게. 아, 편안하니?
7: 아, 정말.
8: 구라 입만 열면 구라. 자, 마지막.
7: 염장질이네 진짜. 아우, 나 진짜.
8: 아니 근데 남자가 문 열어주면 네. 좋죠.
7: 어, 좋죠.
8: 벨트 매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7: 그거는 너무 오바다.
8: 좀 오바인가? 네. 그러면 벨트 여기까지 왔을 때 마지막 딸깍 해주는 건.
7: 어, 뭐 이런 어 벨트 했어 이러면서 탁 이러면 어, 어, 어. 심장이 두근두근 뭐 그럴 수 있는 어. 남자가 있으면 좋겠죠.
8: 괜찮아요?
7: 네.
8: 어,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미옥씨 문 꼭 열어주세요.
7: 네.
8: 자 마지막 데이트 비용.
7: 남자는
8: 그냥 실속 있으면 돼요. 뭐 비싸고 싸우고 안에 하루 즐겁게 먹으면 됐어.
7: 네.
8: 근데 여성분은 다 그렇게 즐겨놓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7: 네.
8: 어떤 분은 비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7: 네.
8: 그래서 얼마 나왔어 오빠?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네. 그리고 팁 얼마 줬어? 팁 얼마 줬어?
7: 아...
8: 얼마 뭐 냈어? 와 왜 이렇게 많이 냈어?
7: 네.
8: 좋아 잘했잖아. 잘해줬잖아. 오빠 오빠는 그렇게 예쁘게 쓰니까 안 되는 거야. 야 네가 즐겨놓고 뭘 나보고 예쁘대. 약간 네. 이런 거. 그래서 비용해 갖고도 좀 끝나고 말들이 많죠.
7: 그래요.
8: 지금 뭐 삼행시가 나왔어.
7: 네.
8: 뭐야 이거.
7: 뭐야.
8: 홈쇼핑 월드님 한미역 삼행시를 뜬금없이 내 얘기 듣든 말든 본인은 네. 본인 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미역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써주셨으니까
7: 네. 한
8: 제가 운을 띄울게요. 네. 본인 거에 읽어주세요. 한
7: 한국의 미
8: 아 아니죠 한국에까지
7: 한국의
8: 미
7: 미인
8: 미인
7: 응.
8: 미은이 아니고 미인
7: 미인
8: 안 보이세요?
7: 보여요.
8: 옥
7: 옥소리 같은 한미역님 아, 감사해요.
8: 이거 블락
7: 아,
8: 이게 블락이야.
7: 자. 우리
8: 그럴 거면 한운도 해줘. 한운도 해줘요. 이행시
7: 좀 이따 이제 이 노래 들으면서 할까요?
8: 그래요.
7: 우리 특혜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8: 뭔데요?
7: 합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0: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으셨어요. 혹시 지금 슬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기쁨을 더 맛있게 느끼기 위해서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주말에 아주 소박한 기쁨을 찾으시길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헬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유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0: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9: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0: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9: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0: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1: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4: 엄마 집밥이 최고지.
1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4: 엄마가 해준 은대구 조림에.
1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3: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3: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3: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5: 당뇨를 원적으로 해결하는
11: 세종 송보감.
15: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1: 세종 송보감.
15: 쌩쌩 돌아라 하하.
11: 세종 송보감이잖아.
16: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7: 213-383-8899 383-8899 세종.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9: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2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마더스 데이를 맞아서 일생에 딱 한 번의 역대급 공개 방송이 내일 토요일 12시에
22: 예!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네! 바로 K-힐링 팝업 이 할인 매장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큰일을 제대로 저질렀습니다.
22: 아주 그냥 큰일 났습니다.
0: 네.
22: 여러분.
0: 아, 왜 그때 안 샀지? 이렇게 후회하실 수 있어요.
22: 맞습니다.
0: 네.
22: 팝업 매장 문을 이번에 닫으시면서 네. 무려 놀라지 마세요. 최대 70%까지 할인. 선물까지. 오,
0: 이사님 이거 진짜 맞나요? K-힐링의 우리 케빈 조 이사님 안녕하세요.
23: 네, 안녕하세요.
22: 안녕하세요, 이사님.
0: 네, 이사님.
22: 아, 이거 아, 맞아요, 근데 진짜?
23: 네, 저희가 사실은 좀 빨리 그 제자리로 찾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0: 네.
23: 뭐 그런데 이제 5월 말에 이제 완전히 그 지금의 있는 자리를 비우고
22: 네, 네.
23: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창고를 비운다는 마음으로 이번 마지막 또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야, 그 선물도 준비하셨나요?
22: 선물 주세요?
23: 아, 예. 내일 오시는 분들은 뭐 60불 이상만 구매하시면 공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 거고요.
0: 네.
23: 저희는 뭐 뇌 건강부터 산삼, 명품 보약까지 전 품목 최대 70%까지 와. 할인해 드리고
0: 네.
23: 또 단돈 5불로 또 즐기는 5불의 행복 코너도 네. 또 알차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22: 좋습니다.
0: 네. 올림픽 갤러리아 바로 2층 분수대 앞에 있는 K-힐링입니다. 옛날 이름은 인산힐링이었죠.
22: 그렇죠.
0: 좋은 제품이 많기로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0: 네네.
1: 그러면 이사님 많이 궁금하시다니까 좀 빨리빨리 잘 나가는 제품부터 한번 좀 알려주세요.
0: 네, 요즘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바로 비전 브레인이라는 제품인데요.
1: 네.
0: 눈이 침침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요거는 하루 한 알로 이렇게 뇌 건강, 그다음에 눈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1: 네.
0: 예, 그래서 이름이 비전 브레인입니다. 원래가 140불짜리인데
1: 네.
0: 오늘 단돈 50불에 그 준비를 했고요.
2: 네.
0: 요거는 정말 수량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2: 네.
0: 그래서 좀 써보신 분들이 많이 좋아들 하시거든요.
1: 네, 네. 네.
0: 50불에 준비를 했으니까 이게 네. 좀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요즘 다들 눈 침침해요. 휴대폰 막 들여다보고.
1: 그러니까요.
2: 이거 너무 좋네요. 비전 브레인.
1: 네. 네. 50불, 여러분 140불, 50불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K힐링인데요.
2: 네.
1: 요거는 고민하면 수량이 많이 없으니까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2: 네. 기운 떨어졌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남성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있나요?
1: 이거 잘 들어볼게요.
0: 네. 네, 가장 가까우면서도 많은 네.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바로 이제 마늘인데요.
2: 네. 네,
0: 유황 흑마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두 박스 60포를 오늘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2: 오.
0: 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2: 네.
0: 왜냐면 이게 의성에서 2대째 내려오는 장인들이 이렇게 만든 제품이라
1: 네.
0: 남자들한테는 뭐 스테미나는 물론이고
2: 네.
0: 위장, 그다음에 염증, 혈관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2: 오. 네.
0: 네, 오늘 두 박스에
2: 네.
0: 이게 60포로 돼 있거든요.
1: 그러니까 네.
0: 두 달치인데 오늘 저희가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2: 네.
0: 여기에는 그 또 어버이달 공짜 선물 행사에
2: 네.
0: 국외 그 구입하시는 가격마다
2: 네.
0: 또 저희가 공짜 선물까지도 다 챙겨 드리도록
2: 네.
0: 하겠습니다.
2: 너무 좋아요. 바로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갤러리아몰 2층에 있는 거기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죠? K힐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23-730-8880 323-730-8880
1: 선배님 저 이거 선물로 사주세요.
2: 이거요?
1: 네, 흑마늘. 힘 좀 쓰게. 선물 좀 해줘요.
2: 아니, 나한테 사달래?
1: 아니, 선물이 딱이구먼. 좀 주세요. 근데 제가 그럼 이거 드릴게요.
2: 네.
1: 이거 주시면
2: 네.
1: 진짜 피곤하신 분. 눈도 네. 뜨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2: 네.
1: 몸에 요새 독이 쌓인다고 그러죠? 림프관도 풀어주고 이래야
2: 되는데 네.
1: 독선 쫙 빼주고 원기를 팍 채워주는
2: 네.
1: 보약이 있답니다.
2: 뭐예요?
1: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맞습니다. 바로 유황 오리고라는 제품인데요.
1: 대박이죠.
2: 네.
0: 한국에서는 여러 그 건강 프로에서 방영됐던 그 제품입니다.
1: 네.
0: 뭐 가격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게 1kg에 이렇게 우리 제품 중에 무효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떠서 드시는 것처럼 만든 제품인데 1kg로 돼 있고요.
1: 네.
0: 원래는 300불짜리인데 오늘 150불에 이것도 한정 수량을 준비를 했고요.
1: 네.
0: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정말 들기 힘들 정도로 힘이 없으신 분이나
1: 네.
0: 오랜 그 병에 투병을 하셔서 정말 힘드신 분
1: 네.
0: 또 아니면 이제 그 암 때문에
2: 네.
0: 키모테라피 아시잖아요.
1: 네네네.
0: 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시고 나면 정말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1: 맞아요.
0: 이럴 때 이제 또 독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유황오리고는 해독하고 동시에 그 기력을 확 불어넣는 그러한 유황의
1: 네.
0: 그 약성분을 이용한 그 제품인데요.
2: 네.
0: 정말 2년 동안 유황과 다슬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약재를 먹여서 정말 그 약오리를 한 다음에 그 오리를 먹는 게 아니고
2: 네.
0: 그 안에 있는 그 유황 성분하고 또 우리가 그 약 기운을 이렇게 뽑아내서 다시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1: 네.
0: 방법이 바로 유황 오리고가 되겠습니다.
2: 네.
0: 오늘 150불에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버이달을 맞이해서
1: 네.
0: 또 건강 팔찌 요거 천연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건데
2: 네.
0: 예, 요거를 건강 팔찌를 또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원래 300불짜리인데
1: 그렇죠.
2: 유황 오리고 150불에 와 이거 진짜 몸이 좋은 건강 팔찌까지 주시고.
1: 근데 이거 한국 방송에서 보면은 막 죽어가는 사람 살렸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진짜 핫하고 정말 전설적인.
0: 네, 이게 이제 그 주겸을 발명하신 인산 선생의 또 차기작이죠.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인산 선생님 만나서
1: 네.
0: 또 목숨을 구하신 분이 여러 있습니다.
2: 유황 오리고 아주 귀한 네. 거네요. 요즘 리버케어 아까 우리 하늘 씨 이거 너무 좋다고
1: 오자마자 이사님께 제가 막
2: 네.
1: 쫄랐죠. 이거 저
2: 네.
1: 내일 사러 갈 거야 그러고 이거는 진짜 술 드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2: 네.
1: 최고입니다. 이거 정말 핫해요. 핫. 리버키어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요거는 액상하고 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R2R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물 없이 네. 그

0: 액상하고 같이 놓고 이렇게 드시는 그런 리버케어 말하자면 그 간을 간, 정말 네. 서포트하고 보호하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에 비밀은 바로 그 실리마린에다가 그다음에 영하 40도 해발 4,000m에서 정말로 자생하는 홍경천이라는 그런 약재가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정말 생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1: 40도에 살아요.
0: 네, 그렇게 간에 좋아서 네. 이거를 놓고 또 간 손상을 막아주는 곰피나 각종 비타민을까지 예. 함유한 이렇게 정말 배합을 잘한 액상 타입인데요. 이거 드시게 되면 한 시간 안에 정말 눈이 확 뜨일 정도로 피곤하신 분들한테는 최고고요. 네네. 간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큼 권해드릴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원가 네. 이하 세일로 네 박스를 원래 2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네네. 오늘 10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2: 이야. 네 박스에 100불? 이거 무조건 사야겠네요.
1: 제가 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0: 그리고 이거는 네. 2주 정도 섭취하시고 네.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네. 간 기능이 24%까지 금방 올라가는 그런 네.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2: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네. 또 술 좀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딱이겠네요.
1: 제가 그때 이사님 네. 통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정말 간이 편해집니다.
2: 네. 여러분,
1: 정말 눈 한번 번쩍 뜨는 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100불에
2: 네박스. 와, 리버케어.
1: 리버케어
2: 꼭 먹어야 되겠네요.
1: 근데 또 우리 KLM 또 산삼 제품이 또 유명하잖아요.
0: 네. 네, 저희가 산삼으로 유명하죠.
1: 네.
0: 오늘 그 산삼 그대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파란 색깔을 띠면서 원액을 70% 넣은 제품이에요.
1: 오, 네.
0: 예, 요거 정말 사포닌 함량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네네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요걸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8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은 산삼 순백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액상으로 완전히 원액으로 100% 되어 있고요. 그 앰플병에 30개가 들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네. 뭐 기력 회복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렇게 손, 발 이렇게 자꾸 마비가 오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제품이라서
2: 네.
0: 이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669불짜리는 오늘 250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2: 와, 거의 뭐 퍼주시는 그러니까요. 수준이네요.
1: 네. 야, 이 산삼을 여러분 네. 이거 드시면 뭐 하루에 뭐 산삼 몇 불을 드시는 거네요, 그냥.
0: 네, 여기에는 뭐 열매, 뿌리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1: 이런 네. 좋은 제품 여러분 이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회 정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 바로 K힐링 내일 공개 방송 역대급 세일을 하시면서 네. 창고 털이 네. 공개 방송을 합니다. 12시부터
1: 2시까지
2: 저희가 갤러리아몰 네, 우리 훈이 씨와
1: 미옥 씨가 네. 저희가 또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네. 많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정말 네. 좋은 제품 최고의 가격으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자 이번에는 피부에 좋은 여성분들, 콜라겐.
1: 콜라겐. 이거는 또 뭔가요?
0: 네, 저희 콜라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왜냐하면 그 한 봉지가 딱 들게 되면 묵직해요. 굉장히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좋았고 일단 맛이 좋아서 너무 좋고요. 네. 이 안에는 주름 잡아주는 레티놀에다가 네. 또 산삼, 석류, 저분자 콜라겐, 네. 피쉬 콜라겐. 이래서 젤리형 스틱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2: 네.
0: 이 제품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근육하고 골다공증에도 좋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재료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만든 제품인데 오늘 두 박스에 180짜리를 오늘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100불에 두 박스 콜라겐.
0: 네. 네,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두 박스 구입하시면 100불에 드리면서 또 어머님들께는 천연 원석 팔찌 이쁜 거를 또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여러분. 갤러리아 네. 네. 2층 분수대 앞에서 내일 저희 공개 방송 함께 12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3-730-8880, 323-730-8880 번입니다. 이사님 네.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게 진짜 고민되거든요. 머리숱 이거 좀 고민 좀 해결할 수 있나요?
0: 네, 저희한테 그 맥주 효모 BOT라는 제품인데
1: 네.
0: 이거는 사실 그 광고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네. 드셔보신 분들이 이게 관리가 잘 되고
2: 네.
0: 또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2: 네.
0: 머리 빠지시는 분들은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1: 네.
0: 또 어머님들도 굉장히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1: 그럼요.
2: 이사님 머리숱이
0: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 저도 네. 먹어요. 항상 이거를 챙겨 와. 먹는 이유가
2: 네.
0: 저희 집안도 사실은 황하죠.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1: 네. 불안하시군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 모양이 정말 네. 굉장히 중요한데
1: 그럼 인상이 네. 엄청 중요해요.
0: 네. 이
2: 이사님 머리숱이 진짜 장난 아니게 많으세요.
1: 20대 청년 같은데.
0: 네, 제가 그 K힐링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는 타입인데.
1: 주워 먹는
0: 타입. 네, 이것만큼은 영어 빼놓지 않고 먹는 게 이건데요. 아. 저희 맥주 효모 비오트는 네. 두 달치로 되어 있고요.
1: 네.
2: 네.
0: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일이 2 플러스 1이면 6개월치예요.
2: 네. 네.
0: 요거를 저희가 100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꼭 오. 6개월치 드셔보시면
2: 네.
0: 네, 정말 큰 효과를 보십니다.
2: 와. 네, K힐링 네일 갤러리아 막 몰 네. 그 2층 분수대 앞에 있죠.
1: 그렇죠.
2: 에스컬레이터 옆에 K힐링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 창고 털이 대박 네. 세일을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1: 함께 털어봐요 보세요. 여러분.
2: 네.
1: 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오불의 행복
0: 네.
1: 이것도 어떻게 준비해 주셨어요?
0: 오불의 행복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1: 네.
0: 그 명이나물 그다음에 저희 명품 주겸 치약
1: 네네.
0: 아로마 비누까지 전부 오불이고요.
2: 네.
0: 오시면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오불 제품들이 많고
1: 네네.
0: 또 뭐 10불 제품도 많고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이제 OTC 카드로도 그 구입하실 수 있고요.
1: 예.
0: 또 EBT 카드로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2: 네. 자, 아 근데 진짜 당 바덜라인이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 얼마 전에 그저께
2: 혈당 관리 안 할 수가 없어요.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2: 네.
0: 아 이제 이 혈당 하면은 또 저희 K 힐링이고
2: 네.
0: 저희 제품이 한 세 가지가 넘게 있는데요.
2: 네.
0: 그 중에 오늘은 그 여주환이에요.
1: 여주환.
0: 예, 네. 오늘 100불에 세 통을 드리는데 이건 가장 저렴하면서부터 드시고 나서 이렇게 혈당을 재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제품인데 좋은 거는 천연이고요.
2: 네.
0: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고요. 인슐린 조절도 잘 되고
2: 네.
0: 또 이 간에 열독을 빼주기 때문에 또 약이 못하는 그런 걸 해주기 때문에 해독제로도 네. 아주 만점이고 특히 네. 통풍에 특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또 추천을 만한 그런 제품인데 오늘 100불에 세 통 준비를 했습니다.
2: 야, 꼭 사야겠네요.
1: 그러니까요.
2: 와, 세 박스에 100불.
1: 네. 자, 또 K-링의 진짜 시원한 음료 오미자차, 오미자청. 이거가 원래 30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불로 구매하신다고요?
0: 네. 네, 저희 오미자청은 문경 오미자라 그래서
1: 네.
0: 설탕 안 쓰고 사탕수수 원재료로 이렇게 발효를 해서 아주 맛이 깊고
1: 네.
0: 부드러운데 한국의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제품이 맞고요.
1: 네네.
0: 겨울에 오미자를 따뜻하게 드시면 잔기침에 굉장히 좋고요.
2: 네.
0: 여성분들한테는 어디에 좋냐면 바로 방광, 신장이 약하시고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1: 예.
0: 좋은데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오미자인데 정말 그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오미자라고요. 남자분들은 전립선에 또 특효가 있어요.
2: 네.
0: 근데 오늘 10불이면은 원가 이하거든요.
2: 네.
0: 네. 저희가 원가 이하로 할 때 굉장히들 많이들 사가시는데
1: 네.
0: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미자입니다.
1: 아, 이것도 오미자 칵테일로 타서도 좀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이 이제 아이들 키 걱정도 많이 아까 키 얘기 잠깐 했지만. 키 성장 돕는 그 아이키노피가 키뿐만 아니라 머리 두뇌에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0: 네, 집중력에도 좋고
1: 네.
0: 키 크는 데도 좋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맛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1: 네.
0: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요거 아이키노피도 두 박스에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2: 네.
0: 이건 뭐 그냥 그 어머님들 그냥 그 많이 드세요. 그냥 아이들 오케이. 안 주시고.
2: 아.
1: 이게 또 노화에도 좋다고 하니까.
0: 네,
1: 그렇죠.
2: 아, 네.
1: 와, 아이키노피 두 박스도
2: 100불에
1: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오늘 정리를 해보면 선물용으로도 그리고 부모님 건강 챙기면서 내 몸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 이런 가격 다시는 오기 힘든 믿기
1: 그렇죠.
2: 힘든 세일입니다.
1: 네.
2: K힐링이 일생에 단 한 번 이달 말 5월 말에 문을 닫는 K힐링 팝업 매장에서 내일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 K힐링에서
1: 그렇습니다.
2: 진행합니다.
1: 요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2: 네.
1: 고민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끝납니다.
2: 네.
1: 혹시 아직 선물 준비 못하신 분들 혹시 나를 위한 선물 필요하신 분들 공개방송
2: 네.
1: 초록의 길을 놓치지 마시고요.
2: 네.
1: 지금 많은 거 얘기해서 이사님 한번 싹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예. 100불 이상만 구입하셔도
1: 네.
0: 다만 이제 2 플러스 1 세일 적용되는 거고 1 플러스 1은 제외인데 산삼 소그루라는 아주 좋은 그러한 제품을 이만한 박스가 있는데
2: 네.
0: 이거를
2: 네.
0: 한 박스씩 다 공짜 선물로 나가고요.
2: 네.
0: 오불에 드리는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폴리스 비누
1: 네.
0: 그다음에 CBD 드링크 덴탈 주겸 주겸치약 그다음에 각종 건강차가 있고요.
1: 네.
0: 또 자할리톨 캔디라고 아주 맛이
2: 네.
0: 좋은 거고요. 또 내일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2: 네.
0: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제품들은 또 천연 원석 팔찌가 또 같이 나가게 되고요.
1: 아, 궁금합니다.
2: 와, 팔찌를.
0: 네, 네, 비전 브레인은 50불에 드리고 마늘의 왕은 100불에 두 박스, 리버케어는 100불에 네 박스를 드리고요. 유황 오리고는 오늘 150불에 준비를 했고요. 산삼 순백은 250불, 산삼 그대로 요거는 100불에 드리고 레티놀 콜라겐은 100불에 두 박스. 여주화는 100불에 3박스 해드리고 아이키노피는 100불에 2박스 오미자청은 오늘 1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바로 K힐링 내일 창고털이 대대박 세일이니까요. 마더스데이 선물로도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내일 12시에 우리 네. 후니씨와 제가 함께하는 공개방송 K힐링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오셔서 대박 세일과 함께 선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3: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4: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3: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4: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3: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4: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3: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4: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4: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푸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1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1: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2: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 지긋지긋한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어디? 성민산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절임이 참 맛있는 소반식당.
2: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이용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함께하셨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네. 메가밀리언 잭팟은 215밀리언, 아. 2억 1,500만 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네. 메가밀리언. 여러분 메가 함께해요.
2: 저도 한 장 샀어요.
1: 축하드립니다.
2: 오늘 인생 역전이 될 것인지. 아니, 꿈에 네. 돌아가신 부모님이 6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네네. 두 분이. 네네네. 근데 제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1: 아, 정말요?
2: 한 일주일 전에 나타나셔서 두 분 다 깜짝 놀라면서 네네네. 제가 복권을 샀지 않습니까?
1: 아, 뭐 좋은 네. 뭐 말씀
2: 좋은 꿈인 것 같아요. 좋은 꿈이었어요. 네. 물놀이 하는 그런 데서 우리 저희 어머니가 편하게 침대에 누워 계시셔서 아버지 아니 여기 어떻게 자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다 내가 묘수가 있지 이러시면서
1: 되게 좋은 꿈이네.
2: 그래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 물놀이 막 물도 있고 막 이러면서
1: 이야,
2: 근데 물에 제가 몸을 안 담갔어요. 물안경이 없어서 꿈에서도 그래서 물안경 오. 가지러 집에 가다가 깼어.
1: 그게 로또네.
2: 그게 로또예요?
1: 로또를 네. 가지러 가신 거네.
2: 그런 건가요?
1: 그 뒤에 야. 제가 있지 않았나요?
2: 오늘 밤에
1: 그 뒤에 제가 있었죠?
2: 네. 여러분 모두 모시고 크루즈를 가겠습니다. 대박 당첨이 되면
1: 저 한 장만 주세요.
2: 한 장 뭐? 어? 한 장 뭐?
1: 그 한 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스케일은 우리
2: 스케일은 나중에
1: 누님이 판단하세요. 얼마를 주실지.
2: 네.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요.
1: 네. 그렇죠.
2: 네, 추억 많이 만드세요. 마더스데이 특별히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우리 한은 씨는?
1: 그 어머 저요?
2: 네. 어머님 계시잖아요.
1: 일단 장모님은 네. 케겔 운동기 너무나 이제 아~ 뭐 전 국민이 아시겠네.
2: 아니
1: 그거 샀고
2: 장모님은 케겔 운동 어머님은 네. 그럼 케겔 운동기
1: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그러셔갖고 어머님은 제가 지금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드렸는데
2: 네. 네. 네. 그래서 어머님은 뭘로?
1: 네? 뭐
2: 장모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1: 아니 왜냐면 장모님은 대놓고 저를 좋아하시거든요.
2: 네, 근데 어머님은?
1: 어머님 대놓고 싫어하시거든요.
2: 나 진짜.
1: 네. 어머니 만나면 혼나고요. 장모님 네. 만나면 이뻐해 주세요.
2: 아, 자 우리 네. 김성수 씨가 네. 어머님에 관한 글을 주셨어요. 요거 함께 나누면서.
1: 네, 네. 시인가요?
2: 네, 시예요. 네.

그 옛날 위에 올려져 있는 짜장을 다 먹고 흰 국수는 따로 드시고 한 손에 1,000원 움켜쥐고 택시 미터기만 보다 스탑 외치고 중간에 내렸고 다음에 태어나면 결혼만은 꼭 얼굴 보고 할 거라며 이 한 저 한 가슴에 묻고 사셨던 몰라서 더 순수하셨던 우리의 어머니들 알고 보면 당신이 제일 현명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걸 내가 그 나이 엄마 되니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을.

0: GUD 어머님께 드리면서 작별 인사할게요. 우리 그레이스 홍님께서 K힐링 내일 공개 방송. 네. 아, 왕창 세일할 때 아주 싼 가격으로 사셔가지고 너무 좋으셨대요. 내일 필요한 거로 사러 오신다고. 좋습니다. 한훈 씨 실물을 내일 볼 수 있네요 하셨어요. 우리 훈이 씨, 야
1: 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0: K힐링 현재 위치는 원래 자리 엘리베이터 옆이 아니고 바로 같은 쪽 중앙 제일 큰 매장 위치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화장품 넓은 크기 매장이라고 그러셨어요.
1: 네 맞아요.
0: 네 내일 K힐링에서 창고 털이 대박 세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 공개 방송에서 뵐게요. 낮 12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탱자 한미혁이었고요.
1: 저는 탱자 훈이었습니다. 즐거운

0: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1: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0: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 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9: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15: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6월 2일로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치안과 주거경제교육 이민자 권익 등 남가주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공직자를 뽑는 자리입니다. 한국일보는 정치력 신장과 권익 향상을 기준으로 주요 후보들을 검증했습니다. LA시장 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캐런 베스 현 시장이 주목됩니다. 베스 시장은 시장실에 한국어 전담 보좌관을 배치하고 LAPD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한국어를 추가했습니다. 또 도미니크 최를 LAPD 임시국장으로 발탁하고 스티브 강을 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로 임명해 아시안 대표성을 확대했습니다. 주지사 후보로는 연방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꼽혔습니다. 부지사 후보로는 현 재무장관인 피오나마 후보가 주목되며 주요 후보 중 유일한 아시안 후보입니다. 연방하원에서는 영 김우영과 데이브 민 의원, 지미 고메스 의원이 지 후보로 선정됐고 주하원에서는 마크 곤잘레스 의원과 폴서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컬 선거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한 프레드 정 후보와 LA 카운티 판사 선거의 아이린 이 후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LA 메트로 전철 디노선 연장 한 단계 구간이 8일 공식 개통했습니다. 1962년 에드먼드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윌셔 블러버드 지하철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65년 만입니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윌셔 웨스턴역에서 라브레아 페어팩스 라시에네가까지 이어지는 약 3.9마일 구간입니다. 연까지 웨스트우드를 거쳐 UCLA와 재향군인병원까지 총 9마일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총 97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LA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사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유니언역에서 윌셔 라시엔의 가역까지 자동차로 최대 45분 걸리던 거리가 지하철로는 약 21분으로 단축됩니다. 1985년 페어팩스 지역 메탄가스 폭발 사고 이후 안전성 논란으로 연방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가 2007년에야 재개됐습니다. 공사 중에는 라브레아 타르 화석지 인근에서 빙하기 시대 동물뼈가 발견돼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노선이 향후 다른 철도망과 연결되면 LA 전역을 잇는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만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국경안보 엑스포에서 대규모 추방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만은 지난해 이민 당국이 50만 명 이상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하루 평균 1,200명가량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년에 국경 인력이 1만 명 더 늘어난다며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간 100만 명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여론 악화와 미네소타 시민 사망 사건 이후 다소 완화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강경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자 광장에 약 5만 명의 팬이 몰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6일 멕시코 시티 대통령궁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환담을 마친 뒤 측면 발코니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은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모인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날 광장에 모인 인원을 약 5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궁은 일반적으로 국빈 방문이나 공식 행사에만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대중문화 아티스트가 대통령과 만나고 대통령궁 발코니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멕시코 간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 LA시의회가 경찰의 구실성 교통 검문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구실성 교통 검문이란 경찰이 깨진 후미 등이나 등록 스티커 만료 같은 경미한 위반을 명분으로 운전자를 세운 뒤 다른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번 조례는 LA경찰위원회의 새로운 제한 지침 채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안전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두도록 했습니다.
3: 시의회가 이 조치를 추진한
2: 배경에는 흑인과 라티노 운전자들이 과도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LA경찰국은 2022년부터 경미한 위반으로 차량을 세울 경우 경찰관이 바디캠에 중대한 범죄 혐의를 의심한 이유를 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 맥도널 LA경찰국장은 이러한 단속이 총기와 갱단 그리고 마약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도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최근 LA시의 교통사망자가 살인사건 수를 넘어선 상황을 언급하며 난폭운전 단속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새로운 정책 시행과 경찰 교육을 위해 경찰위원회 및 경찰국장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만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국경안보 엑스포에서 대규모 추방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만은 지난해 이민당국이 50만 명 이상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하루 평균 1,200명가량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년에 국경 인력이 1만 명 더 늘어난다며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간 100만 명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여론 악화와 미네소타 시민 사망 사건 이후 다소 완화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강경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발언을 수시로 바꾸면서 미국 행정부 내부에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공식 입장을 밝히면 하루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정반대 내용을 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이란 공격작전인 장대한 분노작전이 끝났다며 이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구출 단계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구출 작전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다음 날에는 장대한 분노작전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입장 변화가 시장을 흔들고 공화당 의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런 상반된 발언이 오히려 행정부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충돌을 전쟁 원정 소규모 충돌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며 변덕스러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사망하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5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뉴욕연방법원은 엡스타인이 2019년 맨해튼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쓴 자필 메모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메모에는 그들은 몇 달 동안 나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작별 인사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라며 내가 뭘 하길 바라나 울기라도 하라는 것인가 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메모는 같은 방을 쓰던 수감자가 엡스타인이 의식을 잃고 이송된 뒤 책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엡스타인은 그해 7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가 몇 주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메모를 발견한 수감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당국이 자신을 엡스타인 공격 용의자로 지목할 것을 우려해 변호인에게 메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엡스타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6: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7: 9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9: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0: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0: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1: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

0: 시작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벤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5: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6: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 오늘 새벽 다운타운 LA 스탠포드 에비뉴 560번지에서 RV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4시 18분불이 시작됐고 짙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인근 건물로 번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소방 자원을 긴급 투입해 화재 진압과 함께 주변 건물 지붕까지 점검했습니다. 센트럴 부서 소속 경찰이 현장 통제를 맡아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다운타운 지역은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RV 차량이 밀집해 있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지역에서 RV 화재로 인근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운타운 일대에서 RV 관련 화재 위험이 반복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서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소방관이 성폭력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데이비드 렌테리아 3살는 51살로 플라센시아에 거주하며 강간 4건과 소도미 2건, 그리고 강간 목적 납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최소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렌테리아는 현재 구금 상태이며 보석 없이 수감돼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청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한 덕분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할 소방관의 범죄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한인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 10억 달러가 넘는 연방중소기업청 대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한인금융기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억 1천만 달러 규모의 7A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7억 9천만 달러에 비해 27%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대출 건수는 789건으로 전년 대비 8.7% 늘었고 건당 평균 대출액도 128만 달러로 1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세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대출 시장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비시민권자의 중소기업청 대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실적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2억 3천만 달러로 아시안계 은행 중 1위를 차지했고 US 메트로 은행과 메트로시티 은행이 각 2억 1천만 달러와 1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978개 금융기관 중 상위 100위 안에 한인금융기관이 9곳이나 포함되면서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 미국과 이란 함정이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에 준하는 대치 상황을 빚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 해군 함정이 자국 군함에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성명을 통해 양국 간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종계 기자입니다.
8: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9: 나프티시 이란이 예관하게 متعرض دشمن ایران کردن در محدوده تنگی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8: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three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8: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11: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2: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1: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2: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1: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2: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경찰관이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민간인 차량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긴급 출동 중이 아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로 숨진 남성의 약혼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관의 명백한과실을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또 다른 민사소송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고속 추격과 긴급 출동 시 운전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동안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은행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이런 수익의 원천이 된 헤지펀드와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은행 대출이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지펀드와 트레이딩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지난해 기준 2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빌린 돈으로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투자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채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를 노리는 베이시스 트레이드인데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3월 긴급 양적 완화를 시행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이 거래의 급격한 청산을 꼽았습니다. 연예는 황성국 씨가 이끈 투자회사 아케고스가 은행에서 빌린 1,600억 달러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파산하면서 은행들의 100억 달러의 손실을 안겼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부채 규모가 기록적 수준이고 금융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이런 대출이 거래 상대방 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은행들은 거래 수료로 큰 수익을 올리지만 헤지펀드나 트레이딩 회사가 무너지면 그 충격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은퇴자들의 재정 설계에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예금금리는 여전히 괜찮은 수준이지만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특히 장기요양 비용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준 너싱홈 개인실 비용은 연간 18만 달러를 넘어섰고 평균 요양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퇴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메디케어가 장기요양을 커버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본인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보험시장에서는 기존 개념과 다른 하이브리드 형태의 플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살 여성이 10만 달러를 한번 납입하면 가입 첫날부터 15% 보너스가 반영되어 10만 5천 달러로 운용이 시작되고 사망보험금은 약 15만 5천 달러로 설정됩니다. 15년 후 85살 시점에는 인덱스 연동 성장을 통해 사망보험금이 약 24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없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일정 조건 충족 후 사망보험금을 5년에 걸쳐 월별 인컴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하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앞당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프면 본인이 쓰고 건강하면 노후 인컴으로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플랜의 기본 보너스율은 원래 12%이지만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5%가 적용되며 이 차이는 가입 첫날부터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후방 카메라 영상 지연 문제로 20만 8천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부터 2023년형 모델 Y와 2017년형 및 2021년부터 2023년형 모델 3,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형 모델 S와 모델 S입니다. 이들 차량에는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자율주행 전용 컴퓨터인 하드웨어 버전 3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하드웨어를 올해 1월부터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후방 카메라 영상이 늦게 나오면 차량 후진 시 충돌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국은 운전자가 후진할 때 어깨 너머로 직접 뒤를 확인하고 사이드미러와 백미러를 함께 활용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 문제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보험 청구 27건과 신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3: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2: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3: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2: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3: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4: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8: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포함 2,799불.
7: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9: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10: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1: 누구랑? 우리끼리?
10: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2: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3: golfpromi.com.
14: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12: 골프.
14: 누구랑 해?
12: 프로랑
14: 어떻게 해?
12: 골프 프로미에서
10: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2: 골프
0: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첫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캐런 베스 현 시장과 니티아 라만 시의원 그리고 스펜서 프렛 후보가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팔리세이즈 산불 대응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프렛 후보는 산불 피해자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베스 시장의 초기 대응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재난 당시 가나 출장 중이었던 점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라만 시의원은 경찰 예산 삭감과 공안전 재편을 주장했지만 현실성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노숙자 문제와 마약 위기 해결 방안을 놓고도 세 후보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인력 충원 문제에서는 베스와

0: 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과 주택 재건축 프로젝트가 주요 대상입니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기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인허가 시스템은 올해 11월 유권자 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부정수급에 대한 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집중조사 대상인데 고급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혜택을 받아온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푸드스탬프는 정식 명칭이 스냅 프로그램으로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식료품 구매 카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차량을 몰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해 매달 수 $100씩 혜택을 받아온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자산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주정부와 협력해 차량 등록 정보와 수급 자격을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지난달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해 차량 가치를 포함한 자산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즉시 자격이 박탈되고 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당하며 최대 5년간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연방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약 15만 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전국 대학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캔버스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캔버스를 운영하는 인스트럭처는 지난 주말 범죄 조직의 공격으로 학생과 교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주요 대학들도 피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캔버스는 미국 내 6,000개 이상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일부 학습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스트럭처 측은 신용카드나 사회보장번호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유출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피싱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의심스러운 이메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경찰관이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민간인 차량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긴급 출동 중이 아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로 숨진 남성의 약혼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관의 명백한 과실을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또 다른 민사소송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고속 추격과 긴급 출동 시 운전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0: 전국 대학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캔버스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캔버스를 운영하는 인스트럭처는 지난 주말 범죄 조직의 공격으로 학생과 교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주요 대학들도 피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캔버스는 미국 내 6,000개 이상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0: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일부 학습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스트럭처 측은 신용카드나 사회보장번호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유출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피싱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의심스러운 이메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통국이 오는 7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평균 1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편도 1불 75센트인 기본 요금이 이 불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국은 이번 인상 배경으로 노후 시설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수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운영 적자가 계속 쌓여온 것도 요금 인상을 앞당긴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교통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프로그램을 함께 확대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서 출퇴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요금 인상보다 운영 효율화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공영방송 KQED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 전역의 주요 저수지 수위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농산물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 중심주입니다. 이번 물 부족 사태로 농업 부문에 대한 물 사용량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 공급이 줄어들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 절약 캠페인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487-1001번.
3: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7: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3: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7: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선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3: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러까지 몽땅 풉니다.
7: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3: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7: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7: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8: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9: 호르무즈 해협 퓨전이 불안한 가운데 오늘 이른 새벽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인근 해상에서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오늘 새벽 아부다비 해안 인근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소리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최근 이란과 서방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잠정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로 이번 사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선박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발생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휴전 국면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1: 이란군은 미국의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공격에도 즉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아랍에미리트에서 3시간 전 폭음과 함께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우 특파원.
12: 네, 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접해 있는 오만의 무스카트에 있습니다.
10: 네, 먼저 아랍에미리트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폭음과 함께 방공망이 가동됐다고요?
12: 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3시간쯤 전에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드론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날아와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알자지라 방송은 미군 자산이 배치된 아부다비 해안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면서 UAE 본토 자체가 공격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을 빚은 지 몇 시간이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UAE는 지난 4일에도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19발과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란의 공격으로 푸자이라항 석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일에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해서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AE는 이란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는데 당시 이란은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11: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이 빚어졌는데 양측 모두 휴전이 깨졌다는 반응은 아니네요.
12: 네, 미국과 이란은 모두 상대방을 타격해서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을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격을 가볍게 툭 친 것 정도로 표현하면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고요. 이란군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는 미군이 이란 유조선과 다른 선박을 공격했고 민간인 거주 지역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각적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동쪽과 차바하르항 남쪽에 미군 군함을 공격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은 미군이 휴전을 위반했다면서도 이란은 어떤 공격에도 주저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만 했습니다. 이 종전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대를 압박하는 충돌을 벌였지만 휴전이 깨졌다고 선언하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츠에서 YTN 신호입니다.
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각 당의 대선 후보 지원을 위해 현장 활동에 일본격 나섰습니다. 두 의원은 거를 앞두고 주요 경합 지역을 직접 찾아 지휘 호소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핵심 선거 지원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며 선거 운동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지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말도 탈도 많았던 공천작업을 대부분 마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일제히 여의도 국회 대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3: 어버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유배달 봉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골목골목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돌며 우유 주머니를 채우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14: 독거 노인들, 독거 뭐 고독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사시나 보살펴 드리기도 하고.
13: 연임 후 첫 현장 일정에 나선 함경도 원내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하남갑을 찾았습니다. 층층 규제 속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았던 옛 미군기지 앞에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이광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15: 핵심 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표 직속으로 지역 수건 과제 입법 지원 TF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3: 충남 공주부여 청량을 끝으로 14곳 재보궐 공천까지 마무리 짓고 선거 지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곧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천 내용 속 현장 행보에 주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부분 지역 후보를 확정 짓고 본격적으로 유세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버이날 돌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관을 찾아 고령층 표심을 두드렸는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국민의힘이 모시겠다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16: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3: 다만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중앙선대위 발족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장 대표와 함께 외부 인사를 함께 내세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 광폭 행보로 전국을 돌던 정청래 대표에 이어 장동혁 대표도 본격적인 전국 순회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 색깔이 강한 양당 대표의 지원 유세가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 핵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협상 타결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오만을 통해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위해 이란에 대규모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워싱턴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여전히 이란과의 종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회담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에 대폭 양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9: 전쟁을 끝내고 싶은 트럼프의 급한 마음은 곳곳에서 읽힙니다. 특히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20: Could happen any day. Could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19: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이란군과 미사일을 주고받아도 별거 아니라며 선을 긋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란의 대응과 달리 트럼프는 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란과 협상도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어떻게든 중국에 가기 전에 종전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20: So we have had no problem and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and Iran. And everybody said, oh, China, China.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19: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시진핑과의 이번 회담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을 끝내거나 최소한 이란을 달래고 시진핑을 만나야 회담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21: I think he needs some kind of victory, a diplomatic victory that will show to his folks at home, to Americans.
19: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당근을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약간의 명분만 챙길 수 있다면 이란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성급한 합의가 두고두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9: 혼자 술을 마시던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어제 아내와 태권도 사범이 검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두 사람은 7일 국내 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남편을 공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태권도 사범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혼술을 즐기는 걸 노려 10여일 전부터 약을 탄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22: 경찰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부인인 40대 여성 A씨와 A씨가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술에 약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25일쯤 약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평소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혼자 마시던 피해자의 습관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살인을 실행하려 했다고 보고 최초 적용했던 살인 예비 혐의를 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A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B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던 중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피해자 술에 약을 타자며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해 하루 만에 A씨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술에 탄 약물의 성분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3: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메디컬그룹.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섭취하는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0포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8: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9: 북한이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남한을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북한 헌법에는 남한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국경을 맞댄 적대국가로 표현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삽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체제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평양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본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다만 남측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조항까지는 신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9: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규정한 건 2023년 말입니다.
0: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19: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북한 매체들은 그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헌법 명칭을 개정한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하여
19: 최근 확보된 북한의 개정 헌법을 보면 김 위원장이 예고대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쪽으론 중국과 러시아와 접하고 남쪽으론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영토를 규정했는데 남북 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NLL 등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국방부나 조국 통일 등 종족이나 통일 개념을 통째로 드러내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명확히 반영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못 박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1: 정상국가화라는 북한의 오래된 목표를 생각해보면 정상국가화 과정에 그런 전투적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19: 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 김정일, 선대 업적과 관련한 내용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상치료, 대금 없는 나라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주의 무상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9: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지자들이 불법 계엄 저지를 반대하는 것은 계엄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들은 5월 6일 헌재 인근에 모여 탄핵 인용 결정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교통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행위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내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막자는 개헌에 반대하자는 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 198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개헌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2: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면 개헌보단 합의되는 부분부터 고치는 것이 현실적,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개헌 선포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선 어떤 국민이 이를 반대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헌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등대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우리 인생의 영원한 후원자인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어버이날입니다. 이 100명의 스승이 주는 가르침보다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배운 삶의 지혜가 우리를 더 성장시켰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0: 네, 지미 오스몬드가 불러준 Mother of Mine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Mother's Day가 있고 Father's Day가 따로 있지만 왠지 5월 8일 어버이날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해마다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인 이 미덕을 기리는 날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6년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제가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겠네요. 원래는 어머니 날로 정해졌는데 17회까지 기념하다가 19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칭이 지금과 같은 이 어버이날로 개칭이 됐습니다. 자, 뭐 이제껏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그런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어버이날을 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곳에서도 또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도 따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버이날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가 따로 있지요. 5월의 둘째 주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5월 10일입니다. 돌아오는 또 10일이 Father's Day입니다. 그 아버지나 Father's Day는 6월 셋째 일요일이고요. 이 어버이날은 비교적 나중에 이제 생긴 날입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하면서 정해진 이날은 7월 넷째 일요일입니다. 자, 필리핀은 어떨까요? 미국과 동일하게 5월 둘째 주 일요일이 Mother's Day이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Father's Day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매년 7월 7일이 어버이날이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Mother's Day로 보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셋째 주 일요일 아버지 날로 기념하면서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네요. 빨간 카네이션 달아주는 거는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영국이나 이 그리스에서는요, 사순절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께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그런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는 한국에서 이 어버이날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이 되면 정말 부모님께 이 선물도 좀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도 며칠 전부터 하면서 막 준비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좀 대접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분주하게 5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스승의 날이 되면은 5월은 뭐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스승의 날이 되면은 뭐 스승의 날 노래도 부르지만 어버이날에는 또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를 학교에서 늘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날의 추억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죠? 덤지네스 통게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신청곡 준비할게요.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클렉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3: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5: 제주한상 캐시, 제주하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6: 제주한상 캐시, 제주하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5: LA에서 제일 싱싱한 화로회를 제주하로에서 즐기세요.
6: 제주하로는 피코와 크랜셔, 문의는 323-731-3030, 323-731-3030.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피님들 어서오세요. 반가 반가요. 해피투게더 어버이날 그리고 금요일이네요. 맞습니다. 참 기분 좋은 금요일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네, 저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가 어버이날이어서 엄마께 튤립이랑 선물 보내드렸어요. 아, 참 효녀세요. 예. 그래도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아유, 예쁜 마음이 느껴집니다. 소피아님.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0: 네, 김국환이 불러준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버이날이라고 하니까요. 또 어머니에 대한, 어버이에 대한, 또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Mother's Day는 또 10일에는 월요일에는 또 Mother's Day 노래를 듣겠지만 그래도 오늘 어버이날이니까요. 몇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화 소식이 있어요.
1: 2016년 곡성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홍진 감독의
0: 자 나홍진 감독의 호프라는 영화 17일입니다. 깐 영화제 월드 프리미어로 최초 상영된다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2: 나가보자.
0: 자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오는 17일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참 어떤 영화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 시사회에 앞서 나홍진 감독과 황정민, 또 조인성, 정호연, 마이클 패스번더, 또 알리시아 비칸데르, 또 테일러 러셀 등 배우들이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고요. 다음 날인 18일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와, 뭐 배우진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조인성, 황정민 하면은 안 볼 수 없는 그런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호프는 이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그 호포항에 정치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황정민 배우는 호포항 출장 소장 범석 역을 맡았고요. 조인성은 마을 청년 성기 역을 맡았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 또 테일러 러셀은 이 모션 캡처와 이 페이셜 캡처를 통해서 외계인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오, 참 기대가 됩니다. 참 역대 최대 스케일의 한국 영화 나홍진 감독의 호프 기대가 되네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1: 이 말을 그대로 시놉시스에 가져와 보면 호포항 외곽에서

서영은이 불러준 아버지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추억의 영화 스케치. 오늘의 영화는요, 제니퍼 애니스톤과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맡았죠. 2016년도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더스 데이. 따뜻한 감동과 소소한 웃음을 주는 전형적인 휴먼 코미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게리 마셜 감독 영화죠.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귀여운 여인. 그리고 프린세스 다이어리도 그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영화예요. 제니퍼 애니스톤, 줄리아 로버츠, 케이트 허드슨, 그리고 제이슨 서데키스가 출연한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을 또 이렇게 앞두고서, 마더스 데이를 앞두고서, 오늘은 어버이날이고요. 참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도 뭐 마더스 데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적당한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주요 줄거리라고 한다면요. 어머니 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네 사람이 각각 다른 그런 사연, 스토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스토리가 교차되면서 진행되는 그런 영화예요. 제니퍼 애니스톤, 이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들을 씩씩하게 키우고 있지만 전 남편의 재혼 소식에 자존감이 이렇게 좀 낮아진 싱글 맘으로 나옵니다. 샌디 역할이었죠. 그리고 미란다의 줄리아 로버츠예요. 오직 커리어만을 위해서 달려와 성공을 거뒀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이 과거에 입양 보낸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미란다, 줄리아 로버츠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시, 케이트 허드슨, 이 보수적인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인도 출신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방문으로 위기에 처한 딸 역할을 맡았지요. 그리고 브래들리, 제이슨 서데키스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두 딸을 홀로 키우면서 처음으로 이 아내 없는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게 된 초보 아빠입니다. 자,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들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이런 가족뿐만 아니라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갈등이 좀 이렇게 깊거나 복잡하지 않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기에 아주 좋았었던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Mother's Day는 여러 주인공의 사연이 얽히면서 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작품인 만큼 가슴 뭉클한 이 대사도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화 속에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좀 서툰 진심이 담긴 대사들 꼽아봤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아이의 손을 평생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 손을 놓아줄 준비를 하는 거야 라는 이 대사가 참 제 마음속에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거나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복잡한 심경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I am your mother. 완벽한 엄마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엄마이기만 하면 돼요. 라는 이 대사도 참 심플하면서도 그렇지 그냥 엄마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완벽하진 않아도 돼. 그냥 좋은 엄마?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는 대사도 참 울림을 주죠. 오랜 시간 부모님이나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꼽아본다면은요, 어머니의 날은 단순히 꽃을 선물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날입니다.

0: Mother's Day. 예, 이 노래 OST 들어봤습니다. 밝고 통통 튀는 노래죠. 영화의 밝은 에너지와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발랄하게 표현한 노래예요. 메건 트레이너가 불러준 Mother이었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88.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땐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0: 네, 항상 엔진을 켜둘게. 댈리스 바이스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하이,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6: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5: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미 인근을 운항하던 크루즈선에서 치명적인 한타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8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선박은 남극과 남대서양 일대를 운항하던 럭셔리 크루즈선 MV 혼디우스로 현재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 해역 인근에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로 이동 중입니다. 이 당국은 선박이 도착하는 대로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과 추가 역학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란에 의해 선박 통항이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이란군이 충돌했습니다. 휴전 합의가 무색하죠. 이 양측 다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이 선 넘는 보복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종전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발생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오늘 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번 전쟁 이후 처음으로 중국 선박이 피격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에 대한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LA 메트로의 대형 교통 프로젝트인 D라인, 구 퍼플라인 연장 구간 1단계가 오늘 공식 개통되면서 한인타운에서 미드윌쇼와 베버리힐스 인근까지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통된 역은 윌셔 라브레아역, 윌셔 페어팩스역, 윌셔 라시에네가역 등 세 곳으로 기존 코리아타운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철도 노선이 확장됐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중 하나인 윌셔 블루발드 교통 체증 이 완화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올해 중간선거의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이제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LA와 남가주 한인사회에도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입니다. 주요 공직자 후보들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치안, 주거, 경제, 교육, 사법, 또 이민자 권익 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가장 올바른 선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 향상을 가장 큰 원칙으로 주요 후보들을 선정한 내용 이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곳곳에서 음주와 이 DUI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저녁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한인타운 우리 운전자들의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날씨입니다. 오늘 남과주 지역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60도로 기온차가 좀 심하죠. 예,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LA 인근 대기질은 50에서 60 수준으로 보통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요, 매우 높네요. 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외출 시이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선글라스 반드시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42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6분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내일은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일요일은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0도가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경제 리포트입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는데요. 1462원에서 14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제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금 시세는 온수당 약 4,708달러에서 4,735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록적인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네요. 남과주 게스값 살펴보겠습니다. 남과주 지역의 일반 레귤러 가격, 평균 가격, 갤런당 5달러 45센트 내외고요.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로 이 산유국들의 이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이 로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5월 7일 뉴욕 증시는 그간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피로감과 또 종전 협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다우존스 0.63% 하락했고요. S&P 500 0.38% 하락, 나스닥 0.13%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종목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평가입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장세인 만큼 자산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좀 괜찮아요? 형도 바빠서 이번엔 못 간다던데. 아유, 우리도 이번엔 못갈것 같아. 내년에는 꼭갈 테니까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원하신 입사 시험에서 정말 아쉽게 탈락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3: 이번에 성적이 또 떨어졌네. 선생님이 보기에 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원하는 학교 아무 데도 못 가.
0: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4: 나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아.
0: 우리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앞에 멘트들이 말이에요. 걱정 말아요, 그대.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위로가 되네요. 자, 1부 꾹꾹이입니다. 이선희의 올해 햇살 들으면서요. 1부 살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 노래 많이 부르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동요입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네, 어른들도 어디 야외나 이렇게 놀러 갔을 때 많이 또 즐겨 부르게 되는 그런 동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꼭 한두 명의 아이들 몸을 흔들면서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멈춰라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방방 뛰면서 춤을 추다가 넘어지곤 합니다. 자, 자동차에 엑셀 페달을 밟을 때와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페달이 고장난다면 어느 쪽이 더 위험해질까요? 당연히 브레이크 페달인데 위험한 상황에서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멈추는 힘이라고 합니다.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려면 때때로 멈춰야 한다는 거 가슴에 새겨봅니다.

0: 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런 말씀 적어주셨는데요. 멈출 수 있는 결단과 힘, 용기 정말 중요해요. 잘 멈출 수 있는 게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항상 피드백을 아주 멋지게 주고 계세요. 잘 멈출 수 있는 게 정말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디님 반갑습니다. 불확실한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고 확실한 건 죽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행복해야 하고 많이 웃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아주 명언으로 적어주셨네요. 예, 유튜브 댓글창에 인사도 해주시고 이런 멋진 말도 적어주셨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맞아요. 항상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면서 살자고요, 여러분.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2: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3: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2: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3: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2: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3: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2: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3: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3: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0: 네, 크라잉넛의 오 필승 코리아 듣고 계십니다. 제이의 이슈 톡톡. 전 세계가 들썩이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이죠. 오늘은요, 이슈 톡톡에서 월드컵의 기억들을 좀 소환해보고자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한 달 앞둔 시점인데요. 자, 제이초이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제이쇼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예,
0: 반갑습니다.
1: 오늘 정확하게 34일을 남았는데요.
0: 아,
1: 벌써부터 월드컵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필승 코리아 노래를 들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예. 기분이?
1: 아, 그날 감동이 뭐 아직까지도 생생하죠.
0: 아하, 맞습니다. 벌써 이제 이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1: 예.
0: 네. 월드컵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네. 39일간 열리고 있죠.
0: 와,
1: 열리죠.
0: 39일간.
1: 예.
0: 요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의 열기를 다시 한번
1: 예.
0: 예,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총 몇 개국이 참가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1: 이번 대회부터 네. 많이 좀 달라졌는데요.
0: 네네네.
1: 그 전까지는 32개국이 참가를 했었는데 이번 네네. 대회를 계기로 48개국으로 확대가 됐어요.
0: 그렇죠, 그렇죠. 48개국.
1: 예, 그래서 이번
0: 예.
1: 대회는 역대 최대 국가가 참가하고 있는
0: 네네.
1: 예, 그런 월드컵이죠.
0: 그렇죠. 48개국이 참가한다고 예. 하는데 진짜 규모가 큽니다.
1: 예.
0: 자, 이번 대회가 다른 대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예. 이번 대회가 다른 게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48개국으로 확대가 된 것도 있고
0: 네네.
1: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이후에
0: 네.
1: 두 번째 공동 개최고요.
0: 네.
1: 또 최초로 3개국 공동 개최인 대회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어느 나라와 경기를 하게 될지, 예,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1: 예.
0: 예,
1: 예. 6월 11일 날,
0: 예,
1: 예, 그 체코랑 첫 경기를 하고요.
0: 네네.
1: 6월 18일 날 멕시코랑 두 번째 경기를 하고,
0: 예, 경기하고요.
1: 그리고 24일 날
0: 네.
1: 남아공이랑 세 번째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선 세 경기를 하는 거죠. 근데
0: 아하.
1: 그 경기가 다 멕시코에서 열리기 때문에
0: 네.
1: 저희 LA에 계시는 이 축구 팬들은 좀 네. 아쉽죠.
0: 좀 아쉽죠. 진짜 예. 가서 응원해야 되는데.
1: 그 예선을 만약에 통과해서
0: 네네.
1: 32강 토너먼트에 올라온다면
0: 음흠.
1: 그때서부터는 아마 대부분의 경기가 미국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저희가 직접 가서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0: 그렇죠, 그렇죠,
1: 좀 있지
0: 그렇죠.
1: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예.
0: 응원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 월드컵. 역시 2002년도 월드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예, 그렇죠. 뭐 많은 예. 사람들이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0: 못합니다.
1: 예, 기억하고 예. 계시는데요.
0: 네네네.
1: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앞으로 살아생전에 그런 경험을 두 번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을
0: 네.
1: 정도로
0: 네네.
1: 굉장히 가슴 뜨겁고 또 굉장히 온 나라가 다 떠들썩했던
0: 네.
1: 그런 일이었죠.
0: 제이초이 씨 그때 어디 계셨었어요?
1: 저 여기 있었죠.
0: LA에.
1: 예, 예.
0: 여기 계셨겠네요,
1: 예, 예.
0: 진짜. 저는 그 당시 한국에 있었네요.
1: 그래요?
0: 한국에 있었나? 아, 아니구나. 여기 있었구나.
1: 아, 여기
0: 맞다,
1: 계셨어요?
0: 맞다.
1: 맞다. 2002년도에.
0: 2002년도. 아니에요. 한국에 있었네요. 제가 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1: 예.
0: 그때 그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1: 글쎄요.
0: 여기 분위기 좀 스케치 좀 해주세요.
1: 글쎄요.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0: 네.
1: 그렇고
0: 네네네.
1: 아마 처음 경험을 하는 거고
0: 네.
1: 그 2002년도 첫 경기
0: 아하.
1: 그 폴란드와의 경기였을 거예요.
0: 네.
1: 그게 아마 저희가 월드컵 사상 첫 승을 이룬 경기라 예. 그때 아마 정말 난리가 났었죠.
0: 그렇죠.
1: 예.
0: 스팅크 감독.
1: 예.
0: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어요. 너무 예. 멋있었거든요. 진짜.
1: 예.
0: 그죠? 그때
1: 그렇죠.
0: 지금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으세요?
1: 뭐 많죠. 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0: 뭐 제일 생각나는 실장면이라던가 뭐 이런 거.
1: 아, 제가 생각하는 예. 뭐 여러 경기 중에서 네. 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박지성 골도 그랬고
0: 박지성
1: 뭐 황선홍 선수의 첫 예. 골.
0: 네.
1: 뭐 유상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0: 네.
1: 유상철 선수의 그 중거리 슛. 뭐 여러 가지 있죠. 안정환 선수의 그 골든 볼.
0: 반지 예. 키스한 장면.
1: 예.
0: 진짜 너무 멋있죠.
1: 그 장면 하나하나가 네. 지금 제가 뭐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의 감동과 어떤 약간의 소름이 돋을 정도로
0: 네.
1: 그 환호와 어떤 네. 그 기억이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0: 네네네.
1: 그 폴란드전에서 1승을 거두고 그리고 미국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 1-1 무승부로 두 번째 경기를 마치고 네. 포르투갈 세 번째 경기에서 아마 1-0으로 그 박지성 선수가 그 가슴으로 트로핑하고
0: 예. 예. 그 장면 저도 기억이 납니다.
1: 예. 그 골로 해서 아마 예. 1-0으로 이겼죠.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그 예선을 2승 1무로 조 1위로 통과를 해요.
0: 네, 네, 네,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와 16강전.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월드컵 하이라이트 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경기는 이탈리아 경기예요,
0: 이탈리아
1: 사실은.
0: 경기.
1: 예,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고
0: 네.
1: 파울도 많이 나왔고
0: 네.
1: 그리고 또 안정환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실축한 이후에
0: 네.
1: 계속 끌려다니다가
0: 어허.
1: 정말 뭐 기적과도 같은 그 설기현의 동점골 그리고 뭐 연장에 가서
0: 네.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환의 그 골든볼로 헤딩 네. 골든볼로 우리가 정말 아주 목청 터져라 할 정도로
0: 잊을 수 없는 장면이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싶을 정도로
0: 맞아요,
1: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0: 네.
1: 어떤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0: 저도 비슷하네요. 네. 안정환 씨가 너무 멋있었잖아요.
1: 저는 길거리 박지성. 응원을 해서요.
0: 네.
1: 그 골 터지고 이래갖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부둥켜 안고
0: 네.
1: 그리고 그 당시 때도 아마 여기 타운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0: 네, 네, 네.
1: 어떤 프로모션도 많이 했었어요.
0: 아.
1: 뭐 우리가 예선을 통과하고 아니면
0: 네.
1: 1승을 추가할 때 뭐 네. 뭐를 소주 한 병 뭐 아니면 뭐 짬뽕을 하나 무료로 준다는 등 어떤 그런 프로모션들이
0: 정말.
1: 되게 많았었어요.
0: 그 당시에도. 예.
1: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득하지만
0: 그쵸.
1: 그게 벌써 24년 전 일이에요.
0: 세월이 진짜 이렇게
1: 그러게요.
0: 지났네요. 히딩크 감독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요?
1: 그리고 지금도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그 히딩크 감독이 제가 생각할 땐 그 용병술도 뛰어났지만
0: 네.
1: 우리 한국 팀에 대한 어떤 그 문화
0: 네.
1: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하고 그 고참 선수와 신참 선수들 간의 어떤 위계질서 이런 거를
0: 네.
1: 무시하고
0: 네.
1: 그리고 그냥 운동장에서도 반말을 하게 하고
0: 네, 네, 네.
1: 그리고 오대 그 히딩크 감독의 네. 한국 그 이름이 있었죠. 초창기 때
0: 뭐였죠?
1: 네. 오대영이라고.
0: 오대영.
1: 예.
0: 어.
1: 그 당시 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네. 그 프랑스랑 체코 경기에서
0: 네, 네,
1: 오대빵식으로
0: 네.
1: 졌어요.
0: 아, 그래서
1: 예.
0: 아, 오대영.
1: 그래갖고 예. 아마 그때 외국인 감독을 잘못 선임한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0: 네.
1: 딱 준비가 끝나고 예선을 치르면서
0: 예. 예.
1: 그 용병술이 빛났죠.
0: 정말 대단한 감독.
1: 정말 실력 위주로.
0: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영웅이죠.
1: 아마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든 명장일 거예요.
0: 사실 박지성 선수도 이때 빛을 본 예.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 발굴을 하신 거죠.
1: 예, 그렇죠. 박지성 선수 둘을 데려갔잖아요.
0: 네, 맞아요. 아, 참 멋있어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또 히딩크 감독의 그 말.
1: 네.
0: 명언들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1: 우리가 그 16강 아마 예선 끝나고 16강 그거 하면서도
0: 네.
1: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건데 히딩크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0: 네.
1: 우리는 아직까지도 승리에 배가 고프다라는 거. We still hungry라는.
0: 아, 기억나요.
1: 예.
0: 네.
1: 그 말도 그렇고요.
0: 네.
1: 뭐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날 추억을 지금 생각을 하니까
0: 네.
1: 너무너무 막 이 감격에 벅차오르고
0: 그쵸.
1: 많은 사람들이 또 눈물도 흘리고
0: 그럼요.
1: 그리고 막
0: 난리가 났었죠.
1: 길거리에 차 뭐 뚜껑 열고 오픈카니
0: 네.
1: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광했던 그 기억.
0: 완전 영웅이었어요.
1: 예.
0: 네, 맞습니다. 나는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라는 말도 해서 또 예, 예. 굉장히 감동을 줬죠. 예. 예.
1: 그리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질 않고 네. 아마 축구협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모든 위임을 자기한테 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고 또 축구협회도 전격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네. 아마 그런 지원이 있었겠죠.
0: 그렇겠죠. 뭐 승리에는 우연이 없다. 예.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분석, 혹독한 훈련을 그만큼 했다. 예. 뭐 이거를 또 좀 강조한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연이란 없대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참 히딩크 감독의 그 멋진 예, 그 마인드가 빛을 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진짜 태극전사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싸워줬어요. 그죠? 열심히 그렇죠. 경기를 해줘서 그렇게 이겨줬는데 아, 올해 2026년 월드컵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감히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본인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도 할까요?
1: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전력 선수 구성이나 예. 어떤 이런 거 봤었을 때는 네. 뭐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이강인, 김민재 또 그 밖에 여러 해외파 선수들이 많은데요. 네. 아주 화려한 멤버들로 사실은 선수들로는 최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번에는 4강 꼭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
1: 글쎄요. 그거는 바람이지만.
0: 바람이지만 예. 아니 4강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선 선수, 끝나고 나서부터는 예. 단판 승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공이 둥글기 때문에 네. 어디로 들어갈지는 모르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가 네. 네. 네. 그 드라마 같은 승부. 네. 이거는 절대 승자, 절대 패자가 없는 네.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네. 기대를 거는 거 아닌가 싶어요.
0: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1: 예예. 예.
0: 자, 당시에 거리 응원 나갔던 분들, 붉은 악마. 아, 태극전사들 응원하는 거 함성이 대단했습니다. 뭐
1: 그거
0: 제이초이 님도 뭐 많이 응원하셨다고 하셨다고
1: 그럼요. 그때
0: 말씀해주셨는데.
1: 그 비더 레즈라는 그 네. 빨간 티셔츠,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네. 또 여성분들은 그 붉은 악마 뿔로 된 머리띠하고
0: 머리띠도 하고
1: 그리고 그때 아마 그 막대 풍선을 많이 네. 나눠 주셨어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그걸 하면서도 네. 또 전 세계가 놀랬다는 게 그 길거리 응원 문화도 네. 우리 한국에서 많이 배워들 갔지만 또 한 가지 좀 전 세계가 놀랬다는 게 어떤 네. 난동 없이 정말
0: 질서 정연하게 그럼요.
1: 예, 그렇게
0: 국민성이 또 국민성이
1: 그렇죠.
0: 돋보였던
1: 그리고 또 네, 떠나면서까지도 뒷정리 다 하고 깨끗하게 네. 네. 그게 아마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준 네. 길거리 응원의 어떤 표본이지 않을까.
0: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1: 예. 아주
0: 꿈은 이루어진다.
1: 예, 예.
0: 꿈을 꿔보자고요.
1: 예.
0: 4강 진출. 지금부터 에너지를 모아서 예.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쏴줘야 합니다.

0: 붉은 악마의 이 응원의 함성이 지금도 귀에 생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때의 열기를 이번 북중미에서는 더 뜨겁게 좀 응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1: 예.
0: 예, 예. 자, 이번 이제 48개국 체제에서 제일 잘할 것 같은 뭐 축구 강대국이 있다면
1: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어떤 통계 그 사이트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네. 우승 후보를 스페인으로 일단 꼽고 있고요.
0: 스페인
1: 그
0: 잘하죠.
1: 우승 다섯 개국을 꼽는다면
0: 예, 예.
1: 프랑스,
0: 아르헨티나,
1: 잉글랜드, 뭐 브라질 이렇게 다섯 나라를 꼽고 있죠.
0: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1: 우리나라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선 통과해서
0: 네.
1: 32강 터너먼트에만 들어도
0: 네.
1: 아니 뭐 마음 같아서는
0: 아니에요.
1: 16강, 4강 결승까지 16강, 4강 갔으면 좋겠죠.
0: 가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1: 애국심이 근데... 대단하신데요.
0: 아니 뭐 기대해 볼만 하죠.
1: 그렇죠.
0: 예,
1: 뭐 기대하는 거는 자유니까.
0: 축구 강대 예, 우리 인물들이 다 모였잖아요. 이번에. 예. 자, 지난 대회 때 이 메시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그 라스트 댄스를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예. 대회에 눈여겨볼 만한 그런 노장 선수 혹시 있습니까?
1: 예, 지금 노장 선수라기보다는
0: 네.
1: 전 세계가 왜 스페인을
0: 네.
1: 1순위로 꼽느냐면요.
0: 네, 네, 네.
1: 그 스페인 팀에 그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0: 오, 어떤 선수예요?
1: 만 18세밖에 되지 않은 선수인데요.
0: 아.
1: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0: 네.
1: 이 친구가 그 메시의 후계자라고 할 정도로
0: 아~
1: 굉장히 뜨고 있는 스타고요.
0: 어 그렇군요.
1: 예.
0: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1: 라민 야말이요.
0: 라민 야말이.
1: 예예. 예. 저도 아주 봤는데 예. 아주 기본기 탄탄하고요. 그 지금 벌써 리그에서
0: 네.
1: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2년 연속 그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0: 네.
1: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스페인이 그리고 또 스페인이 굉장히 젊은 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갖고요. 그 젊은 선수들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 때문에
0: 네.
1: 스페인을 아마 1순위로 꼽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래서 스페인을 예. 1순위로 꼽는다는 말씀.
1: 그리고 또 저는 뭐 팔이 안으로 꼽는다고.
0: 예.
1: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0: 우리 소니.
1: 예. 예. 뭐 소니 하면
0: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1: 예전에 가전 제품 소니도 있었지만 그 소니 말고 우리가 갖고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손흥민 시대의 소니는
0: 네.
1: 뭐 저희가 뭐 자부심을 느낄 만큼
0: 네, 네, 네.
1: 또 인성과 실력과
0: 네.
1: 어떤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눈여겨볼 선수 중에 하나도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0: 맞아요.
1: 또 김민재 또 우리나라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올해도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근데 말이에요. 이번에도 좀 응원단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많이
1: 예.
0: 올 것 같아요. 응원단이.
1: 예.
0: 뭐 이곳저곳에서 한국에서 꽤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여기 LA에
0: 네.
1: 그 2026 월드컵 LA
0: 네.
1: 한인 준비 위원회에서
0: 네.
1: 그 K타운 와치파리라고 예.
0: 네.
1: 그 첫 경기인 6월 11일부터 오후 네네네. 7시에 윌셔
0: 네.
1: 여기 잔디광장이 있죠?
0: 네.
1: 거기서 아마 그 단체 응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0: 네네.
1: 뭐 예전처럼 대형 스크린 설치하고요.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이니까
0: 네.
1: 예전처럼 그 잔디광장에 모여서 응원을 할 수 있게끔 또
0: 그쵸.
1: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0: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1: 예.
0: 한인들이 모여서 응원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여기 LA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는
0: 네.
1: 그 공식 팬존이라고 그래서
0: 아.
1: 그 어떤 공원이나 레크레이션 에리어에 그 유료와 무료로 나눠서 공동 응원을 할 수 있게끔
0: 아하.
1: 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경기 생중계는 물론이고
0: 네.
1: 음악 공연 또 음식 판매까지
0: 아.
1: 예, 그 자세한 거는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유료로 참가하실 수 있는 데가 있고
0: 네.
1: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또 유료도 있고요.
0: 네.
1: 그거는 한번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LA시와 그 LA시장이
0: 네.
1: 월드컵 기간 동안에 그 Kick in the Park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통해서
0: 네네네.
1: 대규모 응원전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0: 아,
1: 그렇게
0: 좋습니다.
1: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좋습니다. 진짜 이 라디오 서울 바로 맞은편이에요. 네, 그렇죠. 광장. 거기에서 이번에도 응원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네. 모여서 으쌰으쌰 힘을 네. 모아서 좀, 예, 좀 기를 모아서 좀 우리 선수들에게 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도 참석하려고요.
1: 어, 그렇죠.
0: 그렇죠. 누구나
1: 아마
0: 다
1: 그날
0: 가서.
1: 참석 안 하는 사람 없고 만약에 그게 집에서 텔레비나 뭐 이런 걸로 보시는 것보다는
0: 그럼요.
1: 또 타운에 나오셔서 그럼요. 또 식당에 모여서 아니면은 또 길거리에서 같이 응원도 해가면서 우리의 어떤 단합된 힘을 네. 또 타민족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도
0: 그쵸.
1: 그리고 또 한국팀 경기가요 네. 다 멕시코 그 고지대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또 멕시코 편 그 팬들의 네. 그 응원 문화
0: 그럼요
1: 그거 진짜 훌리건 일 정도로 걔네들 응원 문화가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에 뒤지지 않게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단합돼서 어떤 결속의 힘을 좀 보여주는 것도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0: 그럼요 당연히 모여서 그렇죠. 응원을 해야죠 또 재밌어요
1: 아 그럼요 추억도 많잖아요
0: 그럼요 서로 이제 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1: 2002년 네. 이후에 그 네. 길거리 응원 문화가 아주 네. 정착이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 이후에 또 2006년도 그랬고 우리가 네네네. 월드컵을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나오면서
0: 네.
1: 길거리 문화 응원 문화가 우리의 어떤 트렌드로 네. 지금 자리 잡아서
0: 네.
1: 아마 그 준비위원회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0: 기대를 또, 예. 해봅니다.
1: 예, 여러분들도 네.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0: 그럼요. 월드컵 시기에도 응원하는 단체와 장소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네, 네.
0: 아유 감사해요. 그것도 네. 그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조사해서 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이번에 이 멕시코 아스테카 경기장
1: 예.
0: 뭐 거기에서 개막전이 열리는 것 같던데
1: 예.
0: 그 1970년에 펠레
1: 예.
0: 예. 그리고 86년에는 마라도나가 신화를 썼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1: 예, 예.
0: 저도 나름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주인공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1: 글쎄요. 그건 아마 뚜껑을
0: 우리나라의?
1: 까봐야 알겠지만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0: 예, 예.
1: 어떤
0: 우리나라의
1: 무슨 뭐,
0: 소니.
1: 예.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예. 아마 그 월드컵을 통해서 배출되는 또 월드스타가 꼭 한 명씩은 배출이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월드스타가 우리나라 선수 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손흥민도 뭐 물론 그렇지만
0: 네.
1: 지금 그 이후에 손흥민 이후에
0: 네.
1: 제2의 손흥민을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굴까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0: 네.
1: 또 많은 선수들이 그거를 보면서 꿈을 좀 꿨으면 하는 생각이
0: 네.
1: 있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뭐 다 훌륭한
1: 그렇죠.
0: 선수들이잖아요. 정말 이 광활한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이번 2026 월드컵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면 뭘까요?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 글쎄요. 뭐 이 축구가 네. 전 세계 인구의 반이
0: 네.
1: 한 35억 명 이상이
0: 네.
1: 아주 열광하고 좋아하는 인기 스포츠 1위가 축구잖아요.
0: 네.
1: 또 축구로 인해서 우리가 단합이 되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0: 한참 뒤떨어지는 뭐 감독을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
1: 예.
0: 글쎄요, 요번에
1: 예.
0: 요런 생각을 확깰수 있는, 예,
1: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0: 그런,
1: 그거
0: 예,
1: 아마 국민들이 지금 댓글 남기신
0: 경기가 됐으면
1: 분도
0: 좋겠는데?
1: 제가
0: 아하.
1: 어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0: 네.
1: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뭐 그렇게 그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도 저는 충분히
0: 그만큼
1: 이해를
0: 관심이
1: 하지만
0: 많은 거예요.
1: 그만큼
0: 맞아요.
1: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이
0: 애정이
1: 깊고요.
0: 조금 깊은
1: 그리고
0: 거죠.
1: 또 월드컵에서의 성과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1: 저는 저희가 응원할 수 있는 게 저희로서는
0: 네.
1: 그 비판과 이런 거는 피드백은 나중에 경기가 끝난 이후에 해도 되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그 선수들이 심리적 위축 없이 선수 개개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정말 중요한 말씀을
1: 예.
0: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좀 똘똘 뭉쳐서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주셨어요.
1: 그렇죠.
0: 아, 참 감사하네요.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1: 예, 선수들이
0: 네.
1: 마지막 월드컵인 선수도 있고요. 또 처음인 월드컵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월드컵이 이번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장기적인 안목과 어떤 선수 육성을 좀 신경 써서 그리고 또뭐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홍명보호 문제점과 축구협회에
0: 네.
1: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그거는
0: 그렇죠,
1: 일단
0: 그렇죠.
1: 잠깐 보류하고 우리가 할
0: 맞습니다.
1: 수 있는 거는 선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일이
0: 맞습니다.
1: 저희가 아마 축구 팬으로서 제가 부탁드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0: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평가해도
1: 예.
0: 늦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을 달성한다면 정말 난리가 날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진짜요?
1: 그거는
0: 난리가 날
1: 제가
0: 것 같아요.
1: 생각할
0: 꼭
1: 때
0: 좀 기대해
1: 우리나라에서 열린
0: 보겠습니다.
1: 4강, 한일 월드컵에서의 4강 이상의 성적이라고 저는
0: 그니까요,
1: 봐요.
0: 그니까요. 그래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그런 즐거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1: 예.
0: 가져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도 훗날 최고의 이슈로 좀 기억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예,
0: 예, 좋은
1: 그렇죠.
0: 성적 거두면서 정말 8강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 가져볼 만하잖아요.
1: 아유, 당연히 가져야죠. 이거는 축구공이 진짜 얼로 들어갈지 몰라요.
0: 그니까.
1: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일단 뭐 1대1로 붙어보면 누가 이길지는 붙어봐야지 알겠죠.
0: 네, 맞습니다.
1: 치러봐야죠.
0: 그쵸, 그쵸.
1: 예.
0: 자, 마무리할까요?
1: 예.
0: 예, 마무리 말씀해주세요. 오늘 월드컵 이야기 정말 추억도 소환해주셨고,
1: 예.
0: 참, 그래도 유쾌하게 이렇게 잘 풀어주셨는데요.
1: 예,
0: 네.
1: 제가 생각하는 이번 월드컵, 물론 국민들의 관심과 또 기대와 또 실망도 많을 거예요.
0: 네.
1: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선수들한테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0: 네.
1: 우리가 단합된 힘을 또 세계 뭐 많은 매스컴이나 또 축구 팬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0: 네.
1: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번 월드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로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맞습니다. 참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월드컵 추억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축구의 열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감동은 추억으로 남기고요,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갈 우리 태극전사들을 응원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요, 우리 모두 목청 터져라 응원하자고요. 제이씨, 우리 함께
1: 예.
0: 외쳐볼까요? 자,
1: 대한민국!
0: 대한민국!
1: 대한민국!
0: 파이팅!
1: 파이팅! 파이팅 코리아!
0: 대한민국 파이팅 코리아!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1: 예.
0: 감사해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다음
0: 다음
1: 주에
0: 주에도
1: 뵙겠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1: 예.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 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여보 여보, 나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데?
6: 뭐라고? 갑자기? 왜? 왜 그러는데?
5: 놀랐어? 미안, 장난이야. 사실은 소반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향에 심쿵했어.
6: 올림픽이랑 놀턴에 위치한 소반의 향기에 한국 연예인과 헐리우드 셀럽들도 이끌려온다지?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까지 한 상에 나오면 밥 세 공기 순삭이지?
6: 정갈한 반찬의 깊은 장맛? 올림픽과 놀턴에 위치한 소반 한식당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축구 역시 주한서님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조가 1위로 올라가면 32강 정도 멕시코에서, 2위로 가면 나성에서 하게 되는데 상대가 브라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청바지 입고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댓글 주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희망상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이자 세계적으로는 세계 적십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1886년 5월 8일 코카콜라가 탄생했어요. 미국 애틀랜타의 약사 존 펜버턴이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약국에서 자양강장제 형태로 팔렸다고 하죠. 그리고 1970년 오늘은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이죠. 마지막 앨범을 발매한 날입니다.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마지막 공식 앨범 Let It Be가 영국에서 발매됐습니다. 그리고 앙리 디낭 1828년생입니다. 앙리 디낭이 또 오늘 생일이에요. 국제적십자사 창설자이자 제1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의 생일인 오늘을 기념해서 세계 적십자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전쟁이나 재난 현장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는 적십자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59년 이탈리아 솔페리노 이 전투의 참혹함을 목격한 앙리 디낭이 고통받는 군인은 아군과 적군의 구별 없이 치료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적십자를 창설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01년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다. 네, 앙리 디낭이 전쟁터에서 외쳤던 이 말 오늘날까지도 적십자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0: 자,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4: 우메켄.
5: 우메켄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3: 감사한다면
4: 사랑한다면
3: 역시 우메켄.
4: 저도 우메켄을 받고 응? 싶어요.
5: 888-941-3311 우메켄.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8: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5월의 첫 금요일에 그리고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Right in front of me.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이 발매된 날이니까요. 이 노래 끝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비틀즈의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이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사랑합니다.

0: 홈쇼핑 월드 행복한 대박 세일 100% 아라비카 원두 커피 3박스 6불99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6불99 꽃게로 만든 명품 간장게장 16불99 6년근 에브리온 홍삼스틱 1개월분도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알려드립니다.
5: 구중구포 흑도라지, 보약 중에 보약.
4: 정력의 최고 민물장어.
5: 최고의 별미 미루가이.
4: 한 끼 식사로 딱 귀리미 숟가루.
5: 시애틀 고사리 발효된 식초. 진짜 꿀 보리골비까지.
4: 건강도 맛도 한 번에 알토란.
5: 지금 바로 윌셔 아로마 2층 알토란 농수산물로 오세요. 323-855-3181 323-855-3181 알토란.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카페인을 끊고 암막 커튼을 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각종 노력을 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 최근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의 의사 데보라 리와의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이 사람은요, 역발상을 해야 한답니다. 깨어 있으라고 계속 잠들지 마라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버릴 것이라는 얘기죠. 네, 실제 수면 의학에서 활용되는 역설적 의도 치료의 일종입니다.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고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에서 쓰여온 기법이라고 하네요. 불면을 겪는 사람들이 침대에 눕는 순간 하는 걱정.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인데요. 이 걱정이 다시 각성을 높입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그러니까 잠들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억지로 밤새 버티라는 뜻은 하지만 아닙니다. 침대에서 휴대전화 보거나 불을 켜고 활동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편안히 쉰 상태에서 잠을 꼭 자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478 호흡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네,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의 중심 체온이 낮아지면서 잠들 준비를 하는데 이때 체온 하강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목욕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밤은 이런저런 방법 다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편안한 주말밤이 됐으면 좋겠네요.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아,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자,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아마 오늘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방송에서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 이제는 뭐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TK님 말처럼 브라보, 브라보입니다. 아이고, 소피아 정님 들어오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신 라디오는 내 친구 금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는 뭐 12일이 마더스데이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또 한국의 부모님이나 또 식구들이 계신 분들은 이미 한국 시간은 지나서 어제로 있고 우리가 오늘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 부모니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일단 노래로 출발하고 이야기 또 나누면 어떨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지오디의 어머님께란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 노래를 참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특히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아주 굉장히 먹먹한 그런 가사인데 이 지오디들이 아주 좀 이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TK님 일찍 들어오셨고 브라보입니다. 우리 소피정님. 오래간만에 오셨고 감사합니다. 순철님 여기도요. 우리 비비아님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 왔네요. 모두들 반가우시다고. 예, TK님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이고 듣기만 해도 가수 진성 씨가 TV에 나오시면 그 어머니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진다는데 아마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연령의 구분 없이 모든 분들이 세상에 부모님이 존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엄마를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릴 적 추억으로 돌아가면 뭐 어머니 날, 뭐 어버이날 그런 걸 떠나서 항상 그 카네이션을 엄마한테 달아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는 아마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제분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우리가 다는 입장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카네이션이 그 어려울 때 기억으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하얀 카네이션을 뭐 이렇게 상징이라고 얘기했는데 카네이션을 이제 어버이날 달게 된 동기가 1907년이니까 벌써 오래전 일이죠. 미국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좋아해서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어머니한테 카네이션을 선물한 것이 유래가 돼서 전통이 돼서 한국까지 전해져서 이제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이렇게 기념으로 쓰이고 있지요. 참그 카네이션이라는 게 어렸을 때 어떤 때는 종이 카네이션도 줬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상징꽃으로 또 삼고 있다고도 하고, 저 멀리 프랑스에서는 장례식 조문 갈때또 들고 가는 꽃이 바로 이 카네이션이란 꽃이라고 하고, 그러고 보면 장미라는 꽃은 정열의 상징, 카네이션은 또 부모의 상징,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뭐 5월 자체가 뭐 어머니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년 12달 부모님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그러게요. 벌써 수십 년째 엄마 노릇 끝이 없다고 그래도 행복. 그게 그 끝이 없는 게 바로 행복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땐 어린 대로 또 학교 갈땐 학교 가는 대로 또 졸업하면 졸업하는 대로 시집장 가면 가는 대로 손자 손녀 얻으면 얻는 대로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어머니한테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살지 않나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금요일이고 마침 초대 손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청곡 또 듬뿍 받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변함없이 저와 함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잠시 오셔서 우리 추억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오늘 부지런한데 토요일인데 일찍 일어났네 행복한 금요일 저녁 돼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그런 그 상황이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5시까지 저와 함께 듬뿍듬뿍 오늘 불타는 금요일 오늘은 좀 어머니 노래도 좀 듣고 아버지 노래도 듣고 뭐 이런 날좀 해서 지금 유튜브엔 참여 못하시지만 귀로 들으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도 좀 하루만큼은 좀 편안함과 즐거움이 나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또그 부모님 세대를 또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어머니의 은혜라는 우리 김사라님의 음성도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뭐 노래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주제도 많고 생각보다 아버지에 대한 주제는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 사실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뭐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다 그런 거죠. 자, 우리 TK님 말씀대로 그래도 오늘 꼭 한 번은 들어야 될 노래, 이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어머님 생각 한번 하면 어떨까요?

네. 아, 언제 들어도 이 노래를 들으면 먹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본부장님, 이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오만이 그저 건강하시라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세인트님, 어제 저녁 가족들과 식사했는데, 아, 따님이 밥 먹자 그랬죠? 민정이하고 밥 먹었겠네, 민경이하고. 식당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어머니 날이라 그랬던 것 같네요. 아직 한국은 부모님께 정성을 드리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건 미국에서도 우리가 뭐 문화 자체는 어머니를 뭐 아마 이곳에서는 그 마더스데이 날은 그래도 식사 많이 하시고 찾아뵙는 그런 문화는 우리가 영원토록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 1년에 하루 정도 오늘 어머니 날, 어버이 날인데 이런 날은 다른 노래도 좋지만 어머니에 관한 노래들 그동안 들었던 감정이나 느낌하고는 또 다르게 물론 지금 낮 3시 17분이니까 대낮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라는 그 단어, 아버지라는 그 단어 근데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개인적으로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저는 평생을 어머니 소리를 못 해본 것 같아요. 엄마 엄마 그러다가 지금도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낯익고 편안한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자, 어머니 날이니까 또 이 노래 한번 우리가 같이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달그락 달그락 밥 짓는 소리. 참 그 달그락 달그락이란 노래였습니다. 김소유 양이 불러주었는데, 아, 형제가 저는 둘밖에 없어서 잘 몰랐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 형제가 여러 명 있는 그런 집들, 또 주변에 형제들이 많은 집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자식이 일곱 여덟 되면 한 거의 15년 이상은 거의 배를 불러서 날만 하면 또 배가 부르고 이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일곱 여덟 명의 아버지까지 10명 되시는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고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면 또 뭐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설거지하면 잠자야 되고, 참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그 우리가 그 좀 사투리지만 뒤치다거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옷들 벗어놓고 가면 다 나가고 나면 옷 정리해야죠. 또 빨래해야죠. 그 당시엔 뭐 어렸을 때는 세탁기도 별로 없었고 겨울에는 정말 손이 얼 정도로 이게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고드름이 붙어있던 그 시절도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 특히 그 좀 지방이나 수도권이 아닌데 살면은 그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물펌프. 근데 그 물펌프가 얼어서 그거를 뜨거운 물로 막 이렇게 녹여야 되고 그런 시절도 살아왔던 것 같은데, 손 한번 씻고 세수 한번 하려면 가마솥에다가 뜨거운 물을 데워가지고 겨우 세수하던 그런 시절, 뭐 샤워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저도 겪었던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같은 날은 특히 그 시절이 그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엄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트니까 우리 아빠들, 또 아버지들, 아버님들, 아이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님.

0: 네, 아, 이수연 양의 노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님. 아, 자, 이 노래는 특히 그 어머나의 작곡가 윤명선 씨가 이수연 양에게 특별히 만들어준 노래, 오늘하고 걸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여보 여보, 나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데?
10: 뭐라고? 갑자기? 왜? 왜 그러는데?
9: 놀랐어? 미안, 장난이야. 사실은 소반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향에 심쿵했어.
10: 올림픽이랑 놀턴에 위치한 소반의 향기에 한국 연예인과 헐리우드 셀럽들도 이끌려온다지?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까지 한 상에 나오면 밥 세 공기 순삭이지?
10: 정갈한 반찬의 깊은 장맛? 올림픽과 놀턴에 위치한 소반 한식당.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이 영화 주제가 빨간 마후라인데 자니 브라더스의 음성이었는데 제가 알게 있기로는 1964년도에 제작된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그 영화 배우 신영균 씨또 그다음에 최무령 씨또 그렇게 최은희 씨 이런 기라성 같은 그 당시에 배우들이 나와서 정말 유행했었고 저도 너무 어린 시절이라서 뭐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은 이제 영화 포스터 보고 그 후에 이제 노래를 듣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중창단이 듀엣보다는 많이 유행할 때라서 지금 들어보신 그 자니 브라더스라는 그런 사중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블루벨스라는 그네 사람의 또 그룹이 있었고 그런 거 하면 봉봉 사중창단이라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 블루벨스 아저씨들 또그 다음에 우리 봉봉 사중창단 아저씨들 또 자니 브라더스를 특히 김준 씨를 동호해서 주축을 해서 만든 그런 그룹이었고 뭐 여러 가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마 함께하고 계신 우리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기억이 나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그룹들이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추억에 젖은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좀 옛날 생각나시라고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방송국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TBC 방송국하고 KBS 두 방송국이 있을 때이 이제 저는 근데 아저씨들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신 기성세대 분들은 아주 기억이 또렷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봉봉사중창단의 노래를 한 곡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봉봉사 중 창단의 노래 사랑은 짧고 멋있게 음질이 좀 뭐 옛날 그 저 LP판 음질이 나오죠. 하지만 그 추억의 노래라고 생각하시고 들었으면 사실 이런 노래는 그렇게 쉽게 들을 수가 없는 노래인데 오늘 특히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자는 뭐 중창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뭐 여러분 아시는 듀엣 뭐 바니걸스라든가 또 그 다음에 펄시스터즈 뭐 이런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방울자매라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세 사람이 있는 그룹이 두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은 김시스터즈라고 주로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 또 한 팀은 이시스터즈라고 해서 여러분 울릉울릉울릉대는 울릉도라

이 울릉도 트위스트의 주인공 이시스터즈가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그 연예인 가족이란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시스터즈의 한 멤버 김상미 씨가 바로 저희 엄마의 오빠 큰삼촌의 와이프 저희 큰숙모입니다. 예. 자, 이시스터즈란 그룹들 기억하시죠? 이 노래도 아마 여러분들 아, 이 노래 그러실 겁니다.

네, 이시스터즈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이 노래 생각나신다고. 예, 이 노래도 기억나고 원래는 이제 이시스터즈는 그 울릉도 트위스트로 히트를 많이 쳤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시스터즈 김시스터즈 트리오라고 김트리오라고 연안부두 불른 김트리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시스터즈로는 유일하게 김시스터즈와 그 다음에 지금 부르신 이시스터즈가 있었고 특히 김시스터즈는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이난영이란 가수의 따님들입니다. 새 자매들이 만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또 한국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던 거를 이 찰리 브라운 뭐 이런 노래도 불렀었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있으면서 한국 생각이 나서 그 만들었던 노래 불렀던 노래 이 노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추억을 돌이키면서.

0: 이 노래가 수십 년 전 노래인데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마 지금 들어도 저희 지금 살고 있는 LA 지금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식구들에게도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저희가 양식을 먹고 햄버거 먹고 타코 먹고 그래도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없으세요? 저는 양식을 아주 거나하게 먹고도 집에 가서 국물 때문에 라면 한 젓갈 내지는 김치 먹으려고 그렇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때로는 물 말아서 한 숟갈 뭐 이렇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친구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요? 역시 천하의 명물 런치에다 비프스텍 먹어도 김치깍두기가 최고라는 이 노래. 야, 그 예전에 어떻게 이 노래를 불렀는지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비비안님, 세인트님 맞아요. 우리나라는 부모님께 정성 드리는 문화 최고지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눈물 나오시는데 갑자기 평양 사투리를 오만이 건강하시라요. 예, 비비안님 김치깍두기 누룽지. 아, 누룽지만 있으면 김치만 있으면 그냥 꿀꺽입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9: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0: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9: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0: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9: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세인트님 기억하네. 오래전 제 아버님 이봉조 씨께서 얼마 전에 만든 노래라고 하시며 부르셨던 노래가 바로 이 김치깍두기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노래, 그 노래 맞습니다. 아이고,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 비비안님, 아 남진의 어머님, 제이스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십니다. 내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비비안님 맞습니다. 2부 시간에 두 곡 다 장은숙의 사랑, 또 남진의 어머니, 2부 시간 역시 풍성하게 여러분의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4: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3: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4: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산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3: 거기다 오브레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4: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3: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할증까지.
4: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4: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0: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0: 마사지 제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1: 너무너무 좋습니다.
1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 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8: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9: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8: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9: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8: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9: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le ore s'assegno che ogni anno

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렀건만 웃음을 모르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흔히 한번 모시

네,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 남진의 어머니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비안님 말씀대로 참 부모님에 대한 노래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순철님 언젠가 신청곡 머릿속에 덕분에 잘 듣습니다. 조금 그 구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신청곡을 주신 건지. 자, 비비안님 에휴 그러게요. 늘 엄마는 학교 다녀오면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셨는데 너무 슬프다고. 일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들러 반찬 가져가라고 힘도 안 드신지 미안해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저 자식 걱정. 예, 그래서 내리사랑이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엄마에 대한 노래는 한두 끝도 없이 많죠. 여러분 아시는 태진아 씨의 3호곡도 그렇고 또 뭐 진성 씨의 어머니도 그렇고 참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제이슨 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

네, 우리 제이슨님의 신청곡 장은숙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신청곡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아이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네, 신청곡 주셨고 포항 가셨군요. 아, 주말이고 어버이날이라서 아 어머니나 어버이날과 정기검진 날이 하루 차이에서 내려오셨다고 잘하셨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2부도 역시 여러분의 시간 꾸미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청곡 듬뿍 담아드리고 또 아, 짧은 사연들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버이날 좀 이렇게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지만 아, 조금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역시 통계님이 또 오늘 또 분위기를 조금 살리는 그런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비비복스입니다. Top of the World.

네, 아이고 참 굉장히 귀엽게 불렀죠. 비비안님 말씀처럼 아이 귀엽게들 불렀고, 아이 통계님 역시 부장님답게 베이비복스 2집에 수록된 노래, 96년인가 그쯤에 나온 노래인 걸로 기억하신다고. 역시 부장님 답습니다. 저보다 더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신 것 같아요. 96년도엔 비비안님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자, 제가 유사히 그 팝송을 굉장히 좀 여러분께 소개를 못해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이 한 두세 곡 어버니 아버지에 대한 노래들은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또 추억에 잠기실 것 같은데 혹시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모처럼 만에 들려드린 팝송이었습니다. 와우, 포랑카 우리 아, 예, 서준님, 좌한서님 오래간만에 와우 포랑카의 파파. 예, 제가 참 팝송을 잘 안 들려드리는 편인데 오늘 특별히 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TK님 어서오세요. 네, 신청곡 주셨고 아, 우리 SK 사장님 임종호님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 얼마든지 주십시오. 비비안님, 아, 월매나 이 곡이 좋던지 ABC도 모르던 시절에 듣고 또 듣고 한글로 적어서 아이고 어떡하나. SK 사장님 10분만 일찍 오시지. 2부 첫 곡으로 비비안님이 신청해서 남진의 어머니 들려드렸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다른 노래 주시면 아, 제가 신청곡으로 들려드리고 또 한 곡 안 들을 수 없는 노래가 있어서 이번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죠. 이 노래는 정말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어, SK 사장님 다른 곡 하나 주세요. 자, 이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아, 참, 그 80년대로 돌아가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노래야말로 우리나라를 그이 우산이 비를 덮듯이 전국을 뒤덮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곡 정도, 이제 앞으로는 가끔 팝송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곡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K님, 몸 회복 되셨죠? 말이 조금 옮겼습니다. 자, 종이학 신청하셨네요. 함께 갑니다.

0: 네, 디케님의 신청곡 영록이 오빠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잘 회복되고 계시고, 아, 어제는 샌프란시스코 사장님, 샌디에고 사장님이 오셔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일 먼저 보시고 몸 챙기시고 그때 시간 남으실 때 오면 됩니다. 종이학, 아, 비비아님이 여자분이니까 정말 많이 접었다고. 아, 얼마 전에 무명전설이란 프로에서 그 가수 하나가 종이학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탤런트 김광규 씨가 자기 학창 시절에 종이학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그 종이학 그 이렇게 유리병 같은데 넣잖아요. 1,000개 접는다. 그거 한번 못 받아봤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세인트님, 신청곡 보내는 거 예전에 음악다방에서 했던 것 같아 새롭네요. 즐거운 금요일 저녁 되세요. 예, 신청곡을 위주로 들려드리고 음악다방 음다 기분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8: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9: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0: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1: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2: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3: 홈쇼핑 월드 행복한 대박 세일, 100% 아라비카 원두 커피 3박스 6불 99,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6불 99, 꽃게로 만든 명품 간장게장 16불 99, 6년근 에브리온 홍삼스틱 1개월분도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4: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6: 무더운 여름 잠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17: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18: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17: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16: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19: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네, SK 사장님 신청곡이네요. 무심 세월 나오나입니다. 세인트님, 아,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는구나. 굴럭굴럭.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네, 무심 세월 우리 SK 사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비비안님 감사합니다. 신청하고 노래 나오고 따뜻하게 진행하시고 여기 가봐도 저기 가봐도 여기가 최고. 그래도 아,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방송 열심히 준비하니까 시간 되시면 특히 저희 라디오 서울의 아침에 요새 새로 진행을 맡은 우리 탱자 씨, 또 한훈 씨, 또 우리 고선미 씨도 시간 되시면 많이 들르셔서 기운나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파이팅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팝송 됩니다. TK님 준비해 드릴게요. 자, 우리 세인트님은 지금 골프 치러 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토요일이니까 근력 위에 신나게 운동하셔요. 네. 자, 운동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부모님들 시니어들 운동하시는 것도 운동 좋아하시지만 비빔밥 스타일이 최고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근력 운동도 좀 하시고 또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준비 운동하시고 뭐 근력 운동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좀 하시고 발꿈치 들기 이런 것도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제자리 걷기도 좋고 아니면 집 주위를 걸으셔도 좋고 뭐 수영 간단하게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정리 운동 뭐 심호흡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 안 들게 하는 게 좋고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 시간이나 강도 조절하시고 또 충분하게 물 많이 드시고 뭐 불편하거나 힘드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횟수는 뭐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불리고 특히 아버지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를 비롯해서 따님 아드님까지 눈물 짓게 만드는 우리 최백호의, 우리가 이제 아이고 애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사실 애비다라는 얘기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애비라는 노래 최백호 씨 노래 신청하셨네요. 순철님 듣고 계십니까?

0: 네, 이 노래 신부 아빠들이 아주 많이 부른다는 그 노래 맞습니다. 비비안님,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한

0: 센터 메디컬 그룹.
1: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이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제주안상 게시. 제주화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8: 제주안상 게시. 제주화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7: LA에서 제일 싱싱한 화로회를 제주화로에서 즐기세요.
8: 제주화로는 피코와 크랜셔. 문의는 323-731-3030. 323-731-3030.
9: 네, TK님.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0: 네, 우리 TK님 덕분에 La Isla Bonita 이 노래가 우리 마돈나라는 가수가 Like a Virgin 이후로 또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그 노래인데 덕분에 잘 들어요, 흥겨워요라고 아주 전형적인 남미 리듬의 보사노바 아주 기분 정말 TK님 덕분에 좋은 노래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네, 아이고 재밌죠? 3시부터 5시까지 내 친구 해요. 자, 아, 이제 오늘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덕분에 어버이날 맞이해서 또 어머니에 관한 노래, 또 아버지에 관한 노래, 또 오래간만에 아주 수개월 만에 팝송도 같이 듣는 그런 훌륭하고 풍만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고, 이번 주 역시도 여러분들 덕분에 저 고니와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는 아주 풍성하게 마치 가을에 한껏 추수하듯이 좋은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1년 내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싶기도 한데, 또 생각같이 마음에 같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야 하는, 또 지켜야 하는 가족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워낙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마음은 바쁘고 몸은 무겁고, 그게 우리네 하루살이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이곳에 오셔서 잠시 쉬어가시면서 음악 한 잔씩 하시면서 옛 추억도 살리고 쓴 웃음도 한번 지으시고, 이런 제가 시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 저도 굉장히 충전 잘해서 다음 주 한 주 또 여러분들이 기운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운이 딱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음악 보따리, 선물 보따리, 또 이야기 보따리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제가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우리 TK님, 비비안님, 세인트님, 오늘 못 오셨지만 H님, 로사님, 로라님, 저 멀리 제시카님, 샌디송님, 뭐 미미님, 또 세실리아님 등등, 제가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또 가끔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우리 좌한서님 그 비롯해서 항상 유튜브 애청하시는 시청자님, 또 우리 라디오를 애청하시는 애청자분들, 저에게는 정말 영양가 비타민C 아니 D, E, F, G, H, I, J, K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매일 이 시간이 되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복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무슨 막 복권이 터지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이고 어머니 날이니까 저도 엄마 노래 한 곡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엄마 보고 왔는데 아, 또 무지하게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아시죠? 사랑합니다.

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방송.
6: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5: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6: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선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5: 거기다 오블의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6: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5: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6: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5: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6: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7: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8: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9: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미국이 이란의 7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의 20년 중단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핵활동 금지와 모든 농축 핵물질 반납 그리고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해상 봉쇄 완화에 맞춰 이란이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고 최종 합의 시점에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베흐남 사이디 의회 부위원장을 통해 우라늄 농축 권리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란 측 관계자들은 뉴욕타임스에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의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는 러시아 등 제3국으로 이전하며 10년에서 15년간 농축을 중단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한 뒤 3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세부 의제를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세 번째 평화회담을 이달 14일과 15일 워싱턴에서 개최합니다. 미 국무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양국 정부 대표단이 이틀간 심층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중재로 33년 만에 첫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9일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두 번째 회담을 주재했습니다. 1차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열흘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2차 회담 당일에는 휴전을 이달 중순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회담은 연장된 휴전이 끝나는 시점에 열리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담이 테러 단체들이 레바논에 뿌리내리고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위협하도록 방치한 지난 20년간의 실패한 접근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포괄적 평화가 레바논 국권의 완전한 회복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해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양국이 돌파구를 마련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서양을 항해 중인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가 집단 발생해 승객 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이 크루즈선에 탑승한 자국민을 귀환시키기 위해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배는 혼디우스호로 현재까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명이 감염 의심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네덜란드인 부하, 독일인 승객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크루즈 승무원과 탑승 미국인 그리고 보건당국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설치류의 배설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크루즈선 내에서 집단 발병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무부는 크루즈선이 스페인 테네리페 항구에 도착하는 대로 탑승 미국인들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지난해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를 겪은 뒤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곧 시작합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몇 주 안에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공장은 당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지어졌지만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를 종료하면서 하이브리드 생산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내 하이브리드 판매는 지난해만 33만 대에 달했고 이 중 스포티지가 6만 3천 대를 차지했습니다. 공장 측은 하이브리드 생산에 맞춰 9월부터 이 교대 전역 근무를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